0: 했다며 한국 육군의 중형 공격 헬기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늘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한일 정상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언론 발표 이후 만찬과 친교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 소속 기자를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1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의 소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소년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충남 보령시 죽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살 여자아이가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소방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SUV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지 시간 18일 정오쯤 샌디에고 카운티 클레어몬트 내 대형 모스크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특수기동대를 포함한 경찰차 수십 대를 배치해 상황 통제에 나섰고 오후 1시쯤 위협이 무력화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10대 용의자 2명과 현장에 있던 보안요원 등 성인 남성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9.95포인트 0.32% 오른 49,686.12로 마감됐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오늘은 날씨가 어떨까요? 어제 경상북도 김천은 36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양산 쓴 사람도 많았다는데 뭐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전국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꽤 더울 거라고 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선선해진다고 하네요. 자, 양우산, 우양산 이미 많이 나와 있지만 날씨가 이러니까 아무래도 겸용이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오늘은 태어난 해가 2와 7로 끝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전체 국민 중에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지급 대상이고요. 사는 곳에 따라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는 지원금. 왜 나는 아니냐는 문의도 많다는데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1인 가구 8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고요. 직장 가입자면 1인 가구 13만 원 이하, 4인 가구 32만 원 이하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0: 네, 그리고 6.3 지방선거 소식도 있습니다. 이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죠. 정당이 20개라 투표용지 길이가 30cm가 넘는데요.
1: 네.
0: 기본적으로 1인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8장을 받는다니 투표하기 전에 잘 세어봐야 되겠습니다.
1: 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요.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19일로 예정했던 이란 공격을 보류하라고 했답니다. 뭔가 다시 협상을 하려나 싶어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에스모전자 성과급에 대한 노사 간의 협상도 오늘 다시 한다고 합니다. 지원금도 그렇고 다른 소식을 들어봐도 그렇고 오늘의 화두는 상생과 양보일 테죠.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 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 쌀,
4: 겹밥에도
5: 당진 해나루 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 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 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3: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4: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당진시청, 휴원스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올품,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저축은행 중앙회,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웨이 다이어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5: 네, 요즘처럼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클 때는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으라차차차.
6: 네.
5: 오늘도 온몸 스트레칭 합시다.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서 양손 만세하시고 몸을 길게 누르신 다음에 입으로 가늘게 뱉으면서 박수 10번.
4: 아, 7, 8, 9, 10.
5: 우리 손바닥에 온몸에 신경이 다 몰려있다 그러잖아요. 낮에 더워서 졸릴 때도 이렇게 박수를 쫙쫙쫙쫙 치시면 온몸에 피가 싹 돌면서 잠이 깰 겁니다.
4: 네, 그거 잠깐 쳤다고 진짜 손바닥에 피가
5: 열이 나죠?
4: 느껴져요.
5: 네.

0: 자, 그리고 저는 오래 앉아있을 때 이 동작이 참 좋아요.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발끝을 몸쪽으로 쫙 당겨주시면 아, 다리 뒤쪽에 종아리가
1: 당깁니다.
0: 네, 힘이 들어가죠. 허벅지에도 이렇게 근육이 단단하게 생기는 것 같고
2: 네.
0: 나이 들수록 정말 허벅지 근육 중요하잖아요. 앉아있을 때 수시로 이 동작 자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1: 건강해지는 습관 스트레칭 챙기시면서 여성시대와 수다 나누실 분들 참여 번호도 기억해 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실 땐 무료입니다.
0: 그리고 어제 이 선물 반응 진짜 좋았습니다. 시원한 컵빙수 오늘도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1: 그렇죠. 자. 좋죠. 더위에는 아무래도
0: 네.
1: 좀 달달하고 시원한 게 힘을 돋구죠.
0: 네. 맞습니다. 4704님의 문자. 어제 김천의 기온이 36도를 찍었는데 벌써 더위를 먹은 것 같아 오늘은 입맛도 없고 힘도 없더라고요. 두 분은 더위 어떻게 이기시나요? 해주셨는데 뭐 딱히 방법이 있습니까?
1: 그렇죠. 일터에 나오는 게 한편 더위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게
0: 네.
1: 저희 가든 스튜디오 안이 늘 선흘합니다.
0: 네, 많은 기계들과 저희가 생활하다 보니
1: 네, 기계 열을 식히기 위해 이렇게 되다 보니 두 겹 옷을 안 입으면 이게 좀 곤란하죠.
0: 맞아요.
1: 좀 네. 그래서 감기 저도 기운이 있고 재채기가 나오고 그래요.
0: 아내는 반팔을 입고 출근을 하지만 네, 카디건을 항상 챙겨 갖고 옵니다. 여기서만은 입어야 돼요.
1: 그러니까 일하는 환경에 따라서 정말 땡볕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뭐 또 용접하시면서 정말 아우. 더위가 끔찍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냉동 창고에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0: 네,
1: 참 맞습니다. 그래요.
0: 이게 하여튼, 작업 환경이 컨디션에 따라서
1: 네.
0: 조절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 4703님 입맛도 없으시다고 했지만 컵빙수 보내드릴 테니까
1: 그렇죠.
0: 그래도 조금 입맛 도셨으면 좋겠네요.
1: 내일부터 지금 비가 온다니까 기온이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만
0: 그래, 평년
1: 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이세라님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 부랴부랴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제가 최우수 사원상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이 회사 들어온 지 15년 만에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최우수 사원 우리 네. 이세라 사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네.
0: 멋져요. 회사에서 나의 공을 인정해 줬어.
1: 그래. 예. 인정받는 거 이상 어딨어요 사실.
0: 그러니까 말이죠.
1: 예.
0: 그간 열심히 달려오셨네요. 앞으로도 쭉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성시대 첫 번째 사연은요. 대구 달서구 한실로의 김성옥님이십니다. 저는 매년 봄이 오기 시작하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려야만 합니다. 올해로 2월 말부터 쑥을 어디 가서 뜯어오면 좋겠냐고 노래를 하셨습니다. 쑥이 쑥쑥 자라면서 근교 들판을 떠돌다가 찾은 쑥밭에서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쑥을 원하는 이유는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손주들과 증손주들이 좋아하는 쑥떡을 해서 먹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저의 휴무는 봄나물 채취 작업을 하는 일을 해야 하기에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간이 주어져서 어머니 침대 밑을 청소하고 이번 주는 제 방을 청소하다가 책꽂이에 꽂힌 자격증과 수료증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색채심리상담사 등등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격증이 10개, 수료증이 20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지금 그 많은 수료증이나 자격증과는 무관하게 작은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55년 동안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을 할 때 그저 조리 준비 작업이나 설거지 같은 단순 작업만 하려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를 했었기에 스트레스 직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단순 노동을 선호했는데 막상 면접을 보면서 조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일단 할 수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조리가 가능은 하지만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단 일주일 해보고 결정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저의 조리원 생활을 이제 2년이 됐네요. 저희는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조리, 전처리, 설거지 등등을 하게 됩니다.

0: 담당이 될 때는 매우 예민해집니다. 특히 처음 해보는 요리는 숙제하듯이 집에서 검색을 해 프린트를 해오는 사람도 있고 선배들에게 여쭤보고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해오지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깃국에 고기를 넣는 걸 깜빡하고 있다가 선배님들이 냉장고에서 고기를 찾아와서 넣어준다거나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경우 준비해둔 한두 가지를 넣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수차례 지나가고 올해는 근무 경력이 최고 연차인 분들만이 한다는 특별한 날의 음식을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알 순 없지만 제가 맡게 되는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급류표와 식단표에 올라와 있으면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인지 나를 시험하는 건지 나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건지 도통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몰려와 그 전날 편안하게 밤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3월 초에 정월 대보름밥을 제가 했습니다. 오곡밥과 보름나물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뿐인데 어머니를 초빙할 수도 없고 대략 난감한 상태라 어머니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설명을 듣고 또 듣고 드디어 조리를 했습니다. 영양팀장이 가까이 올 때마다 맛이 없다거나 잘못되었다는 말이 나올까 봐 조마조마한데 간호사 한 분이 오늘 요리 어느 분이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했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1: 나물 맛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손맛이랑 똑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맛나게 먹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맛나게 먹었어요. 감사드려요.
0: 그 말씀에 긴장감이 풀리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영양팀장도 직원들에게 들은 칭찬만큼 제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4월 소독하는 날에는 육개장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소독하는 날 점심은 다른 반찬 없이 육개장과 김치, 밥만 나가는 날이라 육개장 양이 적어도 안 되고 대체할 다른 반찬이 없어서 맛이 없어도 안 되는 날입니다. 소독 전날 어머니께 육개장 끓이는 비법을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이날도 칭찬을 듣게 돼서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영양팀장이 5월에는 추어탕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지난해 추어탕을 끓였던 조리사가 제가 설명을 해줘서 잘할 수 있었다고 올해는 진짜 고수의 추어탕을 맛보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추어탕을 끓이시는 모습을 보기만 했기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은 가능하지만 직접 미꾸라지를 만져보지도 않았기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했던 경험이 있는 동생이 제 보조였기에 협력해서 잘해보자고 했지만 두려움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조리실 밖에 일을 도와주시는 아저씨와 저, 동생, 셋이서 미꾸라지 잡는 것부터 삶아서 거르는 것까지 영양팀장이 봤으면 초등학생 과학실험실인 줄 착각할 만큼 소동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추어탕은 조리가 돼서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반응이 어떨지 몹시 긴장되고 두려웠습니다. 영양팀장이 가까이 오면 피하고 싶었는데 환하게 웃는 얼굴이 다가와서 한 직원이 일평생 먹은 추어탕 중에 최고의 맛이었다고 했다며 어떻게 했는지 다른 조리사들에게 잘 전수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긴장하고 집중한 기억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요리 하나를 성공하고 요리왕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자격증과는 무관한 조리원이 제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이라 나이 55세에 제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러운 조리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음식들을 맛나게 드셔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병원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사회로의 복귀를 기원합니다. 와, 아니 그 DNA에 그러니까. 네. 요리 DNA가 있으시네요.
1: 아니
0: 네.
1: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거를 먹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는 거지. 네. 네.
0: 아무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고 그걸 가르쳐준다고 한들 그걸 구현해내는 건 우리 김성옥님의 능력이죠.
1: 아이, 그럼요. 예. 그럼요. 근데 저는 이거 알 것 같아. 최고의 맛이다. 어떻게 했는지 다른 조리사들에게 그 좀 전수해줘라.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너무 집중하고 긴장하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게 순서가 1, 뭐 2, 3 이게 기억이 안 나.

0: 맞습니다. 자, 어쨌든 내 몸이 움직여서 하긴 했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자니 참 이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좀 자신감 가지시고 그래 내가 이제 요리왕이다. 네.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한두 번 성공을 하게 되면 아유.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0: 그럼요.
1: 1219님, 저 역시 정신적 힘듦에서 벗어나고자 청소일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단순 노동, 그것도 청결에 관련된 일을 하고 나면 스스로 만족합니다.
0: 하, 이런 데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요.
1: 예. 있죠, 있죠. 예. 네.
0: 기본적으로는 저도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오는 그 만족감.
1: 깨끗하게 다 씻어놓고.
0: 예. 예. 그 기름때 탁 있는 접시를 제가 깨끗하게 딱 씻어놨을 때 그 만족감. 공구 이사님, 매번 떨리면서도 칭찬받는 그 마음 짜릿하시겠어요. 요리왕 등극 축하드려요.
1: 오늘 같은 날씨에 추어탕 괜찮은데요?
0: 그러게요. 네. 이게 추어탕 가을에만 먹는 건 또 아닌가 보죠?
1: 아니, 그럼요. 뭐 내내 잡숴놓은 분도 계시더라고. 어떤 분은 자긴 기운이 떨어지고 막 힘이 없을 때 추어탕을 먹으면 눈이 번쩍 뜬다 하는 분도 계세요.
0: 걸쭉하니.
1: 네. 예. 맞습니다.
0: 그 양파 그거 이렇게 양념돼 있는 거랑 같이 먹으면 저도 네. 이런 거 한 그릇 먹으면 진짜 저녁까지 든든해. 점심에
1: 잘 그건 맞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자, 이번에도 역시 맛있는 사연이 이어집니다. 서울 은평구의 노청하님. 묵직한 택배 하나가 왔다. 스티로폼 상자를 열자마자 삶은 다슬기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옥수수 몇 개와 쑥, 고사리 봉지도 옹기종기 들어있다. 보낸 이는 함양에 사는 여동생 부부다. 남편과는 달리 여동생은 온갖 밭일로 허리가 살짝 굽었다. 걸음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도 비가 내린 며칠 전 부부가 인근 냇가에 들어가 다슬기를 잡았다.
2: 오빠랑 언니가 좋아하잖아.
1: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다. 다슬기는 민물에 사는 작은 고등류다. 지방마다 뭐 올갱이, 고디 등 이름도 다르다. 깨끗한 계곡물과 강상류를 좋아하며 물살이 적당히 흐르고 돌이 많은 곳에 붙어 산다. 물속 바위에 붙은 이끼와 미생물을 갉아먹으며 살아가기에 물이 오염되면 금세 자취를 감춘다. 그래서 예로부터 다슬기가 많으면 물이 살아있다고 하지 않던가. 함양군청 재무과장과 안의면, 서상면 등 두 군데 면장님을 지낸 매제 또한 만년 청춘일 리 없다. 특히 매제가 면장을 지낸 안의는 조선 후기 열하일기의 저자 연암 박지원이 현감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여동생과 함께 그 귀하신 몸이 냇물 속 돌을 뒤집으며 다슬기를 훑어 담았을 것을 떠올리니 안쓰럽고 웃음도 난다. 다슬기는 봄이 지나 물기운이 오르면 활동이 왕성해지고 여름철 밤에는 얕은 물가로 기어나오기도 한다. 껍데기는 작고 단단하지만 속 살점은 뭐 바늘 끝으로 겨우 끄집어낼 만큼 여리다. 그 작은 한 점 얻기 위해 허리 굽히고 손끝은 물살 속을 더듬어야 한다. 아직도 냇물은 뼛속까지 스미는 냉기를 품고 있다. 돌을 하나 들추면 흙탕물이 일고 다시 맑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디기 쉽고 오래 쪼그려 앉아 있다 보면 허리와 무릎이 먼저 비명을 지른다. 나이든 이들에게는 물살보다도 굽은 허리가 더 큰 고역이다. 게다가 다슬기는 욕심낸다고 한꺼번에 많이 잡히지도 않는다. 손톱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야 하니 시간에 비해 양도 많지 않다. 그런데도 여동생 부부는 오빠 언니께 한 숟가락이라도 더 보내야지 하는 속정으로 찬물 속에 오래 머문다. 이건 뭐 채집이 아니라 노동에 가깝다. 이렇듯 귀한 다슬기 모아 해감하고 또 해감한 뒤 초벌로 삶고 행여 상할까 봐 얼음까지 넣어 택배로 붙였다. 밭두렁에서 막 꺾은 옥수수와 쑥 또한 이른 봄 갓 올라온 새쑥은 아니지만 철이 지났으면 어떤가. 저만치 고사리도 보이니 지나칠 리가 없다. 서울에서는 이런 생생한 맛 못 본다며 보너스로 바리바리 넣었을 게다. 세월은 사람의 허리를 굽게 만들고 그

0: 얼굴에 주름을 새긴다. 그러나 가족을 향한 마음까지 늙게 하지는 못한다. 어린 시절 대가에서 함께 물장구 치던 여동생은 어느새 반백의 중늙은이가 되었지만 오빠 챙기는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 소녀 그대로다. 그날 저녁 나는 짭조름하고 구수한 다슬기 국물을 아끼며 천천히 마셨다. 내일은 쌀뜨물에 새우와 멸치를 띄운 쑥향으로 그리움을 달랠 것이다.
1: 이렇게 다슬기를 잡아서 보내주는 여동생이 있으시면 행복하시겠네요.
0: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1: 네, 다슬기 국은 또 먹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죠.
0: 그렇죠.
1: 네네.
0: 뭔가 어떤 분은 또 이게 해장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1: 그냥 풀리지, 그냥 풀려. 뭘 안 먹어도 풀리지. 술을 안 먹었어도 풀리는 기분. 그 이번에 왜 영화 저 왕가 사는 남자 보면요. 단종께 이렇게 다슬기 국을 이렇게 딱 받칩니다.
0: 네.
1: 착한 숟가락을 뜨고 그래요. 야, 이 다슬기 국은 누가 끓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유해진 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제가 잡았습니다요. 아이 그래. 네가 잡았구나. 근데 이렇게 맛있게 끓인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네. 나는데.
0: 아이 그래요.
1: 7322님이 다슬기는요 탱자나무 가시로 빼먹으면 맛이 그렇죠, 제법 납니다. 그렇죠. 해주셨어요.
0: 이게 이제 우리는 옷핀으로 빼먹기도 하고 뭐 바늘로도 빼먹기 하고도 하고 그러지만 이 저 가까운 데 있는 탱자나무 울타리 거기서 이제 가시 하나 실한 놈으로 뚝 꺾어가지고 빼먹으면 맛이 제법이죠.
1: 그래요.
0: 네네.
1: 신기하네. 그리고 3987님 더 신기한 말씀 주시네요. 다슬기가 반딧불이 애벌레의 먹잇감인 거 아세요? 그러셨어.
0: 그렇군요.
1: 진짜요?
0: 야, 애벌레가 이걸 어떻게 먹을까? 희한하네.
1: 다슬기는 물속에 있잖아.
0: 그렇죠.
1: 애벌레도 물속에.
0: 애벌레도 물에서 자라요.
1: 그래, 반딧불이 애벌레도요?
0: 네. 그래서 맑은 물이 있는데 반딧불이 많아요.
1: 자, 이은실님, 오늘 밥상 추어냐 다슬기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게요. 일단 광고 들어보시죠.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 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당당이님은 일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편지와 문자를 보면 식당을 하는 모 당당이님은 점심시간에 손님이 줄 서는 가게가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지만 목표는 자영업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잘하려면 너무 많은 능력이 필요하니까 나는 조직 속에서 가늘고 길게 가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견디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큰 성공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나이와 직급에 따라, 또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는 운명에 따라 변수가 많지만 어느 분야에서든 일 잘하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연구소에서 국내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 CEO를 살펴봤더니 내부 승진형 인사가 늘고 있답니다. 낙하산이나 창업자 가족, 로열 패밀리 아니고 내부 출신으로 차곡차곡 성장한 CEO 비중이 84.5%로 최근 4년 사이에 가장 높았대요.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죠? 평범한 우리, 즉 당당이님이나 당당이님 자녀의 성실과 노력이 높은 자리로 보답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CEO의 평균 연령도 볼까요? 올해 60.0세를 기록해서 요 몇 년 사이에 한 살 이상 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여성 CEO도 소폭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경험과 경륜이 가져온 지혜가 우대받는다. 여성의 리더십도 점차 인정받고 있다. 이런 해석 가능하겠죠? 저쪽에 계신 형님과 아우님은 아이 그거 너무 침소봉대 아닙니까? 이 바늘을 몽둥이라고 우겨도 분수가 있지. 그 겨우 몇 사례로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본질적으로는 희망과 긍정과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회사 말단이지만 내가 이 회사 사장도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 지금은 1인 가게지만 100년 가게로 키우겠다는 긍정적인 의지. 이런 마음은 일도 잘하게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줘서 우리를 건강하게도 한다지 않습니까? 말 나온 김에 젊음과 활력, 희망과 건강,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 오늘 3, 4부에 그런 시간 마련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얘기 나누시죠.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아, 영화 주토피아의 삽입곡이죠?
1: 네.
0: 아, 토끼가 무슨 경찰을 한다고. 네, 아주 멋진 경찰이 되는 영화였습니다.
1: 해볼 수 있는 모든 건 다 노력해보고 시도해보는 거 중요하죠.
0: 맞습니다.
1: 도전해내는 바로 그런 얘기.
0: 네.
1: 네, 한윤아님, 대학에 가면,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거만하게도 하는 일에 매너리즘이 느껴지는 요즘이었는데 오늘 아침 창가 한자 한자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봅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샤키라의 노래도 그런 거잖아요. Try everything.
1: 네.
0: 였습니다. 희망과 긍정 거기에 건강. 아 이거 꼭 예, 마음에 담아둬야 되겠습니다.
1: 그리고 아침 창가에 글은 카카오 스토리 여성시대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 오,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볼 수 있어요?
1: 네, 네. 구경 와주세요.
0: 언제부터 가능했어요?
1: 좀 됐을걸요?
0: 어, 그래요? 네. 예.
1: 일중 씨 오기 전부터 가능했어요.
0: 이런 소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서.
1: 네.
0: 오, 알겠습니다. 쭉 하고 있었군요. 이런 걸 좀 미리미리 널리 좀 퍼뜨리고 그래야지. 몰랐잖아요.
1: 네.
0: 자, 그리고 오늘 참고로 3, 4부에는요. 만성피로, 불면증. 아,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참 고통받고 있죠. 건강 상담 가능한 날로 또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 오늘 세 번째 사연은 충북 충주시의 정주용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사는 교육공무원입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겪은 기분 좋은 일을 소개하고 싶어 사연을 씁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공무원은 노동절에 쉬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쉬게 된 덕에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평소 산책을 즐기는 저는 여느 때처럼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시외버스터미널을 지나가던 중 연세 지긋한 어머니 한 분이 쪽지를 보여주며 물으시는 거예요.
0: 저기 325번 버스 타는 데가 어디예요?
1: 저는 버스를 자주 타는 편은 아니어서 정류장 위치를 잘 몰랐고 스마트폰으로 얼른 검색을 해보니까 약 250m 떨어진 곳에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곳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하고 같이 걸었죠.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0: 서울서 왔는데 휴일이라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5시간이나 걸려서 왔어요.
1: 아유, 자식들한테 같이 오자 그러시지. 힘들게 왜 고속버스 타고 오셨어요?
0: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그랬어요.
1: 아, 그런데 누구 찾아오셨어요? 쪽지에는 동네만 있지 주소가 없던데요.
0: 아는 오빠를 찾아왔는데 60년 만에 찾는 거라 주소도 모르고 옛날 살았던 동네만 알아요.
1: 저는 아는 오빠를 찾아왔다는 말에 처음엔 친척 오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세요? 친척 아니세요?
0: 아니에요. 그냥 아는 오빠를 찾아왔어요.
1: 아는 오빠, 혹시 예전에 짝사랑했던 오빠 찾아오신 거예요?
0: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에? 진짜요? 참 대단한 어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세가 꽤 있어 보이는데 옛사랑 찾아 무작정 오시다니. 그렇게 얘기 나누는 사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아 시간표를 보니 다음 버스가 무려 2시간 20분 후에나 도착하는 겁니다. 시골 마을버스 노선은 대단합니다.

0: 대부분 이렇잖아요. 순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짧게 끝났어요. 제 오지랖은 이미 그 어머니의 오빠를 찾아드려야겠다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1: 궁금하시, 궁금해.
0: 그렇지. 어머니 연세가 81세, 찾으시는 오빠는 85세 정도 되셨다는데 살아계실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동네에 가셨다가 못 찾으시면 다시 터미널로 어떻게 돌아올지 막막한 상황이었죠. 경찰 친구에게 전화해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머, 이제 어떡하지? 머리를 굴려보니 마침 제 지인이 쪽지 쪽 그 동네 부면장으로 근무할 때 이장님들과 연락하고 지냈단 얘기가 딱 생각났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죠. 저 관장님, 제가 사람을 한 분 찾아야 하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2: 아, 그래요. 아, 말씀해 보세요.
0: 아니, 서울에서 어떤 어르신이 금가면 하담리에 사는 정아무개 어르신을 찾아오셨다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좀 알아봐 주실 순 있나요?
2: 제가 그 마을 이장님을 잘 아니까 전화해보고 다시 연락 줄게요.
0: 전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어머니께 찾으시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야 가는 거지 무턱대고 찾아갈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쉽게도 이장님이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어머니께 혹시 나중에라도 연락이 오면 다시 전화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연락처를 받아 정류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통화가 됐는데 그 마을에 그 어르신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재빨리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안 보였어요. 같이 버스를 기다리던 할머니들 말씀이 찾아가도 오빠가 살아있지 않으면 소용없다면서 다시 서울 가는 버스 타러 떠나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전화 걸어 소식을 전했고 어머니가 기뻐서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오셨죠. 저는 제 차로 그 동네에 모셔다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대화는 이어졌어요. 아,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는 어떤 사이세요?
1: 내 고향이 포항인데 오빠가 해병대에서 근무할 때 우리 집에 자주 오고 그랬어요.
0: 오, 진짜 첫사랑이세요?
1: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오빠가 먼저 결혼했어요. 그 결혼식에 내가 갔었고요. 내 결혼식에도 그 오빠도 왔었어요. 근데 내가 신부라서 배웅하진 못했고 친정아버지가 배웅했다더라고. 그 후로 한 번도 못 봤고 그 세월이 60년이 지났어요.
0: 그럼 어머님 남편분은 돌아가셨어요?
1: 아니, 아직 살아있어요. 고집만 센 영감이에요. 오빠하고 내가 같이 살았으면 포항에 빌딩 두세 채는 가지고 재미나게 살았을 텐데.
0: 아니, 근데 그럼 오빠를 찾아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우리 애들도 찾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온 거예요.
0: 근데 오빠를 찾아갔는데 그쪽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날 수도 있어요.
1: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상관없지 않을까요? 언니가 살아계셔야 나도 편하지요.
0: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그 동네 어귀까지 갔습니다. 초행이라 이장님과 통화하며 꾸역꾸역하다 보니 더 이상 차가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 나왔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는 한가로운 강가에 낚싯대를 펼쳐놓고 봄을 즐기고 있는 한 노인분이 보였어요. 어머니를 차에서 기다리게 하고 그분께 길을 여쭈려고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 이 동네에 정아무개 어르신이라고 계세요?
3: 내가 그 사람입니다만.
0: 어머, 서울에서 어떤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찾아오셨어요. 저기 차에 계시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렇게 어르신과 제 차 쪽으로 향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두 분은 만나.

났고 단 두 마디를 나누시더니 단박에 서로를 알아보셨어요. 60년이 지났다는데 말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두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이름 모를 그 어머니와 만난 지

0: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서울 오면 꼭 연락해요. 맛있는 밥 사주고 싶으니까. 어제는 오빠 만나서 1시간 30분 동안 얘기를 하다가 오빠가 저녁 사준다고 해서 다시 시내로 나왔어요. 저녁 먹고 버스 타고 서울 오니까 밤 10시가 넘었더라고요.
1: 아우, 만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또 왕래하기로 하셨어요?
0: 다음에는 부산 사는데 여동생도 함께 보기로 했어요. 아, 근데 오빠를 만났는데 실망했어요. 옛날 그 모습이 아니더라고.
1: 아유, 어머니. 아, 60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면 아주 멋지시던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0: 젊었을 때는 더 멋있었어요.
1: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입가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80 넘은 나이에도 옛사랑을 잊지 않고 찾아오다니 참 대단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할아버지 아내분은 2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고향서 농사짓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었는데 최근에 남은 농토 경작하러 다시 이곳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래요. 참 모든 게 우연이면서도 필연적이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 고리만 어긋났어도 두 분의 만남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제가 쉴 수 있는 날이었고 그런 저에게 우연히 그 어머님이 길을 물으셨고 마침 제 지인이 그 동네 부면장이었고 이장님이 바로 전화를 다시 받아주셨고 할아버지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계셨던 것까지 모든 것이 정말 신기하고도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도 그 어머니도 그 할아버지도 모두 행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 아, 해피엔딩.
1: 오, 야, 근데 그 어머니 대단하시다.
2: 그러게, 혼자서 그렇게 첫사랑 오빠를 찾아오셨어요.
1: 그러게.
2: 예. 참. 아, 근데 4178님이 아, 너무 궁금해. 차에서 못 내리겠어요.
1: 글쎄,
2: 우리도 드라마처럼 그런데 하고 내일로 넘기고 막 이럴까요, 사연?
1: 사람들의 아. 마음을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을 예. 어떻게
2: 이 궁금증을 그냥
1: 네 놀릴 수는 없죠. 그렇게 놀릴 수는 없어. 우리는
2: 아 그렇습니다.
1: 네 그렇죠.
2: 아, 정말 드라마가 따로 없는 사연이었는데 말이죠.
1: 야 그러니까 1681님 말 맞다나 세상에는 너무 감사한 오지랖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여성 시대. 매일 행복하려면 아침마다 들어와야겠어요.
2: 아우 안만요.
1: 왜 아니에요?
2: 들어오세요.
1: 네.
2: 우리 정주영님 캐릭터도 정말 짱이시죠, 그죠?
1: 네.
2: 예, 호기심 있고 오지랖에 마당발까지. 그러니까 예, 인맥이 이렇게
1: 많으셔.
2: 넓으니까
1: 네.
2: 그 도움을 주신 거 아닙니까?
1: 아하, 참.
2: 저희도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사연.
1: 네, 재밌었어요.
2: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1: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 대신 김성옥님과 노청환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가 가고요, 정주용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2905님이요. 아, 어떻게 출근해야 하는데 미치겠네. 아, 옛사랑 이야기 내가 다 뭉클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아, 저는 출근합니다.
2: 끝까지 못 들으셨나 봐요.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얼마나 궁금하실까? 네.
1: 잘 만나셨대요. 그래서 이제 동네 오빠 만난 느낌으로.
2: 네. 네,
1: 본인 또 여동생하고도 같이 또 보기로 하시고. 자, 이렇게 아련하게 첫사랑 추억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SG 워너비의 Timeless 들으시면서 옛 추억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저는 10시 5분에 보라 해요? 보라 켜고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스타벅스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자 스타벅스 코리아를 계열사로 둔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라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오신 모든 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가볍게 여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비와폰 부정 제공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경호처를 속여 비와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술에 취한 사람

0: 상태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인근에서 골목을 지나가던 여성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북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차량 11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4.5톤 화물차가 앞선 사고로 정체된 도로에서 앞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 보류를 지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며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뤄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중동 동맹국 정상들이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 직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에서 3일 정도 공격을 연기할 수 있겠느냐고 요청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이 만족하고 우리도 아마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고유가에 항의하는 시위로 4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케냐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는 현지 시간 18일 수도 나이로비에서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에 불을 지르며 차량 통행을 막았고 경찰은 시위 관련자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10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 시끄럽게 때를 써서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는 뜻인데요. 우리 사회의 약정 문화가 이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가령 인터넷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통신사의 해지 의사를 밝히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면서 고객을 붙잡으려 하죠. 하지만 묵묵히 요금을 내는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데요. 결국 가만히 있으면 손해가 돼서 모두가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 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 아우, 드디어 한국으로 온대요.
0: 누가 오시는데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2: 미국 멀고도 험난한 세상으로 내 손주들이 떠난 지 4년의 세월. 그곳에서 대학 합격을 했다는 승원이 소식에, 그리고 교우 관계가 좋다는 소식을 전해온 도원이에게, 글쎄 승원이가 한국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6월에 두 손주들이 입국을 한다네요. 눈물부터 앞서는 기다림에 목이 메이는 음성 편지를 여성시대를 통해 도배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내 보배들이 귀국을 간절히 축하하면서 보고픈 이 마음을 여성시대 편지난을 통해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유, 손주들 생각이 그냥 목이 메이시네.
3: 목이 메이셨어. 네. 네.
0: 한상섭님께서 음성을 남겨주셨는데요.
3: 네. 4년 긴 세월이죠. 네. 그래도 이렇게 후딱 갔죠. 돌아보면 이제는 만남의 기쁨을 앞두고 계신데, 네. 음성 남겨주신 한상섭님께는 여성시대표 사과 두 박스 푸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곧 올 이제 손주들과 만나게 나눠드세요. 당당이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열린 사서함은 9시부터 11시까지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은요, 365일 24시간 쉬는 날 없이 쭉 열려 있어요. 새벽에 잠 안 올 때나 아니면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짬 나실 때 언제든 음성편지 남겨주세요. 열린 사서함 참여번호 02789-1004번입니다. 02789-1004번이에요.
3: 잠시 후 3, 4부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0: 네, 여성시대 3, 4부는요. KB국민은행, 데이펙, 청혼아이스, 유니베라, 안터지는 맥스부탄,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한국세무사회, 노무법인폐, 동국제약 회라민큐와 함께합니다.
4: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유 없이 몸이 붓고 피곤하고 감정이 널뛰는 건 나이 탓이나 무슨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호르몬 때문이라 그러죠? 반가운 얘기입니다. 호르몬 관리만 잘해도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건 물론 저속 노화도 가능하다고 해요.
2: 자, 돈 안 들이고 삶의 질을 바꾸는 힘. 오늘 열린 화요일에서는 호르몬을 달래고 다스리는 방법, 호르몬 박사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예.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작년 추석 쯤에 나와주셨고,
3: 맞습니다.
2: 예. 예,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그새 더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1: 네.
2: 호르몬 저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1: 웃음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3: 저도 제 호르몬 관리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네요.
2: 아, 네.

0: 아 그때 당시 정말 호르몬의 세계가 얼마나 재밌고 방대한지 우리 모든 게 다 호르몬 때문이야.
1: 그러게.
2: 예. 예. 아니, 저도 진짜 자대 여러분이 유명해졌다는 말처럼 여성 시대에 나온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호르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네. 보람이 있었고요. 오. 정말 여성 시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 그러셨구나.
0: 아유, 그런 말씀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1: 아니 근데 요즘 날씨가 이렇게 그냥 확 더웠다가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했다.
0: 맞아요.
1: 조금
0: 맞아.
1: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달라지면 우리 몸 안에 호르몬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2: 예, 있습니다. 일교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호르몬도 일중 변동을 하고요. 아하.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나오고 저녁에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이렇게 임무 교대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사실 이제 이 기온뿐만이 아니라 이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뭐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연중 변동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거든요.
1: 아하.
2: 그래서 봄이 되면 여성들이 설레고요. 가을이 되면 남성들이 우울해지고
1: 네?
2: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 때문에 그렇고요. 꽃이 피고 낙엽이 지면서 이제 이런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니까 마치 이제 이런 일교차도 갱년기 증상처럼 확 달아오르기도 하고
1: 네.
2: 땀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0: 예, 계절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 호르몬들이
2: 네.
0: 작용을 하는 건데
2: 네.
0: 아니 그러면 저 호르몬과 어떤 대처를 좀 하면 좋을까요? 계절을 좀 잘 알 수 있을까요? 특히 더운 여름이나 이럴 때.
2: 그렇죠. 특히 더운 여름에는 코르티솔 호르몬들이 열대야에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1: 네.
2: 또 이제 겨울이 되면 또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또 잠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가을이 되면 또 식욕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0: 아하.
2: 청고마비의 계절에 또 살이 확 쪄서 비만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다 이유가 네. 있군요.
2: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뭐가 변동되는지 알아야
0: 예.
2: 지피지기라고 또 호르몬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1: 네.
2: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아, 네.
1: 네, 오늘 그럼 이 시간에 좀 집중하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0: 네.
1: 여름이 다가오면 여성분들은 뭐 수영복 입을 생각에 급한 다이어트를 또
2: 네.
1: 하지 않습니까?
2: 네, 네.
1: 요즘 그 다이어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 네.
1: 이게 또 그 내분비 내과와 관련이 깊은 거라면서요?
2: 맞습니다. 요즘 여름
1: 전공과
2: 예, 노출되면서 네. 부분 비만 같은지 뭐 팔뚝이나 이런 데 살이 좀 찌신 분들은
1: 네네.
2: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2: 근데 제가 예전부터도 다이어트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체중만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성분이나
1: 그렇죠.
2: 어떤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1: 그렇죠.
2: 제일 중요한 건 요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0: 네네.
2: 살 뺐다가 다시 또 옛날 입던 옷을 버렸다가 다시 또 찾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호르몬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했는데
0: 네.
2: 요즘 정말 위고비니 마운자로니,
1: 네.
2: 제파운드, 오젠픽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이에요.
0: 아.
2: 유고비가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1: 네.
2: 근데 엄청나죠. 일론 머스크가 24kg 이걸 뺐잖아요. 유고비로.
0: 예.
2: 그러니까
0: 예.
2: 사실은 이런 호르몬 다이어트를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호르몬 이야기 나오면서 정말 다이어트 시장에서 호르몬 열풍이 불어 호르몬의
1: 네네.
2: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아,
0: 그 약품의 이름들이 다 그 저 호르몬 이름이에요?
2: 그렇죠. 예를 들면 유고비는 소장 호르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마운자로는 소장 호르몬에다가 대장 호르몬이 섞인 거고 사실 또 싹센더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호르몬과 관련된 약 주사약들이거든요.
0: 아, 호르몬 이름이었구나.
2: 그리고 또 이제 먹는 다이어트 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1: 네.
2: 것들은 되게 또 세로토닌 호르몬과 관련된 약들이 많습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약 그러면 일단 지방세포를 없애고요. 식욕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식욕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을 조절하는 약들이 다 다이어트 약이거든요.
1: 잠깐 그렇군요.
2: 다이어트의 본질은 결국 호르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다이어트뿐이겠어요?
0: 예.
1: 모든 건 다 호르몬 때문이죠.
0: 진짜.
2: 그렇죠. 중년되면서 우리가 막 걱정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쓰리고라고 그러잖아요.
0: 쓰리고.
2: 예, 쓰리고. 고스톱이 아니고 쓰리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당뇨같이 이제 고혈당,
0: 네.
2: 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0: 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2: 뭐 이런 성인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0: 예.
2: 중년의 가장 적이라고 하는데 혈당이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혈압이 높다는 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1: 네.
2: 진짜 모닥불은 호르몬인 거죠.
0: 어허.
2: 다 이런 어떤
1: 그렇죠.
2: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은 호르몬에 비춰진 그림자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야, 결국 호르몬을 잡아야 되는 거군요.
2: 그렇죠. 결국은 호르몬을 잡아야지 혈압 잡히고 콜레스테롤도 잡히고 혈당도 잡히는 거죠.
1: 네.
0: 아,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검사를 했는데 네. 다 정상으로 나오지만 내 몸은 여전히 뭐 아프고 피곤하고 좀 불편하다.
1: 네. 그래요.
0: 예. 근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호르몬 때문일까요?
2: 그게 바로 미병이라는 겁니다.
0: 미병?
2: 우리가 미병.
0: 미병.
2: 병은 아닌데 건강치도 않은 중간 상태.
0: 네.
2: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일반적인 혈압이니 콜레스테롤이니 이런 검사들을 하잖아요.
0: 네.
2: 그런 혈액성에서 안 나.

0: 나타나지만 네. 우리가 검사하지 않는 호르몬, 호르몬이 이미 SOS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고 있는 거죠. 네. 호르몬의 균열이 깨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호르몬을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건강치 않은데도 건강하다고 표현이 되는 거죠.
1: 그러면 호르몬 검사도 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0: 물론이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2: 네.
0: 타액 검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호르몬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그 진짜 뭐 미병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0: 예, 예.
1: 실은 저희가 살면서 나이 들어서 느끼는 뭐 예를 들어 간단하게는 베개 자국이 하루 종일 안 없어진다든지 예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굉장히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호르몬 탓입니까?
0: 맞습니다. 베개 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은 여성분인데 이게 백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네.
0: 뭐 에코백이나 이런 걸 이제 그 팔뚝에 들고 다녔었는데 거기에 부기가 있으니까 이게 자국이 깊이 잡히는 거예요.
1: 네.
0: 자국이 어느 정도까지 오래 갔냐면 뭐 하루 이틀 삼일 계속 가니까
2: 세상에
0: 이게 뭐지? 분명히 다 정상인데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정말 다 정상인데요. 제가 그분한테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도 다 정상이었는데
1: 예.
0: 거기서 자가항체 검사를 하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상이 나온 거예요.
1: 어허.
0: 그게 뭐냐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불연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다 정상으로 보이지만 그런 자가항증, 갑상선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붓고 손발이 차고 수족 냉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호르몬 때문인 거고 그런 호르몬 관리를 하면 이런 어떤 미병의 상태, 이런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좋아지는 거죠.
1: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했었죠.
2: 그렇죠. 그래서 뭐 온갖 좋다는 것도 죄에 뒤져서 뭐 영양제도 또 사서 먹고 뭐 시술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호르몬 관리만 잘해도 젊어질 수 있는 건가요?
0: 예, 제가 지난 추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호테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재테크가 아니고 호테크를 하면
1: 예.
0: 젊어지고 건강해지고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듯이
2: 네, 네.
0: MBTI가 아니고 호비티아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2: 네.
0: 각자의 호르몬의 불균형인 거고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춰주는 그러니까 호비티아를 기반으로 한 호테크를 하게 되면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정말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면 잘 또 다스려야 될 텐데
0: 네, 예.
1: 호테크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주세요.
0: 네, 그래서 지난 제가 추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몬의 종류가 그때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2: 네 가지? 우리가
0: 네 가지?
2: 그냥 중요하게 꼽는
0: 예, 중요한 건 네 가지였고 호르몬 전체는 정말 우리 양희은 선생님이 기억을 잘하시네요. 그런데 4천 가지가 있는데 4천 가지를 다 우리가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1: 네네.
0: 중요한 대장 호르몬 지금 우리 양희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지를 갖다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는데
1: 네.
0: 그게 뭐냐면 모기입니다.
1: 모기.
0: 모기. 모기가 뭐 모기파리, 모기버섯 이런 게 아니고
1: 예.
0: 왜 M, O, G, I, M은 멜라토닌이고요.
1: 예, 앞글자를 따서요.
0: 옥시토신. 그다음에 G는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해서 성장 호르몬.
1: 성장 호르몬.
0: 네. I는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 기 이 네 가지 호르몬만 잘 잡아도 우리가 이제 회춘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멜라토닌, 옥시토신, 성장 호르몬, 인슐린.
0: 예.
1: 요거 관리 잘하자.
0: 네네.
2: 어떻게?
1: 네.
2: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0: 이 각각의 호르몬들은요. 각각의 담당하는 건강이 있고요. 또 각각의 또 이 호르몬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2: 아, 네.
0: 첫 번째 멜라토닌은 우리가 이제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면역 호르몬이거든요. 면역적인 건강에 관련 있는 호르몬이고요.
1: 예.
0: 옥시토신은 우리가 이제 이 자궁 수축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배려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
1: 배려?
0: 사회적인 연대 유대의 이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독사, 뭐 이렇게 고독 이렇게 좀 절연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1: 어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0: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1: 예.
0: 사회적인 건강과 관련된 호르몬은 옥시토신이고요.
2: 네.
0: 성장 호르몬은 아까 지금 우리 김일중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신체적 건강,
1: 예.
0: 나이살에 관계되는 호르몬이고요. 인슐린은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 대사가 안 된다, 살이 찐다 그러죠. 거기에 관련된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이 인슐린인 거예요.
1: 예.
0: 대사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호르몬입니다.
1: 어허.
0: 그래서 이 각각의 이 건강이라는 게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건강이 있다면 이 네 가지 모기가 다 그거에 대해서 관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생활 습관으로 따져보면 이 인슐린이부터 시작을 하면 네. 인슐린은 식사하고 관련이 있는

0: 있습니다.
1: 아, 식사와 관련 예. 인슐린.
0: 모든 호르몬이 다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겠죠. 제일 주된 게 식사 습관하고 관련이 있고요.
2: 네.
0: 성장 호르몬은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느냐, 근력 운동을 하느냐 이런 거에 관련이 있는 게 성장 호르몬이고 옥시토신 호르몬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감 능력을 갖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시니어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취미생활을 하고 동호회 가고 이런 게 다 옥시토신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요.
1: 네.
0: 멜라토닌 호르몬은 뭐니 뭐니 해도 잠을 어떻게 푹 자고 길게 자느냐에 따라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달라지겠죠.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생활 습관은 크게는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생활 이런 것들 수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기가 잘 균형을 잡혀지고
2: 그렇죠.
0: 그렇게
2: 그렇죠.
0: 되면 우리가 노화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선생님 이거는 마치 네.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느낌인 것 같은데요.
0: 네네.
1: 저희가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이런 저기 모기 네. 멜라토닌부터 이런 것들이 잘 생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런 애들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0: 이게 정말 정확한 얘기인데 동전의 앞뒷면처럼
2: 그렇죠.
1: 네.
0: 이게 이제 생활 습관에 따라서 호르몬 조절이 되고요.
1: 예.
0: 또 호르몬 조절을 잘하면 또 이 좋은 생활 습관이 유지될 수 있는데
1: 네네.
0: 일단은 이 생활 습관을 잘해서
1: 예.
0: 호르몬 균형을 찾는 게 더 중요하고요.
1: 네.
0: 근데 호르몬 균형을 찾아지게 되면 내 몸에 좋은 생활 습관이 마치 이렇게 젖어들게 되면서 건강을 갖다가 이제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저희가
2: 그렇죠.
1: 네.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멜라토닌을 잘 관리하는 습관.
0: 네.
1: 잘 자야 되는데
0: 네.
1: 멜라토닌이 잘 나와야 저희가 잘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네.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할 수
0: 있을까요? 멜라토닌은
1: 이제
0: 우리가 잘 때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예. 아침부터 우리가 멜라토닌 관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1: 아침부터.
0: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자연광을 쬐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자연광을 쬐면 밤사이에 잔잔하게 있던 멜라토닌을 확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대청소를 해야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듯이 일단 아침에 멜라토닌이 남아있는 걸 확 우리가 없애버리고
1: 네.
0: 코티졸을 올려야 되는데
1: 예.
0: 이 코티졸은 자연산 코티졸이 좋습니다.
1: 자연산
0: 우리가
1: 코티졸.
0: 이제 커피 같은 거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각성을 하려고 하는데 커피 타임을 항상 제가 환자들한테 15분 늦추라고 얘기하는데요.
2: 네.
0: 커피 자체가 코티졸이거든요.
1: 네.
0: 이걸 먹게 되면 내 몸속에 부신의 자연산 코티졸이 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커피 타임을 조금씩 늦춰서 나의 어떤 서카디안 리듬에서 1시간 정도 늦추게 되면 아침에 코티졸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고
2: 자연산이 나온다 이거죠.
0: 자연산이. 그다음에 네. 이제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햇볕 샤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나오고
1: 네.
0: 세로토닌이 나오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멜라토닌으로 바꿔서 저장이 되거든요.
2: 그다음에
0: 이제 오후 3시부터는 또 한 번 또 산책을 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저녁 때 됐잖아요. 드디어. 그럼
1: 네.
0: 저녁 때는 저녁을 좀 일찍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를 갖다가 이제 과하게 늦게 드시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지게 되고요.
1: 네.
0: 또 한 가지는 이제 운동 있잖아요.
1: 네.
0: 아무래도 바쁘니까 현대인들이 저녁에 운동을 과하게 하는데 저녁에 운동을 계속하면 몸이 식지가 않고 계속 달궈져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잘 때 약간 서늘하게 자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야 또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빛인데요.
1: 네.
0: 잘 때 테레비 켜놓고 잔다든지 빛을 켜놓고 자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암막 커튼이라고 해서 아주 깜깜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중단 멜라토닌이 나오고요. 또 멜라토닌도 1등급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1: 어허.
0: 11시에서 1시 사이 멜라토닌이 제일 좋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11시에서 1시 사이에 잠은 꼭 자라 라고 얘기하는
1: 그때 꼭 누워야 된다.
0: 그래도 1등급 우리가 고기도의 툭불등심
1: 네,
0: 등급처럼
1: 네.
0: 1등급 멜라토닌을 갖다가 획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근데 햇빛 말씀하셔서 제가 교수님 얼굴을 네. 싹 뵀더니 진짜 햇빛을 많이 쬐이신 얼굴이에요.
0: 네, 저는 늘 햇볕을 쬐고 있고 가급적이면
1: 예.
0: 운동을 할 때도 얼굴은 좀 선블록을 바르더라도
1: 네.
0: 이 파라하고 이런 데는 좀 선블록을 안 발라서
2: 네.
0: 15분 20분만 햇볕을 쬐도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료가 또 중요한데요.
1: 네.
0: 트리토판이 많은 음식들 뭐 두유나 바나나 같은 것들
1: 두유 바나나
0: 그런 걸 먹게 되면 이제 멜라토닌의 재료가 많고 또 합성을 많이 하고 저장을 잘했다가 잘 꺼내 쓰고 그게
2: 네.
0: 멜라토닌 관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 야, 얘기만 듣는데 벌써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너무 이른 시간부터 커피 마시는 거 좀 늦춰라.
0: 늦춰라.
1: 네. 네. 오후 3시 전으로 햇볕 샤워 한 네. 10분, 10분에서
2: 15분,
1: 15분 정도.
2: 네.
1: 저녁도 일찍 먹고.
0: 네.
1: 그리고 방은 깜깜하게 해서
0: 네.
1: 11시나 1시 사이에는 꼭 네. 잠들어라.
0: 네.
1: 그리고 두유 바나나도 좋다.
0: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광으로 확 멜라토닌을 몰아내라.
1: 몰아내라. 예. 불면증

0: 있으신 분들 꼭 메모해 두시고요. 자, 이제 모기에서 오로 갑니다. 옥시토신.
1: 네, 옥시토신은 원래는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해서 네.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벌어진 자궁을 수축시키는 네. 출혈을 갖다 멈추는 그런 호르몬이고 모유를 짜내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생물학적인 어머니보다 이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모성애에 관계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테레사 수녀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저기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이제 적어지게 되면 인지 기능에도 떨어지고요. 치매에도 네.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소통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예. 고립감도 느끼게 되고요. 어허. 그래서 이 옥시토신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일단 옥시토신 마사지. 지금
0: 마사지요?
1: 예, 그래서 광대뼈 주위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네. 한 10번, 20번 정도 계속 두드리면 예, 옥시토신이 이제 많이
0: 뇌수에서
1: 네,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0: 이게 여성에만 한정된
1: 겁니까? 남성도
0: 옥시토신이 예, 나와요?
1: 남성도 옥시토신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2: 굉장히 우울해져요.
1: 우울해지고 네. 뒷방 노인처럼 방이 막 그렇죠. 콕 박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만들려면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려야 됩니다.
2: 네. 그래서 그렇죠.
1: 우리가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도 그것도 요즘은 그런 강좌 같은 것도 많고요.
2: 네.
1: 자기 취미 활동도 있고요. 또 옥시토신이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네. 스킨십하고 악수하고 이런 게 중요하고요. 요즘 보면은 환자분들 중에 손주들 사진 같은 거 카메라에 많이 담아놓고
2: 그렇죠.
1: 동영상 보았는데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많이 보고 많이 이제 그 사진이라도 보면 옥시토신 분비가 잘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반려동물한테까지도 그렇다고 돼 있어서 네. 사실 이런 어떤 스킨십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접촉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 그런데 이 광대뼈 주변하고 옥시토신 분비는 어떤 관계입니까?
1: 아, 이 광대뼈 주변에 있는 신경이 이제 결국은 뇌하수체에 있는 후엽에 옥시토신 분비하는 그 세포를 자극해서 옥시토신 분비가 잘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2: 네.
1: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냐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스킨십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좋아하는 사람 사진, 싫어하는 사람 교수님? 사진 이렇게 네. 보면
0: 교수님?
1: 좋아하는 사람 사진만 봐도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저 두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고요. 광고 후에 네.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자,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방법, 호르몬 재테크, 호테크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식에도 대장주에 투자해야 수익이 난다고 하거든요. 우리 호르몬 박사 안철호 교수님 모시고 지금 호르몬 4대 대장주, 모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멜라토닌과 옥시토신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이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만 봐도 옥시토신이 나온다. 네, 예. 라는 말씀 주셨었거든요.
1: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이제 스킨십하고 허그하고 악수하고 그러면 옥시토신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2: 네.
1: 우리가 이제 사진을 쭉 그 보여줬거든요. 네. 보여주니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좋아하는 사람 사진이 나타나면 확 옥시토신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네.
1: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사진이라도 찍고 잘 간직하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2: 네.
1: 먼저 그런 실험 결과를 제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0: 네. 그렇군.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드라마 이런 거 봐도.
1: 그렇죠.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을 얘기할 때 저희가 항상 환자들한테 덕후질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아,
1: 덕질이라고 덕질. 얘기를 하는데요.
2: 네.
1: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막 어떤 취미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0: 아,
2: 그렇군요. 자, 하여튼 사랑하는 감정, 기분 좋은 게 옥시토신 분비에 좋은 거죠.
1: 맞습니다.
2: 이왕이면 기분 좋고 네. 뭐 다정하게.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많이 웃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1: 그렇죠.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으면 아밀로이드가 안 만들어지고요.
2: 아.
1: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만들어진 아밀로이드가 배설이 잘 되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2: 그렇구나.
1: 그래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치매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좀 알려져 있는 것도
2: 네.
1: 이런 이제 실험 결과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 이야, 그렇군요.
2: 자, 세 번째 모기 중에 쥐
0: 네.
2: 성장 호르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가 어느 정도 끝나도 계속 나오나요?
1: 맞습니다. 성장 호르몬 그러면은 우리 난 다 컸는데 성장 호르몬이
2: 그렇죠.
1: 왜 필요하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2: 그렇죠.
1: 아이들 저신장증 때문에 저한테 찾아와서 아이들 키 커달라고 성장 호르몬을 얘기하시는데
2: 맞아요.
1: 실제로 이 성장 호르몬은 평생 나오는 거거든요.
0: 오.
1: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키가 크고 이런 걸 떠나서 뱃살이라든지 근육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이 성장 호르몬은 사실은 나이살과 관계되어 있고요.
2: 네.
1: 이 성장 호르몬은 물론 음식,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먹고 엘카르틴 같은 이제 영양소, 아르기닌 이런 것들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주된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운동에 있습니다. 그것도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 근력 운동에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물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죠.
0: 네.
1: 칼로리를 소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유산소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있는데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잘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스쿼트라든지 계단 오르기라든지 이런 성장 호르몬 분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0: 하긴 요새 얘기 들어보니까 뭐 만보 걷기니 걷기만 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1: 맞습니다.
0: 뭐 이런 표현도
1: 하더라고요. 걷기 들어보면. 운동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근력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2: 네.
1: 그래서 우리가 뭐 헬스장을 가야 되느냐
0: 예.
1: 아니면 성장 호르몬 하려면 덤벨이나 뭐 R형이나 벤치프레스를 해야 되느냐
2: 네.
1: 그런 건 아니고요.
0: 예.
1: 성장 호르몬의 마중물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마이오카인이라고 해서
2: 네.
1: 마이오가 근육이고 카인이 호르몬인데
0: 네.
1: 근육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 호르몬은 인대의 자극 수축만 해도 이제 이 마이오카인이 나오는데요.
0: 예.
1: 이 마이오카인이 나오면 저절로 이제 마중물처럼 성장 호르몬이 흘러들어오거든요.
2: 네.
1: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매일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여성들이 해야 된다면 마이오카인 운동을 좀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 예.
1: 마이오카인 운동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까치발을 든다든지
2: 네.
1: 의자에 앉아서 뭐 예를 들면 다리를 종아리를 핀다든지
0: 예.
1: 그런 인대들을 자극하는 운동들
0: 예.
1: 그런 것만 해도 마이오카인이 나오고요.
0: 우리 여성시대 항상
2: 예. 네.
0: 오프닝 하고 난 다음에 으라차차 하면서
1: 네. 이런 것도 하고
0: 이게 마이오카인
1: 네.
0: 운동이구나.
1: 예. 스쿼트도 하고 또 짜투리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 보면은 칫솔질 하면서 또 스쿼트하고 이런 식으로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운동만 해줘도 성장 호르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조금 조금씩 보탬이 되는 걸 찾아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1: 그렇죠. 그 또 한 가지는 네. 성장 호르몬은 잠자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0: 네네.
1: 제가 멜라토닌이 11시에서 1시 사이가 1등급 멜라토닌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멜라토닌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짝꿍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0: 예.
1: 11시에서 1시 사이에 멜라토닌이 나오면 이제 새벽 3시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성장 호르몬이 진정히 좋은 성장 호르몬인 거예요.
0: 아하.
1: 그래서 아이들도 왜 잠을 잘 자야 키가 크다.
0: 네.
1: 미는 장꾸러기다. 그 이유가 뭐

0: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면 네. 이제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면서 주름이 깊어지고 검버섯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려면 잠을 잘 자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 호르몬이 또 갑자기 셧다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성장 호르몬이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성장 호르몬은 근육 운동입니다.
1: 근육 운동이다. 네. 예, 그렇다면 무조건 막 엮기 막 으아 이럴 것까지
0: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간단한 어떤 그 인대 그렇죠. 수축 운동들 네. 마이오카인 운동 네. 그걸 갖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2: 네. 네. 까치발을 든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또는 다리를 의자에 앉아서도 쭉 뻗어서 뭐 저 발가락을 몸쪽으로 제친다든지
0: 그겁니다. 예. 예.
2: 그런 걸 얘기하시는 예. 거죠.
1: 좀 이렇게 네.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 예. 아니 이경희님이 그 와중에 교수님 물 한 잔 드세요. 숨 안 차세요.
0: 예예. 예. 숨이 좀 차는.
1: 열강을 해주셔.
2: 네, 물 한 잔 하세요. 네. 네. 네.
0: 물 한 잔 했습니다. 아. 네.
2: 아니, 지금 교수님. 다들 네. 메모 잘 하고 계시는지 밑줄 쫙쫙 치시고 이게 좀 뭐라 그랬더라? 또 기억이 네. 오리사리 할 때는 이렇게 네. 메모를 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오. 자, 알찬 정보. 모기 중에서 MOG까지 해왔고요. 이제 인슐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예, 인슐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물이라는 게 수분이라는 게 호르몬이 뛰어노는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일단 인슐린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네.
0: 이경희님 아까 물 한 잔 하라고 하셔서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인슐린 분비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은 더 중요한 건 물도 물이지만 식품이 중요합니다.
1: 예.
0: 그래서 왜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1: 네.
0: 예를 들면 감자. 예를 들면 과일로 따지면 수박 이런 것들은 인슐린을 확 급상승시키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돼서 문제가 되고요.
1: 네.
0: 반대로 감자보다 달지만 고구마는 당지수가 낮거든요. 당지수가 낮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1: 예.
0: 토마토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이 인슐린 분비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2: 네.
0: 더 중요한 건 인슐린 분비는 혈당 스파이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음식 먹는 순서.
0: 음식 왜 거꾸로 식사법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 처럼 이제 예를 들면 야채부터 먹고 그다음에 고기 먹고 밥을 조금 먹으면 탄수화물을 이게 이제 이런 이 야채나 아니면 고기가 이 탄수화물의 혈당 스파이크에 어떻게 보면은 방어벽을 쳐지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2: 네.
0: 이게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를 없애고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아니 네. 지방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2: 네.
0: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2: 네.
0: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거. 아. 요즘은 이제 올리브오일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의 패턴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순서,
2: 네.
0: 음식의 종류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학습하고 관리하면 인슐린 분비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결국 그러니까 좀 채소 위주로 좀 드시고 네.
2: 앞에 전체 예. 요리로
0: 그렇죠. 앞에 순서를 좀 바꾸는
2: 그렇죠.
0: 거죠.
2: 채소를 많이 먹고 그다음에 고기
0: 먹고. 먹고 그다음에 밥은 조금 먹고
1: 밥은 조금 먹고 네. 아, 근데 이제 뭐 봄이라고 하기엔 이제 너무 여름처럼 오고 있긴 합니다만
0: 네, 예.
1: 식곤증이 특히 요즘에
2: 네.
1: 밥 먹고 나면 네. 너무 졸려요.
0: 그게 이제 식곤증이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1: 아.
0: 혈당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 결국은 이제 포기 브레인이라고 해서 마치 뇌가 안개 낀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1: 예.
0: 브레인 포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경우에는 막 식곤증처럼 되는 이유가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인슐린 호르몬과 관련돼서 생겨서 그런 건데
1: 네.
0: 결국 이제 이 밥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언제 생기나 봤더니 우리는 식후 1시간, 2시간 정도 생기는 걸 알고서
2: 네.
0: 30분 있다 운동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죠.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를 하고 나서부터 10분부터 생기거든요.
1: 바로 오는군요. 예. 10분부터.
0: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음식을
1: 예.
0: 자기 음식을 탁 갖다 놓고
1: 네.
0: 움직거리고 서 있기만 해도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걸 완만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1: 아하.
0: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고 그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이라도 식사하면 움직이고 또 이제 운동하고 걷고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2: 아, 그렇군요.
1: 근데 좀 소화 좀 시킨 다음에 움직여야지. 우리는 그래서 누웠진 않더라도 좀 안전은 있잖아요. 밥
0: 아, 그게 안전. 밥 먹고 10분 있다가 앉아 있지 말고
1: 예.
0: 서서 아니면 조금 왔다 갔다라도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조짐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네.
2: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좀 부산스러운 게 오히려 예, 예. 혈당 스파이크
0: 막 그런
2: 막을 수 있고 예, 예, 호르몬에도 예. 더 좋군요.
0: 네네네.
1: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저 인슐린에 대해

0: 저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정말 건강한 거 잘 먹고 바로바로 좀 움직이면서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만 반대로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는 습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되게 이제 호르몬의 균형은 우리가 좋은 호르몬은 긍정의 호르몬이라고 하고 부정의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코티졸이라든지 아드레날린, 헐크처럼 막 분노하는 호르몬들. 그런 호르몬들 또 도파민은 약간 양면적인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의 호르몬이라고 하고 목표지향적인 호르몬인데 이 도파민 너무 많이 나오면 사실은 거기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2: 네.
1: 그래서 도파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느린 도파민이 있고 빠른 도파민이 있는데 빠른 도파민은 주로 언제 나오냐면 쇼폼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자극적인 어떤 걸 했을 때는 도파민이 자꾸 빨리 나오게 되고 그럼 거기에 중독돼서 더 많은 도파민을 요구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고통을 수반하는 어떤 도파민은 느린 도파민이고 그런 도파민은 중독이 되지 않거든요.
2: 네.
1: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쇼폰 보고 이런 것들 방에 콕 박혀가지고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폭식하고 과식하고 잠을 안 못 자고 또 잠이 또 토막 분절 수면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다 이게 결국은 부정의 호르몬을 극대화시켜서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0: 예, 뭐 대부분이야 뭐 누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진짜 뭐 이런 거 짧은 영상 뭐 이런 거 확인하고 엎드려서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단 거 그냥 입에 맨날 넣고 예.
2: 아, 이거 이런 얘기를 다 알지만 사실 실천이 중요한데 교수님만의 그 어떤 추천 루틴 아침 일과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0: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스마트폰 대신에 이거를 해라.
1: 아침에 전 눈 떴을 때 이제 그 어떤 음악 같은 걸 좀 많이 들으려고 잔잔한 음악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명상과 관련된 글 같은 것도 읽고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있잖아요. 미지근한 물 갖다가 이제 반컵 정도 따라놓고. 천천히 드시면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아침에 나의 어떤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데 좋은 루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급적이면 창문을 열고 자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그다음에 자연광을 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밤새 잔잔하게 남아있던 멜라토닌을 몰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그 아침에 각성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서서히 좀 끌어당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뭐 커피라든지 뭐 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천천히 하셔라. 근데 이거 우리가 좀 알긴 다 아는 문제긴 해요. 근데 이거를 실천을 못 하는 거지.
1: 밤에는 또 그냥 야식 먹게 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게 다 귀찮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0: 이런 것도 혹시 호르몬 때문일까요?
1: 그렇죠. 우리가 게으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게 균형보다는 혼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의 레벨이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듯이 가게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1: 호르몬을 잠깐 조절하는 것보다는 호르몬을 갖다가 각각의 호르몬을 방만하게 풀어놓는 게 더 에너지 레벨이 적게 들어가서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건 그게 결국은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집중을 해서 모기를 통해서 호르몬을 정동하는 게 결국은 더 중요한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환자분들이 교수님 또 어제 저 야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 그게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르몬한테 모든 규칙을 돌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호르몬의 노예가 될 것인가 호르몬의 주인이 될 것인가요? 호르몬은 결국 내가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핸들을 누가 잡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귀차니즘을 갈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가 호르몬의 주인이 되겠다. 온전히 내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자, 월별 호르몬도 있습니까?
1: 그렇죠. 왜냐하면
2: 5월에 특히 왕성한 호르몬이 있을까요?
1: 5월에는 되게 이제 우리가 성과 관련된 호르몬이 있잖아요.
2: 성 호르몬.
1: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래서 5월에 신부란 말도 있고 결혼들도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연중 호르몬의 분비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겨울에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고 도파민 호르몬은 3월 달에 많고 이런 것처럼 5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달의 호르몬 오늘의 호르몬 해서 365 안철우 교수의 호르몬 다이어리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호르몬 다이어리를 보면서 네. 오늘 내가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어떤 호르몬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 네. 예전에 왜 오늘의 운세라는 것처럼 예. 오늘의 호르몬

0: 갖다 관리하는 것들을 갖다가 제가 365 인력책을 썼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달 우리가 관리할 호르몬이 있고 그 달에 오늘 5월 달이 성 호르몬이면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떻게 호르몬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그 365 인력에 있습니다.
1: 자, 오늘 우리 당당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2: 네네. 네.
1: 안철우의 호르몬 사용 설명서 365일 인력 이 책 10권을 가져와 주셨는데 문자 미니로 손들어 주시면 무작위로 추첨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문자는 #8001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안철우의 호르몬 사용 설명서 365일 인력 이 책 오늘 그 여러분한테도 좀 드리려고
1: 네.
2: 무작위 추첨해서 안철우 교수님의 이 책을 나누겠습니다.
1: 네.
2: 10권을 나눕니다.
1: 자, 5월의 호르몬은 성호르몬이다. 예, 그럼 어떻게 좀 집중

0: 이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한데요.
1: 네.
0: 그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려면 결국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난소의 기능을 도와줄 수 있는 음식들이라든지 운동들, 골반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라이코펜이 많은 음식들을 드신다든지
2: 토마토.
0: 특히 이제 그 토마토 맞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근력 운동.
2: 근력 운동.
0: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 호르몬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예, 예. 토마토도 익혀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0: 익혀 먹는 게 더 좋죠. 약간의 예. 올리브 오일 갖다 데쳐 먹으면 더 좋고요.
2: 예, 예. 네. 오, 알겠습니다. 아니 그 꼭 중년들 말고도 그 젊은 2030 세대들도 이게 성호르몬 불균형이 요새 있더라고요.
0: 너무 많죠. 예. 특히 이제 예전에는 조기 폐경 얘기했을 때 45살이 조기 폐경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40대 뭐 더 일찍 조기 폐경을 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거든요.
1: 네.
0: 사실은 이제 요즘은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AMH 호르몬이라고 해서 난소의 기능을 보는 호르몬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 그런 거 갖고 연구를 하다 보면 남성들도 30대 남성들도 남성 호르몬이 벌써부터 갱년기 증상까지 떨어질 정도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에서도 성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어서 이게 꼭 성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뭐 생리불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정체성의 문제도 생기고요.
1: 네.
0: 그다음에 어떤 그 의지의 문제, 추진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요.
2: 우리가 호르몬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0: 네.
2: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호르몬에 관한 상식 빠르게 OX로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르몬은 한 번 고갈되면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는 한 몸에서 스스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0: 정답은요. 호르몬은 고갈됐지만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과 다르게
1: 네.
0: 그 우리가 호르몬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2: 네.
0: 갱년기라고 해도 여성들을 보면은 여성 호르몬이 5 이하로 측정돼서 그렇지 나오긴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남아 있는 이 호르몬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문제고
2: 네.
0: 사실 또 일시적으로 호르몬이 딱 안 나오다가 다시 또 이게 재충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활습관 관리를 잘해서
2: 네.
0: 내 스스로의 호르몬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1: 자, 우리가 흔히 먹는 감기약이나 영양제가 내 몸속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다.
2: OX?
0: 네, 정답은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2: 뭐예요?
0: 먹는 감기약, 영양제 또 이제 스테로이드가 많은 그런 영양제 이런 것들은
1: 네.
0: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고요.
1: 아,
0: 거기
1: 그렇구나.
0: 감기약에 있는 히스타민, 항히스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릴 수가 있어서
1: 네.
0: 약물을 갖다가 섭취할 때는 항상 이런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1: 아하.
0: 자기 호르몬 균형을 또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약은 약사에게, 뭐 진단은 또 의사에게. 이런 말처럼 신중하게 이런 약을 갖다가 섭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자, 마지막입니다. 향수나 화장품, 심지어 영수증 같은 생활 속 물건들도 내 몸의 호르몬을 공격할 수 있다. OX.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1: 네.
2: 네.
0: 정확한 학술적인 용어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있는 파라벤, 뭐 문방구에 있는 프탈레이트, 뭐 예를 들면 다이옥신, 미세먼지,
2: 예.
0: 그다음에 뭐 비스페놀 같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내분비 호르몬의 교란을 시켜서 결국은 그게 당대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자식들한테 문제가 생기고요. 심지어 손자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호르몬적인.
2: 예.
0: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황사 같은 경우도 이제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네.
2: 오늘 정말 익숙한데 새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다 호르몬 때문인데.
1: 다시 한번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2: 그러니까.
1: 너무 휙 지나가 버렸는데요.
2: 왜냐하면 실시간 상담받고 싶은 분들도 많으신데.
1: 1대1 상담 질문이 네. 엄청 네. 많이 들어왔어요.
0: 네.
2: 상담 위주로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요. 교수님.
0: 네, 제가 꼭 다시 나오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예.
1: 자, 안철우의 호르몬 사용 설명서 365일 인력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1: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살펴가세요.
2: 안철우
1: 네.
2: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7: 열혈 강호 온라인.
8: 유쾌 경쾌
7: 코믹 무협 온

0: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0: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3: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7: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6: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6: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7: 어우, 인간 옥시토신이라 부를 수 있죠. 임영웅의 노래 무지개 흐르고 있습니다.
6: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초록이 무성해지는 계절인데요. 여기에 색채를 더하려는 듯 알록달록 연등이 달렸습니다.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그 덕분에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에도 화색이 돕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등은 흔들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흔들려서 더 아름답죠. 세상

0: 바다에 흔들리며 사는 일이 때론 고달프지만 멀리서 보면 사람 사는 모습도 연등처럼 예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어둠을 밝히는 고운 빛이 모두에게 닿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쏠릴 때 발생하는 어깨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임금 재협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으로 나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협상에 들어가기 전 일부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로 이번 2차 사후 조정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8시간이 넘는 협상을 이어갔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늘까지 조정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과거 보좌진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부터 의문이 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잠깐 화를 낸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아는 김 후보가 새누리당 초선 의원 시절 함께 일했던 5급 비서관의 정강의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하게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놓고 지금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서 노사의 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만난 장 대표는 대통령도 이 문제에

0: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항상 악법을 통과시켜 문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힘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용 한일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제1야당 대표의 인식 수준이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선거만 이기면 국익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이냐고 장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굳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일정상회담을 한다라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들여다보인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북 안동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를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하회탈 액자 등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안동을 대표하는 하회탈 목조각 액자와 홍삼, 숙종 37년 조선통신사 행렬도를 포함한 조선통신사 세트와 달을 상징화한 달 항아리 액자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회탈 9종으로 구성된 안동 하회탈 목조각에는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의 디올백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대검 정보통신과 등의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 김 씨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건 수사를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약물을 투약하고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 추락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병원 원장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 40대 남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최대 1m, 서해와 남해 앞바다는 0.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화센터의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출출한 밤 혹은 나른한 주말 오후 어디선가 풍겨오는 이 냄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냄새만으로 입안에 침이 고이게 만드는 마성의 음식,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라면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뜨거운 물만 부으면 3분 안에 마법처럼 살아나는 꼬불꼬불한 면발,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과학들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라디오 문화센터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맛있는 한 그릇, 라면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면발이 꼬불꼬불한 진짜 이유부터 라면 스프가 맛있는 과학적인 비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첫 곡은 시크릿의 매직 듣겠습니다. Hey, listen up.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1: 저축은행.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2: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UU. UU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3: UU 제약.
4: 3분 과학.
5: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물음표들 딱 3분 안에 해결해드립니다. 오승훈의 3분 과학. 6421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여름이면 모기가 귓가에 윙윙거려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모기 입장에서는 소리 없이 날아다니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할 텐데 왜 굳이 윙윙 소리를 내는 걸까요? 예, 슬슬 모기 소리가 들리는 계절이 돌아왔죠. 그런데 들키면 죽을 걸 알면서도 모기는 왜 윙윙 소리를 낼까요? 혹시 사람을 놀리려고 일부러 내는 소리일까요? 이 짜증나는 소리 속에 숨겨진 과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기의 이 윙윙 소리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소리이자 빠른 날갯짓 속도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먼저 날갯짓의 속도부터 살펴볼게요. 모기는 1초에 300번에서 600번에 달하는 초고속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파리가 초당 200번, 꿀벌이 약 250번 정도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죠. 모기의 날개가 좀 더 얇고 작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여야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날갯짓을 더 자주 하면 더 높은 주파수의 소리가 나요. 파리나 꿀벌은 윙 정도의 소리라면 모기는 윙 하고 더 높은 소리가 나죠. 모기 날개의 소리는 우리 귀에 300에서 600Hz 대역의 주파수인 고음의 소리로 들리는데 350Hz 정도면 건반의 파, 500Hz 정도면 시와 가깝습니다. 다음, 종족 번식을 위한 이유. 이 소리가 모기들이 이성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만나야 교미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서로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날갯소리라고 합니다. 모기는 이성의 날갯짓에서 나오는 소리에 반응하도록 진화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집들에 가장 많이 산다는 빨간집 모기로 실험을 했는데요. 5cm 거리에서 나는 37dB 정도, 우리가 귓속말을 하는 정도의 이 작은 암컷 날갯소리를 듣고 수컷 모기가 암컷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사람에게 분노를 사도록 우리 귀 근처에서 자꾸 맴돌까요? 모기는 눈이 어두운 대신에 사람이 숨을 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열기, 땀에 포함된 젖산을 추적하는 정교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가리키는 목적지가 바로 인간의 얼굴 주위입니다.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코,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돼서 열기를 내뿜는 귀, 땀샘이 많은 얼굴과 두피, 그러니까 얼굴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귀와 가깝게 날고 그래서 소리가 크게 들릴 뿐 모기가 일부러 귀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기는 왜 인간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날갯소리를 없애거나 얼굴 쪽으로 가지 않도록 진화하지는 않은 걸까요? 여기에도 진화학적 이유가 있죠. 모기는 지구상에 약 1억 7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모기를 손바닥으로 때려잡는 인류가 등장한 건 길어야 수십만 년에 불과하죠. 공룡이나 여러 야생동물들은 모기가 윙윙거려도 손바닥으로 정확하게 때려잡지 못했겠죠. 모기의 입장에서는 수억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던 생존 방식이 최근에 인류라는 특이한 포식자를 만나서 치명적인 약점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인간 주변에도 모기들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인간 아닌 동물 주변에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들켜서 죽는 경우보다 동물 피를 빨면서도 죽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게다가 소리를 내서 짝짓기에 성공하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날갯소리는 진화의 필터에서 걸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겠죠. 어쩌면 사람이 모기의 날갯소리를 싫어하도록 진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생길 때 이미 모기가 존재

찾고 모기는 흡혈을 통해서 말라리아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옮겨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모기에게 물리는 것을 막아야 했을 텐데 모기의 날갯소리가 거슬리고 싫어하도록 진화해서 그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했을지도요. 모기가 우리를 피하려는 노력보다 우리가 모기를 피하려고 노력한 진화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궁금증이 과학의 눈을 통해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3분 과학. 오늘 방송에 소개된 6421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콜라의 모기야 듣겠습니다.

0: 과학은 거들 뿐.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1: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과학계 백과사전,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다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과학평론가 이독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2: 네.
1: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 날씨 한강에서 이것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3: 그렇죠.
1: 예, 요즘 같은 날은 참 너무 좋아요.
2: 한 명이 사면 옆에서도 다 삽니다.
1: 냄새만 맡아도 참기 힘든 유혹, 라면입니다.
2: 아, 네. 네,
1: 독실님도 라면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2: 좋아하죠.

0: 사실 이 준비를 하면서 네. 어젯밤에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좀 부어있는데 사실 종류별로 콘셉트별로 어떤 라면을 좋아하냐 다 우리가 3박 4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제 두 개를 크게 꼽자면 밥 말아 먹을 그 치즈를 얹어 먹을 라면으로 전 이게 매운 거 풀라면 레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꾸덕한 그 까르보 불닭볶음면도 네. 정말 좋아합니다.
1: 그렇군요. 매운 걸 주로 좋아하시는군요.
0: 네. 그거에서 좀 느껴지는 그 익스트림함. 근데 사실은 저는 약간 매운 거 좀 어려워하긴 해서 네. 치즈를 꼭 올려요. 어. 네, 그래서 치즈를 녹이면서 같이 먹으면 원래 그 맛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그 매우면서도 그렇지. 부드러우면서도 또 배고프네요.
1: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점심은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네. 이게 라면도 언제 먹었던 라면 뭐 이게 떠오르는 때가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는 농구를 고등학교 때 농구를 막 열심히 해서 한 시간 내내 땀이 났어요. 네. 그다음 바로 달려가가지고 간식으로 주는 라면을 식당에서 먹었을 때 친구들하고 네 명이서 같이 먹었는데 그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거든요.
0: 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네. 누나랑 유럽 여행을 갔었어요. 친누나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스위스에 네. 그 고봉 높은 곳에 용프라우요후를 가면 보통 쿠폰을 하나 주면 거기서 컵라면을 줬어요.
1: 그런다면서요.
0: 근데 그게 정말 사실 거기 굉장히 고도가 높아요. 3776m 이러니까 잘 안 끓어요. 물 끓는 점도 낮아져요. 네. 그 정도인데도.
1: 사실 끓는 점이 낮아지면 맛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냥도 생으로도 먹는데 거기서 먹었었던 오랜만에 먹는 그 매운맛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하나가 나고요.
1: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물놀이하고 나와서 먹는 라면.
0: 맞아요.
1: 야, 그 맛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0: 기가 막히고 MT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다음 날 먹는 해장라면. 정말.
1: 근데 라면은 참 고마운 음식이에요. 네.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고 만들기도 간편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먹으면 또 잊을 수 없는 맛이고 또 먹고 싶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라면만한 음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득 궁금한 건 이 대단한 발명품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0: 시초, 인스턴트 라면의 시초는 예. 1958년 8월 25일에 일본에서 일본 니신 식품의 창업주인 안도 모모후쿠가 개발했습니다. 치킨 라면이었습니다.
1: 치킨 맛 라면이요.
0: 치킨 라면. 네. 네.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일본이 식량난이 허덕이다 보니 미국에서 원조로 밀가루를 줬어요. 그래서 밀가루 남아도는 상황에서 예. 근데 빵은 좀 낯선 거예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되 국수를 보존이 쉽고 조리가 간편하도록 해야겠다라고 고민하면서 연구하다가 만들게 된 건데 네네. 그때 원칙이 있었다고 해요. 맛이 있어야 되고 또 보존성이 좀 있어서 보관할 수 있어야 된다. 조리도 쉬워야 되고 저렴해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라면이 이 원칙을 지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원칙들이 아직까지 세계에서 이제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안도 모모후쿠라고 네. 하셨나요?
0: 네. 네.
1: 그 밀가루가 남아서 일단 그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하셨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발명하게 된 계기에 그 과학적인 원리도 숨어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면 같은 걸 끓여 보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파게티면 오래 끓여요. 생각보다 7분, 8분, 9분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라면은 진짜 2분, 33분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 뭐 5분 끓이라고 하는데 사실 5분보다 좀 적게 꼬들꼬들하게 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순간 유열 건조법이란 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 안도 모모후쿠가 아내가 어묵을 튀기는 걸 보고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밀가루를 일단 면으로 뽑아서 기름에 한번 튀기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 면 안에 원래 수분이 있었는데 기름에 튀기니까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겠죠. 그러면서 그 수분이 있었던 자리에 구멍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뽕뽕뽕뽕 뚫려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미세한 기공이 있는 거고 이 상태로 건조를 시켰다가 나중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기공 사이로 물이 다시 모세관처럼 스며들면서 내부까지 일단 뜨거운 물이 스며들죠. 첫 번째로. 네. 그러면서 딱딱했던 전분이 호화라고 하는데 다시 부드럽게 풀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구멍을 많이 뚫을 수 있는 방법으로 튀기는 방법을 생각을 한 겁니다.
1: 그러니까 면을 익히는 데 있어서 그 속으로 구멍에 수분이 싹 스며들게 하는 게 잘 익힐 수 있는 방법이다.
0: 그렇죠. 그래서 수분을 빼기 위해서 한번 튀겨서 보존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1: 튀기면은 그 안에 기포가 막 생겨가지고 네.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알겠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건면 나오잖아요.
1: 네네.
0: 건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았어요.
1: 맞습니다. 열풍 건조를 하죠. 이런 방식의 경우에는
0: 네.
1: 기름에 열로 수분을 날리는 건 아니니까 건면의 경우에는 뭐 80에서 100도 정도를 30분 동안 쐬서 이제 말 그대로 건조를 시켜버리게 돼요.
0: 네.
1: 근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기공이 생기는데 이 기공이 더 작고 촘촘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복원되는 속도가 튀긴 것보단 조금 더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 그러면 조금 더 끓여야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제 제형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대신에 기름기가 거의 없으니 칼로리는 낮고 생면 특유의 식감이 나타나게 되죠.
0: 맞아요.
1: 그래서 건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면을 더 좀 선호하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과학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다공성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공성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0: 네.
1: 말하자면 이런 거죠. 면발 정도 이렇게 두꺼워요. 겉에는 그냥 풀어져서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속에는 꼬들꼬들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다공성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발이 탱글탱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0: 면 속에 여러 개의 그 구멍, 다공성이어야 구조를? 되는데 그
1: 네.
0: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튀김과 건면은 그 만드는 방식이 다를 뿐
1: 다르다라는 거죠.
0: 안에 있는 구멍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같다.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라디오문화센터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라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1: 라디오 문화센터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라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라면은 최초로 만든 곳이 일본이라고 하셨어요. 네. 니신. 뭐 그 라면은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사발면 형태로. 네. 네. 우리나라는 라면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2: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한 날은 네. 63년 9월 15일인데요. 이때 삼양식품의 네. 전중윤 회장님이 일본의 묘조식품으로부터 기술과 기계를 들여와서 삼양라면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1: 이게 시초가 돼요. 63년이요?
2: 맞습니다. 네. 그때 아니 일본도 힘들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전에 일제의 수탈이 있었고 그 후에 전쟁까지 가서 모든 게 없어진 그 상황에서 먹을 네. 게 부족했잖아요. 근데 전 회장이 가서 본 거예요. 일본에서 사람들이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 길게 줄 선 걸 보면서 저거 생각보다 저렴하고 또 하나 먹고 나면 든든해요. 네. 그래서 저 음식을 들여와서 우리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시된 삼양라면의 당시 가격이 10원이었는데 네. 이때 물론 커피가 지금 커피랑 다

0: 다르고 비쌌겠지만 네. 그때 커피 한 잔의 가격이 30에서 50원이었는데 라면 한 그릇이 10원이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좀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만든 국민 음식이었던 거죠.
1: 처음에는 사람들이 라면이 먹는 음식인 줄을 몰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0: 네. 사실 라면이잖아요. 근데 라가 뭐야?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한자어로 뭔가 봐야 되는데. 예. 일단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름 끝에 면이 있으니까 이게 옷감을 만드는 그 면 있잖아요. 무슨 면 무슨 면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뭐 면인가? 두꺼운?
1: 면의 한 종류? 하니까.
0: 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한자어 느낌이 아닌 거잖아요. 라면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새로 나온 실인가 섬유인가 그렇게 하기 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국수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다고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피하는 부분이 잠깐 있었다라고도 예전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죽했으면 사양식품 직원들이 가스레인지와 솥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시식 행사를 하는 겁니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렇죠. 홍보를 할 정도로 초반에는 생소했다. 생각해보면 라면이 어느 나라 말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도 그런 들잖아요.
1: 그렇죠.
0: 한번 라면.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반에는 잘 몰랐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 라면은 일본어 라멘에서 온 거죠.
0: 맞습니다.
1: 그걸 그냥 그대로 따온 말인 거예요.
0: 네.
1: 그렇군요. 삼양라면은 최초에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맛과 비교하면 그 초기의 라면의 맛은 어떨까요?
0: 슴슴한 거죠.
1: 그러니까
0: 일본의 기술을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어떤 로컬라이징을 하는 과정들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초반에는 그런 느낌, 일본의 스타일 치킨 육수 베이스 라면을 갖고 와서 맑고 짭짤하고 닭기름의 느끼한 맛들 우리가 지금 가끔 일본 라멘집 가서 먹을 때의 그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느끼하고 싱겁다라는 반응들이 있어서 1970년대가 되면 면서 이제 소고기 육수 그리고 매콤한 고춧가루 섞으면서 우리의 그 라면 스프, 우리의 그 라면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튀김 기름으로 이제 돈지 돼지 기름을 썼었잖아요. 이걸 냄새가 좀 날 수밖에 없으니 이걸 잡기 위해서 더 강한 향신료를 쓰면서 굉장히 얼큰한 맛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또 매운 맛에 좀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렇게 이제 경쟁적으로 조금씩 매워지기 시작한 거죠.
1: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닭 육수였는데. 소고기 육수로 바뀌었다가 우리 또 한때 또 닭 육수로 된 라면이 또
0: 유명했었었죠.
1: 유행하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결국에 스테디셀러는 매운맛이다. 한국인은 매운맛이다. 그렇습니다.
1: 그게 기름의 냄새를 잡기 위해서 매운맛을 쓰기 시작한 거군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라면이 인기를 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좀 약간
0: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 안 좋은 음식이다 불량식품이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지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196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혼분식 장려 정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혼분식?
0: 장려 정책을 하는 거죠. 쌀이 너무 부족하니까 아예 수요일과 토요일은 무밀 쌀이 없는 날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쌀 말고 딴 걸 먹자. 그리고 혼식을 하자. 그리고 분식을 강요를 하는 거죠. 그때 쌀의 대체제로 떠오를 수 있는 게 딱 밀가루로 만든 라면이었던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은 저렴한데 열량은 꽤 높아요. 550kca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하나에. 그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 원인이 바쁘게 일해야 되는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들이 5분 만에 뚝딱 끓여서 먹는데 심지어 맛도 있어. 꾸역꾸역 먹어. 뭐 힘들게 먹는 게 아니라 먹을 때만 사실 맛있잖아요.
1: 맛있어요.
0: 김치까지 있어봐요. 아, 뜨끈한 국물 요리. 그래서 축복과도 같은 거였고 실제로 정부도 라면을 제이 쌀이다. 이렇게 좀 좋아했어요. 홍보를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게 아주 안 좋은 라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영양가를 좀 보급을 해야겠다 해서 스프에다가 비타민 무기질 같은 걸 조금씩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건강에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분명히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라면은 국민 음식, 우리 소울푸드 같은 그런
1: 맞아요.
0: 느낌으로 급속도로 국민 식탁에 올라가게 된 거죠.
1: 점점 영양도 같이 생각하는 쪽으로 변화해 온 것 같긴
0: 맞습니다.
1: 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라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좀 흐름을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1960년대는 도입기니까 삼양라면이 독주하던 시기죠. 닭고기 육수의 담백한 맛이 주를 이뤘었다면 70년대 이제 농심 당시 롯데공업이 등장을 하면서 소고기 육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소고기 라면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한국 라면의 베이스가 이제 닭에서 소로 옮겨가는 거고 그리고 최초의 용기면 컵라면도 등장을 하면서 71년에 편리함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80년대가 황금기인데요. 이때 뭐 너구리, 안성탕면, 자빠게티 이런 것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1: 그게 80년

0: 데 다 나온
1: 맞습니다.
0: 아직까지도 한 자리 하고 있는 라면들인데
1: 맞습니다. 우리랑 생일이 같은 네. 생년이 같은 이런 라면들이 나왔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신라면이 조금 뒤지만 한국 매운맛의 표준이 된 라면이 등장을 하면서 전성시대가 열리고요.
0: 네.
1: 90년대가 되면서 뭐 비빔면, 볶음면 같은 여러 형태들이 나오고 네. 또 대형 용기면도 성장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 그리고 K라면이라고 해야겠죠. 가끔 편의점 가서 라면 코너 가보시면 깜짝 놀라요. 정말 다양하게.
0: 맞아요.
1: 물론 가격도 좀 많이 비싸졌습니다만 이제는 야, 이 정도 음식이 라면으로 나오네. 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 건면도 나오기 시작하고 짬뽕이나 짜장이 거의 뭐 요리같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프리미엄 라면도 나오고
0: 맞습니다.
1: 꼭 이야기해야 되는 불닭볶음면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매운맛
0: 네.
1: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0: 전 세계에 히트를 치는 제품이니까요.
1: 맞습니다.
0: 빼놓을 수는 없는 거죠.
1: 네.
0: 알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님과 라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악뮤의 라면인 건가 듣겠습니다.

0: 예, 악뮤의 라면인 건가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점심 메뉴는 라면인 건가 저는 정했습니다. 자, 라면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라면 하면은 정말 그 강력한 감칠맛. 아, 이게 빼놓을 수 없죠. 스프에 담긴 그 맛입니다. 이 스프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우리가 이 맛에 중독되는 걸까요?
1: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MSG라고 하는 L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죠. 그것뿐만 네. 아니라 핵산계열 성분들이 같이 좀 들어있는데요. 네. 감칠맛이라고 하죠. 우마미 맛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단맛, 쓴맛, 짠맛, 신맛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마미 맛이라고 하는 그 감칠맛을 새로운 맛으로 우리가 혀가 느낄 수 있다라고 지금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0: 우마미는 왜 우마미예요?

0: 미국, 그러니까 일본에서 처음 그걸 알아냈기 때문에 아. 일본에서 그 우마미라고 해요, 그 맛을. 예. 그래서 이제 우마미 맛이라고 이제 영어로 쓸 때도 그렇게 써 있고 우리는 이제 감칠맛으로 번역을 감칠맛. 하죠. 예. 그러니까 감칠맛은 우리 혀가 느낄 수 있는 맛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흔히 말하는 MSG로 대표되는 네. 뭐 굴 소스에 있는 실제 추출한다고 하면 다시마 소스에 있는 네. 다시마 액기스에 있는 다 그 맛인 맛이네요. 거죠. 맞습니다. 그것을 집어 넣음으로써 네. 뭐 MSG 무첨가 라면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따로 첨가하지 않았어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건조된 무언가들이 건더기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서 녹아 나오면서 MSG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맛들이 예를 들면 뭐 소고기, 갓소부시 같은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 뭐 표고버섯 성분에 있는 뭐 구안일산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네. 감칠맛이 막 더 늘어나요. 그래도 굉장히 스프 양이 적은데 네. 그것만 있어도 굉장히 우리가 어느 요리든 살짝만 넣어도 맛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 감칠맛을 내는 재료.
0: 네.
1: 아, 그게 라면 스프의 비결이군요.
0: 그렇죠. 억지로 넣지 않아도 적어도 우러나오게는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1: 제가 이독실님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영원한 난제. 면부터 넣습니까? 스프부터 넣습니까?
0: 저는 끓기 조금 전부터 스프를 넣습니다.
1: 오, 저랑 같습니다.
0: 네. 이유는 굉장히 프랙티컬한데 끓고 있을 때 스프를 넣는 순간 푸악 하면서 넘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사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끓는 점 오름을 생각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라면의 그 농도 생각해봐야 끓는 점이 100도에서 뭐 100.5도 될까요? 이걸로 뭐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이런 건 아니고
1: 네.
0: 그런데 이제 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올리게 되면 거기 뭉쳐 있잖아요. 윗부분에. 그것도 좀 보기가 싫고 해서
1: 맞아요.
0: 네, 스프를 맞아요. 넣는 건데
1: 네.
0: 사실 끓는 점의 온도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스프를 나중에 끓은 다음에 면을 먼저 넣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끓는 점이 좀 올라간다고 하면 스프를 넣는 순간 뭐 몇 초 만에 올라갈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없어요.
1: 그러니까
0: 오해입니다.
1: 소금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은 100도에 끓어야 되는데
0: 네.
1: 좀 소금물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끓는
0: 높게.
1: 온도가 조금씩
0: 네.
1: 조금씩 높아지는데
0: 네.
1: 스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미미하다.
0: 아주 미미하다. 0.5도밖에 안 된다라는
1: 예.
0: 거죠. 그런데 이게 더 포인트예요. 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다.
1: 향은 차이가 나요.
0: 예를 들면
1: 나중에 넣는 것과 먼저 넣는 것이
0: 아주 뭐 처음 귀찮으니까
1: 네.
0: 처음부터 찬물에다가 스프를 넣고 끓일 수도 있어요.
1: 저는 그렇게 합니다.
0: 전 면도 그냥 찬물에다 넣고 끓일 때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1: 그렇게 먹는 그래도, 방법도 있다면서요.
0: 네,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꼬들꼬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
1: 네.
0: 가끔 후첨 스프 있는 거 아시죠?
1: 아, 그렇죠.
0: 그럼 끓인 다음에 불 끄고 난 다음에 그릇에 던 다음에 올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후첨 스프에 있는 것들은 열에 굉장히 약하거나 휘발성이 극도로 강한 예를 들면 마늘향, 대파향, 고추기름 같은 성분들이 후첨 스프에 있어요.
1: 향.
0: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먼저 넣었다라고 한다면 끓이는 5분 동안, 4분 동안 끓이는 과정이 날아가 버립니다.
1: 예.
0: 그럼 이 후첨 스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프 있잖아요. 이것도 향이 분명히 좀 날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찬물에서부터 넣고 끓이는 거는
1: 네.
0: 원래 본연의 맛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향이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편리하긴 하더라.
1: 그렇구나.
0: 어떻게든 먹어도 되지만 후첨 스프는 나중에 넣으셔야 됩니다.
1: 후첨 빼고 전첨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0: 그렇죠.
1: 스프. 네. 그거는 크게 상관은
0: 상관없죠.
1: 없겠죠?
0: 근데 끓고 있을 때 넣으면 진짜 그 순간에 끓어 넘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 스프를 먼저 넣냐면
0: 네.
1: 건더기가 이제 마른 것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0: 네.
1: 탱탱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 건더기 네. 스프. 걔네들을 미리 넣어두면 이 스프에 있는 그 염분 같은 것들도 건더기에 잘 스며들지
0: 스며들죠.
1: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미리 넣거든요.
0: 저도 건더기는 찬물에서부터 넣어요. 그럼 띵띵 뿌는데 그래야 좀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느낌도 있고 헝그리 정신으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알겠습니다. 면발이 꼬불꼬불한 이유도 이게 단순히 디자인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0: 네.
1: 여기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죠?
0: 그렇죠. 일단 조리 효율도 좋아집니다. 면이 꼬불꼬불하니까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에 담그는 순간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딱 침투를 하는데
1: 네.
0: 이게 뭐 이 차이가 있겠어 싶은데 실제로 스파게티
1: 네.
0: 직선인 걸 한번 끓여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달라붙습니다만 그리고 요걸 그러니까 잘 달라붙지 않기 위해서 전분을 발라본 부분이 있습니다만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쳐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처음부터 꼬불꼬불하게 해놓은 것이 분명히 있고요. 구조적으로도
1: 네.
0: 그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 잘 부러집니다. 근데 꼬불꼬불하게 돼 있으면 스프링처럼 조금이지만 그 탄성이 있어서 흡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네. 미각적으로 또 면보다 표면적이 조금 더 넓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한 젓가락을 떠올릴 때 그 꼬불꼬불한 부분에 그 국물들이

0: 약간 이게 괴어서 올라오죠. 네네. 아, 말하니까 좀 침이 되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1: 그리고 이게 후루룩 할 때 그 네. 면이 꼬불꼬불하면 이게 탱탱탱 튕겨져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면치기에 유리한 게 있습니다.
0: 맞습니다.

0: K라면 하면은 위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네. 네,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라면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K라면의 인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을까요?
1: 라면은 뭐 비상식량 아니냐. 우리가 태풍이 온다라고 할 때 라면을 쟁여놓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네. 글로벌 문화 아이콘이 됐습니다. 최근 기사를 봤더니 작년 2015년 한국의 라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5억 달러 그러니까 2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해서 네. 역대 최고치가 됐는데요.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70에서 80%예요. 더 많이 팔려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재미있는데 면비디아다.
0: 면비디아.
1: 이 정도로 많이 팔고 있고요. 네. 농심도 해외 매출 비중이 40%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굉장히 이제 글로벌 입지에 굳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닭볶음면 이건 거의 뭐 밈이죠. 네. 인터넷에 어마어마한데요.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불닭 챌린지가 수십억 회.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이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네. 그러면서 우리 기억나는 몇 가지 대사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도를 알아야지 너무 맵게 먹는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사실 한번씩 웃고 우리도 네. 맵긴 하잖아요.
0: 네. 우리는 뭐 많이 맵죠.
1: 그렇지만 이제 즐거움으로는 보는데 네. 이제 하나의 놀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그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직접 끓여 먹는 영상을 올렸다고 해요. 그것도 화제가 되면서 미국의 네. 마트에서 궁금하니까 품절이 돼버리는 그런 사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뭐 농심의 신라면도 뭐 월마트 코스트코 전매장에 다 입점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영화 기생충이 또 하나의 또 입지전적인 성적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생충에 나온 짜파구리 그리고 K-드라마의 또 라면 먹는 모습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보면서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우리도 한 생각해보면 한 15년 전 생각하면 일본 라멘집 처음 들어가기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 라면에 비해서 일본 라멘은 굉장히 좀 요리 같고 좀 고급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었지만 네. 대체할 수 없는 우리 라면의 맛있다는 걸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면에서 지금은 한국 라면 한번 먹어본다라고 하는 것이 힙한 어떤 미식 경험이 됐는데 네. 이것은 잠깐 흥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네. 어린 시절에 먹었던 라면을 지금도 먹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에 계속 꾸준히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이게 K푸드라는 게 이렇게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음식이 참 감칠맛 나고
1: 맞아요.
0: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음식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게 라면 문화에도 옮겨와서 정말 다양한 라면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고 하니까 K푸드라는 거 전체적으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놀랍게도 미국에서 올해 또 네. 김치라고 하는 음식을 네. 모든 미국인에게 권장하는 음식을 선정을 했어요.
0: 유산균 때문에요.
1: 그렇죠. 발효 네. 음식이고 채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0: 예.
1: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라면에 김치를 같이 먹으면 야 이거는 이건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맛입니다.
0: 이 부분까지도 알려줘야 되는데
1: 그러니까
0: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세계인들이. 라디오 문화센터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점심 메뉴는 정해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이덕실님 점심 메뉴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요.
1: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있죠.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절세의 왕 절제.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5월 19일 라디오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김장훈, 이승환, 이소라, 윤도현, 리아가 함께 부른 산호라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틀째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중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양국의 경제 안보와 에너지 및 공급망 협력 방안과 함께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내놓은 새 종전안을 미국이 일부 수용했다고 보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종전안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편법 증여와 탈세가 의심되는 12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금액이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7: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을 이틀 앞둔 오늘 정부 주재로 이루어진 노사 간 막판 협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안에 조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이견차가 여전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아직 정부 조정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노사 간의 타결 가능성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어제 노사 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은 모두 회의 시작 1시간 전쯤 도착해 협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측 교섭위원인 여명규 DS 피플 팀장은 취재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답을 남겼고 노조 측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8시간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노조는 여전히 이번 협상의 핵심인 성과급 제도화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재원 활용 등의 요구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 사측도 경영 여건 등의 부담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오후 7시까지 회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노사가 조정안에 대해 이견이 큰 만큼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후조정의 종료 시한은 정해지지 않아 회의 상황에 따라 밤샘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거나 파업 전날인 내일까지 하루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후에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넉 달 전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의 나란 회담 이후 고향 셔틀 외교가 완성된 건데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도 예고돼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4: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올해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으면서 넉 달 만에 고향 셔틀 외교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오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탑승 차량이 회담장으로 들어서면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가 호위하며 국빈 방한에 준하는 환영식이 이어집니다. 이 대통령도 회담이 열리는 호텔 입구에서 직접 총리를 맞을 예정입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 일정이 이어집니다. 두 정상은 핵심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방향과 셔틀 외교 지속 방안 등을 논의한 뒤 확대 연합을 통해 양국의 구체적인 의제를 조

0: 우유라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 논의와 함께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두 정상 간 대화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공동 언론 발표 이후 이어지는 만찬에는 안동종가의 고조리서인 수운잡방에 기록된 전기화가 오르고 야간에는 하해마을 나루터로 이동해 안동의 전통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를 관람하며 고향에서 성사된 셔틀 외교의 의미를 담은 일정이 밤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최신 종전안에 실망했다며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로 예정했던 이란 공격은 일단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고 SNS에 공개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용 특파원입니다.
2: 이란의 최신 종전안을 전달받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실망감을 드러내며 어떤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란이 새롭게 전달한 종전안을 미국이 일부 수용했다는 보도가 알려진 뒤에 나왔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대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거나 임시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제한적 핵 활동을 유지하는 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주말 새 트럼프의 입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백악관은 이란의 최신 종전안은 합의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카타르 등 걸프 국가의 요청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이란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데가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선 트럼프의 국정지지율이 동일 조사 가운데 집권위기 최저치인 37%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지지율은 31%에 불과한 반면 두 배 이상인 65%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3: 또 경제정책은 33%, 물가 대응은 불과 28%만 지지한다고 응답해 중간선거 전망엔 분명한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4: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2.10달러로 2.60% 올랐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3.07% 상승한 배럴당 108.6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3거래 연속 상승세로 각각 이달 4일과 지난달 7일 이후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 케이블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함에 따라서 이란은 자국 영해의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근거로 이 해로를 통과하는 모든 광 케이블이 허가 대상임을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측 매체인 세파뉴스는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 매설된 광 케이블을 통해 매일 10조 달러 이상의 글로벌 금융거래가 처리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4: 국세청이 뚜렷한 소득 없이 현금으로 고액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127명을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탈루 의심 금액이 1,700억 원에 달했는데 국세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5: 대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남성은 지난 2024년 대표적인 학군지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30억이 넘는 아파트였는데 대출 하나 없이 배우자와 전액 현금으로 공동 취득했습니다. 배우자와 자신의 소득을 합쳐도 불가능한 수준의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이 아파트를 사기 직전 부친이 해외 주식 30여억 원을 팔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30대 여성은 강남권 신도시에 20억 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회 초년생인데도 소액의 대출만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여성은 상가 건물주인 아버지에게서 10억이 넘는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에는 아버지의 사망 시점에 이자와 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걸로 써 있었습니다. 대출 없이 30억 원의 한강뷰 아파트를 산 이주택자가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에게서 매입자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 모두 증여세를 편법으로 탈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현금 부자,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을 집중 조사했더니 비슷한 사례는 127건, 탈루 의심 금액은 1,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탈세 목적의 거짓 계약이나 차명 거래 등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친다며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탈세 행위를 잡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 등 선호 지역뿐 아니라 최근 거래가 집중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비강남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거래 동향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1: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 3,500만여 명 가운데 22.4%에 해당하는 804만 4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차 신청 대상자는 297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4: 1.2% 떨어진 7,455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오전 동안 낙폭을 키워 장중 7,140까지 떨어졌습니다. 오전 11시 35분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어제보다 4% 넘게 빠진 7,195를 가리켰는데 개인의 저가 매수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3조 4천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파업을 이틀 앞두고 2차 중재가 열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4% 넘게 떨어져 27만 원 아래로 내려갔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대형주도 각각 4%, 9% 넘게 빠졌습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새만금 개발청에서 새만금 전북 대혁신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갖고 새만금이 로봇, 데이터센터, 수소, 태양광 등 첨단 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현대차 새만금 프로젝트의 모습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투자를 넘어 지역에 희망을 놓고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부지 제공, 세제 지원, 규제 개선, 정주 여건 개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각종 정책 지원을 담아서 종합 지원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4: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 많은 곳은 12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6: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모레 오후 사이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에는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로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어제 탱크데이라는 행사를 연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냐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인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처럼 5.18 당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세계 그룹이 광주 5.18 단체를 찾아 사과를 시도했지만 전면 거부당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부상자회 등 5월 단체들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사측 해명을 이해할 수 없으며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과하다며 신세계 측의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찾은 김수환 이마트 총괄 부사장은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전하며 모독 의도는 없었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지만 5월 단체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안 지역 사회단체들이 일부 유튜브 매체의 허위 왜곡 방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0: 오전 신안군청 앞에 모여서 신안군이 유네스코 갯벌과 퍼플섬, 재생에너지 주민소득 정책 등으로 지역 가치를 높여왔지만 선거 시기를 틈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지역 폄훼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짜뉴스가 군민 갈등과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엄정한 대응과 허위정보 유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 지지 여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모 군청 공무직 노조위원장은 지난 4월 일부 조합원만 참여한 SNS 투표 결과를 근거로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한 뒤에 직원 전체가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농민단체 대표는 정책권위 명목으로 선거구민 40여 명을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목포시 석현동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5톤 청소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청소차가 전신주와 가로등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인근에 있던 60대 보행자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청소차에 타고 있던 두 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는 청소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공모에 선정이 돼서 서남권 함정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90억 원 규모로 추진되게 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습도는 60%입니다. 화현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예전에 어느 슈퍼마켓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많이 사게 하려고 장바구니 크기를 두 배로 늘렸답니다. 그랬더니 아, 손님들이 바구니가 너무 무겁다고 싫어했죠. 그래서 다시 원래 바구니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죠. 들고 다니는 게 힘들면 밀고 다니게 하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지금의 쇼핑카트. 혹시 오늘이 발명의 날인 거 알고 계신가요? 세종대왕 때 세계 최초의 치국이 발명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그런지 슬슬 비구름이 오고 있다죠.

박미경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으로 오늘 손트라 문 열어봅니다. 오늘까진 낮에 더운 곳이 많고 내일 전국에 비가 온다죠. 더위를 좀 식혀줄 비를 미리 상상하면서 살짝 분위기 좀 잡아봤습니다. 5월은 하도 특별한 날이 많아서 오늘이 발명의 날인 건 많이 모를 것 같은데 비를 생각해보면서 기억해두죠. 세종대왕 때 치국이 발명을 기념하면서 발명 의욕을 북돋는 날이다. 이제 뭐든지 잘 만드는 대한민국이 됐으니 더 뿌듯합니다. 우리 이미아님께서 쇼핑카트에 손자 태워서 마트 장보기 좋아요. 맞아요. 첫 오프닝 때 바구니, 그 우리 쇼핑 바구니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다가 아니 사람들이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야지 했는데 들기 무거워서 오히려 싫다 했다.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아 바퀴를 달아서 밀어버리면 되겠네 했는데 이제는 그 앞에 그 아기도 안 치게 되고 그러니까 유모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근데 저는 그냥 문득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게 왜 바깥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안쪽을 쳐다봐서 보호자 쪽을 쳐다볼까 생각을 했더니 이거 설마 약간 그 아기들도 계속 보잖아요. 보는데 이제 계속 뒤에

0: 우리가 지나간 거를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아 나 저거 저거 이러면 계속 나가고 싶어도 계속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오래 뭐 그냥 한번 상상해봤어요. 뭐 우리 2462님께서 이불 가게를 운영하면서 짬짬이 텃밭을 가꾸어 모든 채소를 심어 마트 가지 않고도 뚝딱 한 상 가득 밥상을 차려내는 능력자입니다. 오늘 아침 수확이네요 하면서 이야 상추가 종류별로 진짜 쌈이 이야 이렇게 많아요. 포도까지? 포도도 키우시는 거예요? 하, 대단하십니다. 정말 오늘 한 상 가득 그냥 밥상 자체가 뭐 지금 이미 완성도 되겠지만 뭐 뭘 갖다 같이 먹어도 아 포도래 아 딸기였구나 저기 그냥 포도 뭐 죄송합니다 제가 딸기를 보고 포도라 그랬어요. 예 우리 3877님께서 태진님 혹시 노지 상추 아세요? 밭에서 지금 막 자라나는 부드러운 상추인데 너무 맛나 보여서 5,000원어치 샀어요. 손틀어 들으면서 맛나게 먹으려고요. 노지 상추요? 아, 좀 다른가? 아, 되게 위에 부분이, 잎 부분이 좀 부드럽나 봅니다. 그 상추도 나름 뭐 철이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어제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또 우리 그 선샤인 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이제 샌드위치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상추가 너무 맛있었어요. 아삭아삭 막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 때로는 샌드위치 안에 있는 게 이미 좀 눅눅할 때가 많잖아요. 상추가.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5월도 어느새 하순으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맑으면 맑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멋진 날들. 오늘 같이 얘기와 좋은 노래 나누시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우리 손타라 유튜브도 오늘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서 어서 들어와 주시고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보면서 들어야지 재미가 배가 되는 손타라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오늘 5월 19일 달려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D 캣박시브,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코리아, 삼성증권, 성원에드피아, 휴원스글로벌, 도드람 한돈, 현대해상 화재보험, 열혈강호 온라인, 유니베라,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백조싱크, 정식품, 한국세무사회, 롯데렌터카, 주식회사 두드림 SNC,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지금 시각 12시 30분 30초를 딱 지나갑니다. 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요? 3832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낮잠 시간이라 잠시 웃음소리 대신 자장가 소리만 들리네요. 울 꼬맹이들 코 자고 일어나서 만나자 라면서. 아, 또 낮잠 자는 동안에도 또 우리 선생님은 바쁘시겠죠. 그 다음 것도 오후도 준비하시느라 화이팅 하시고요. 4046님 컴퓨터 책상 앞에 서류 가득 할 일이 쌓여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오늘도 달립니다. 말일까지는 많이 바쁠 것 같네요. 태진님이 응원해주면 힘이 충전될 것 같습니다만 하면서. 아, 제가 어떻게 좀 뭐 커피 한 잔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화이팅입니다. 2908님께서 오늘 출장이라 안산에서 출발하여 화성 서신면까지 갑니다. 대략 1시간 20분 정도 걸리네요. 항상 안전운전해주시는 베스트 드라이버 박기사님과 함께

0: 요양원 출근하는 선생님 6명이 듣고 있어요. 아우, 지금 그러면 함께 이동하면서 손틀어 듣고 있겠네요. 너무 반갑고요. 좋은 음악으로 좀 가시는 길 재밌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를 읽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조금 그려집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뭐 드시고 계시는지, 뭐 하셨는지, 주말은 어떠셨는지 등등 생생하게 상황 적어서 보내주세요. 방송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곡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6413님의 지금 자동차 정기 검사하러 가는 중입니다. 밖은 더운데 에어컨 트니 시원하고 좋네요. 신청곡 류원정의 그대 꽃잎 딛고 오는가 꼭 들려주세요 했는데, 아, 조금 뭔가 봄에 가장 시원했던 그 상상하면서 들어볼까요? 류원정의 그대 꽃잎 딛고 오는가.
1: 봄은

류원정의 그대 꽃잎 딛고 오는가 듣고 오는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마음껏 보내주세요. 근데 오늘 생일인 분들이 많네요. 서정민님께서 오늘은 이병 준혁이의 22번째 생일입니다. 인제에서 육군 근무 중이랍니다. 첫 아들이다 보니 늘 신경이 쓰이고 애리네요. 준혁아, 연휴에 외박 때 만나서 생일 파티하고 맛나게 먹고 놀아보자. 더위 조심하고 사랑해. 이러면서 어우 그렇죠. 또 군복무 도중에 생일 보내면 더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가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약간 못해서 좀 마음 아픈 게또 있죠. 6413님께서 오늘은 저의 57번째 생일인데요. 지난주 결혼하고 신혼여행 중인 외동딸이 맡기고 간 강아지 풀이랑 미역국 대신 길게 살려고 냉면 먹으며 손틀어 듣고 있어요. 태진님의 축하 멘트 기대해도 될까요? 뭐 어떤 축하 멘트라기보다는 그래도 따님이 결혼해서 조금 싱숭생숭 하실 것 같긴 해요. 예, 좀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 6413님, 앞으로 또 본인만의 또 꽃길 오래오래 걸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1691님께서 부산의 어린이집 조리사예요. 오늘은 아가들이 소풍 가서 꼬마김밥 싸서 보냈네요. 잠시 시간에 여유가 있어요. 했는데, 꼬마김밥 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뭔가 이렇게 도시락을 싼다는 거는 진짜 정성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그냥 오히려 시켜 먹는 거사 먹는 게 때로는 더 싸기도 해서 요새 밖에서 먹는데, 근데 이런 건또 정성이죠. 지금 소개하는 모든 분들 다 커피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186님께서 그림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림책 활동가예요. 4시간 수업 마치고 점심 먹어요. 아이들의 생각은 정말 멋져요. 했는데, 와, 이런 또 토론하고 한 활동가 분이 계시는군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너무 반갑고요. 커피 쿠폰 챙겨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볼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가는 미션 여보세요. 손트라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리죠. 그렇다면 오늘의 미션은 구체로 말하기. 아우 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이 5월 19일이잖아요. 19일, 19, 19, 9, 9. 그래서 오늘 미션을 구체로 말하기로 정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문장을 구로 끝내주시기만

0: 대답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를 받으면 제가 나 태진이구 뭐하냐구 라고 여쭤볼 겁니다. 그러면 대답을 뭐가 됐든 다 한 다음에 구로 아 나 시래기 치래기 된장국 먹었다고 배부르다고 나 산책 중이라고 운동이라고 이러면서 구로 끝내야 됩니다. 아 이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뒤에다가 구만 붙이시면 돼요. 나 생일이다구 뭐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미션 성공한 분들께 잡곡 세트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선물 3종 세트 나갑니다. 실패하면 다음 분에게 선물이 하나 더 얹혀서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도전자 과연 전화를 받을 건지 일단 전화를 받기만 해도 반 이상 오신 겁니다. 전화번호 02-368로 시작하는 번호 지금 문자를 이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손트라에 보내주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도전! 전화 갑니다. 전화 가요. 바로 첫 번째 분 컬러링은 없습니다. 아 전화 연결음은?
1: 여보세요?
0: 나 태진이구 뭐하냐구
1: 나 지금 오란다 만들고 있다고
0: 아 오란다 만들고 있다고 오란다라니 이야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어 끊긴 거 아니죠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1: 강화도 사는 김은미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아니,
0: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손트라 애청자입니다. 엄마, 남편과 함께 강화도 보육시설에 보내드릴 오란다와 버터 찰떡 90인분을 만들고 있다고.
1: 네네.
0: 아, 정말 친구분들과 선생님들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좀 이 와중에 또 기쁜 마음으로 만들고 있다고. 야. 집에서 90인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업체 조그맣게 구멍가게 하고 있고요.
0: 네.
1: 저희 남편이 소방관으로 12월에 퇴직했는데요.
0: 네.
1: 이제 거기에 검사 같은 걸 갔었나 봐요.
0: 네.
1: 그래서 남편이 거기다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 지금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만들고 있어요.
0: 아 보육시설에 다녀오셨는데 남편분이 느끼기에는 아 뭔가 뭐라도 좀 하고 싶다 도움이 네. 되고 싶다 힘이 되고 싶다 이야 네. 그냥 그러니까 뭐 아는 분이 있어서 뭔가 뭐 지인이 있어서 아니면
1: 아,
0: 누가 부탁해서도 아니고
1: 네네네 아 저희가 좀 늦었어요 남편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저 좀 손도 부족하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12월에 퇴직을 해서 네. 지금 남편이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0: 이야, 아니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나요?
1: 아니, 아, 아니에요.
0: 아니, 평소에 이렇게 베푸는 거 많이 좋아하시나요?
1: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고 남편이 되게 많이 해요.
0: 아, 정말요?
1: 네네네네.
0: 약간 좀 남을 오히려 더 이제 남을 위해서 오히려 사는 분 같은 그런 남편이시군요.
1: 아, 그냥 남편이 그냥 소방관 일하면서 목숨 걸고 살았잖아요.
0: 예.
1: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주변을 돕는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0: 아니,
1: 내가 남편한테 배우고 있죠.
0: 정말 에, 너무 훌륭하고요.
1: 아, 아닙니다.
0: 아니 그러면 강화도에 작은 가게를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가게인가요?
1: 그냥 택배 위주로 해서요.
0: 네.
1: 그렇게 하는 걸 하고 있어요.
0: 택배요?
1: 네네네.
0: 어, 저는 이 정도 금손 아님 요리 실력이면 아니면 그냥 손맛이 좋으면 디저트 가게나 뭐 이런 거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1: 손님을 맞이하는 거는 안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냥 저희는 온라인으로 주문 받아서 택배로만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0: 이야. 내가 봤을 땐 이 부분은 너무 마음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그냥 돈도 안 받고 막 줄 것 같아. 그냥 아 하나 더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1: 많이 덤을 많이 퍼드리긴 해요.
0: 어, 네. 아 그러면 네네. 택배 주문을 받는 뭐 그런 디저트 가게 막 이런 건가요?
1: 네네네네 그렇죠.
0: 이야.
1: 네네.
0: 아니 근데 이런 훌륭한 데는. 조금 네. 상호를 물어봐서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뭐 소문을 내야 됩니다.
1: 아 소문 내주시겠어요? 그럼 저 진짜 영광인데요.
0: 어, 네. 뭐예요 이름이?
1: 아 옛날에는 중독 언니네라는 이름으로 썼고요.
0: 네.

0: 지금은 강화 미향이라고 해서 쌀로 된 걸 만들고 있어요. 강화도 쌀이 맛있거든요.
1: 이야, 강화 네. 미향이요.
0: 네네네.
1: 이게 떡하고 이제 한과 이런 거.
0: 네네네, 맞습니다.
1: 이거 스마트, 이거 뭐 스토어로 이렇게 할 수
0: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중독 언니네로 되어 있어요.
1: 아, 네, 그런가요? 중독 언니네. 만능 소스도 있으시네요.
0: 네, 아, 저 너무 감사해요. 저희 남편 때문에 강제로 듣고 있었거든요.
1: 아, 남편 때문에 강제. 잠깐만요. 네. 우리 은미님이 저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군요.
0: 제가 거의 1년을 남편 때문에 강제로 듣다 보니까 네. 제가 모르는 트로트가 거의 없듯이 막 거의 다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0: 우리 강화도.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아, 저는 DJ 손태진이라고 합니다.
1: 아우, 잘 알고 있고요. 그 트로트 경연할 때부터 항상 응원하던 사람입니다.
0: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아니, 뭐, 평소에 손트라를 많이 들어주신다고, 매일매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저는,
1: 네네.
0: 이제는 퇴직하시고 또 아내분과 함께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1: 네네네.
0: 아니, 모든 그 선함의 시작이 우리 김소방관님에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아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 아닙니다. 집사람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0: 왜?
1: 예. 저는 이제 직업상 이제 35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봉사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집사람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우리 집사람의 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 사랑한다라는 내 아내 자랑 한번 해보시죠.
1: 뭐, 일단은 뭐,
0: 네? 지금 혹시 이분, 일단은 뭐 하면서 끊겼는데, 일단은 뭐 끊으시죠? 이런 거 아니었죠? 아내 자랑하라고 했던, 이분 되게 선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고단수의 약간 좀, 아니겠죠? 아, 일단 우리 잠시 광고 갔다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미션 여보세요. 강화도의 김은미님과 통화 중이었는데 남편분과 통화를 하다가 제가 강화도의 김소방관님 아내 자랑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이게 볼살로 이렇게 딱 끊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다시 연결했습니다. 듣고 계시죠?
6: 네, 듣고 있습니다.
5: 일부러 끊으신 건 아니죠?
6: 일부러 끊은 건 아니고요.
5: 예. 아니 근데 우리 아내 자랑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6: 뭐 얼굴 이쁜 건 당연한 거고요.
5: 네. 그리고요.
6: 그리고 뭐 많이 주변에다 베풀고 있고요.
5: 네.
6: 예. 마음 착합니다. 예.
5: 아내에게 표현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내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6: 네, 많이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적으로 많이 위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지금 현재 뭐 저희도 어렵기는 하지만 주변에 어려운 데가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 네.
6: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른 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5: 아우,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도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평생 다른 분들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의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제는 두 분의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꼭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화 미향 엄청나게 지금 홍보를 해서 아마 조금 바빠지실 수도 있거든요.
6: 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 미션 아내분께서 성공하셔서 잡곡 세트,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치킨 두 마리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아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분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1: 네.
2: 아내분 화이팅.
0: 화이팅.
1: 네.
0: 아 원래는 뭐 본인은 안 들었지만 강제로 들었다는 아내분도 이제는 손트라 청취자가 완벽히 이제 굳히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되게 따뜻한 통화였고요. 우리 3268님께서도 두 분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3735님은 강화미양스토어에요. 뭐가 엄청 많네요. 떡볶이에 오란다 한번 시켜야겠어요. 맞아요. 요새는 진짜 한 군데에서만 팔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다양하게 막 이렇게 해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조금 손님이 찾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죠. 떡 보니까 저도 막 떡볶이도 있고 소스도 있고 뭐 버터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우리 4582님께서 미용사 부부 두 팀이 매달 정기적으로 커트 봉사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100여 분 가까이 되는 환우들 멋지게 커트해드리고 오는 길이랍니다. 야 정말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마음씨가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라디오 들으면 원래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가요? 2428님께서 여기는 여천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주부터 수학여행 갑니다. 아이들이 벌써부터 신났네요. 저는 도서관 알바인데요. 가끔 애들이 여행 가서 무슨 책 읽으면 좋냐라고 묻네요. 그래서 저는 가서 책 읽지 말고 마음껏 놀으라고 했어요. 야, 애들이 여행 가서 무슨 책 읽으면 좋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여행 갈 때는 책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피는 것도 주변을 더 보는 것도 좋겠네요. 추억 많이 쌓고 놀다 오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변진섭의 새들처럼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노래는 7028님도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 뒷산에서 이름 모를 새들이 마구 지저귀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변진섭 새들처럼 신청합니다 했는데 우리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2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뉴스 듣고 1시 5분에 풍악이 울려 퍼지는 축하 가득한 훈훈한 코너죠. 국악 뒷마당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한시 뉴스입니다. 5.18 당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물의를 빚은 신세계 그룹이 광주 5.18 단체를 찾아 사과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부상자회 등은 직원 단순 실수라는 해명을 이해할 수 없고 보여주기식 사과라며 신세계 측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김수환 이마트 총괄 부사장이 정영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전하며 모독 의도가 없었고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지만 5.18 단체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촉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반란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이 오늘 2차 종합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을 반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현장 병력을 국회 경내와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시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첫날인 어제까지 804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수치는 전체 지급 대상자 3,500만 명 가운데 22%로 총 지급 금액은 2조 3,74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86만 명에 이어 서울 123만 명, 부산 60만 명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장검 사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협박성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박 미수 혐의로 지난 12일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오산 공군기지 간다라는 글과 함께 장검을 휘두르는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현재 정치 상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기반의 해상보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세이프라는 보험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보험료 결제가 비

0: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란은 이를 통해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 이상 수익을 기대하지만 구체적 운영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형식을 갖췄을 뿐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체계를 도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로 레바논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현지 시간 18일 취약한 휴전협정 속에 교전이 지속되면서 지난 3월 2일 헤즈볼라의 이란전 참전 선언 이후 누적 사망자가 3,02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여성 292명과 어린이 21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 관련 사망자가 100명이 넘으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가 최대 12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는 최대 80,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입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그러면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좋은 일, 좋을 수도 있는 일, 좋은지 아닌지 헷갈리는 일도 무조건 다 축하해드립니다. 일단 여기로 모여주세요. 국악 뒷마당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벌써부터 어깨춤, 물개 박수, 그리고 지금 목 푸는 소리까지 살짝 들어왔죠. 노래하는 인형 이미리 씨가 입을 달싹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미리 씨 혼자서 두 명의 역할을 다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그만큼 더 축하받고 싶은 일들 바로바로 접수해주세요. 마음껏 마음껏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실시간 생중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국악 뒷마당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5: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7: 일찍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3626님께서 남편 정년 퇴직하고 24시간 붙어 있다가 남편이 오늘부터 일주일간 서울에 볼일 보러 갔어요. 저 혼자예요. 아니 잠깐만.
8: 네.
7: 일주일간 이렇게 또 집이 비었다는 거, 아, 혼자라는 거 얼마나 행복한
8: 너무
7: 일인가요?
8: 너무 행복해. 호텔 안 가도 돼요. 집이 호텔이죠.
7: 아,
8: 이게
7: 그렇네요.
8: 휴식이죠. 이게 휴일이죠.
7: 맞아요.
8: 이게
7: 맞아요.
8: 휴가죠.
7: 오늘 마음껏 집에서 라디오 볼륨도 빵빵 키워놓고
8: 맞아요.
7: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8: 맞아요. 즐기세요. 즐기세요. 네. 축하드려요. 감축드려요.
7: 이렇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8: 자랑은 할수록 신이 나지.
7: 국악 뒷마당 경사라네 경사라사. 아, 오늘따라 왠지 옆자리가 조금 허전해 보이지만 표정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국악 트롯 여신 노래하는 인형 이미리.
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악 트롯 여신 이미리입니다.
7: 네.
8: 혼자 왔어요.
7: 아, 혼자 왔어요.
8: 네.
7: 둘이 왔어요. 셋이
8: 왔어요.
7: 했는데 오늘은 혼자 왔어요.
8: 네, 오늘은 좀 단독샷을 많이 받게 됐네요.
7: 그러니까요.
8: 네.
7: 아니, 신승태 씨가 네. 오늘 좀 일정 때문에 뭐 피치모텔 사청 때문에
8: 네, 네.
7: 오늘 함께 하지 못하게
8: 맞아요,
7: 되었는데.
8: 맞아요.
7: 근데 그럼에도 네. 우리 이미리 씨는 갑자기 아, 저는 저 혼자 하는 게 더 좋은데요? 라는.
8: 너무 좋아요.
7: 그런
8: 너무
7: 이야기와
8: 좋아요.
7: 함께. 아, 그러니까요.
8: 뭐, 승태 씨가 아쉽죠. 제가
7: 네.
8: 오늘 너무, 거울을 보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7: 아, 오늘따라.
8: 그래가지고, 너 진짜 아쉽다. 아쉽겠다.
7: 네.
8: 나 오늘 진짜 이쁜데 나 못 봐서 진짜 아쉽겠다.
7: 아, 그래요?
8: 나 오늘 이쁘기가 하늘을 찔러! 이랬더니, 네. 승태가 이러더라고요.
7: 뭐라고요?
8: 너 거짓말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7: 아마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8: 그러니까요.
7: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예쁜지 안 예쁜지 우리 노래 안에 인형 얼마나 인형 같은지 궁금한 분들은 지금
8: 오세요.
7: 너튜브 네. 트로트 라디오라고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 네, 라이브.
7: 아 근데 2주 만에 만났으니까 근황부터 좀
8: 네.
7: 여쭤보자면
8: 네.
7: 아니 최근에 또 야구 경기도 보고 뭐 이러셨던데 아, 야구 팬이세요?
8: 아니요 야구 팬은 아닌데
7: 솔직히 치킨 때문에 가셨죠?
8: 그렇죠. 치킨 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야구장에서 먹는 거는 무엇이든 다 맛있더라고요.
7: 야.
8: 그리고 요즘에 또 AI로
7: 네.
8: 야구장에서 이렇게
7: 네.
8: 찍는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7: 아,
8: 아세요?
7: 에이, 에이, 야구장 여신 같은 거.
8: 네. 그래서 그거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갔죠.
7: 근데
8: 저희는
7: 찍혔어요?
8: 라이브로. 아니, 제가 직접 찍었어요.
7: 아,
8: 아무도
7: 직접
8: 안 찍어주더라고.
7: 아, 네. 그거는 그냥 AI로 만드는 거긴 한데 그냥 가서 찍는다고.
8: 맞아요. 가서 찍었는데
7: 네.
8: AI처럼 이쁘게는 안 되더라고요.
7: 아하. 네. 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손트라의 여신이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8: 네, 알겠습니다.
7: 자,
8: 알겠습니다.
7: 오늘 두 배로 한번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
8: 네, 달려요.
7: 근데
8: 네.
7: 우리 손미영님께서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리 씨가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할지 기대되네요 했는데 저는
8: 어떻게
7: 네. 이 작은 코너가 더 기대됩니다. 우리 글로벌 축하 속으로. 세계의 축하 표현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웃음과 배움 두 마리 토끼 잡아볼 텐데요. 오늘은 왠지

0: 웃음만 잡을 것 같은 느낌은 뭐죠? 자, 지난 시간 복습 한번 미리 해볼게요. 아, 네. 크로아티아 말로 축하합니다. 저희 배웠었죠?
1: 배웠었죠.
0: 미리 씨, 뭐죠?
2: 제스디땀. 맞나?
0: 아니, 뭐 왜 갑자기 사투리가...
2: 제스디땀.
0: 왜 이렇게... 외국어라고 더듬으세요?
2: 저는 외국어가 떨려요.
0: 아, 떨려요.
2: 네,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0: 제스티담. 그래도 약간 좀 뭐 뭔가 느낌은 있었어요.
2: 제스티담.
0: 네, 그래도 우리 네. 석사 가수로서.
2: 아, 그럼요.
0: 네, 오늘은 서아시아와 동유럽의 경계.
2: 제스티담.
0: 아제르바이잔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아제르바이잔 하면 뭐 우리 미리 씨는 맥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2: 어떻게 하셨어요?
0: 왠지 그러실 것 같아서요.
2: 요지껏 맥주 이름인 줄 알았어요. 나라 이름이 아니라 진짜로.
0: 자, 아제르바이잔어로 축하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듣고 오셨죠? 네. 연습하셨죠?
2: 네.
0: 바로 갑니다. 뭔가요? 아제르바이잔어로 축하합니다. 과연 뭘까요? 이미리 씨.
2: 더블 칠레스.
0: 아니,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닙니까? 써 있는 거랑 너무 다른. 아,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네. 그 외국어 중에서 이제 번역을 하든지 한글로 이렇게 발음 기호를 네네네. 정확하게 한글로 많이 하면 조금 원어랑은 다를 때가 있다.
2: 달라요. 제가 네. 진짜 라이브로 듣고 왔거든요.
0: 들은 대로 지금 네. 얘기하신 거죠.
2: 네.
0: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고.
2: 네.
0: 자, 정말... 뭐라고요?
2: 다브르칠레르.
0: 여기 한글로는 네. 테브릭실레르라고 돼 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고
2: 아니 이거 다브르칠레르 정확해요.
0: 다브르칠레르.
2: 제가 또 펜실베니아 네. 랭캐스터 출신이거든요.
0: 아, 네.
2: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맞아요, 이런 거 좀 꼬여서는 잘해요.
0: 펜실베니아 진짜로. 유학생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2: 펜실베니아 랭캐스터 출신이죠.
0: 얼마나 가셨죠?
2: 3개월 다녀왔죠.
0: 3개월이요.
2: 네, 진짜 네. 오래 다녀왔어요. 무기자로.
0: 참 정말. 근데 네. 거기랑 전혀 상관없는 아제르바이잔. 네. 최정실 님께서 뭐라고요? 따블칠레요?
2: 다브르칠레르.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 정확할 거예요. 정말로 이쪽 관계자 계신 분들 알려주세요. 진짜
0: 알려주시라고.
2: 제가 진짜로 정말 정확해요. 다브르칠레르.
0: 아, 알겠습니다.
2: 축하합니다. 다브르칠레르.
0: 자, 이제 본격적인 다브르칠레르 네. 사연들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2: 어머, 5591님께서요. 나도 우리 아들 자랑 좀 할게요. 교사 생활 15년 하고 장학사 시험 합격해서 교육청에서 근무합니다. 교육청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 훌륭하지요. 정말 훌륭하세요. 요즘에
0: 진짜
2: 선생님들이 정말 힘든 직업이거든요.
0: 아니 뭐든 네. 이렇게 시험 합격하는 거는 진짜 축하할 일입니다.
2: 맞아요.
0: 얼마나 준비 많이 하시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2: 그러니까.
0: 고생하셨습니다.
2: 장학사 시험
0: 그러니까.
2: 아, 장학사를 합격을 해야지 교육청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구나.
0: 네.
2: 그런가 봐요. 그죠?
0: 네, 맞아요.
2: 네.
0: 아니, 근데 그 와중에 네. 죄송해요. 저는 신승태 씨가 유튜브에다가 댓글 단 줄 알았어요.
2: 왜요?
0: 그 방금 다브르칠레를 읽어가지고 네. 까브르칠레?
2: 까부칠래?
0: 아마 옆에서 우리 미리 씨에게 그런 네.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2: 승태 씨가 있었으면은 그랬겠죠.
0: 네, 그랬을 것 같아요.
2: 승태의 빈자리가 이제 비로소 느껴집니다. 느껴지네요.
0: 네. 자, 5324님께서 꿈을 꿨는데 대박 징조예요. 글쎄 엄청 시커먼 멧돼지 한 마리가 제 품으로 쏙 앵겨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저리 가, 저리 가. 막 흔들어도 채색 붙어 있더라고요.
2: 어머.
0: 이거 복권 1등 꿈이겠죠?
2: 어머. 이거 진짜로 대박 꿈이다.
0: 그러니까.
2: 네.
0: 이거 좀 꿈을 해몽해줘야 될 것 같은데
2: 이게
0: 이미리 씨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제가 봤을 때는 태몽일 수도 있고요.
0: 태몽이요?
2: 네. 약간은 주변 사람들 임신하신 분들
0: 네.
2: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태몽을 꺼주신 걸 수도 있고.
0: 아, 그런가요?
2: 네.
0: 제가 지금 바로 해몽을 좀 해보려고 그 GPT에다가 지금 써봤습니다.
2: 뭐래요?
0: 시커먼 멧돼지가 이렇게 품에 와서 안겨서 안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꿈에서 멧돼지는 보통 강한 생명력, 뭐 재물운 이런 거 쪽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근데
2: 좋겠다.
0: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품에 안겨서 안
2: 그렇죠.
0: 떨어졌다라는 게 네. 포인트인데 그 말은즉슨 아주 큰 복이다 뭔가.
2: 어머.
0: 그런 게 이제 안길 거다. 근데 본인을 찾아올 거다. 얼마나 좋은.
2: 와, 너무 좋겠다.
0: 그러니까.
2: 아니, 근데 복권이 아니더라도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니까요. 그런가 봐요.
0: 뭔가 크게 들어온다.
2: 네.
0: 그 큰 게 우리의 잡곡 세트 안겨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네,
0: 우리 0886님께서는요.
2: 20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요리사 꿈을 늘 품고 있었는데 50살에 어린이집 얌얌이쌤으로 취업했어요. 오. 한식조리 기능사에 도전

0: 에서 자격증도 땄어요. 야. 한식 산업 기사도 도전하려고 합니다. 공부에 나이가 있나요? 제 꿈을 응원해 주세요.
1: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맞아. 공부에 나이가 있나요?
1: 아니 와, 그리고
0: 진짜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네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뭔가 나는 요리사 아니 그냥 요리사 꿈을 꿨는데 그 네. 꿈을 이뤘고
0: 맞아요.
1: 심지어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또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0: 맞아.
1: 이게 조리기능사까지 도전해서 자격증을 딴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또 도전도 하시고 네. 한식 산업기사 또 도전하려고 하신대요.
1: 그러니까요.
0: 이게 뭐지?
1: 야, 산업기사가 뭘까요? 한식 산업기사라는 거는
0: 네.
1: 아, 뭘까요?
0: 뭘까요?
1: 우리 미리 씨 뭘까요?
0: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1: 네.
0: 이제 제가 말실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1: 네.
0: 이제 앞으로 책도 조금 읽고 조금 이제 석사
1: 그러니까.
0: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1: 이게 한식 산업 기사가 이제 네. 조리 기능사가 있으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위 개념이나 그 현장 실무까지 뭐 위생, 원가, 이 메뉴 구성 막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는 게
0: 되실 것
1: 한식 산업기사라고 네. 합니다.
0: 얌얌이쌤 화이팅!
1: 그러니까 그냥 딱 꿈을 이뤘다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0: 네.
1: 또 한 단계 이러면서 또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0: 정말로 멋있으신 분이에요.
1: 진짜 대단하십니다.
0: 얌얌쌤 화이팅!
1: 네, 이렇게 축하받고 싶은 일들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더 기쁘게 누릴 수 있게 축하해드립니다. 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뭘 쏘고 있지요?
0: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찰보리가 좋아 좋아 나는 야 좋아
1: 아야
0: 찰보리가 들어있는 잡곡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이민희 씨가 아주 바쁠 것 같은데
0: 굉장하네요,
1: 축하 무대까지도 네. 또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 사연 받는 동안 축하 사연들 보내주신 동안 지난번에 달의 요정 세일러문 주제가를 찰떡처럼 잘 불러줬던 게 아직도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오늘 부를 곡은 또 이 노래를 가지고 와주셨네요. 이미자의 남주골 처녀.

0: 이미자의 낭주골 처녀. 와, 또 이 노래를 이미리 씨가 라이브로 보내주셨는데.
1: 네.
0: 아니 무슨 뭐 명창처럼 불러주셨어요.
1: 너무 명창 같았나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되게 그 레트로 약간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약간 네. 그런 감성이었어요.
1: 아, 승재 씨가 없으니까 노래도 더 잘 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0: 아, 그래요?
1: 큰일 났다.
0: 옆에서
1: 큰일 났어.
0: 이렇게 압박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1: 그렇죠. 아니 노래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하. 맨날 이제 막 노래 라이브를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앞에서 얼마나
0: 웃고 있는지
1: 깐죽거리는지 진짜. 아우.
0: 지금 근데 화면으로는 나가고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하트를 또 이렇게 보내면서 이모티콘 마냥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미님께서 정통 트롯 구성진 맛 제대로 나네요.
1: 어머 감사합니다.
0: 신정혜님.
1: 오랜만에 듣는 낭주골 처녀 이미리님. 오늘은 손트라 처녀 응원합니다.
0: 이야, 손트라 축하합니다.
1: 처녀.
0: 자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축하를 네. 시작해볼까 하는데 네. 3989님께서 저 다음 달에 학교에서 한 달 동안 어학연수로 우와. 호주 브리즈번으로 가요. 야르 야르
1: 많이 드시고 좋겠다. 오세요.
0: 아 호주 하면 소고기가 먼저 떠오르나요?
1: 그렇죠. 저는 호주 하면 소고기가 떠오르나요.
0: 네. 뭐 그 외에 떠오르는 건 뭐가 있나요? 호주 하면? 어.
1: 니콜라 이거 호주 아니죠?
0: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동물도 있잖아요.
1: 아
0: 동물. 동물 있잖아요.
1: 어 코알라 코알라.
0: 코알라도 있고요.
1: 에, 에, 에.
0: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1: 캥거루 캥거루.
0: 아 그렇지. 캥거루. 아
1: 굉장하죠.
0: 아 뭔가 우리 이민희 씨가 좀 약간 실수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게 안 나오네. 계속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너무 축하드리고.
1: 축하드려요. 잘 다녀오세요. 에. 소고기 많이 드시고 오세요 진짜. 그러니까요.
0: 거기랑 에. 여기랑 좀 그 시차가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1: 아 시차가 없어요?
0: 아니요 시차가 얼마 없다고요. 제가 이건 2시간 정도 3시간
1: 아.
0: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뭐 아침에 네. 학교 가시기 전에 준비하면서 손트라랑 들을 수 있거든요.
1: 들으세요. 꼭 들어주세요.
0: 네. 자 우리 204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주 사투리로 어머. 한번 읽어주세요.
1: 나도 우리 큰아들 자랑하쿠다. 33살에 지방 국립대 교수 됐수다. 제주도에서 교수 되는 건 흠꾹 어려운 일인데 맙수다.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죠.
0: 지금 이거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수다
1: 진짜.
0: 이게 기세로 미는 건가요?
1: 나도 우리 자랑 큰아들 자랑하구나.
0: 와
1: 그랬수다. 어려운 일이
0: 그러니까 큰아들을 맞다. 자랑하고 싶어서 네. 33살에 지금 지방 국립대 교수가
1: 와, 진짜 부럽다.
0: 아 지금 이 사투리 읽느라 이 내용을 생각
1: 네,
0: 안 했죠?
1: 네 몰랐어요. 어 이제 알았어. 33살에 최 연소 교수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0: 그렇죠. 아예 뭐 물론 더 어린 교수도 있지만 그냥 우와. 이 나이에 어떤 교수가 된다는 거는 진짜
1: 맨드롱 똑똑 혼자 없어예. 축하합시다.
0: 그러니까 뭐라고요? 축하합시다. 맹드롱이요?
1: 맹드롱 똥똥아쏘래. 축하합시다.
0: 아유, 저는 잘 모르니까 뭔가 얘기하기도 그렇고.
1: 아유, 원래 몰아붙이면 돼요.
0: 2045님, 네. 네. 제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네, 드립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 하는데 네.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1: 6262님께서요. 조카 딸이 지난 어버이날에 용돈으로 20만 원 보내줬어요. 어찌나 뭉클하던지. 그래서 담내로 목포 가서 낙지 큰 거 12마리 야. 생선도 11만 원어치 사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제가 진작 먼저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네요. 진성 못난 놈 신청합니다.
0: 야, 아니 조카가 용돈을 받아서 네. 일단 그것만으로 기분이 너무 좋으실 텐데
1: 맞아요.
0: 담내를 저 정도면 더 배로 준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나 하나도 안 아까웠고 더 행복하실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 20만 원 고스란히 더 붙여서 정말. 더 주고 싶은 마음일 네. 거예요.
1: 택배로 보냈습니다.
0: 역시 6262님 아, 너무 예쁜 조카 딸 맞아. 주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원하신 노래 진상의 못난 놈 보내드립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재밌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얘기해도 되나 망설이고 머뭇거렸던 자랑, 우쭐, 과시 오늘 여기에 다 늘어놓으시죠. 새로 산 옷만 입고 가도 아, 뭐 귀족이야 뭐야. 귀티가 좌회전 흘러서 너 때문에 한강이 넘쳤대. 오두방정 잘 떠는 친구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인형 이민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오늘 신승태 씨 없이 혼자서
2: 네. 굉장히 바쁘네요.
1: 정말 굉장히 네. 바쁘게 달리고 있어요. 네. 지금 트로트 라디오 너튜브 실시간 중계 중이죠.
2: 네. 네. 그리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구독 좋아 알람 설정.
1: 정말 쉴 틈이 없으니까
2: 쉴 틈이 없어요.
1: 생각보다 이거 네. 끝나면 네. 목이 많이 가 있을 거예요.
2: 그러네요. 오늘 진짜 정말로 이제 두리하다가 혼자 하니까는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1: 아 장점도
2: 장점은 옆에서 제어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1: 제어하는 게 없다.
2: 맨날 제어를 하거든요. 네. 승채 씨가.
1: 그러니까 근데 제어가 안 되니까 많이 힘들죠.
2: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
1: 아, 너...
2: 아무도 나한테 제지를 안 하니까는 너무 행복해요.
1: 아하.
2: 진짜 우리 승채 씨가 없어서
1: 그러면...
2: 하는 말인데.
1: 아니 이렇게 이미리 씨 늘 네. 약간 좀 당하고만 살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2: 약간 그렇죠.
1: 이 기회를 틈타서 네. 좀 우리 승태 씨의 약간 좀 약점이나 뭔가
2: 약점.
1: 그냥 뭐 그런 거 없을까요?
2: 우리 승태 씨가요 진짜 잘난 척이 심하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 제가 20년직이잖아요. 네네. 잘난 척이 진짜 심해요. 네. 그리고 진짜 매운 거를 진짜 못 먹는 맵찔이거든요. 네. 정말 맵찔이에요.
1: 근데 또 맥부심이 있어요?
2: 근데 막 맥부심이 굉장히 있고 맥부심도 있고 그리고 진짜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정말 잘해요.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가 미리야 그게 아니고 미리야 가만히 있어. 맨날 가만히 있으래 나보고.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맨날 가만히 있으래요.
1: 아니 근데 너무 웃기게 이거를 만약에 승태 형이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긴 재밌겠다.
2: 너 가만히 있어봐. 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맨날 저보고. 야 저기 가자. 네. 야 내가 진짜 저게 너무 이쁘지 않아? 저거 너무 이쁘지. 진짜 이쁘다. 그게 아니라 미리야. 너는 저런 색깔을 입어야 되지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0: 차려. 야, 저기 가자, 저기 가자. 그게 아니라 이거 먹고 간다고. 정신 차려. 따라와. 아무것도 하지 마. 따라와. 입 다물어. 맨날 이게 이래요.
1: 약간 현실 남매 느낌으로 늘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게 그래도 보기 맞아요. 재밌습니다.
0: 맞아요.
1: 저희는 재밌어요. 든든해요. 든든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네. 내 가족 마냥 이렇게 챙겨준다는 거는
0: 맞아요.
1: 쉽지 않아요.
0: 진짜 가족같이 친해요. 부모님 승태 부모님하고도 친하고
1: 그러니까.
0: 누나랑도 친하고 어제 누나랑 1시간 통화했어요. 승태 누나랑.
1: 왜? 진짜요? 아 그렇구나. 뭐 내용이 뭐였나요?
0: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오늘 유고님께서 그래도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0: 이미리님, 말실수가 제 웃음 버튼 엔돌핀인데 오늘 너무 실수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완벽해요. 좀만 허점을 보여주세요 하셨네요. 어머, 저 완벽한가 봐요. 어떡해?
1: 아니, 얼마나 네. 계속 완벽함을 유지할지 한번 볼게요. 우리 바로 이어집니다. 좋다. 막간 퀴즈. 이건 제가 한번 뭐 대체해드릴게요. 네. 이리 오너라 치킨 두 마리 교환권 준다.
0: 좋다.
1: 아하. 그렇습니다. 손트라는 치킨을 두 마리씩 드립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요즘 이 과일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어떤 과일일지 노래 시작합니다.
0: 갑돌이와 갑순이는 냉장고를 열었더래요.
1: 냉장고를 열었어요.

0: 짜랑 궁짜. 시원한 게 맛있네요.
1: 시원해 맛인. 아유 근데 뭐지 잠깐 뭐지? 들었을 때는 약간 뭔가 씨를 바를까 말까. 근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취향이 나뉜다 이렇게 아하.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못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할까요? 한번 가볼게요. 핫 둘 셋 둘 둘 셋.
0: 갑돌이와 갑순이는 냉장고를 열어드려요.
1: 열었어요.
0: 길쭉한 노랑 빛깔 과일을 집어드려요.
1: 우와.

0: 이야, 제가 8028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 바나나.
0: 바나나. 바나나는 아니구나. 아, 우리 3888, 아, 3888님께서 수박인가 했는데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노란색 그 씨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6174님 아~ 망고라고 보내주셨어요.
1: 망고.
0: 망고 씨 먹으면 네, 큰일 납니다.
1: 아, 그러니까는 아니야 같이 먹자가 너랑 나랑 같이 먹자가 아니구나.
0: 어, 그렇죠.
1: 아, 아, 씨앗을 바를까? 아니야, 우리 같이 먹자. 이게 아,
0: 그게
1: 아니구나.
0: 아니고 씨앗을 발라 먹을까? 아니면 같이 먹을까?
1: 아~
0: 어, 그게 큰 힌트입니다. 어, 참고로 이거를 아~ 오늘 연습하면서 본인은 어떤 과일인지 몰랐다고
1: 몰랐어요,
0: 합니다.
1: 몰랐어요, 몰랐어. 맞아요.
0: 자, 네. 과연 무슨 과일일지 정답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디 무료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치킨 2마리 갑니다. 우리 네. 오늘 혼자시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우리는 역시 가족이잖아요.
1: 가족이죠. 그렇죠. 그렇죠.
0: 서로 힘들 때 도와야 되고.
1: 그렇죠. 도와야죠.
0: 네. 그래서 원래는 네. 승태 씨가 여기서 다 이제 라이브를 해줘야 되는데 정답
1: 그렇죠.
0: 받는 동안
1: 네.
0: 제가 오늘
1: 오! 아, 더 좋아.
0: 제가 나갑니다.
1: 럭키비키잖아.
0: 그러니까요.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 하는데
1: 네.
0: 손태진이 부르는 어떤 노래인지 우리
1: 네.
0: 해주세요.
1: 손태진이 부릅니다. 편승엽 씨의 찬찬찬을 손태진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0: 근데 날씨랑 너무 잘 어울려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아우 다행입니다.
0: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 어, 아 그리고
0: 참참 네.
1: 어, 뭔가 정답이랑 뭐.
0: 아 그러네 약간 비슷하네요.
1: 비슷하잖아요.
0: 참참참. 어, 어 그러네.
1: 아니고 찬찬찬. 네, 네 손태진의 라이브였습니다.
0: 네 어, 좋다. 승태 씨 없으니까 또 이런 기회가 또 있네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아하. 굉장하네요 아주.
1: 우리가 앞서서 퀴즈를 드렸었죠. 네. 갑돌이와 갑순이가 좋아하는 이 과일 길쭉한 모양의 노란색 씨앗을 발라먹기도 하고 그냥 먹어도 되는 네. 이 과일 그리고 우리가 반으로 똑 잘라서 이제 하나하나씩 나눠먹기도
0: 그렇죠.
1: 하고요.
0: 오, 맛있다.
1: 자 정답은 뭘까요?
0: 참참참 참의 열시다.
1: 이야 참외였습니다.
0: 네.
1: 어우, 여름 때 되면 시원한 참외 땡기잖아요.
0: 참외 정말 맛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근데 하나로는 안 멈춰요.
1: 하나로 안 돼요.
0: 하나로 안 돼요.
1: 네, 계속 깎게 돼요.
0: 근데 씨를 발라 먹으세요? 안 발라 먹으세요?
1: 저는 같이 먹어요.
0: 어, 나도.
1: 어, 같이 먹기.
0: 저도요.
1: 어, 근데 그게 조금 때로는 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0: 씨가
1: 예.
0: 네. 왜요?
1: 모르겠어요. 그냥 뭐
0: 아, 그렇구나.
1: 그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네.
0: 그렇구나. 몰랐어요.
1: 어, 우리 4443님께서는
0: 나는 씨를 바르고 먹고 아내는 씨까지 먹습니다.
1: 그러니까 아, 개인 취향이에요.
0: 네.
1: 어, 이게 씨앗 그 주변에 이제 하얀 그 태자 부분은
0: 네.
1: 참외에서 가장 그
0: 맞아,
1: 당도가 높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더 달게끔 맞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과육보다 엽산과 비타민 C가 약 5배
0: 와,
1: 높다고 합니다.
0: 와, 진짜 네. 건강이 좋은 거네.
1: 근데 참고로 싱싱한 참외 씨는 먹어도 좋지만 구입한 지 좀 오래된 씨는 아,
0: 아.
1: 참외는 그 참외 씨는 조심해야 될 게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까
0: 어머.
1: 꼭 주의하시길
0: 아, 여름에
1: 바라겠습니다.
0: 주의해야 돼요 진짜. 네. 주의하세요 여러분.
1: 네,
0: 참외 씨
1: 정답 맞히신 다섯 분 저희 발표해야죠.
0: 네. 어,
1: 박유미님
0: 1222님 7548님 2970님 박옥랑님 축하드립니다. 치킨
1: 네.
0: 두 마리 쿠폰 모바일이 아니라요 종이 쿠폰으로 가요.
1: 네네.
0: 네,
1: 그래서
0: 안내 문자 받고 찬찬찬찬찬히 기다려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축하 사연 좀 나눠볼게요. 우리 5326님이
0: 네.
1: 어, 처음 보내신 것 같은데
0: 어, 어제 우리 아들이 첫 알바 첫 월급을 받았는데 지갑을 그것도 명품 지갑을 사준
1: 어머!
0: 거예요. 내 평생 명품은 우리 아들뿐인 줄 알았는데 어머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으니 좋아야 될지요. 우리 아들 첫 알바 첫 월급 대단하다고 축하해주세요.
1: 이야 너무 축하해요.
0: 아니 근데 이 말이 너무 저는 약간 핑 도네요.
1: 내 평생 명품은
0: 오! 오!

0: 내 우리 아들뿐이다. 우리 아들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참 정말 이거 시다.
1: 그러니까요.
0: 시다.
1: 아니 네. 근데 좋아해야 될지 말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0: 맞아요.
1: 이러면서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막 지갑 열 때도 우리 아들이 사준 지갑. 맞아. 이러면서 열면 우리 맞아요. 아드님도 이제 물론 처음에는 엄청 좋을 거예요.
0: 네, 네. 맞아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엄마가 명품 지갑 때마다 막 얘기하고.
1: 약간 그 적당선이 참 애매한 게 네.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너무 많이 표현을 하다 보면 그럼 또 사달라는 얘기인가? 약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서
0: 약간 질리기도 하고
1: 부담이 네. 될 수도 네.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1: 아,
0: 적당히
1: 첫 월급에 이렇게 딱
0: 너무 대단한 아들을 주셨다 진짜.
1: 그러니까 우리 2793님은요.
0: 식당에서 일하며 잘 듣고 있어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올라 힘든데 건물주분이 월세를 깎아주신다고 해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너무 기뻤어요. 더 힘내서 열심히 하려고요.
1: 이야 월세를 깎아준다는 거 쉽지 않은데.
0: 진짜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잖아요 요즘. 네. 근데 이분이 정말 마음씨도 좋으신 분이에요.
1: 그러니까 네. 아니 요새 진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실 자영업자분들 이제
0: 너무 힘들죠.
1: 임대내서 네. 뭐 식당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0: 보통 일 아니죠. 너무 힘들죠.
1: 그 임대료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한 그 기본 그 값만 있어도 그 비용이 나가는 게 꽤나 높은데 월세를 깎아주신다.
0: 그거 비용을 뭐라 그러죠?
1: 어떤 거요?
0: 고정비용.
1: 고정비용. 이야 오늘
0: 굉장하다.
1: 유식한데요.
0: 고정비용. 머리가 막 돌아가네요.
1: 막 오늘. 돌아가네요. 네,
0: 승태 씨가 없으니까는 왜냐면 옆에 너무 산만하게 하잖아요. 승태 씨가 사실은요. 예. 네. 너무 산만해요. 네. 근데 없으니까는 뭔가 이렇게 그거 뭐죠? 이렇게 뭐지? 뭘 내려놓은 것 같아요.
1: 이 짐을. 부담감을.
0: 부담감이
1: 어깨.
0: 아니라 약간 맨날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무언가가 좀 날아간 느낌.
1: 어허. 아 오늘 근데 되게 표현력이 그렇고 다 총명함이
0: 총명하죠.
1: 묻어나옵니다.
0: 맞아요. 제 별명이 원래 총명한 밀이었어요. 총명하다고.
1: 총밀이?
0: 네. 총미.
1: 총미.
0: 총미예요.
1: 옆에서 승태 형 했으면 총으로 마이너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4526님께서 지금
0: 미리 씨 혼자라는 것에 책임감인지 정신 바짝 차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1: 그러니까.
0: 저 진짜 완전 나나봅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요.
1: 아유 뭐 좋아요. 좋아요.
0: 좋아요?
1: 진짜 지금 흐름 좋아요.
0: 좋아요. 좋아요. 지금 계속 갑시다.
1: 4703님은요.
0: 네. 드디어 3박 4일에 걸쳐 2만 평의 양파 수확이 끝났어요. 이제
1: 평?
0: 전국 각지로 저희 부부가 농사지은 양파들이 실려 나갑니다.
1: 이야.
0: 우와! 와, 아니,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대박이다.
1: 이거, 진짜요?
0: 이 양파예요, 이게 다?
1: 네.
0: 어머!
1: 양파를 다 뽑아서 그대로 쫙 그냥 밭에다가 논에다가 쫙 이렇게.
0: 양파도 이렇게 파처럼 뿌리가 길구나? 그쵸?
1: 뭐가요? 뿌리.
0: 양파가 뿌리가 있잖아요.
1: 당연하죠?
0: 그렇죠. 양파. 처음 봤어. 진짜 처음 봤어요.
1: 뿌리를 양파 뿌리를
0: 네.
1: 양파
0: 뿌리 진짜로 판 누가 보면 판 그런데 뿌리는 먹으면 안 돼요?
1: 뿌리요? 뭐 드세요?
0: 왜냐면 파 같을 것 같아요 약간.
1: 파 같다고요?
0: 네.
1: 양파의 그 위에 대파스러운 그거 먹으면
0: 그러니까는
1: 지금 양파 자체가 그 네. 뿌리에서 나잖아요. 제일 밑에 있고.
0: 어머 그렇구나.
1: 그 줄기만 잘라내는 거죠.
0: 아 그렇구나. 전 몰랐어요.
1: 이렇게. 양파 자체가 뿌리.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네.
0: 어머 나 몰랐는데 제가 별명이 양파 같은 여자거든요. 까도 계속 나와요.
1: 그거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별명이 진짜 양파 같은 여잔데 진짜 양파를 처음 봤네 이렇게. 와, 나 진짜. 진짜 양파 같은 여잔데.
1: 오늘 그 별명이 많아집니다.
0: 총미리.
1: 우리 총미리. 양파 같은 여자. 자, 우리 8684님께서 이제 노래로 좀 환기를 시켜줄까 합니다.
0: 오늘은 딸 생일입니다. 아침에 아직 말을 못하는 손주가 흥얼거리며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사이가 시키긴 했지만 아이가 포옹해줘서 울컥했다고 하네요. 점점 부모가 되어가고 있는 심정을 이해하는 딸. 생일 축하해 주세요. 신청곡은 김연자님의 아모르 파티 신청합니다.
1: 이야, 이 노래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딸 생일 이렇게 또 함께 좋은 시간 뭐 꼭 그 당일은 아니어도 함께 네. 보내도 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래도 같이 생일

0: 아니야, 아이가 손주가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
1: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 행복한 건 없어요. 진짜 최고의 효도는 손주를 낳아준 거가 최고의 효도고 그 다음에 이제 손주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0: 네,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부모의 입장을 알게 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한계를 넘어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세금.

0: 시키미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0: 오늘 국악 팀마당 경산 안내 경산 왔어.

0: 이미리 씨가 신승태 씨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1: 너무 꽉꽉 채웠죠?
0: 꽉꽉 채웠어요.
1: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0: 네. 근데 네. 지금 네. 빈자리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네.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여러 사진들이 여러 댓글들이
1: 맞아요.
0: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왔나요? 문자가?
1: 아 지금 문자가 왔어요. 승태 네. 씨한테. 네. 너 자기 산만하다고 한 거 네. 바로 취소하지 않으면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0: 아 그리고 가장 큰 게 신승태 씨가 너무 답답해서 네. 안 보니까 그 우리 지금 보이는 그 네. 유튜브에 제 양파가 뿌리입니다. 이미리 총미야 이러면서 아 정말
1: 그렇게 아는 척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척을 해요. 아니. 사실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 승태도. 근데 굉장히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지. 아하. 이런 식으로.
0: 아 원래는 몰랐는데.
1: 원래로 알았는데 자기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랑 동등한 관계가 싫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0: 아 그러면 혹시 이거 아셨나요? 네. 9387님께서 양파 잎사귀도 연한 부분은 김치로 담가 먹기도
1: 아,
0: 해요.
1: 전 양파 잎사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0: 어 그래요?
1: 네. 네. 저처럼 이렇게 저기 하면 되잖아요. 솔직하면 되잖아요.
0: 어, 그러네. 그러면 양파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 장명욱 님이 물어보셨는데 혹시 그 전에는 양파가 어떻게 과일 뭐
1: 아니, 양파가 채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먹을 줄만 알았지. 네. 정말로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해 봤네.
0: 아, 기본적인 거를
1: 뭐. 이런다니까. 그래도 돼요. 근데 먹을 줄만 알면 되죠. 제가 양파 같은 여자인데 양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1: 그렇죠.
0: 아, 참 뭐 저는 뭐 이미리 씨 혼자 함께 해서 네. 이게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좋았는데 때로는 승태 형이 왜 필요한지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우리 김명희 님께서 이미리 님은 편해 보이는데 태진이 힘들어 보이네요.
1: 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0: 아니요,
1: 안 힘들죠?
0: 아닙니다.
1: 아, 그러지 마요.
0: 아, 이렇게 국악 뒷마당에 있는 거는 그냥 여기서 이따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끝내시라.
0: 여기서 인사할게요. 내일도 내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2: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0: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질환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2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을 이틀 앞둔 오늘 정부 주재로 이루어진 노사 간 막판 협상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낮 12시쯤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된 후 오후 2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노사는 어제 서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회 시간에 잠시 회의장을 나간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기존 노조 요구안의 핵심이었던 성과급 제도화를 아직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이재명 공소취소특검법 저지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 재판을 없애는 것을 일시 중단했지만 선거 직후 반드시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징계할 경우 해당 결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5월 광주의 거룩한 희생까지 상품화한 것은 시정 잡배에게도 허용하지 않을 비인간적인 작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모의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주 시민의 마음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며 이런 반역사적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된 것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철근 문제를 갖고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쓴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분명한 사실은 사나흘 전 뉴스를 보고 알았고 사전에 보고된 바가 없다며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이제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공사의 시공 감리 책임자는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서울시가 계약 구조와 지방자치단체 법체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며 책임을 실무선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수요기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며 이 사업의 수요기관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의 과거 5.18 정신 폄훼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만 5월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황진 원내대표는 오늘 김 후보의 망언은 드러난 것만 해도 너무 많아 다루기도 민망하다며 언론에 따르면 김용남 후보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5.18 진상규명 지시에 대해 다소 뜨악한 면이 있다, 짜고 친다라고 말해 5.18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했던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할인 행사 기간 동안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가 최대 12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는 최대 80,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입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달라.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봄철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쉴 새 없이 흐르는 콧물과 재채기로 봄이 가장 괴로운 계절이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관리법 중에 하나가 바로 코세척입니다. 생리식염수로 코 안을 세척하면 부어있는 코 점막을 가라앉히고 비강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줄여줘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코 세척을 할 때는 멸균된 생리식염수나 끓였다가 식힌 물에 적절한 농도의 소금을 녹여서 하루 1-2회 정도 사용하면 되는데요. 너무 자주 하면 코안을 보호하는 점액층까지 과도하게 씻겨나가서 오히려 건조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세척 후에 코안이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면봉에 바셀린을 소량 묻혀서 코 안쪽에 가볍게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외출 후손 씻기와 코 세척 같은 작은 습관으로 건강관리 해보세요.

핀 하얀 속은 고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속은

0: 5월 19일 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진성의 소금꽃 보내드렸습니다. 코 세척할 때 생리식염수 혹은 소금 이용해 보시라고 오늘 첫 곡 보내드렸는데요. 제 주위에도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이럴 때 생리식염수나 소금을 녹여가지고 코 세척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저도 예전에 좀 그 비염 때문에 고생할 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이나 저녁에 하루 1, 2회 정도 이 코 세척을 좀 해주신다면 요즘 힘들어하는 비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세척도 하고 그 나름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데 좀 증상이 완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그 비강 분무 스프레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가 좀 함유된 있는 그 나잘 스프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거를 처방 받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뿌리시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됐었는데 또 사람마다 이게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렇지만 전문의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비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시니까 귀찮더라도 내 코 건강, 몸 건강을 위해서 뭐 손 씻기는 기본이고요. 코 세척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1, 2부에서는 전남의 모든 것을 퀴즈로 알아보는 김태욱의 멋이다운가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저축은행, 중앙회, 백년화편, IS동서, 우미건설, 열혈강호 온라인, 청혼아이스, 브람스 안마의자, 롯데렌터카, 슬림웨이 다이어트, 성원에드피아, KB국민은행, 웰템, 도드라만돈,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데이팩, 한국세무사회,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싱크볼, 백조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백년화편.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백년화편.
3: 30년 전통.
4: 백년화편.
3: 떡 선물 세트는.
4: 백년화편.
3: 1588-5678.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9: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9: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뭐시오? 뭐가 궁금한디?
1: 아따, 이게 뭔지 궁금하다니까.
0: 궁금하면 들어봐. 이게
1: 뭐시단가?
0: 자, 뭐시단가 김태웅 리포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김태웅 리포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뭐시단가 풀어가 볼까요?
1: 자, 오늘은요, 전라도를 네. 대표하는 천년고도 나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유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오, 뭔가 좀 거창한데요? 천년고도 아, 네, 나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유산을 소개한다. 그럼 야, 나주의 유산을 찾아보면 되는 건데, 그럼 정답은 몇 글자입니까?
1: 네 글자인데, 네. 두 글자가 네. 방금 말한 지역이 들어갑니다.
0: 아, 나주요? 네. 나주 땡땡을 맞히면 되겠군요.
1: 그렇습니다.
0: 어허. 그래요. 나주 땡땡 뭐가 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한데 나주에 되게 유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1: 그 중에서 아마 규모가 제일 큰 게 이거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0: 규모가 가장 크다.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공개수배 힌트 주시죠.
1: 나주 고려시대 사대문 금성관 여행 코스.
0: 아, 이렇게 봐서는 나주밖에 모르겠는데요. 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나주가 첫 번째 힌트였는데 나주가 옛날에 뭐 천년 목사골, 그러니까 목사골이라는 지역으로 불렸다는 얘기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제 네. 그 이후로 천년이 지났으니까 천년 목사골이라고 요즘도 부르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그렇죠. 나주하면 뭐 조선 때부터 좀 중요한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네. 아니고요. 고려시대 때부터 정말 기능을 다한 도시였습니다. 지방 중심 도시인 팔목 가운데 중에 하나였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고려 때부터 중요하다가 조선시대에 이어서도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인 목으로 목사골로서 위상을 유지하면서 군사적인 거점인 동시에 지방 통치의 핵심을 이룬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정답이 이 땡땡땡땡은 이러한 고을의 위상에 걸맞아 도시 계획에 있어 쌓아진 거죠.
0: 쌓아졌다.
1: 네.
0: 오, 약간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1: 그쵸, 그쵸.
0: 나주 네. 땡땡에서 그러고 보니까 나주가 그 전라도 할 때. 전은 전주고
1: 그쵸, 네.
0: 라는 나주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만큼 중심 역할을 했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군요.
1: 맞습니다. 나주는 이 영산간 하류 교통의 중심지였는데요. 이 예전에는 황포도배가 영산간을 오가며 쌀이나 소금이나 미역, 홍어 같은 물자를 실어 나르던 상업로가 있었던 곳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땡땡땡땡은 그 물자 이동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군사 거점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영산포일 때 옛 선착

0: 해당 자리는 지금 관광지로 재탄생했고
1: 네.
0: 환포도배 유람선이 다니면서 예전 물류항구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을 해보면 요 땡땡땡땡은 단지 성곽 유적이 아니라 강과 도시를 함께 움직이던 생활사의 흔적인 거죠.
1: 생활사의 흔적이다. 그러면 규모가
0: 아,
1: 상당하겠네요.
0: 맞습니다.
1: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만나볼게요. 고려 시대 때 이게 쌓아졌나요?
0: 맞습니다. 이게 아마
1: 네.
0: 왜구를 막기 위해 처음 쌓았다는 썰이 있는데,
1: 네.
0: 이게 아마 유력하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이 나주 앞바다에 왜구 출현 기록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 나주에는 바다가 없는데,
0: 네,
1: 영산포를
0: 맞습니다.
1: 타고 들어오면, 영산강으로 하류를 따라 들어오면, 충분히 올 수는
0: 그러니까
1: 있겠네요.
0: 이 나주 쪽에 왜구가 빈번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왜구를 막기 위해서 요 축성이 고려 말에 이루어졌을 거로 추측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려사에 따르면 나주에는 문로와 현문 형식의 성문을 갖춘 토성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럼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1000년도 더 지난 건데.
0: 그쵸?
1: 그러면 그때 당시 쌓았던 모습이 지금의 모습도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의 모습은 언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0: 네, 이게 정확한 지적인데요. 지금의 모습은 그때 당시 고려 당시에 쌓은 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현재는 제가 아까 토성이라 했었는데 지금은 석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시대 태종 때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후 성과 문루를 더 확장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규모가 갖춰졌다고 전해지는데요. 원래 둘레는 약 3,530m, 그러니까 3.5km가 넘는 정말 큰 성곽이었죠.
1: 그니까요.
0: 남북으로 긴 타원형 구조였고 축성 재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들어 최초로 바다를 끼고 있는 고을에 쌓은 연해읍성이라는데 이 유해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이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자, 세 번째 힌트가 사대문입니다. 사대문 하면 서울 사대문이 많이
0: 그렇죠.
1: 생각나는데, 이곳도 사대문이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네 개의 대문이 있습니다.
1: 네.
0: 한양의 사대문처럼 나주 땡땡도 도시를 드나드는 큰 관문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동쪽에는 동전문, 서쪽에는 연금문, 남쪽에 남구문, 북쪽에 북방문이 그이네 문입니다. 각 문에는 이 옹성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성문만으로는 바로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한겹더 방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 예.
0: 지금은 이 복원된 문들을 중심으로 옛 구조를 살펴볼 수 있어서 성문 하나만 봐도 그 당시 규모가 그려집니다.
1: 네. 동전문, 남구문, 연금문, 그리고 북방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네개 성문이 다 복원이 된 거예요?
0: 네, 지금 어느 정도 복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복원이 사실 좀 가슴 아픈 역사인 게
1: 네.
0: 일제강점기 때 의도적으로 좀 훼손을 했습니다.
1: 아, 이 나쁜 놈들. 맨날 그냥.
0: 이게 국도 확장이나 철도 개설, 나주경찰서 건립 같은 일들로 성벽의 대부분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성 안팎의 모습이 바뀌면서 원래의 읍성은 크게 훼손이 좀 됐습니다.
1: 예.
0: 그래도 복원이 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1993년에 남구문부터 시작해서 2006년에는 동전문, 2011년에는 연금문, 그리고 2018년에 북방문이 차례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대문과 일부 옹성이 복원이 돼 있어가지고 옛 모습을 어느 정도 많이 되찾았고
1: 네.
0: 성곽길은 산책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다만 이게 일제 때 너무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1: 네.
0: 완전히 복원된 것은 아니고 원형이 남아있는 구간은 서성벽 약 250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야, 아까 그 거의 한 3.5km
0: 맞습니다.
1: 정도라고 했는데, 250m 정도 진짜 일본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네요.
0: 너무
1: 예.
0: 많이 훼손이
1: 너무 많이
0: 돼가지고
1: 헤쳐먹었네요.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예전의 모습을 한 250m 정도 살펴볼 수 있다니까 그것으로 위안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나주의 엄청난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나주 땡땡. 요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지 함께 들어볼까요?
2: 몇번 구경은 갔어요. 가가지고 그네 개의 성이 있고 또 조선시대의 느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 또 나주를 대표하는 성요 전라도에서는 거기밖에.

0: 있는 것 같은데 성이 그죠?
1: 네네네.
0: 예, 예. 그리고 놀러 가기가 완전히 좋은 것이에요. 가깝고.
1: 네.
0: 가까웠고 진짜로. 강주서 가까웠고.
1: 네.
0: 목포에서도 가까웠고. 딱 중앙이가 딱 있는.
1: 그 여기서 축제도 혹시 하시는 건 아시나요?
0: 축제 그런 건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성 모두 가면은
1: 네.
0: 축제 한 번씩 해요.
1: 아.
0: 군에서 해요.
1: 네네네.
0: 아주 시에서도 하고.
1: 네.
0: 군에서도 하고 또 무엇을 많이 하냐 그러면 그 문화적인 거 그런 것을
2: 네, 나주 땡땡에 대해서 꽤 잘 알고 있는 시민의 인터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나주 땡땡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성이라는 이야기도 했으니까 나주 땡성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들어볼 텐데요. 우리 김태훈 리포터가 특별히 준비해온 노래 소개해 주세요.
3: 네, 조용필의 꽃바람입니다. 요즘 날씨도 좋고 계절도 좋으니까 요 나주읍성 놀러 갔을 때 요 노래 들으면 분위기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네, 조용필의 꽃바람 듣고 올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100.1
1: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리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 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2부 시작했습니다. 김태욱의 뭐시단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주의 엄청난 유산, 예, 천년이나 된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주 땡성. 네, 땡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힌트가 금성관. 이 객사 같은데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2: 아, 네, 객사 정확합니다. 요 금성관은 요 오늘 정답에 있는 객사, 네, 건물인데요. 조선 성종 때 나주 목사 이유인이 건립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넣은 이유 중에 전국의 객사 건물 중에서 규모

0: 뭔가 가장 웅장한 건물이라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짝지붕 건물인데요. 지방 수령들이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올리던 공간이었고 이 규모와 위상이 워낙 커가지고 지방 궁궐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1: 각 지방 수령들이 여기 오고 싶어 했겠네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러면 금성관 말고도 그 성 안에 어떤 게 있었나요?
0: 네, 성 안에는 나주목의 관청, 주거지, 상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1: 아...
0: 특히 목사네아, 향교 같은 핵심 시설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가지고
1: 네.
0: 오늘의 정답인 이 나주 땡땡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이 목사네아는 나주 목사가 생활하던 관하 건물이고 향교는 조선시대의 지방 교육기관이었죠.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이런 유적 들이 복원과 정비를 거쳐 관광과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정답인 이 나주 땡땡을 문화 해설과 함께 오늘의 정답인 이 땡땡땡땡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보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매월 초하루와 보름 조선시대 전라도의 관리들은 임금께 예를 올리기 위해 금성관에 모였습니다. 지방의 작은 궁궐로 불릴 정도로 성스럽게 여겨졌던 객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주 금성관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객사였습니다. 큰 소시장이 있었던 나주엔 지금도 곰탕집들이 많습니다. 국물맛 진하기로 소문난 나주 곰탕은 나들이객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한 시간 남짓 산책하며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훑어볼 수 있는 따뜻한 봄날 시간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은 나주행 버스에 몸을 맡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나주 땡땡에 대한 보도 만나보고 왔고요. 이제 다섯 번째 힌트는 이게 힌트라고 할 수 있나요? 여행 코스? 좀 생소한데요.
0: 제가 찾아보니까
1: 예.
0: 요 키워드를 쳤을 때 바로 네. 연관 검색으로 뜨는 게 여행이더군요.
1: 나주 땡성이
0: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여기를 아는 게 좀 역사 이런 거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네. 놀러 가는 걸로 좀 많이 유명하구나 깨달았는데요.
1: 놀러 가서 이제 역사 유산도 많이 보고
0: 그렇죠.
1: 하는 거겠죠.
0: 네. 왜 이렇게 많이 찾아가나 생각을 해봤는데
1: 네.
0: 이 금성관에서 국악 상설 공연이 열리고 목사네와 주변 한옥들은 이 땡땡땡땡 마을로 조성이 돼가지고 숙박 체험이나 민속 체험 프로그램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SNS도 검색을 해봤는데
1: 네.
0: 좀 제 또래 분들이 네. 여기 와가지고 2박 3일이나 이렇게 좀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1: 아 네. 그래요?
0: 요 금성관 일대에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나 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옛 행정 중심지의 분위기를 머물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1: 아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 이 나주 땡성 안에 그 나주곰탕집 유명한 곳들이
0: 네.
1: 꽤 있어요.
0: 아~
1: 진짜 맛있거든요. 나주곰탕집만 해도 한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 오래된 집 그러니까 관광객들 많이 찾는 집을 갔었거든요. 하로 시작하는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그 집의 곰탕 국물 맛이 진짜 일품이었어요. 곰탕 같은 거 잘 안 먹는다는 제 아내도 한번 맛을 보더니 꾸준히 갑니다. 이제 곰탕 먹으러 갈 때 안 됐어? 언제 한번 또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 곰탕 맛에 그 깊은 맛에 푹 빠져버렸죠.
0: 야 네.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저도 지금 바로 출발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너무 가고 싶네요.
1: 기왕도 오늘 이렇게 나주 땡성에 대해서 공부도 해왔고 소개를 해주시니까
0: 네.
1: 한번 조만간 여행 코스로서 다녀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그 공개 스페인트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원고에는 없었지만 김태용 리포터의 원포인트 힌트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나주 땡성까지 다 나왔으니 한 글자만 맞히면 되잖아요.
0: 네. 근데 이 한 글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 행정구역.
0: 네.
1: 행정구역으로 치면 있잖아요.
0: 아, 그러네요. 네.
1: 네. 행정구역 중에 약간 중간급? 네. 면 소재지가 있고.
0: 맞습니다. 네.
1: 그 다음.

0: 그 상위 소재지 있잖아요. 예, 고기 고거.
1: 그게
0: 그거를
1: 딱
0: 이제 잘 하시면 될
1: 세
0: 것
1: 번째 글자에 들어가면 오늘 정답인 나주 땡성
0: 같아요.
1: 이게 딱
0: 예.
1: 나오니까.
0: 그렇습니다. 자, 보내주세요. 샵 0891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 됩니다. 아,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지만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전라도 중심 도시 나주의 행정, 교육, 생활, 교통이 모두 담겨 있는 공간이고요. 남아있는 성문과 관아, 한옥과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천년고도 나주의 시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여행지 오늘 김태웅 리포터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나주 땡성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고 계신데요. 8732번님께서 아, 여기 나주 땡성 아닙니까? 하시면서 나주 출신 가수 노래 듣고 싶습니다. 차효린의 나주 연가 부탁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차효린 씨 예전에 우리 즐거운 오후 2시에도 출연하셨었는데 나주 출신 가수로서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우리 8732번님 덕분에 노래 같이 들어보겠네요. 차유린이 부릅니다. 나주 연가.

0: 나주 읍성입니다.
1: 그렇습니다. 나주 면성 아니고요.
0: 읍성.
1: 나주 네. 읍성. 아, 정답입니다. 3191번님 나주곰탕 먹으러 갔다가 성곽길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 조명 들어오니까 분위기 정말 좋더라고요. 오, 제대로 즐기셨네요. 밤에는 안 가본 것 같은데 오, 밤에도 한번 분위기 좋게 가봐야겠네요.
0: 네, 1302님 정답 나주읍성 맞죠? 남곰은 복원된 거 실제로 봤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습니다.
1: 생각보다 하긴 뭐 3.5km 네. 그 둘레가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때 당시 지금도 어마어마하지만
0: 지금도 제가 사진을 네. 봤는데 정말 큽니다.
1: 네. 8345번님 나주읍성 들으니까 옛날 수학여행 생각나네요. 금성관이 진짜 웅장했습니다. 네. 객사로 전국 최대 규모라고 했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겠죠.
0: 또 이 나주가 제일 좀 부유한 동네였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겠습니까.
1: 그렇겠죠.
0: 자, 그 다음에 5859님 영산간 황포도배 이야기 들으니까 나주가 예전 교통 중심지였다는 게 실감나네요.
1: 맞아요. 그 목포 쪽에서 해가지고 영산간 따라서 영산포까지 가는 그 백길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백길의 중심지가 됐겠죠. 또 내륙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나주에서 좀 내륙을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으니까요. 2033님 아이들이랑 역사 체험하러 갔었는데 성문 복원된 거 보면서 조선시대 이야기 해주기 좋더라고요. 우리 2033님은 역사에 대해 좀 꽤 아시는 분 같아요. 네. 네. 저도 좀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네. 아이들이 물어보면 너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야, 챗GPT한테 물어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0: 저 방금 그 얘기하려 했었는데.
1: 안 돼. 어느 정도는 좀 하고 너무 깊게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부모의 좀 권위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0: 자, 그 다음에 2051님 랑디가 말한 저 집 저 어딘 줄 알아요? 허연집 아닙니까? 정답은 나주읍성. 맞나요?
1: 네? 허연집? 네. 아, 예. 약간 비틀었는데 허연집 맞습니다. 예. 허연집이라 말하면 뭐 이제 거의 다 아시겠죠. 정확한 상호를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네. 비슷하게 그 색깔 그거거든요.
0: 아. 예.
1: 색깔이라서 이제 허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집을 잘 알고 계시군요.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아, 또 뭐 싶기도 합니다.
0: 이 방송 듣고 바로 나주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다음에 8492님 나주하면 배가 먼저 떠올랐는데 나주읍성도 제대로 외워갑니다.
1: 아, 나주배 먹는 배. 네. 아. 그렇죠. 나주배도 유명하긴 하죠. 아하. 이제는 나주읍성이 더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나주읍성 잘 맞춰 주셨는데 우리 김태훈 리포터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0: 네, 두 분 뽑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302님, 그 다음에 8345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자, 오늘 김태욱의 머시당가는 우리 옆 동네에 있는 나주의 천년 유산, 나주 읍성에 대해서 재밌게 알아봤습니다. 김태욱 리포터 수고 많으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7: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네, 제가 오늘 오도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마무리 곡은요, 0221번님의 신청곡 노사연의 바램 보내드립니다. 뉴스 들으시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4-8002.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내기.

0: 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3시 뉴스입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모레 오후 사이에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에는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로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5.18 당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세계그룹이 광주 5.18 단체를 찾아 사과를 시도했지만 전면 거부당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부상자회 등 5월 단체들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사측 해명을 이해할 수 없으며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과하다며 신세계 측의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찾은 김수환 이마트 총괄 부사장은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전하며 모독 의도는 없었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지만 5월 단체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안 지역 사회단체들이 일부 유튜브 매체의 허위 왜곡 방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신안군청 앞에 모여서 신안군이 유네스코 갯벌과 퍼플섬, 재생에너지 주민소득정책 등으로 지역 가치를 높여왔지만 선거 시기를 틈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지역 폄훼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짜뉴스가 군민 갈등과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엄정한 대응과 허위정보 유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산 무안군수 후보가 자신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경선 경쟁자가 대거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선대위 발족회의에서 이해자, 최옥수, 류춘호, 나광국 전 예비후보가 뜻을 모아 김 후보의 필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들은 김산 후보 지원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원 후보와 군의원 후보들의 선거운동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목포시 석현동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5톤 청소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청소차가 전신주와 가로수 등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인근에 있던 60대 보행자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청소차에 타고 있던 두 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는 청소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 지지 여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모 군청 공무직 노조위원장은 지난 4월 일부 조합원만 참여한 SNS 투표 결과를 근거로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한 뒤에 직원 전체가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 안녕하세요. 여성의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밥 차리고 아픈 가족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일. 오랫동안 이런 노동을 여자니까 당연히 하는 집안일로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봄과 가사노동에 가까운 일자리들 역시 당연한 듯 저평가됐죠. 돌봄과 가사노동 일자리가 제대로 존중받으려면 그 가치부터 다시 매겨져야 합니다. 이제는 원래 여자가 하던 일이라는 표현부터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0: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2: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톡 쏘는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화요일 3, 4부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만 꽉꽉 채워서 한 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89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환인제약,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한국노총,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샤브올데이, 한국 MSD 캣박시브, 빅토스 본컴퍼니, 정식품, 환인제약, 탄탄방수,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5: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6: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5: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6: 혹시 TVX 멤버십?
5: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6: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5: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7: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윤태화의 마지막 정거장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973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윤태화 마지막 정거장 친구들이랑 같이 듣고 싶네요.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4부까지 넉넉하게 이어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동안 눈치 보느라 신청곡 못 보낸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792번님 안녕하세요. 저의 일 다 밀어놓고 지금은 남창 동생네 논에서 소 먹인 풀을 비가 온다고 해서 실어 나르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와서 종일 실어 나라도 다음에 또 이틀은 더 해야 해서 힘듭니다. 힘 좀 주세요. 신청고 나쁜 놈 힘내자 파이팅 신유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2792번님 오늘도 본인 일도 있는데 일 다 대쳐두고 남창 동생네 소 먹일 풀 옮기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와 꽤 많나 보죠. 얼마나 많으면 또 이틀을 더 해야 된다니 아유 힘드시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노래 나갈 때만이라도 잠시 시원한 물 한잔 하시면서 쉬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211님 랑디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내일은 날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곡은 오유진의 날 보러 와요 듣고 싶어요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좀 덥기는 합니다만 어제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네요. 내일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비가 꽤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예상 강수량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남 지역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전남 남해안을 기준으로 80mm 이상 내린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내리니까 내일 야외에서 작업하거나 활동하는 분들은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갑작스런 폭염은 한풀 꺾이고 예년 기온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신유의 나쁜 남자 그리고 오유진의 날 보러 와요. 두 곡입니다.

오유진의 날 보러 와요. 앞서 들은 노래 신유의 나쁜 남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0891 우물정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 이번에는 0953님, 0954님. 요즘 날씨가 좋아서 일을 너무 많이 했는지 몸이 힘드네요. 내일 비가 온다는 기상 예보인 것도 같아요. 유해준의 미치도록 그리워서 신청해 봅니다. 요새 이 노래가 참 좋으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미치게 그리워서 노래를 신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좋아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셨다. 그러면 내일은 비 소식이 있으니까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건강도 챙기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진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예. 8929님, 랑디님 오랜만이란 게요. 해남에서 마지막 고구마 순 작업 중이에요. 하우스 안에는 허벌나게 더우요. 노래도 신청합니다. 정수라, 아, 대한민국 부탁해요. 남겨주셨는데 하나는 꽃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꽃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 이 작업사진 사진으로만 봐도 진짜 그 열기가 느껴지는데 안에서 이 하우스 안에서 일하시는 8929님 얼마나 더우실까요? 가뜩이나 그냥 밖에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리 8929님도 이 노래 나갈 때만큼은 좀 시원한 곳에서 시원한 물 한 잔, 음료 한 잔 하시면서 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곡 함께 할

0: 세이.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89.1 MBC 라디오.
2: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리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리필 품격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금 오후 2시를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춤을 적시네. 삐삐삐 삐키적에 울리면 이제 정말 목포 MBC로 갑니다.
1: 이야!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듣고 왔습니다. 4부 시작했고요. 4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1343님 안녕하세요. 식사권 받아서 일요일에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김장훈, 이소라, 윤도현, 산호라면 듣고 싶네요. 아 여러 가수들이 부른 산호라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선물에 당첨되셔가지고 맛있게 드셨다니 저희 제작진도 아주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지역만을 위한, 우리 지역에 의한 우리 지역민들의 방송 즐거운 오후 2시라고요. 자, 6034번님 아, 무명전설 트롯 사내들의 서열 전쟁 재밌게 봤습니다. 이룬의 가수 아쉽게 2위 했지만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네 가수 이룬에 앞으로도 더 응원할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딱히 신청곡을 안 보내주셨네요. 그러면 이룬에 씨의 곡 즐겨봐요. 네, 준비 하겠습니다. 이루네 씨는 우리 즐거운 오후 2시와도 인연이 꽤 깊죠. 자주 오시기도 했었는데 아 이렇게 무명전설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최종 7위 탑7에 등극하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즐거운 오후 2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로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멋진 가수가 되길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유명해졌다고 즐거운 오후 2시 안 찾아주시는 건 아니죠? 이루네 씨 방송 듣고 계시죠? 우리 잊지 말아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곡 함께 하시죠. 김장훈, 이승환, 이소라, 윤도현, 리아가 부른 산호라면 그리고 이루네 즐겨봐요.

이룬의 즐겨봐요 그리고 김장훈 이승환 등 여러 가수가 부른 산호라면까지 두 곡 함께 했습니다. 6086님 목포 동네만 듣는 게 아니에요. 고흥에서도 듣습니다. 하하하 라고 하셨는데 네 그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포만 딱 꼽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6086님이 혹시 오해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목포든 무안이든 영암이든 해남이든 완도든 진도든 강진이든 장흥이든 또 고흥이든 또 어떤 분들은 또 광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진짜 제대로 된 로컬 방송 즐거운 오후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529번님 랑디와 주로드 가족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동안 바쁘고 몸도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어서 출석이 뜸했습니다. 이제 좀 풀려서 열심히 듣고 참여할게요. 하하하 신청곡 미스김의 될롬 청해 주셨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2529번님 그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좀 안 좋으셨다고요. 지금은 좀 괜찮으신 건가요? 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함께하신다고 보니까 몸도 좀 많이 회복되신 것 같고 바쁜 일 여러 가지 일들도 좀 해결이 되신 것 같으니까 이제 주중에는 즐거운 오후 2시와 함께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2529번님 미스김의 될롬 보내드리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옛날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캐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캐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캐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말의 한계를 넘어 그린디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3: 탄탄방수
4: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5720님이 제가 아는 가장 섹시한 가수는 박해신인데요. 까무잡잡한 피부도 매력적이고 목소리도 너무 좋습니다. 박해신 노래 틀어주세요. 사랑을 믿지 마. 네, 올해 나온 박해신 씨의 신곡을 청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섹시한 가수시고 목소리도 참 매력적인 그런 가수기도 합니다. 우리 즐거운 오후 2시 특집 방송 때도 참여해서 굉장히 털털하면서도 폭발적인 매력들을 많이 발산해 주셨는데 언제 한번 또 모시고 싶네요. 박해신 씨 듣고 계시죠? 사랑을 믿지 마 노래 청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랑디 임사랑은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3.25% 내린 7271.6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41% 내린 1084.36에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5원 오른 1507.8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0: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g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1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늘면서 가계 신용이 2천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1분기 가계 신용 잠정치를 통해 3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99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에 비해 14조 원 증가한 것으로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가계 신용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할부 대금 등 판매 신용을 합한 가계 부채 규모입니다.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 통합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기반시설을 활용해 에너지 산업을 우선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수급과 개통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일부 환절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또 지원계획 수립에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해 노동계 참여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나흘 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후회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8일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회담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충남, 전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2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동은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18도 등 15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주희였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0: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0: 아, 오랜만에 아주 풋풋하게 시작과 이게 함성 소리 같이 들으니까 활기가 느껴지는데 네. 오늘 어디서 견학 오셨을까요?
1: 오늘은요. 연천 진로 체험 지원 센터에서 전국 중학교 학생 20명 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 반갑습니다.
1: 씩씩하다,
0: 그러면
1: 씩씩해.
0: 혹시 이분들 중에 방송 쪽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있을까요?
1: 손 들어 보세요. 두 명, 세 명,
0: 오,
1: 다섯 명이 되는데요?
0: 오.
1: 그러면 누구는 PD, 누구는 연예인 이런 거예요?
0: 오. 오. 나중에 만나겠네. 오. 잘 부탁해요.
1: PD 되면 네. 우리 이모 삼촌 써줘요.
3: 네.
1: 귀여워.
0: 어, 오늘 학생들 나온 김에 뭐 하나 여쭤볼까요?
1: 네, 예전에 초중고생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팬덤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러더니 무려 96%가 나는 팬덤 활동을 하고 있다. 대답했대요.
0: 96%가?
1: 많죠.
0: 팬덤 활동이면 팬클럽에 가입하거나 뭐 공연을 가거나 응원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진짜 그래요? 어때요? 팬덤 활동을 현역으로 하고 있다.
1: 여기도 있어요. 연예인 팬 친구들. 하고 있다.
4: 저요.
0: 어, 있어요?
1: 누구 팬이에요?
0: 어? 누구?
4: 임영웅 씨요.
0: 임영웅 씨?
5: 네, 저요.
0: 진짜?
1: 또 또.
5: 저 BTS 아미.
0: BTS 아미예요. 와. 아, BTS 폭이 아미. 넓다.
1: 그러네.
0: 그죠. 임영웅 씨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 분인데
1: 맞아요,
0: 와,
1: 맞아요.
0: 이렇게 중학생들도
1: 하는구나.
0: 그쵸? 아미도 있고. 야. 근데 진짜 그 여러 가지 팬 활동 중에 굿즈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1: 그렇죠. 그렇죠.
0: 굿즈 돈 들어가는데. 굿즈 많이 사요?
1: 막 사고 그래요?
0: 사요, 진짜?
4: 네. 네, 네.
1: 오, 그렇구나.
0: 용돈 쪼개 가지고 굿즈 사고 이러는 거예요? 오, 대단하다.
1: 근데 중요한 건요. 학생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약 68% 정도가 이번 팬덤 활동도 좋아하는 것 중에 열중하는 일이니까
0: 그쵸.
1: 긍정적인 거다라고 대답했대요.
0: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막 연예인 뒤를 따라다니면서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러지만
1: 우리 땐 그랬지만 요즘은 아니죠.
0: 팬덤 활동 자체를 부모님들이 지원해주고 아이,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이 더 많이 다녀요. 팬덤 활동.
1: 맞아.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열광해보는 거 네.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그렇죠?
0: 맞아. 일생에 지장만 없다면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거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혹시 지라시 뭐 팬클럽 생기면 가입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
2: 저요.
0: 센스쟁이들 사회생활 잘하네.
1: 아, 우리 애기들 귀여워라. 아.
0: 오늘 너무 감사해요.
1: 네. 네. 오늘 가서 엄마 아빠한테 정선이 무천씨 만났어요 얘기 알았죠?
2: 네. 네. 네.
0: 누군지 모를 거야. 동물농장 이모 만났다 그래.
1: 네. 네.
0: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 네.
0: 좋은 추억 되시길 바래요.
2: 네.
0: 네. 고맙습니다.
1: 잘 하고 가시고요. 오늘 첫 곡 소개해 주시죠.
0: 박종명님이 신청하신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들을게요.

0: 네, 5월 19일 화요일 첫 곡으로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들으셨고요. 네. 2899님, 중학생들 나오니까 난 왜 가슴이 설레지? 내가 다 청춘이 된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1: 아, 그리고 되게 싱그러워요. 오늘 이 함께하신 그 학생들 표정이 엄청 밝고 순수해요.
0: 그죠.
1: 우리가 왜 중학생들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있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근데 오늘 너무 밝던데?
0: 그렇죠. 예의도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1: 맞아요. 네. 8444님, 지라시 팬클럽 만들어요. 제가 가입할게요. 아, 감동.
0: 아유, 고맙습니다. 영희영구님도 저요. 지라시 팬클럽 개설되면 가입할 거예요.
1: 순싸요? 네. 이현주님도 미니로 저도 지라시 팬클럽 있으면 가입하고 싶습니다. 크크크. 지라시 애청자니까요. 어머, 어떡해.
0: 아, 현주 씨 고마워요.
1: 일단 세 분 확보했어요. 됐어. 천군 만마야. 든든해요.
0: 이래놓고 저기 다른 거 들으면 나 울어. 되게 맥 빠지는 유행어죠, 정선혜 씨가 좀, 그죠?
1: 약간 관략근이 풀려요. 들으면.
0: 그래요?
1: 묶이진 않아.
0: 아, 알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다시 묶어봐요. 난이도에 따라 선물이 달라지는 지라시 배짱 퀴즈 있는 날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퀴즈 참여 원하는 분들 도전 이유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0: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그리고 오늘 행운공 추첨도 함께 있습니다. 100에서부터 999번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 세 자리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8001번 문자번호 같고요. 뽑히시면 쌀 20kg 드립니다.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퍼스,
1: 신젠타 코리아,
0: 백조싱크,
1: 주식회사 BS 한양,
0: 유니베라,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한국노총,
0: 당진시청,
1: 우미건설,
0: 성원 에드피아,
1: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0: 열혈강호 온라인,
1: SK케미칼,
0: 브람스 안마의자,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IS 동서,
1: 올품,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뭐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 중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제목, 나의 첫사랑들.
6: 첫사랑들.
5: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6: 얼씨구.
5: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알으려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6: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 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7: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6: 아이고 아이고,
7: 당장 써야지.
8: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9: 오늘 편지는 누가 썼을까?
10: 제목, 아들의 연애 편지. 울산에서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립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게 되는 주간 베스트 후보시며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더 받게 되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1: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요즘 우리 아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걔가 좀 수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같이 신경을 좀 써보니까 얘가 집에 좀 늦게 오고 이렇게 사춘기라 그런지 내가 물어봐도 이렇게 뭐랄까 대답을 잘 안 해요. 자, 예를 들어, 아들 오늘 왜 늦었어? 이런 뭔지 잘 모르세요, 문천식 씨?
10: 알죠.
11: Coming soon. 하여튼 나는 엄마로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아들 침대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 뭐지? 하고 보니까
10: 왜요? 뭔데요?
11: 어머, 대박. 연애 편지랑 상자 안에 담긴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들내미 키워봐야 말짱 꽝이고 소용없다더니. 아니 나한테는 유치원 다닐 때 쓴 어버이날 편지가 전부였는데 네. 어? 지가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이렇게 애정이 담긴 선물하고 편지를 막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 아 진짜. 제가 이거 읽어 말어 고민하다가 결국 호기심에 읽고 말았어요.
12: 나의 유나에게.
11: 저는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아들의 연애 편지를 읽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10: 응?
11: 맞춤법이 다 틀렸어. 아, 수치심은 나의 몫이야. 이놈 자식 진짜. 아, 내가 이런 걸 비싼 학원비 내고 그냥 논술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아, 진짜 정말 옆에 있었으면 등짝을 한 대 후려쳤을 텐데. 아, 너무 열받아서 눈물이 쏙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더라고.
12: 나의 윤아에게. 내가 이런 편지 보내서 어이 없지?
11: 어이 임금님이야? 어? 어이를 왜 불러? 어이를 어이.
12: 너에 대한 이 마음을 어떠할지 모르겠어.
11: 어떡할지.
12: 넌 내 성격이 문 안 해서 좋다고 했지?
11: 문 안 인사드리냐고. 어? 누구한테 문 안 인사드려? 문 안.
12: 아무튼 너의 답장 기다릴게.
11: 걔 아니고 걔, 이 녀석아. 어? 아, 나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진짜 한 줄에 한 단어 이상 틀렸어.
10: 중학생인데요?
11: 맞춤법이. 예. 내가 학원 보냈다니까. 이 편지 받은 그 여학생이 이 부모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얼굴이 다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가 살짝 티 안 나게 맞춤법을 수정해주기로 한 거죠.
10: 예?
11: 아니 그냥 이게 그렇잖아. 이게 가가지고 이게 어이가 이게 뭐냐고. 아들의 편지를 본 것도 또 고쳐준 것도 잘한 일은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상한 편지를 받으면 그 여학생도 기분이가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나름 신경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하교하고 자기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12: 엄마.
11: 뭐?
12: 혹시 편지에 손댔어요?
11: 어? 왜? 어?
12: 어?
11: 아닌데? 어? 왜? 저는 모른 척하고 딱 잡아댔죠. 그때 우리 딸이 지 오빠 손에 편지를 잡아채서 읽더니 깔깔대면서 막 웃는 거예요.
12: 아이 뭐야, 너 미쳤어?

0: 써 안 되나?
1: 오, 야, 오빠 너 글씨 더럽게 못 쓴다.
0: 아, 이리 내놓으라고.
1: 그러면서 둘이 또 육탄전을 벌이는데, 아우 저것들 진짜 화분이 쓰러지고 소파 긁히고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안방에 있던 애들 아빠가 나오면서 싸움이 일단락 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맞춤법 다 틀린 편지를 식탁에 두고 내 식구가 둘러앉아 있으려니 가슴이 막 답답해져 옵디다. 천식아, 너 이 편지 전해주면 안 돼.
2: 왜요?
1: 그 맞춤법이 다 틀렸잖아.
2: 어디 가요?
1: 어, 너 그거 보이잖아. 엄마가 거기 다 고쳐놨잖아. 너 이대로 이거 유나한테 주면 그 자리에서 퇴짜야.
2: 퇴짜가 뭔데요?
1: 어머! 나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식하다고? 진짜? 정말? 야, 퇴짜라는 건 반려한다는 거야.
2: 반려가 뭔데요?
1: 거절한다고!
2: 왜요?
1: 야, 네가 쓴 편지를 봐봐. 이거 맞춤법이 다 틀렸다니까?
2: 어디가요?
1: 거기 엄마가 다 고쳐놨잖아.
2: 몇 군데 없는데?
1: 야, 너 편지 두 장에 17군데 고쳤으면 이게 다 고친 거지. 뭐가 몇 개 없어?
2: 그럼 어쩌라고요?
1: 아, 난 혈압 올라 진짜.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 뭐 어떡하겠어. 아무리 무식해도 제 자식은 제 자식인데 부모가 아들을 외면하면 누가 우리 애를 좋아하겠어요? 내가 품어야지. 그래서 아들 남편하고 저는 아들 연애 편지를 일단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너보다는 네 동생이 글씨를 잘 쓰니까 글씨는 써니가 써. 여보 일로와. 당신 문학소년이었다며.
2: 그랬지.
1: 당신이 문장 불러. 써니 받아쓰게. 천식이 너는 이거 똑바로 보고 배워. 알았어?
2: 네.
1: 그렇게 수학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연애 편지 쓰기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학원에서 알게 됐다는 유나라는 여학생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 우리 네 식구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2: 자, 시작한다. 받아 적어.
3: 네, 아빠.
2: 그대 생각에 밤잠을 설쳤소.
1: 잠깐만. 아, 타임. 왜, 왜? 음악 꺼주세요.
2: 왜?
1: 뭐 하는 거야, 지금?
2: 어?
1: 아니, 그런 말을 쓰는 중딩이 어딨어?
2: 그래? 알았어. 다시 할게, 그러면.
1: 불안한데.
2: 그리움에 사무쳐 몇 자 적어본다.
3: 아빠 뭐예요?
2: 아빠 근데 사무치는 게 뭐예요?
3: 사무실 아니야?
1: 아 진짜 저놈 새끼야!
2: 뭘 붙이는 거예요?
1: 너이씨! 너놈 일로 와! 너 비싼 학원비 내고 뭘 배우고 다닌 거야 도대체?
2: 아, 왜요?
1: 뭘?
2: 어? 뭐가?
1: 야 너 다음 주부터 학원 다니지 마. 끊어. 올 스톱.
2: 나이스 오예 학원 스톱 오예.
1: 야 이놈 새끼야!
2: 아 좀 조용히 좀 해. 문장이 떠오르진 않잖아.
1: 무슨 문장이야 그게? 사무치기 뭘 사무쳐? 중학생 러브레터에.
2: 회색빛 아스팔트에 너의 생각이 떠올라.
1: 나가 아스팔트 쪽으로 나가. 나가. 닭골 뵈기 싫어. 아 정말 너무 착잡하고 나 진짜 나 술 땡겨 진짜.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편하고 딸의 도움으로 아들은 연애 편지 완성했고요.
2: 오 예.
1: 주말에 그 편지랑 선물로 고백한다고 하고서는 집을 나갔죠. 그러니 또 우리가 얼마나 그 기대를 했겠어요.
2: 어떻게 됐을까? 아, 내가 다 떨리냐고.
1: 그러니까 아니 뭐 시험 보러 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초조해. 이게 아, 이럴 일이냐고.
2: 나갈 때 파이팅이라도 외쳐줄 걸 그지?
1: 아.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이 한참 있다가 들어왔어요. 야 이리 와봐. 어? 어떻게 됐어? 어? 왜? 잘 안 됐어? 아 한숨을 쉬지 말고 말을 해봐. 유나가 뭘 했는데? 아 진짜 말하라고!
2: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대요.
1: 에? 아 나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 어? 아, 갑자기 열이 빡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뭐 어디가 어때? 어? 어떻지? 어때? 어때? 우리 아들이 뭐? 게다가 어? 우리 아들 차이고 들어와가지고 풀이 쫙 죽어있는 걸 보니까 내가 토마 안 됐더라고. 그날 이후 저와 남편 또 우리 딸은 아들 눈에 안 띄게 그림자처럼 다니곤 있는데요. 아, 나 이 자리를 빌어서 아들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2: 예.
1: 아들, 엄마는 있잖아. 네가 20살 이후부터 연애를 하고 아직은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데 넌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2: 왜요?
1: 그러니까 너는 맞춤법 공부를 먼저 해야 돼. 너는 지금 연애가 먼저가 아니야. 그리고 성인이 돼서 좀 완성되면 해.
2: 어이없네.
1: 어이가 아니고 어이! 그래도 엄마가 우리 아들 참 사랑해. 근데 무식한 건 좀 창피해. 그래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0: 창피하고 그래 내 아들. 응?
2: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 너무 재밌다.
1: 강영자님. 네. 남의 아들아 학원 끊어 라디오 들어. 난 2% 적극 권장한다. 크크크크.
2: 그래 여기 아드님 중학생 그 선희 이모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 아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하게 될 거야.
1: 점점 안 쓰는 언어들이 많아지니까.
2: 그렇죠.
1: 아. 사무친다 뭐 어이가 없다 이런 걸 아이들이 사실 잘 안 쓰. 어이는 쓰지 않나?
2: 근데 아, 읽는 거랑 또 글 써보는 거랑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아이들 폰으로만 하지 쓰지를 필기를 안 하잖아.
1: 이제 진짜 이게 글쓰기를 안 하니까 나오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2: 최승호님도 근데 마취범 틀린 연애 편지 읽고도 유나도 뭐가 틀린지 모를 수도 있는.
1: 나도 아까 잠깐 그런 생각은 했어. 네. 잠깐 그런 생각은 했어요.
2: 저.
1: 뭐 이렇게 보면 인터넷 상에서도 이런 실수 오류 오타 되게 많잖아요.
2: 그렇죠.
1: 신입사원들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중학생뿐만이 아니라 되게 엄청나게 어처구니 없는 네. 오타가 발견되더라고요.
2: 맞춤법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1: 되게 대표적인 건 있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2: 아.
1: 저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말라고. 응?
2: 아, 그럼 안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게요.
1: 네. 9446님이 신청하신 10cm입니다. 너에게 닿기를.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찾았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6: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유나야, 내가 이런 편집원에서 어이없지?
0: 어이 아니야, 어이.
1: 너에 대한 마음을 어떠할지 모르겠어.
0: 어떡할지, 어떡할지.
1: 어떡이면 희응이요, 기억이요, 땅 쌍기요? 어떡하...
0: 어떡하지?
1: 너 내 성격이 무난해서 좋다고 했지?
0: 무난! 인사드려? 문... 아니 아니고 무난 아우 답답해. 아,
1: 그 뭐가 중요해요?
0: 감정이입됐어.
1: 네, 정선 씨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거.
0: 저도 약간 오타 예민해가지고. 연애 편지 많이 썼잖아요, 문천 씨.
1: 그렇죠. 중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0: 그래서 연애 편지 쓰려고 약간 사전 들여다보고 맞춤법도 좀 익혔겠다.
1: 네.
0: 틀리기 싫어서.
1: 도움 많이 받았어요. 계속 퇴짜를 맞으니까 안 되겠어. 편지 갖고 안 돼. 기타도 쳐야 돼서 기타도 배우고. 기타 갖고 안 되겠어. 모두 해야겠어. 이렇게 하고.
0: 아, 그 모든 개인기가 수작을 위한 거였어요.
1: 네.
0: 수작이 나를 키우는.
1: 이성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가 나를 손상시켰다.
0: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배우는 거예요?
1: 예. 도태되고.
0: 자, 문도태 씨와 함께 오늘 주제.
1: 연애 편지의 추억입니다. 뭐 연애 편지 받은 이야기 여러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대필도 괜찮고.
0: 대필. 예. 친구 연애 편지 잘못 전달해가지고 애먹은 얘기.
1: 그렇죠.
0: 예. 중간에 누락 없었나요, 누락?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내 친구한테
1: 주라고 했는데.
0: 근데 내가 쓱 먹은 얘기.
1: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그죠? 저는 70대입니다. 어머님이시겠구나.
0: 남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연애 편지를 남편 몰래 60년 동안 몰래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 영감은 몰라요. 첫사랑인 줄 알아요.
1: 그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 네.
0: 민담 만담보다 더 자극적이다. 도파민!
1: 여러분 센 걸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 커피 세트 얹을게요.
1: 문자 주시는 동안 박정현 노래 준비했습니다.
0: 편지 할게요.
1: 왜 저래?
0: 흉내내는 건데.

0: 네, 연애 편지 추억 2809님. 연하남을 사귀었을 때 연애 편지를 받아본 적 있어요. 와. 내용은 정말이지 낭만적이고 좋았는데 편지 봉투를 밥풀로 붙여놨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풀로 붙이시는데 야 배고플 때 먹으라고 붙여놓은 거니?
1: 누나 나이가 있으니까 공복은 안 좋아요.
2: 야, 아니
1: 밥알, 밥알이 보였구나. 밥알을 많이 으깨지.
2: 젊은 분인데 왜 밥풀로 했을까?
1: 많이 으깨지. 그 좀 대충 보였나 보다 형태가.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어릴 땐 아마 이 사연자분도 어렸을 거야. 어릴 땐 모든 게 다 거슬리잖아요.
2: 그쵸.
1: 지금은 다 귀여워서 용서가 될 것들이. 아 너무 귀엽다. 노하추님이 네. 남편 책장 속 제 연애 편지만 보면 너무 웃음이 나요.
2: 왜요?
1: 연애 시절에 당신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를 쓴다는 게 긴장해서 네. 가스가 뛴다라고 적어 보냈거든요.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 웃더니
3: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1: 했죠. 젊은 목소리로 해줘.
2: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렇지. 연애 때잖아. 네. 근데 아직도 그 편지를 안 버리고 간직하고 있네요. 너무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당신만 생각하면 너무 설레서 가스가 뛰어요. 가스가스! 너무 귀엽다 진짜. 어느 때부터인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을 안 하게 되잖아요.
2: 그렇죠. 요즘은 썸으로 다 대체가 됐기 때문에 아하. 열렬히 사랑하는 노래도 잘 유행을 안 하잖아요. 그죠?
1: 진짜? 그래도 긴장은 초반에는 하잖아. 그래요? 이제 살다 보면 긴장을 안 하고 지금 긴장해요? 아 긴장하는구나 무서워서.
2: 예. 고마워요.
1: 어떻게든 긴장하니까.
2: 0027님. 고등학교 시절 두 살 많은 친구 삼촌. 친구 삼촌?
1: 친구 삼촌. 두 살 많은 친구 삼촌.
2: 편지를.
1: 그러니까 삼촌이 친구나 나보다 두 살밖에 안 많았어.
2: 그래요? 네. 편지를 주고받은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은 A4 사이즈 연습장을 사서 다 찢어 투명 테이프로 길게 하나로 만들어 구구절절 마음을 전했는데 답장이었다. 편지 세 장을 접어서 친구 편으로 보내왔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펴보는데 세 장 중 마지막 장에 딱 두 글자 나도
1: 잘 맞네 둘이.
2: 여긴 너무 많이 쓰셨고 저쪽은 너무 말이 없고
1: 총량이 있는데 하나가 네. 길면 하나가 짧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2: 진짜
1: 나도에 실망했나 보다. 나는 관광 세 장을 썼는데
2: 그럴 수 있어요. 문자도 그래요. 나는 여러 몇 줄 썼는데 저쪽에서 응응 두 개 보내면 좀 섭섭해.
1: 근데 나도는 뭐야 마음이 겹친다는 거잖아. 난 거기에 중점을 뒀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 나도 좋다는 마음이잖아.
2: 그렇죠.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거 아닐까요?
1: 저 오빠 만나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2: 나도.
1: 없어?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다야? 아, 그랬구나. 섭섭했구나. 네.
2: 진짜 너무 짧게 쓰셨다. 세 장을 왜 보낸 거야? 그죠?
1: 내 마음도 그래.

0: 정도 문장은 좀 끝맺어 주지. 두 글자는 아무래도 상처받지. 네, 이 나이에. 그래. 김상규님. 회사에서 팩스로 여친에게 편지 보내다가 이사님한테 엄청 혼났던 신입 시절 생각납니다.
1: 김 대리 이거 뭐야?
0: 예?
1: 이거 뭐 편지를 써? 이거 누가?
0: 아 그걸 왜 보세요? 남의 연애 편지를.
1: 이거 회사에서 누가 이런 팩스로 보내나 이런 거를?
0: 그럼 뭘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1: 이게 뭐야 지금 왜 이런 걸 썼어?
0: 아 왜 이런 걸 보세요 이사님. 프라이버시입니다.
1: 아유 참.
0: 방귀 낀 놈이 성내.
1: 어, 혼났대.
0: 회사 팩스 써놓고 자기가 성내 봤다고. 아... 귀엽다. 왜 신입 때는 생각을 못하지?
1: 개념이 좀 안 잡히죠.
0: 그지. 네. 진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몰라요.
1: 그쵸. 네,
0: 신입 때 좀 몰라요 진짜. 네. 2101님. 제가 중학교 때 영수 학원을 다녔는데요. 같이 수업 듣던 남자애가 유리병 가득 하갈 접은 거 선물해 주더라고요. 이걸 펼쳐보면 편지가 될 거라고 꼭 답장해달라 해서 밤새 하나하나 펴가지고 눈이 몰리도록 퍼즐처럼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 걔나 저나 그럴 시간에 공부를 했어야 됐어.
1: 그러면 큰 종이에다가 편지를 쓴 다음에 이렇게 칼로 잘라서 하갈에 접은 거예요?
0: 그렇지. 그러니까 만피스 퍼즐을 준 거야. 아... 나한테. 휴, 왜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1: 그러니까 많이 피곤하네요. 그죠?
0: 이걸 촛불에 붙여봐. 글씨가 나타날 거야.
1: 아 피곤하다. 아...
0: 근데 그때는 공부 빼곤 다 재밌었다. 공부 빼곤 다 재밌었지 않아요?
1: 그쵸.
0: 이렇게 밤을 새도 재밌었어.
1: 뭘 해도 재밌었죠. 공부 빼고는 진짜.
0: 공부만 그렇게 재밌고. 네. 이성민님. 네. 연애 편지 하니까 19살 때 수능 끝나고 친구가 편지를 줬어요.
1: 네.
0: 어, 뭔 벽돌인가 하고 집에 가서 뜯어보니까 허, 세상에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를 하나하나 녹음을 다 해가지고 노래 제목으로 편지를 쓴 거 있죠.
1: 아하.
0: 이어지게. 카세트 테이프 10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씨, 그 당시에는 뭐냐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그랬는데 나 참 사랑 많이 받았었구나.
1: 우와.
0: 신랑아 나 이런 여자였다. 아 이게 신랑은 아니었어.
1: 다른 남자가.
0: 근데 그 가치를 몰랐지. 이게 뭐냐 먹지도 못하는 거. 미친 거 아니야? 카세트 테이프 10개를 왜 해줘? 이랬는데.
1: 그 노래 제목들이 이어보면 편지가 되는 건가 봐요. 그죠?
0: 그거를 어떻게 하나. 연구를 했지?
1: 쫙 써서 순서대로 다 했겠죠.
0: 그 머리로 공부를 했어요.
1: 첫 번째 노래 흐린 가을의 노래 편지를 써부터 해서 샥샥 하는 거야 이제 막. 아 절절하죠. 어,
0: 제목으로 막 지금 막 문학상 타는 거지.
1: 그렇죠. 붉은 노을 들어가고 막 난리 나는 거야.
0: 이상 문학상 이제 막 수상해야지. 아 근데 그 가치를 예 이제 아셨구나. 보통 근데 어릴 때 그 카세트테이프 10개 막 노래 제목으로 편지 쓴 거 받고 이게 뭐냐 먹지도 못한 놈은 거 이러기 쉽지 않은데. 진짜 이러기 쉽지 않아.
1: 그 당시에는 감동받죠.
0: 이분도 진짜 대단한 분이야.
1: 네.
0: 예. 임재범 씨의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1: 좋아요.
0: 겨울 편지.

0: 2212님 사연부터 오늘 또 보겠습니다. 연애 편지 추억 보고 계신데 이분이 통신원이거든요. 아 저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 무려 17장 정도를 써가지고 서울 가는 여친에게 주었습니다. 그 덕에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죠.
1: 와 17장이요? 단편소설 하나 쓰셨네.
0: 와 회원님 이거를 그러면
1: 와, 얼마나 절절하면
0: 여친에게 주어서 지금 아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0년을 살고 있고
2: 저 편지 잘 받았어요.
0: 아, 예.
2: 아직 다 못 읽었어요.
0: 예,
2: 지금 12장째 읽고 있고.
0: 적당히 쓴 겁니다. 원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2: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
1: 야, 근데 어떤 내용이었길래
0: 진짜?
1: 이게 17장이면 좀 부담될 수 있는데.
0: 보통 3장 정도밖에 못 쓰는데.
1: 근데 문장력이 좋으셨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 정성이 좀 높이 평가돼서?
0: 신기하네.
1: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17장 통신원.
3: 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17장 통신원 황도입니다. 아내랑 1년 만났을 때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프로포즈 하려고 편지를 17장 썼습니다.
0: 아하.
3: 덕분에 아내가 감동받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금도 그 편지가 집안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17장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황도님.
3: 네, 안녕하세요.
1: 아, 와. 대단하시다. 황도님.
3: 예.
1: 진짜 할 얘기가 많으셨나 봐요. 17장이면.
3: 아, 그때는 진짜 제 인생을 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대충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3: 아니요. 처음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안지는 한 5년 됐었거든요.
1: 아.
3: 예, 평소 농담으로 우리 몇 살까지 남친 여친으로서는 서로 부대해 줄까 이런 식으로 만나다가
0: 예.
3: 제가 이제 그 승부수를 던진 거죠.
0: 사귀자고.
1: 야, 그러셨구나.
3: 예.
1: 아,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아무래도 5년 정도 있으니까 언제 여자를 보였는지 이런 감정들을 서술하다 보니 17장이 됐는데.
0: 그렇구나.
1: 아내분 반응은 어땠나요?
3: 아, 그때는 편지만 주고 차를 가면서 읽었나 봐요. 서울 가면서.
1: 가면서. 네. 아, 근데 예. 진짜 장거리에 17장 고맙겠다. 이게 만약에 예. 황도호님 카페에서 전했으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0: 그죠. 한참 봐야 되니까.
1: 열차 아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예. 이거. 그죠. 네.
3: 돌아서 하는 말이 그 눈물을 여러 번 흘렸다고.
1: 진짜?
3: 예예.
1: 뭐야?
3: 저도 감동했어요.
1: 어머, 황도원님 평소에 이렇게 문장력이 좀 있으신가 봐요.
3: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그때는 이게 제 모든 걸 쏟아낸 거.
1: 진심을 간파하신 거다.
0: 처음 만났을 때부터 쓰셨으니까.
3: 못 씁니다 진짜.

0: 혹시 한 문장 정도 좀 기억나는 표현 있으시면 저희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1: 아, 저 항상 저 편지 끝에 쓰는 말인데.
0: 네.
1: 나와 지금까지 만나줘서 고맙소 누구씨 이렇게 하거든요.
0: 어, 되게 예의를 갖춰 네, 주신다.
1: 지금도 고맙고 그럽니다.
0: 어.
2: 야, 아니 형님 30년 사셨는데 지금도 늘 고맙고 그래요 아내분께?
0: 뜨거우세요?
1: 예, 지금도 그래요.
0: 아직도 야. 뜨거우세요?
1: 아유.

0: 항상 뜨겁습니다.
1: 어. 아, 뜨거움이 이런 뜨거움 있고 그런 뜨거움 있나요?
2: 그럼요. 저런 뜨거움도 있고. 그러죠. 아, 문천식 씨도 있잖아요.
1: 알겠습니다. 형님, 또 우리 사랑 형수님께 또 아내에게 한 말씀 하셔야죠. 전국 방송입니다. 음악 깔아드릴게요.
0: 아, 앞으로도 남은 여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항상 이렇게 지금같이 같이 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2: 어, 뭐야. 왜 이렇게 은근히 낭만적이고 어, 로맨틱하지?
1: 멋진 남자예요.
2: 네, 맞아. 네. 자. 황도님, 오늘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0: 예, 준비했습니다. 할게요.
2: 네.
0: 아내한테 썼던 편지의 첫 문장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하는 땡땡씨, 2번 나의 깜찍이에게, 3번 김땡땡 들어라. 이상.
1: 네,
0: 17장 통신원 됐습니다.
1: 샵 8000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 네, 오늘 낭만적인 얘기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네, 아내분께 사랑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1: 하셨어요?
2: 아, 사랑한다는 말도 하셨어요?
1: 네, 그럼요.
2: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나 지금 네. 너무 생각, 얼떨떨해서.
1: 어, 너무 감동받아.
2: 아니, 딴 생각이 아니라 되게 묘하게 되게 사랑이 네. 표현되는 분이라.
1: 어, 넘치는 분이십니다.
2: 맞아요.
1: 네,
2: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2: 그치, 되게 묘하다, 이분.
1: 담백한데 네. 진솔한 분이십니다.
2: 맞아요.
1: 광고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9: 한얼 사이언스.
10: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1: 열혈 강호 온라인.
12: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1: 열혈 강호 온라인.
12: 열혈 강호 온라인.
1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 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5: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4: 아하.
1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0: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네, 17장 통신원이 아내한테 썼던 편지 첫 문장은 바로 1번 사랑하는 OO씨였습니다. 3번은 누구누구는 들어라 이런 거잖아요. 큰일 납니다.
3: 이 차라리 나는 사랑하는 깜찍이보다 난데 제 3자 입장에서 네. 백승훈님, 7139님, 3567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문자 좀 더 볼까요? 3417님 학창시절 짝사랑하던 학원 누나한테 연애 편지를 썼다가 답장을 받았는데 네. 누나 아버지께서 답을 주셨어요.
4: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내 딸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게.
3: 옙.
4: 야 아버님.
3: 깔끔하다. 아 설렌다.
4: 재밌네요.
3: 자, 뉴스 듣고 저희는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4: 퀴즈 준비하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고 우방국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며 한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북 안동의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과 항행 자유를 위해 두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이니셔티브와 국제사회의 각종 결의 등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중동 정세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양국 이익을 위해 영내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7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던 북한군이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군은

0: 지난해 강원 고성, 경기 연천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수십 명씩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이후 되돌아갔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국경선으로 만들겠다며 진행해온 불모지 작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불모지 작업을 마친 지역에는 전술 도로를 깔고 철책 설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5만 개를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전직 임원이 검찰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중소기업 전직 임원을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2024년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에 앙심을 품고 공용 컴퓨터에 있던 영업자료 4만 8천여 개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임원은 PC가 자동 초기화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대표이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사건을 불통치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긴급조정 없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긴급조정권 검토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 파업 사태를 키웠다는 질의에 대해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면서 사후 조정을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 이익 배분 방식, 교섭 구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태가 마무리되면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충남, 전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지 많은 곳 120mm 이상, 수도권 강원 영동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에서 10에서 60mm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5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성의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밥 차리고 아픈 가족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일. 오랫동안 이런 노동을 여자니까 당연히 하는 집안일로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봄과 가사노동에 가까운 일자리들 역시 당연한 듯 저평가됐죠. 돌봄과 가사노동 일자리가 제대로 존중받으려면 그 가치부터 다시 매겨져야 합니다. 이제는 원래 여자가 하던 일이라는 표현부터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Let's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나랑 매일 보니까 너무 좋죠. 자,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합니다.
1: 연인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보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 저는 잘 때도 대자로 누워 자니까 대자가 좋습니다 라든지 떡볶이는 중간 맥기가 딱 좋고요.

0: 문제도 뽑기. 중짜여도 좋습니다.
1: 소소하지만 확실한 선물 소짜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이유를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정말 우리가 모두 기대까지는 안 하지만 또 없으면 허전한 크리스토퍼 놀란가 또 놀라가 뒤집어진다는 문자 씨의 싸구려 설명에 크리스토퍼 놀라 감동 아니야 놀라 감동.
0: 싸구려 설명인데 제가 지난주 약간 덜 싸구려처럼 해가지고
1: 실망하셨어요.
0: 다들 실망하셨어요. 오늘 하여튼 최대한 싸구려적으로 해볼게요.
1: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본능을 자꾸 이렇게 뭔가 다른 거로 지칭하지 마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내키는 대로 하세요.
0: 쌀 20kg 걸린 행운공 추첨도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뽑을게요. 어떤 문자 내용이든 100부터 999까지 숫자 세 자리를 함께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1: 문자 샵 8001번 늘 같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합니다. 긴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3, 4부 도움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동국제약 회라민 Q.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0: 저축은행 중앙회.
1: 신젠타코리아.
0: 한인제약.
1: 한국 MSD 캣박시브.
0: 청호나이스.
1: 샤브올데이.
0: 빅토스.
1: 웰템.
0: 삼성증권.
1: 데이펙.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 솔루텍
2: 1544-8777
4: D-Benz.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1: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연기에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0: 지라시
1: 배짱 퀴즈.
0: 0209님이 네. 지난주에 문천식 씨 킹콩 설명 듣다가 궁금해진 건데 네. 지라시 팀 회식할 때 분위기 가장 잘 띄우는 사람은 천식 오빠인가요? 거기서도 웃기려고 부단히 노력하실 것 같아서요.
1: 아, 그렇죠. 네. 네. 깨어나게 웃겨본 기억이 없다는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뭘 합니다.
0: 호사가.
1: 네, 떠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0: 근데 예전보다는 그 좀 오래 끌지 못하니까 문천식 씨가 네. 이제 좀 정보를 알려드리면 뒤에 약속을 잡습니다.
1: 네. 여기는 회식이 여러분 1차에서 끝나요. 네.
0: 네. 그래서 항상 8시 반쯤 너희한테 질척거리지 않을 거야 라는 얼굴로 네. 떠납니다. 2차 장소로.
1: 여기 술도 잘 안 마시니까.
0: 맞아.
1: 요즘 사람 다 잘 안 들어먹어요.
0: 그렇죠. 맞아요. 잘 안 먹어요. 네. 그리고 먹어도 우리랑 안 먹겠대.

0: 우리는 직장 상사 네. 같은 건가?
1: 그렇죠. 자, 퀴즈 도전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라도 미니로 주셔도 되고요.
0: 퀴즈 난이도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짜 퀴즈가 있고요.
1: 그리고 9만 원 상당의 문어 크림 또는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린 중짜 퀴즈도 있습니다.
0: 그리고 소짜 상품 만 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1: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퀴즈를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0: 8811님이 신청하셨어요. 방탄소년단의 DNA.

0: 네, 치라시 배짱 퀴즈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바로 전화가 끊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1: 네, 1914님. 울산의 공장에서 아버지와 일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덥네요. 에어컨 틀고 대자로 눕고 싶어요. 대자 풀고 퇴근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 너무 라임 잘 맞춰주셨는데.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사는 박동빈이고요.
1: 동빈 씨.
2: 네. 네, 일은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아버님이랑 하루 종일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2: 네네네. 아버지랑 둘이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1: 그러세요? 아니, 뭐 만드는 공장인지 여쭤봐도 돼요?
2: 선박에 들어가는 소화기 안에 약재를 만들고 있어요.

0: 그러시구나. 네. 되게 섬세하다. 작업이. 네. 어, 아버지랑 같이 일하시는데 너무 덥다고 하셔서. 네네네. 아니 어느 정도 더운지 궁금해요.
1: 어, 그 공장용 대형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네. 더운 바람이 나올 정도로.
2: 아, 그렇군요.
0: 아이고. 네. 근데 밖에 제작진이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결혼식 사회자도 하신다고요?
1: 아, 네. 주말에는 결혼식 사회, 돌잔치 사회도 하고 있습니다.
0: 와, 멋있다. 생활력 갑.
2: 우와, 투잡이시구나.
0: 생활력 갑이다, 네. 진짜.
1: 오, 아이고, 아닙니다.
0: 1등 신랑감.
2: 어, 만약에 퀴즈가 틀리면 끊기니까 네. 우리 소중한 분들께 한마디 할 수 네. 있으시거든요.
0: 메시지 전할 시간 드릴게요.
1: 네. 어, 네. 부모님께 하겠습니다.
0: 네네.
1: 네. 우리도 아버님 같이 계시는데 같이 있는데 이제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또 일하는 거 모습 또 열심히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운데도 좀 더위 좀 피하시면서 좀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아버지도 사랑합니다.
2: 아, 효자시다.
0: 아니 확실히 사회자를 하셔서 네. 말투가 딱딱 정도가 있고
2: 그러니까요.
0: 깔끔하시다 진행이. 아, 아니, 아버님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네. 잘 키우셨다. 오늘 그럼 대짜 푸시는 거예요?
1: 어, 네, 대짜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어, 대짜는 50만 원 상당 상품권 세트가 둘 다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의식주 영역이고요. 하나는 음악 영역이거든요. 어디로 가실까요?
1: 어, 음악이요.
0: 음악.
1: 네.
0: 자, 그렇다면 음악 영역 문제 드릴게요.
1: 네.
0: 요즘 MZ세대 사이에선 LP와 턴테이블이 인기래요. 좋아하는 가수의 LP를 구입하는 건 물론이고 LP를 직접 들을 수 있는 LP바와 카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LP는 직경 30cm의 레코드로 한 면에 대략 25분가량의 음악을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인데요. 자, 그렇다면 LP에서 L은 어떤 영어 단어의 줄임말일까요?
1: 5, 4, 3, 2, 1 롱이요.
0: 롱, 롱, 롱! 와! 예! 와! 나 찍어 하는 순간 찍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분?
2: LP가 Long Playing Record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0: 아니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왠지?
1: 아, Long Playing이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0: 와, 너무 멋있다.
2: 아, 동민 씨.
0: LP를 좋아해요? 아니, 박동빈 씨도?
1: 이제 보는 거는 보고 저 모으는 거에는 관심은 있는데 아직 하나도 모으진 못했어요.
0: 아, 아, 그래도 오늘 네. 50만 원짜리 상품권이 걸린 네. 음악 영역 대짜 문제를 맞춰주셨어요.
2: 축하드립니다, 동민 씨.
1: 아, 감사합니다.
2: 예.
0: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팬입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무더위에 화이팅 네. 화이팅.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아마 아버지랑 작업하시면서 매일 저희 라디오를 들어주시나 본데
0: 진짜 너무 감사하다.
2: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시고요.
0: 네, 예. 효자 효자. 그러니까요. 아버지 얼마나 지금 뿌듯하실까요?
2: 이 상품권으로 또 부모님 맛있는 거 사드릴
0: 분명히
2: 것 같아요.
0: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06460님. 안녕하세요. 전북 고창에 사는 62세 이의준입니다. 25일 만울 생일 선물 도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어쩜 예. 이렇게 또 서윳하게 사연을 주셨을까. 예.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고창에 사는 62세 이의준입니다.
0: 이의준님? 네, 아니, 25일에 그럼 생일 선물 하셔야 될 텐데 오늘 선물 만약에 못하시면 어떡해요?
3: 뭐, 뭐 항상 매년 저희 수제 케이크하고
0: 네. 세상에 수제.
3: 현금 조금씩 주고 있으니까 그걸로 대신해야죠, 뭐.
0: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매년 챙겨주셨어요?
3: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쪽파일 다음 날이라.
2: 아, 그러네 진짜. 이번에 25일.
0: 너무 달콤해.
2: 대단하십니다.
0: 너무 로맨틱해. 네. 그렇다면 아내분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네. 방송에서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2: 스윗하게.
3: 마누라 생일도 생일인데요. 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2: 네네.
0: 진짜요?
3: 아들이 좀 올해 좀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30인데
0: 네.
3: 얼마 전에 대장암 진단받고 수술했거든요.
0: 아이고, 그러시구나.
3: 그래서 좀 고생을 했는데
0: 네.
3: 아들 올해는 좀 이제 그만하고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아들 내일 모레 엄마 생일 때 며느리랑 같이 온다는데 조심해서 잘 내려오고 아들 사랑해.
2: 아이고,
0: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네. 마음고생하셨을까. 근데 이제 수술 받으셨으니까 완치될 때까지 완치 판정이 이제 5년 있으면 완전히
2: 그쵸,
0: 또 이렇게
2: 예.
3: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0: 어, 맞아요. 관해가 네. 딱 되니까 아마 어머님 생일 선물 5년치를 그 아드님이 건강으로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3: 네. 고맙습니다. 네,
0: 앞으로도 평생.
2: 아버님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저희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그럼요. 네. 이제 예비 며느리도 들어오는데 집안에
2: 좋은 일이죠.
0: 복둥이가 들어오는데. 자, 대자 하나, 중자 두 개, 소자 두 개. 이 중에서 어떤 문제 맞춰주세요?

0: 가시겠어요?
1: 틀려도 대짜라면 가보죠.
0: 네, 좋습니다.
2: 대짜 하나 남아있는데요. 예.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의식주 영역이 남아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0: 본맛을 담은 녹차는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사랑받는 차인데요. 한국의 녹차는 뜨겁게 달군 솥에 찻잎을 살짝 익히는 덕금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녹차의 등급은 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고구에서 입하 사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채취한 녹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그냥 아무거나 되세요. 아무거나. 흥. 아. 아니, 그래도 아버님은 뜨거운 사랑을 전해주셨어요.
2: 그럼요. 네. 저는 그 앞에 멘트에서 맞아요. 말씀해서 그 가족을 향한 사랑 네, 느꼈습니다.
0: 그래서 아버님의 이의주님의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한 걸로.
2: 그렇죠.
0: 자, 그렇다면 이 청취자 퀴즈는 여러분에게 갑니다.
2: 아, 정답은 두 글자고요. 한자입니다.
0: 네. 네,
2: 두 개가 있어요. 정답이.
0: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할게요.
2: 그렇습니다. 네.
0: 힌트송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여기 한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박기영 씨의 노래인데요. 시작.

0: 자, 청취자 퀴즈로 나갔죠. 4월 말에서 5월 초에 채취한 녹차의 이름. 정답이 두 개인데요. 세작 또는 작설.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1: 네.
0: 어린이 피, 참새의 혀처럼 생겼다고 해서 작설이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1: 아, 작설이란 네. 이름 참 이쁘지 않아요? 그렇죠. 신경렬님, 8795님, 5765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0: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대짜는 다 품절이 됐습니다.
1: 네, 아웃됐고요. 네. 이제
0: 2128님, 천안시에 사는 이상무입니다. 지난번 도전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연결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대짜 도전이요 하셨는데 어떡하죠?
1: 안타깝게도 상무씨 연결은 됐습니다만 중짜일 것 같은데.
0: 중짜 내고 되는지. 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이상무님.
2: 예.
0: 아니, 지난주에 문자 주셨는데 예. 잘 안 돼서 어떡해요. 근데 이번주에 대짜가 품절됐어요. 지금 방금.
2: 예, 들었습니다.
0: 아, 어떡하지? 아, 지라 씨 듣는 시간 주로 뭘 하시는 시간대예요?
2: 아, 지금 항상 퇴근하면서 들어요.
0: 아, 어떠세요? 예. 지라 씨 들으시면
2: 너무
0: 재밌으세요?
2: 좋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날.
0: 예. 역시
2: 그 사랑해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아, 우리 네. 상무님도 굉장히 로맨티스트시네.
1: 네. 우리 상무님도 이야기 쌈 한번 보내주세요.
0: 어, 옛사랑 네? 어떻게
1: 옛사랑
0: 갈 수 있나요? 사랑극장에.
2: 글쎄요.
1: 그저 웃지요. 예, 예.
0: 어, 예. 아, 그러니까 아내분과 만난 얘기를 보내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2: 아, 예, 그렇죠. 한 예. 30년 전에 작년이.
0: 예.
2: 그 작년에 그게 아까 놓친 게 작년 30주년에 그게 연결됐었어요.
0: 아, 그랬구나. 네,
2: 작년 12월 달에 연결되는데 그게 네. 시간이 다 됐다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0: 아, 그렇구나. 그럼 아, 아내분께 네. 지금 메시지 네. 전할 시간 짧게라도 드릴게요.
1: 네, 드립니다.
2: 아, 예. 어, 현재야 반갑고, 어, 나하고 벌써 어,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어, 그래도 좋은 추억 2월 달에 좋은 데 갔다 와서 저, 좋았고, 앞으로도 사랑하면서 잘 살자. 그리고 민혁이 민혁이 사랑해.
1: 아,
0: 어, 예. 좋은데 또 다녀오셨구나.
1: 그러게요. 너무 잘하셨네.
2: 네네. 네. 아이들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0: 이야. 아, 진짜 최고다.
1: 부럽습니다.
0: 네. 어, 우리 이상무님 저희 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함께 퀴즈 풀어볼게요. 기다려주세요. 끊지 마시고.
2: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우와!
1: 만져보고, 보고, 앉아보고,
2: 임태성의
4: 요한인의
2: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시대.
1: 네, 정설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이상무님 계속 전화해 드리고 계시죠?
2: 네.
3: 아, 다행입니다. 대자 문제 두 개가 품절돼서 중자 두 개, 소자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네. 문제 푸시겠어요?
2: 중자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1: 중자 갈래길이 나옵니다. 영화 영역이 있고요. 관광지 네.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0: 관광지로 하겠습니다.
1: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린 관광지 영역 문제 드립니다.
2: 가요 가요. K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새로운 K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1곳을 대표 관광명소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에 있는 시장으로는 망원시장과 이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1960년대부터 한약재를 취급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 시장은 어디일까요? 5, 4, 3, 2, 1. 자, 한약재 2, 주세요. 1. 아니야, 분명히 입 끝에서 맴돌았을 거야. 분명히 나는 알아. 난 느껴졌어.
1: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유명한 시장이라서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2: 맞아요. 예. 분명히 이게 딱 맴도는데 왜 확 안 뱉어지는 거
1: 맞아요. 맞아요. 예.
2: 안타깝지만 이 퀴즈는 청취자 여러분께 갔습니다.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거 50번,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그렇습니다. 힌트곡이 있을까요?
2: 경서의 노래.
1: 아, 경자가 또 힌트군요. 예.
2: 첫 키스의 내 심장은 120 BPM. 오우.

0: 네, 1960년대부터 한약재를 취급하는 시장, 유명한 시장 정답은요? 네.
1: 경동시장이었습니다. 네. 박혜경님, 2547님, 5285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 잠깐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모먼트를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네, 본능에 충실한 시간 모두가 함께하는 싸구려 설명회 들어가 볼게요. 네. 문천식 씨가 설명하는 영화 시리즈가 뭔지를 맞춰주세요. 수치심 잠깐 뒤로 하고 여러분 그냥 쉬어간다 생각하시면서 정답자 5분께는 심지어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려요.
0: 그렇습니다. 자, 싸구려 설명회 문제 주세요. 자, 지금

0: 오늘부터 문천식 씨가 설명한 영화 시리즈 맞춰주십시오.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전설의 시작 마블의 기둥이라고 했고 또 다른 관객은 초능력자 한 명 가지고도 영화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명 나오다니 더 재밌잖아 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슈퍼히어로 장르가 깊이를 갖추게 된 계기라고 했는데요.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
1: 이 그거 아니야. 빡빡이 아저씨가 초능력자들 찾아내가지고 쇠꼬챙이랑 눈뽕이랑 막 싸우고 변신하고 쌩 난리치는 거. 피디 고개 들어. 우리 피디 지금 누나하고 고개 들어. 왜 나 창피해요? 참나.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0: 돌아가면서 복귀하는 건 김나영 부장이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수정 PD 또 하고 예. 이렇게 돌아가자. 고통 분담. 이거 내가 복귀해야 되는데 매번 공평치 않아.
1: 자 여러분 문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유명한 영화예요. 네.
0: 뭐가 나지? 뭐 공구 나왔네. 공구. 뭐 공구가 한 두어 개 나왔어. 아, 난 진짜 어떡하지?
1: 최대한 사전에 없는 단어를 제가.
0: 오늘 이거 어떡하지 이거?
1: 묘사를 해드렸습니다.
0: 현장 용어가 몇 개 나왔어요. 예. 현장 용어.
1: 예.
0: 아.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네. 뭐 거의 정답이죠. FX의 노래예요. 네. 핫 썸머.

0: 자, 싹으로 설명해 나갔죠. 예. 정선 씨가 저를 늘 타박하시는데 여러분 전들 이거 하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그죠?
1: 나 이거 네. 복귀하고 나면 혀가 진짜 수치심에 꼬여.
0: 자, 정선 씨도 이제 같이 멍해를 메야죠. 자.
1: 지금 이게 최악인데 지금
0: 문제 주시죠. 이게, 오늘 시계 같거든요.
1: 저 심지어 이거 네. 하나 못 알아들어 가지고 물어봤어요, 다시. 자, 싸구려 설명에 문천식 씨는 이 영화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빡빡이 아저씨가 초능력자들 찾아내가지고 쇠꼬챙이랑 눈뽕이랑 막 쏘고 싸우고 생 난리치는 거. 정답 엑스맨.
0: 엑스맨인데 오늘 유난히 오답이 많이 왔습니다.
1: 오늘 울버린 팬들한테 진짜 네. 각오해 하여튼.
0: 예, 8010님. 정답 문천식의 우레메 주셨는데 아니고요.
1: 8237님. 예. 손오공과 저팔계.
0: 예, 선생님 아닙니다. 예.
1: 4413님. 어벤져스.
0: 오늘 어벤져스가 대부분 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네.
1: 0028님. 응? 응? 뭔 말이죠?
0: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다 틀리셨고요. 정답은 그렇죠. 엑스맨이었습니다.
1: 꿈인가 싶죠, 여러분? 예. 눈뽕이 뭐야? 그랬더니 눈에서 레이저 쏘는 거래요.
0: 예.
1: 여러분, 얘를 어떻게 해요?
0: 대단하죠, 여러분. 이 정도 내야 돼요, 여러분. 네.
1: 내 입장 알겠죠?
0: 7115님, 4853님, 나영진님 맞추셨습니다.
1: 네. 제가 문천식 씨랑 거의 20년이에요, 여러분. 거의 20년.
0: 이분도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아, 내가 신인 때 말씀 부를 때 이렇게 평생 같이 할지 몰랐죠?
1: 몰랐지. 빨리 가르쳐주고 보내려고 그랬지. 자, 이제 네 번째 도전자 만나봅니다. 네. 9327님. 40살 중고 신입 사원입니다. 이전에 하던 일과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최고령 막내 사원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두 쫑크 심부름 방금 마치고 들어왔는데.
0: 에?
1: 잠깐만. 잠깐 타임. 진짜? 심부름을? 막내라고 마카롱 몇 개 더 챙겨주네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신입 느낌 좋습니다. 아, 이제 이게 이직을 하시다 보니까.
0: 아, 그래요?
1: 퀴즈 풀고 상품 타서 동료들에게 베풀겠어요 하셨어요. 여보세요?
2: 네.
1: 어, 세상에
0: 반갑습니다.
1: 귀여운 막둥이.
0: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2: 하남 사는 정상훈입니다.
1: 상훈 씨, 이직을 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막내가 되는구나. 어디서나. 그죠?
2: 그렇죠.
1: 두 쫑크 몇 개?
2: 두 쫑크 오늘 해외에서 네. 손님이 오셔서 사실은 여기 손님들 이제 기념품으로 두 쫑크 심부름을 했는데
1: 막중한 네. 임무였네.
2: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네. 네, 이제 전달을 해드리니까 또 수고했다고 또 마카롱 두 개 더 챙겨주셨는데.
0: 아, 상훈 씨도 40인데요?
2: 네, 다시 한 번요?
0: 상훈 씨도 40살인데 마카롱 좀 챙겨주셨어요?
1: 아니, 근데 직급이, 직급이 이제 상사분은 나이가 상훈 씨보다 더 있으신 거죠? 그래도 혹시나?
2: 아니요, 제가 사원이고, 저 이제 상사분이 과장님이신데 저보다 두 살 어리세요.
1: 괜찮아, 괜찮아. 우리 상훈 씨는 괜찮아요. 또 다른 네. 도전을 한 거니까, 그죠?
2: 네, 네.
1: 그럼.
0: 그렇구나.
1: 네. 솔직히 막내 대우 나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노땅 취급 받는 것보다 막내가 나아, 그지 않아요?
2: 아, 좋습니다. 그럼요. 뭐 다 챙겨주시고요.
1: 네. 그럼요. 마카롱도 두 개나 챙겼어.
0: 마인드가 좋으시네. 상원 씨, 만약에 퀴즈 정답 맞추셔서 선물 받은 좋은데 틀리면 네. 끊기니까 지금 미리 한 말씀 하실 수 있거든요. 소중한 분들에게 메시지 전하십시오.
2: 일단 저희 와이프에게 말을 전하고 싶은데
0: 네.
2: 사원으로 일단 취직할 때도 이직할 때도 어느 자리건 오빠가 최고라고 말해주는 와이프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1: 멋있다.
0: 최고의 아내를 네. 만나셨네요.
1: 예. 멋있어, 멋있어. 전 상훈 씨의 모든 행보가 진짜 근사해요. 네. 자, 중짜 하나 소짜 두 개 남았어요.
2: 네, 중짜 하겠습니다.
1: 중짜.
0: 10만원 상당의, 9만원 상당의 문어크림이 걸리는 영화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 주세요.
1: 갈게요. 매년 5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칸 영화제가 지난 화요일, 그러니까 5월 12일에 개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화제가 됐고요. 황금종려상을 두고 다투는 경쟁 부문에는 우리나라 이 감독의 신작 호프가 올라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호프를 비롯한 추격자, 황해, 곡성을 만든 이 감독은 다음 중 누굴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이창동, 2번 나홍진, 3번 장재현.
2: 나홍진 감독이야.
1: 정답입니다.
0: 우후!
1: 역시
0: 맞추셨습니다.
1: 워낙 황해 곡성 추격자 네. 유명하시죠.
0: 9만원 상당의 문어크림 받게 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선물 팀원들하고 나눌 거예요? 아니면은 막둥이 혼자?
2: 아, 저 혼자 와이프 줘야죠.
0: 그럼요.
1: 정답을 아시네. 네. 정답 두 번만.

0: 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자 만나봅니다.
2: 7371님. 나이도 많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예요. 생활에 활력을 주는 퀴즈. 적당한 거고 중짜로 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하필 중짜도 지금
0: 품절됐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추억을 가져갈 수 있는 소자 두 개나 남아있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안녕하세요. 누구신지요?
3: 예, 부산의 양정심입니다.
0: 아, 부산의 네. 우리 양정심 씨. 네, 네. 그러면 손자 손녀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두 명이에요? 아니면 몇 명이신가요?
3: 손자 한 명, 손녀 한 명이에요.
0: 한 명 한 명이시구나.
3: 네.
0: 하고 싶은 거 많다고 하셨는데 뭐를 제일 하고 싶으세요 요즘?
3: 요즘요 여행 가고 싶은 거요.
0: 여행.
2: 맞아요.
0: 근데 저도. 손자 손녀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육아를 도와주세요.
3: 전적으로 제가 보는 건 아닌데요. 그 육아 도우미께서 저기 정원 도우미께서 네. 가정 사정으로 좀 한 달 정도
0: 아이고
3: 좀 못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대신 가고 있는데
0: 그렇구나. 그럼 그때까지는 네. 여행을 꿈만 꾸시다가 이제 그 도우미 분이 컴백하시면 여행 가셔야죠.
3: 컴백하면 네 가야죠.
2: 그렇죠.
0: 근데 네. 어떡해요? 네. 저희 소자만 두 개 남았어요.
3: 숫자로 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추억 사는 차원에서 숫자 가시겠습니다. 네, 네. 10,000원짜리 주유 쿠폰이 걸린 태양 영역이 있고요. 하늘의 태양.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10,000원이 걸린 화석 영역이 있습니다. 문제는 쉬워요. 어디로 가실까요?
3: 태양으로 할게요.
0: 네, 태양 알겠습니다. 문제
2: 드립니다.
0: 5월은 분위기 좋은데 연중 이것 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1% 감소할 때마다 피부암 발생률이 5% 높아진다고 합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선글라스와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면 이것으로부터 피부와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요. 태양 광선의 한 부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화장품 광고.
3: 자외선.
0: 자외선.
2: 정답.
0: 네. 오, 축하드립니다.
2: 아우, 당당하게 맞추셨네. 예.
0: 이렇게 또 소자를 맞춰서 좋은 추억이 남게 됐습니다.
2: 네.
0: 너무 감사드리고요.
3: 네.
0: 네. 꼭 여행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3: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건강하세요.
0: 네. 네. 저희 광고 갔다 와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행운공 추첨 이어갈게요.
2: Let's go!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9: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 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한 어르신이 부른 흔들개 타령입니다. 앉아서 몸을 좌우로 흔들흔들하면서 심심풀이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자, 이제 지라시 복권 행운공 뽑아보겠습니다. 당첨자가 여러 명 나오면 처음 보내주신 분께 전화드릴 거고요. 자, 김성호 추첨기 네. 돌려주세요.
3: 네, 비 소식입니다. 예, 우산 챙기시고요. 뽑겠습니다. 100자리부터요.
2: 어, 되게 멀쩡하게.
3: 100자리. 아, 900.
2: 900.
3: 10자리는 40.
2: 40.
3: 1자리는 5번.
2: 5번. 945번.
3: 945 있을 945 왠지 없을 것 같은데.
2: 945. 오, 계세요.
3: 있어요, 945?
2: 오, 오늘 멀쩡하게 얘기해서 계신가 보다. 5212님. 하긴 앞서 쇠꼬챙이의 눈뽕을 얘기했어요. 멀쩡해야지.
4: 그러나 나도 그런 단어 찾아내느라고 힘들어요, 진짜.
5: 아, 여보세요?
2: 여보세요?
5: 아, 예, 예.
2: 네, 5212님. 여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5: 아, 예, 예, 예.
2: 아, 네. 보내주신 숫자 945번 맞나요?
5: 네네네.
2: 아, 네. 혹시 지금 전화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실까요?
5: 네네.
2: 아, 깜짝 놀랐어.
4: 뭐, 예배 드리고 계신 거 아니죠, 선생님?
5: 아니, 아닙니다.
2: 네네. 축하드립니다. 예예. 예. 예, 예.
4: 반갑습니다.
2: 아, 저희가 혹시 신뢰가 됐을까 해서. 혹시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에 누구신지 그냥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까요?
5: 네네네.
2: 알겠습니다.
4: 아, 쌀 20kg의 당첨자 주인공이 되셨는데 김정희님 뭐 하고 계셨어요? 실례지만.
5: 아, 지금 업무 사무 보고 있었어요.
4: 아, 이러고 계셨군요. 아,
2: 네. 그래, 그런 약간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4: 네, 네네.
2: 지금 소감을 말씀하실 분위기는 아닌 거죠?
5: 아, 예, 사무실이라서.
2: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쌀 20kg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5: 네, 고맙습니다.
2: 네네.
4: 예. 말씀만 이렇게 하시지 송자 속으로는 굉장히
2: 맞아. 내적 환이 들었어 나 지금. 네. 야,
4: 굉장히
2: 들었어.
4: 기쁘신 걸로.
2: 그럼요. 예. 사무실에서는 절대 안 되지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은 저희도 물색 없이 그런 걸로 이렇게 막 까불까불하지 않습니다.
4: 맞습니다.
2: 오늘 새꼬챙이도 나왔는데요, 뭐.
4: 제가 방송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저급한 표현들을 메모해 놨거든요. 나중에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2: 아, 메모가 돼요, 그게?
4: 하면서 누나 나도 이걸 왜 쓰고 있나 싶어요.
2: 재밌다. 예, 예. 재밌네. 예. 자, 우리 끝곡으로 Backstreet Boys의 As Long As You Love Me 들려드리면서
4: 네.
2: 이제 이 피곤한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 이 노래 그거 아니야 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2: 예. 자,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올게요.
4: 맞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MBC.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6시 뉴스입니다. 국제정세 불확실성 증대 속에 한일 정상이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타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액화천연가스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 비축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도 원유, 석유 제품, LNG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협력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현대차와 기아 생산 공장에 2만 5천 대 이상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현지 시간 어제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를 열어 휴머노이드 로봇 초기 시장 안착 등을 위해 아틀라스 2만 5천 대 이상을 그룹 내 공장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2년 내 아틀라스 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도 연간 35만 개 규모로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갑질 의혹이 제기된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약손면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약손면가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맹점과 계약 거래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월 매출 30%를 수수료로 내고 원장 교육 명목 교육비도 매달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6일째 단식

0: 농성 중인 홈플러스 직원들이 정상화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량한 인수자를 찾아주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TF도 유암코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 여부에 노동자 10만 명, 입점업체 등 30만 지역 상인의 생존이 달려있다며 정부 여당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분기 가계 대출 규모가 늘면서 가계 신용이 2천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1분기 가계 신용 잠정치를 통해 3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99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에 비해 14조 원 증가한 것으로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가계 신용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할부 대금 등 판매 신용을 합한 가계 부채 규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늦은 새벽부터 충남, 전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지 많은 곳 120mm 이상, 수도권 강원 영동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 10에서 60mm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5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Time, weather, and...

0: 안승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안승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사실상 선거 판세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지는데요. 대구 MBC가 의뢰한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선 여론조사 결과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와 박형룡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달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노영희, 박상수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거철마다 민심을 잃는 풍향계 역할을 해온 도시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이기면 전국 선거에서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른바 명심을 바탕으로 재선의 현역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3파전 구도로 확정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인천의 다른 지역 당협위원장을 하다가 공천된 야당 후보죠.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 4부에 만나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0: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2: 열혈 강호 온라인.
1: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강호 온라인.
1: 열혈강호 온라인.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8: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네,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박상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3: 자, 곽 기자, 오늘 네. 외신 잠깐 좀 소개해 주시고
4: 네,
3: 정치 뉴스로 하겠습니다.
4: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경북 안동을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네. 검은색 차량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내리자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도 치고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인사, 시골 소도시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하셨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예. 환영을 했고요. 안동 하회탈 9점을 이어붙인 목조각 액자도 선물했고 예. 이 여기에는 선비와 양반 각시탈 등 여러 얼굴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안동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양 정상 소인수 회담 33분, 확대 회담 72분을 연이어 소화를 하면서 총 105분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일 공급망 협력 확대 또 원유 비축 정보 소통 심화 같은 부분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3: 예, 곽우신 기자가 뉴스를 가장 발랄하게 소개하는
4: 네. 밝게 그나마 네.
3: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예.
3: 자, MBC 여론조사, 대구 MBC가 조사한 거죠?
4: 예. 네,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한 조사였습니다. 구로입니다. 예. 대구 죄송합니다. 예, 대구요. 예.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형룡 후보 지지율이 41.7%, 예.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48.5%였고요. 예. 두 후보 지지율 차이가 6.8%였는데 여기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가 예, 예. 최대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고요. 예.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달성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해 AI를

0: 조사 무선 100%로 진행을 했습니다.
1: 자, 이게요. 대구 달성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고요. 여기 박 전 대통령이 한 내리 4선인가요? 했던 데인데 굉장히 의외입니다. 오차범위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 일단 예, 야당부터 어떻게 보세요?
2: 아, 예. 예. 뭐 사실 우리가 예. 지금 대구도 이게 표심이 그렇게 막 이게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단일하지는 않습니다.
1: 아,
2: 지금 김부겸 후보가 예. 이만큼 또 지지율을 받고 예. 있는 것도 그렇고 예. 제가 대구에 뭐 이렇게 지지자들 좀 토크 콘서트가 예. 있어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예. 최근에 예. 거기서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대구시장을 뽑으려고 해도 주호영 의원이 예. 마지노선인데 추경호 의원은 조금 그 선을 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고민이다 예. 이런 예. 이야기를 하시는 예. 분을 제가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계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 대구 시민들이 전부 다 뭐 그에 대해서 찬성하고 예, 이렇게 생각할 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도 예. 그러한 잣대가 조금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 좀 너무 나갔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 뭐 이런
2: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선을 긋는 예. 그러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예.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분들이 많군요. 예. 노변 보시기에는 이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여기서? 예.
3: 제가 보기에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윤여겨인과 내란의 연장선상을 우리가 예. 지지할 수 있겠느냐. 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진숙 캠프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아 어떤 문제인가요?
3: 이진숙 캠프 예. 사람들이 내려가서. 예. 거기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엄청 불화가 있었다는 거고요.
1: 아, 그래요?
3: 그래서 경찰까지 예. 왔었대요.
1: 아, 그래요?
3: 예. 경찰이 예. 출동하고 이제 굴러온 돌 박힌 돌 그러면서 서로 싸움을 했었었고.
1: 물리적 싸움이 있었단 말씀인가요, 여기?
3: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경찰이 아, 왔다는 그래요? 걸 보면 아무래도 조금 그럴 예. 가능성이 좀 있어 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이진숙 후보가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예. 본인들 입장에서 예. 보자면.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이 예. 이제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었을 때 나중에 어떠한 이득이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간에 조금 불만들이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실제 달성에 있던 많은 국민의힘에 있는 뭐 1,700명 예. 넘는 사람들이 탈당을 했고
1: 아,
3: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였고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형룡 후보 자체가 지금 6선 7기 도전이라서 아. 그 동네에서 워낙 잔뼈가 굵었고 그렇군요. 이제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 이 분이 이제 대구시장 후보하고 이렇게 시너지까지 연결해가지고 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예. 사실은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1: 약간 불쌍하다. 뭐 이런 약간 정서가 있는 거군요.
3: 불쌍하다는 예. 것도 있고 예. 이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 동네를 다 그렇게 막 어지럽히는 것에 예. 대한 뭐 좀 싫어함, 저항 세력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달성은 하여튼 굉장히 의외라서요. 여기 정서 뭐 다른데 모르겠는데 달성은 정말 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여기 이진숙 후보가 됐을 때 말입니다. 아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오차 범위 내란 모른다는 얘기가 된 건데요. 과우신 기자는 뭡니까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4: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네. 이진숙 후보 쪽이 너무 안일하게 캠프를 운영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깃발만 꽂으면 예. 되는 거 아니야? 전략 공천 예. 됐으니까? 그런 이제 선거 캠페인 같은 좀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캠프에서 분란이 나는 것도 어차피 될 거를 생각을 해놓고 그러면 누가 국회로 갈 거고
1: 그래요.
4: 뭐 자리는 어떻게 하고
1: 농공행상하고
4: 그런 예. 것들이 사실은 캠프에 많은 분란의 소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이 쉽게 빨리 나오면서 네. 이게 이런 지표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는 뭐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네. 민주당 지지층이 고무되거든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냥 포기 안 해도 되겠네. 네. 이번에 진짜로 한번 나가서 찍어볼까? 네. 이런 동력만 줘도 저는 생각이 좀 다른 흐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3: 그런데 이진숙 예. 후보는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예. 대구시장 후보 로 처음에 나간다고 했었을 때도 예. 그 캠프는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예. 처음에는 막 되게 고무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는데 예. 또 내부적으로는 캠프 사람들끼리 되게 분열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 또 특히 이진숙 후보 자체가 예. 이 캠프 자체를 조금 잘 다스린다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잘 예. 못하고 예. 기분이 많이 고저가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에게는 이제 이분이 정치적인 일을 안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쪽 정서나 이런 것들을 잘 아우르지 못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갑자기 이 사람은 여기서 고생도 안 했는데 갑자기

0: 위에서 낙하산처럼 내려와가지고 네.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요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예, 박상수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상징후가 느껴진다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2: 그래도 뭐 현재 네. 그렇기는 한데 네. 또 그 보수 진영이 지금 또 위기감 때문에 예, 또 결집하는 예. 게 있어서 예. 최종 결과는 가봐야 되기는 할 겁니다. 예, 그렇긴 예. 할 건데 상당히 뭐 우리 보수 진영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 튀는 조사다 이럴 게 아니라 예. 앞으로 이 지금 선거 기간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캠페인을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 좀 의미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고 예. 준비를 해나갈 그럴 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부산 북갑 가볼까요?
3: 네. 예. 역시 코리아 리서치가 예. MBC의 의뢰로 부산 북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예.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4월간 조사했습니다. 예. 민주당 하정우 후보 38%, 예. 무소속 한동훈 후보 33%, 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 무소속 김성근 후보 1%를 기록했습니다. 예.
1: 여기도 오차 범위 내 이 민주당과 무소속 오차 범위 내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0: 사실 저는 예. 처음에 박민식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공식 선정이 되고 나면 예. 이제 막 힘을 발휘해서 조직이 예.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1: 그렇게 믿었죠 지도부는?
0: 예. 예.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이제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분위기가 영 그게 아니고 박민식 후보하고 이 한동훈 후보하고 간에 이 약간 차이가 나는 또 한동훈 후보가 좀 우세해 보이는 예. 이 흐름이 계속 모든 예. 그 여론조사 지표에서
1: 굳어지는 것 같은
0: 많이
1: 느낌.
0: 나오고 예. 있어요. 게다가 예. 지금 분위기 자체가 예. 박상수 저기 변호사도 좀 이따 말하겠지만 예. 엄청나게 한동훈 후보 쪽에 가 있는 분들이 지금 예. 엄청 신이 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사실 이제 선거는 기세 예. 싸움이거든요. 예. 근데 이 기세가 한동훈 후보는 무조건 이번에 그 국회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예. 거 하고 우리가 지금 대세다라는 흐름이 이제 있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가 생각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예. 저는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나 이 하정 후보와의 예. 격차를 줄일 것인가 이게 예.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1: 예, 박상수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2: 하정 후보와 네. 지금 뭐 3자 구도에서 오차 범위 예. 안에 들어갔고 예. 그리고 또 오늘 또 큰 뉴스가 하나 터지지 예. 않았습니까? 예. 하정 후보의 지금 주식과 관련돼서 예. 큰 뉴스가 터졌는데 예. 이와 관련돼서 지금 하정 후보는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하나는 지금 걸렸 것이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그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하정우 후보 첫 번째 공식 입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 회사에 처분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업스테이지라는 업체의 주식을 그 7만 원짜리 예. 지금 장외에서 7만 원짜리인데 예. 100원에 처분한 예. 게 회사에 처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지금 입장을 냈는데 예.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 쪽으로 귀속됐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공직선거 그 재산공개와 공직자 재산공개에는 예. 개인한테 처분한 걸로 돼 있어요. 예. 100원에 처분한 걸로 돼 있는데 그걸 회사에 처분했다 그랬는데 그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한테 예. 그것도 대표한테 처분한 것처럼 예.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맞다면은 이거는 일단은 허위사실 공표는 예. 하나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 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정우 후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 회사의 핵심 인력을 잡기 위한 베스팅 계약의 일종으로서 그거를 돌려준 거라면 예. 그렇다면 이 업체가 굉장히 많은 국고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독파물 하는데 선정되고 막 이러거든요. 예. 이 업체를 관할하는 AI 수석으로서의 역할과 이 업체의 핵심 인력이라는 것이 충돌됩니다. 예. 그래서 이해 충돌이라는 지점을 또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마지막 한 가지로 이 예. 이슈와 관련돼서 하정우 후보가 또 반드시 해명해야 되는 지점이 이 그 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좀
1: 했는데 생각나시면 예. 다시 예. 노 변호사 반론 좀 해주시고 예.
0: 네 일단 뭐 저는 사실 이제 이 주식의 그 계약 관련해서는 예. 잘 모릅니다만 이 베스팅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그 3년 동안 예. 뭐 그 관련돼 있는 사람이 뭔가를 팔 수 없고 또 개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예. 구조였다 이제 이게 지금 하정우 수석 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박상수 대변인 저기 변호사 말하는 것처럼. 아 이게 뭐 회사에 팔았다 아니면 개인에게 팔았다 이 부분이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네.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그 중요 인물에게 팔았다거나 네. 이제 이런 걸 보통 그냥 개인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2: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0: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건 이제 본인이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부분이 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독파모 관련해서도 네. 본인은 전혀 여기에 관여된 게 없었었고 관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설명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1: 설명은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0: 네. 일반인들
1: 개인에게 판 거랑 회사에 판 거랑 하정 후보한테 이익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0: 아 근데 예. 그거를 이제 베스팅 계약을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이 3년 거치 3년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주식을 주고 그걸 처분을 못하게 3년 거치를 잡아놓은 예. 거예요. 예. 3년 동안 하정우 후보가 그 회사의 핵심 인사로 예. 있어야 팔게끔 예. 해주는 예. 거죠. 근데 이제 공직자로 가게 되니까 예. 베스팅 계약을 지키지 못하니 예. 회사에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면 그게 말이 되는 건데 예. 아니 삼성전자에 돌려주는 거랑 예. 이재용 개인에게 주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예, 예, 예. 그걸 어떻게 같이 봅니까? 그런데 예. 회사에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개인한테 간
1: 근데
0: 거죠.
1: 개인한테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해서 여쭤본 네, 건데 네. 그 하정우 후보가 회사에 돌려주는 거랑 개인한테 돌려주는 거랑 하정우 후보가 더 이익을 보는 게 있나요?
0: 그것을 예. 그것을 일단은 예. 회사에 처음에 돌려준다고 했는데 예. 개인에게 그러니까
1: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개인에게 줬다면 네. 그게 하정우 후보가 여기 돌려주는 거 여기 돌려주는 거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 더 이익이 되는 게 있나요?
0: 자 이렇게 볼 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 나왔을 예. 때 7만 원짜리를 100원에 나가니까 예. 파킹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예. 거예요. 파킹 예. 아니냐. 예. 왜냐하면 개인에게 100원에 팔았으니까 예, 예. 7만 원짜리 100원에 판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 들지 예,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회사에 이게 베스팅 계약 때문에 돌려준 거라고 예. 하면은 말이 되는데 예. 회사에 돌려준 게 아니라 개인에게 준 거라면 예. 그러면 역시 파킹 의혹은 계속 가는 거죠.
1: 있다.
0: 계속 가는 거죠. 예.
2: 그거는 이제 그 파킹이라고 하는 게 회사한테 예. 파킹한 거냐 개인에게 파킹한 예. 거냐에 따라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지지 예, 그렇죠. 예. 그러지 않다. 예. 그러지 않는다는 게.
1: 그러니까 전 정말 몰라서죠. 예. 이게 하정우 후보 측에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예, 이렇게 얘기한 거랑 이렇게 얘기한 거.
0: 그리고 거랑. 또 이제 이해충돌 예. 쪽은 또 별개의 이슈죠.
1: 그건 별개고요.
0: 예, 이해충돌
1: 예.
0: 쪽은.
1: 예. 자. 박 기자,
3: 네.
1: 평택을 한번 가볼까요?
3: 네. 네. 경기 평택을도 마찬가지로 네.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네. 4일 동안 물었더니 네. 민주당 김용남 후보 31%,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27%, 네. 국민의힘 여의동 후보가 17%를 기록을 했고요. 네. 진보당 김재원 후보는 2%, 네. 자유혁신 황교안 후보는 7%를 얻었고요.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1: 네. 여기도 초박빙인데요. 여긴 여권 후보 사이의 초박빙인데 어떻게 보세요, 노 변호사?
2: 네. 일단 김용남 네. 후보가 네. 본인이 일단 폭언을 했다 정도는 예. 인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분이 예전에 책을 써서 내면서 예. 그 내용을 사실은 얘기를 했고요. 아, 물론 그래요. 이제 김용남 예. 의원이라는 실명은 거론하지 예. 않았지만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보좌진과 관련된 문제는 그 전부터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예. 이제 그런 내부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 캠프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 당시 이미 12년 동안 김용남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 입장에서 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또 이제 입장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남 의원이 본인이 어쨌든 사과를 했고 네. 인정을 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 리스크는 인정하고 떠안을 네. 수밖에 없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네. 거냐. 네. 그거는 좀 별개인 거 아니겠느냐 네. 생각이 듭니다.
1: 예, 네. 박성수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0: 강선우 의원, 김병기 네. 전 원내대표 네. 이 보좌관 갑질과 관련된 민주당의 뼈아픈 지점들이죠. 그런데 네. 그게 지금 다 뭐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네. 또 김용남 후보에게서 또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될 거고 예. 이게 이제 사과문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예. 계속해서 이제 김용남 후보에게 따라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갑질에 대한 예. 이 민감도가 달라졌거든요. 예. 감수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잡을 거고 계속 이렇게 다투다 보면 예. 유이동 후보가 되지 않을까.
2: 네. 좀 객관적으로 평론해 주세요.
0: 유이동 후보가 되지 않을까.
1: 평론이란 게 항상 자기 입장에서 많이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네. 황교안 후보랑 후보 단일화 가능합니까?
0: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보수 쪽 유권자들은 지금 인위적 단일화가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하는 게 황교안 후보가 예. 스스로 그냥 드롭하는 거겠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압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 예. 예. 그러니까 인위적 단일화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오히려 예. 뭉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어서 예. 유권자들을 통한 자동 단일화가 이루어지거나 예. 아니면은 열세인 쪽이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사퇴를 하는 쪽으로 가거나 예. 이런 방향인데 글쎄요. 황교안 후보가 사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 유희동 후보 쪽은 인위적 단일화에는 그렇게 예, 몰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2: 근데 그 단일화가 썩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흡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표를. 네. 근데 그 표를 흡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0: 네. 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관계 많을까요?
2: 조국 혁신당하고 뭐 민주당은 아니 거기는 단일화가 안 이루어질 거예요.
1: 단일화가 안 이루어져도 네. 지금 네. 1, 2등을 하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단일화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근데 그것도 다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0: 예. 아니, 이 3등하고 오차범위 밖에 나.
1: 아, 그 저기 그래도 그 저 2등 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등 한 게 한 게 있어요. 아니, 저 2등도 합니다.
2: 아, 애잔하다.
1: 아니, 제가 아이고 결과는 열어봐야 되니까. 아,
0: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결과는 모든 곳 열어봐야
2: 됩니다.
0: 자, 그 곽 기자 네. 지금 시간이 아, 광고 듣고 와서
3: 네, 알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자, 가우신 기자.
8: 네.
7: 아까 김용남 후보 그 어떤 논란이 어떤 건지 간단히 정리하고 가시죠.
8: 네.
7: 정리 전에 논평만 해서요, 서로.
8: 예. 네. 일단 이게 프레시한 예. 보도였는데요. 김용남 후보가 2015년 당시 이제 예. 새누리당이었죠. 초선 의원 시절에 의원실 5급 비서관이 지역구 행사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였다, 폭행을 예. 당했다, 이래서 사과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7: 예.
8: 그래서 김 후보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과거의 미숙함과 불찰을 깊이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했고요.
7: 예.
8: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7: 예.
8: 이게 그보다 앞서가지고
7: 예.
8: 폭행했다고 표현하는 건 다소간 사실관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가
7: 예.
8: 뒤늦게 조금 더 고개를 숙인 겁니다.
7: 예. 이건 아까 두 분 말씀하셔서 넘어가도
9: 김용남 예. 후보는 국민의힘 시절에 있었던 것 중에 예. 많은 부분을 사과해야 됩니다.
7: 예. 예. 예.
9: 사과하세요 계속.
7: 예. 예. 예.
10: 그러니까 갑질의 욕은 어쨌든 예. 없어져야 된다.
7: 예.
10: 그 갑질에 대한 그 감수성 자체가 달라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자, 이거
8: 네, 박상수 예. 변호사께서 아까 2등 언급하셨던 요 예. 여론조사 개요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왜 그런 걸 해가지고 네,
8: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로 의뢰해서 5월 1일과 2일 ARS 방식으로 실시했던 조사였고요. 네, 이때 김용남 28.8, 유이동 22.5, 조국 22.2%가 나왔고요.
9: 아.
8: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10: 오차범위가 뿔

0: 3.5%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잖아요.
1: 근데 아주 선거판에서 지금 아주 이주정 거를
2: 0.3% 차이네요. 예. 와, 대단하다.
1: 하남 갑 가볼까요?
3: 예. 네. 하남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예. 조사를 한 거고요. 경기 하남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조사를 했더니 예. 민주당 이광재 후보 43%, 국민의힘 이용 후보 31%,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가 5%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제 코리아 리서치와 MBC의 새 조사 모두 핸드폰 가상번호를 활용한 100% 전화 면접 조사였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95% 신뢰 수준이었고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한안 갑은 뭐 대강 분명해진 것 같은데요.
2: 네,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예. 전 여기서 좀 놀란 게 개혁신당의 김성열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다른 개혁신당 후보가 나온 것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김정철 후보가 나왔었는데 예. 그분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개혁신당의 김성열 후보가 많이 높게 나와서 되게 사람들이 응원을 하는구나. 예.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이런 식으로 시도하는 거 매우 좋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1: 예. 박성수 변호사 혹시 뭐 말씀?
0: 네, 뭐 저도 뭐 김성열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신선하게 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뭐 그렇긴 한데 지금 하남 갑의 상황은 그냥 예. 우리가 예측했던 상황대로 네,
1: 좀 약간 틀이 굳어진 것 같아서요.
0: 네, 예, 그대로 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근데 왜 싫어하세요? 왜 찌찌찌? 네?
0: 아니요, 전혀 뭐
2: 실망한 기색으로.
0: 네, 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1: 아니고 뭐, 제가 네. 이 발음하다가 이 허가 났어요. 예. 네. 허가 났어요. 발음하다. 하여튼 하남 갑은 굳어지는 것 같고요. 송원석 광주 그 국민의 원내대표는요. 네. 광주 발언 때문에 또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3: 네, 이게 예. 이제 어제 기자 간담회를 예. 마치고 예. 현장에 남아있던 일부 기자들과 티타임 시간을 같이 예.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장도혁 대표가 5.18 기념식 참석하는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질문이 나오자 송 원내대표가 모르지 오늘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 라면서 그래서 나는 더러워서 안 간다 이렇게 웃으며 예. 답을 했습니다. 예. 이 보도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예. 허위 보도로 지목을 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고요. 예. 이 보도를 인용해 SNS 글을 남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법적 조치를 예. 예고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서러워서 안 간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이 정말 이 MBC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수 변호사.
0: 예. 이거는 예. 그 녹취가 나올 수 있으면 그냥 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1: 근데
0: 같은데.
1: 근데 바이든 날리면 때도 녹취 나왔는데도 해결이 안 됐었어요.
0: 뭐 한국어가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보류의 주인공이 앞에 계신 박우신 기자님이셨습니다. 이거 뭐 녹취를 그냥 지금 트시면 되지 않아요? 그냥
1: 녹취 가지고 계시죠? 네. 박 기자?
3: 네, 저희가 확인하고 쓴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 티타임 같은 경우에는 네. 보도 풀 그러니까 네. 이제 기자들이 현장에서 타이핑해가지고 정리한 그 걸로 까시는데 근데 아니 이게 녹취? 저희가 네.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3: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취재로 실제로 네. 현장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 소스를 가지고 있던 거라고 네. 한다면은 뭐 굳이 크로스체크할 필요 없이 바로 저희가 보도하고 책임지면 되는 건데 네. 저희가 현장에 없었는데. 텍스트를 봤더니 더러워서 이거 말 이상한데 이게 네. 진짜면은 좀 보도 가치가 있는데라고 네. 해가지고 취재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확보한 걸 통해서 크로스체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저희가 그대로 바로 하게 되면은 네. 약간 좀 이 모양새라든가 그 당사자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2: 자 문제 너무 특정이 네. 되는데 오히려 이 표현 이 설명으로 인해서
1: 자 문제는요 들어봤다면서요.
3: 아 뭐 저는 들었죠 당연히 예. 듣고
1: 뭡니까?
3: 썼죠. 시옷은 절대 아닙니다.
0: 아, 네.
3: 시옷은 절대 아닙니다. 네.
2: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너무 명백한 것을 사실은 부인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러워서라고 하는 표현이 진짜 더럽다는 게 아니고 네. 아마 이제 사투리적인 네. 표현으로 섭섭하다는 네. 뜻이 내포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실 하는 그 말의 뜻이 정말로 뭐 그런 비하적이거나 나쁜 말로 한 건 아니고 네. 섭섭하다는 뜻이 아마 더 강하게 나왔었을 거니까 네. 그냥 솔직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다 보니 그런 거다라고 차라리 하든가.
1: 이게 서러워서가 뭡니까 근데 해명이.
2: 아, 그러니까 실제 그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분의 의미는
1: 굉장히 관대하시네요.
2: 그분의 의미는 아, 왜냐하면 예. 바이든 날리면 때 우리가 예. 사실은 되게 많이 이 국민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났던 게 예. 너무 뻔한데 그래서요. 거짓말하는 게 화가 예. 났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정권이 흔들렸었던 예. 그 계기가 됐는데 예. 이거를 그 원내대표가 또 답습할 필요는 없거든요.
1: 그래서요.
2: 네,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그냥 표현을 하다 보니 그랬었다. 이거에 나의 나쁜 뜻은 아니었다. 차라리 그러면
1: 정말 이거는
2: 이해를 하지 않을까.
1: 정말 이거는 박우신 기자 들어봤지 같지만 디귿은 아니 시옷은 절대 아니라 그러는데요.
0: 글쎄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바를 저는 그래도 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예. 믿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은 뭐
1: 끝나고 한번 들어보세요.
0: 글쎄요, 네. 한번 제 한번 들려주시면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방송을 예. 못한다니까.
0: 예, 근데
1: 예, 박변 한번 들어보시고.
0: 예,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이 5.18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예. 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죠. 예. 이것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하나의 가십거리처럼 공방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예, 예.
0: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 얼마 전에 SNS 보다 보니까 예. 그 5.18 전야제 때 했던 공연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1: 예.
0: 거예요.
1: 예.
0: 뭐 이준석으로 들어오는 액은 뭐로 막아내고 예. 장동혁으로 들어오는 액은 뭐로 막아내고 예. 근데 거기에 유튜브 프로그램 이름들이 들어가요.
1: 예.
0: 근데 그래도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인데 예. 거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 사건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좀 기리고
1: 예.
0: 좀 숙연하게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2: 저는 그 부분에서 꼭 꼬집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런 전야제한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뭐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국민의힘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이제 같이 정치하시는 분들끼리 같은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99명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는 두 분이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까지 했었었고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2: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또 태도를 막 급변해가지고 이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 그 누구가 인정하겠습니까?
0: 그러니까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는 5.18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당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18이 민주화 네. 운동으로 네. 우리가 기려야 된다는 네. 게 당원에 들어가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네. 보수에서 이준석 대표가 5.18 묘지에 가서 묘비 닦고 하셨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전야제에서 예. 이준석으로 들어오는 애기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예. 그러면 이게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그만큼 공을 들였던 정치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전야제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또 선거가 껴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2: 그러니까 그
0: 말씀.
2: 전야제 얘기를 가지고서 또 갑자기 초점을 흐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타벅스 사건에 있어서도 국민의힘 그 거제 또 그쪽에 계신 분의 네. 샌드위치 먹으러 가야지 뭐 어쩌죠 뭐 내일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얘기가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진정성 있게 저는 진짜 해야지 사람들이 전야제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정말 이분들이 같은 마음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지 필요할 때는 우리 같은 마음이다 막 이럴 때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아 너네 우리를 안 받아줬지 우리는 그럼 섭섭해서 안 돼 너네 인정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행동해버리게 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상수 변호사님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지만 실제 국민의힘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여줬던 그 태도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전야제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0: 그러니까 보수가 여러 가지 다층적인 면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개혁 보수가 성공해야 돼요.
1: 네. 뭐 훈훈하게 마무리해야지.
2: 별로 안 훈훈해요.
1: 개혁 보수가 성공해야 된다. 네. 예. 자 장동혁 대표 또 현장 태도 논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3: 네 이게 이제 그 어제 5.18 네.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서 일단 이무리한 행진곡을 네. 대창을 할 때
1: 네.
3: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참석자들 오른 주먹을 쥐고 네. 흔들면서 대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장동혁 대표만 차렷 자세를 유지하면서 네. 해가지고 이것도 좀 논란이 있었고요.
1: 네.
3: 현장의 시민들로부터 왜 왔냐 물러가라 이런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가 가슴에 달고 있던 기념식 비표를 아, 떼버리는 모습이 네.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서 이것도 네. 좀 논란이고요. 또 고 네.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로부터 네. 장 대표 여기 올 자격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재학 열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네. 봉호의 모델이 된 실제 인물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대표 아까 그 어떻게 보세요? 예.
2: 저는 그 장면이 조국 후보가 예. 바로 옆에 서서 예. 엄청 열심히 예. 이제 정말로 비장하게 예. 같이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을 하시던데 그 옆에 장동혁 대표가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한 모습으로 예.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있는 게 이제 화면에 잡혔어요.
1: 예.
2: 그걸 보면서도 아 이분은 정말 본인이 당대표라고 한다면 이 제1야당이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정말 모를까.
1: 예.
2: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0: 그러니까 뭐 장도혁 대표가 이러한 비판을 받는 측면에서 뭐 우리 당 당원에도 5.18이 들어가 있고 우리 당은 네. 절대 5.18을 부정하는 당이 네. 아닙니다. 네. 그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장도혁 대표가 이런 비판을 받는 거는

0: 사실 그 계엄이나 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예.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선거에서 계속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예. 그러한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정치인이 선거철이 됐는데도 어찌 보면 유권자들의 예. 어떤 그런 다수의 마음을 이렇게 다가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라면 이거는 진짜 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고깝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기회가 좋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근데 정치권은 정치권인데요. 갑자기 스타벅스 코리아는 왜 엉뚱한 짓을 해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2: 네, 일단 예. 어제 사건 먼저 예. 설명드리면요. 어제 오전 10시 탱크데이 행사를 온라인상에서 열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예. 명칭이 탱크인, 이 텀블러를 세트로 구매하며 할인 판매하는 건데 예. 홍보물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뭐가 연상되지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X에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에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네. 비판을 했고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1: 정용진 회장 사과는 했군요.
2: 오늘 예. 대국민 예. 사과문이 따로 나왔는데요. 예.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라면서 예.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했고요.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라고 예. 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5.18 영령과 유가족,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그리고 민주주의에 희생한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1: 예. 노영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예.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예. 또 이게 정말 스타벅스 코리아 그 대표 헌의 그냥 결정이었을까? 예. 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보여줬던 멜콩 논란 등등을 비롯해 예.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의 심기에 맞춘 그런 행사가 아니었을까?
1: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3: 예. 예. 게다가 그러면서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딱 꼬리 자르게 하듯이 그쪽의 예. 대표만 그냥 그만두라고 하고 자기는 통감한다 말만 하면 그게 예. 해결이 되는가. 또 무신사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이 예. 비슷한 일을 또 했었더라고요. 예.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어떤 발상에서 이런 일이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예. 말해서.
1: 박상수 변호사 어떠세요?
0: 예. 이거는 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 아니, 예. 어떠한 변명 당연히 안 통하는데 네네. 제가 궁금한 건 왜 이런 네. 짓을 할까요 네. 도대체 네. 그게 정말 궁금해요 저는. 기업이란 데가 그것도 아니 그 구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쓰면 몇 명이 지들끼리 모여서 무슨 짓을 하고 뭐 무슨 상관입니까 지들끼리 그냥 뭐.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왜 기업 차원에서 이런 짓을 할까요 난 그게 정말 궁금해서요 예.
0: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네. 그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예. 이걸 너무나 법적으로 강하게 제재하는 것까지는 반대하는 예. 입장이긴 예. 그렇긴 하지만 혐오 표현 이러한 혐오 표현 예.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혐오 표현을 공유하는 집단에서는 예. 이걸 하나의 즐거움으로 예. 소비를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즐거움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 예전에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해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다가 예. 그다음에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게 많은 그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나라들에서 그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규제해 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론자라서 예. 그거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게 더 문제가 많다라고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예. 이 혐오 표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공론의 장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 시장의 이 공간에서는 우리가 그런 혐오 표현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예. 여론이 함께 힘을 합쳐서 더 이상 그런 게 나오지 못하도록 예.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는 크게 다뤄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3: 근데 저는 예. 어떻게 이게 표현의 자유라는 말하고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0: 아니요. 그렇진 않죠. 예. 그러니까 기업 이야기라는 거는
3: 표현의 자유하고는
0: 헤이트 전혀. 스피치 처벌법까지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론의 장에서는 예. 확실하게 이에 대해서 선을 긋고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확산이 됩니다.
1: 예.
3: 이 회사의 정책의 문제인 것이고 이 회사의 그 오너의 기업 경영 기업 가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번 문제 하나로만

0: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분은 아주 올곧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본인의 그런 마음 같은 거 숨기지 않는 것으로 예. 저는 보여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근데 이걸 하면서 어떻게 아까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즐거움이라는 표현 어떻게 그런 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지부터
2: 그러니까 이해가 그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그러한 즐거움으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을 강하게 사회적인 예. 압력으로 눌러야 됩니다.
1: 예.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치라는 사이트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사이트에서 혐한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예. 웃고 떠들고 그랬어요. 예. 한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 하면서 그런 다음에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혐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범죄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압력으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느끼지 않도록 왜냐하면 제가 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학폭 피해자 대리를 예.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이게 학폭 사건이랑도 예. 많이 유사합니다. 이 가해자 무리에 이렇게 동참하면서 거기서 그러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아니, 그 이 부분을 규제해야 되는 거죠.
1: 제가 궁금한 건 박성수 변호사 말씀하신 뭐 그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503 뭐 이런 걸 하고 이건 완전히 어떤 실수가 아니고요 의도되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예. 이게
1: 이런 짓을 왜 할까요?
0: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온스를 이제 미리를 표시할 예. 때 이게 약간 이제 숫자가 조금 정확하지 않는다. 근데 굳이 그 숫자를 글쎄요.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1: 의도가 보이는
0: 표현하려고 하고 예. 뭔가 상징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이쪽 회사를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거든요.
1: 예.
0: 근데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든 혹은 도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개인도 아닌 회사가 주구장창 계속해서 이걸 하느냐. 게다가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마케팅하려고 그러고 더더군다나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 그 막 이번에는 발빠르게 사과하는 예.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미국에 있는 무슨 뭐 지분 때문에 또 연결돼서 예. 본인들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예.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1: 예.
0: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왜 이럴까? 전 예. 이해가 아무리 생각해도
1: 그리고 하나 두 분 변호사니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떤 오너가 아니에요. 지배권자가 사업 지배력이 있는 사업권자가 어떤 범죄적 발언 같은 걸 해가지고요.
0: 그 오너 리스크.
1: 회사에 예, 오너 리스크를 너무 세게 범해가지고 그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면 소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0: 그래서 원래는 손해배상도 예. 하실 무슨 예. 이제 왜냐면 이 스타벅스 코리아 지금 지분이 67% 예. 정도 지금 이 정영진 씨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사실은 다 밑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사람을 쳐다보고서 그 사람의 방향에 맞춰서 한 거란 말이에요.
1: 그래서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이건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특수한 극우적 사고방식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때 나머지 손해본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2: 뭐 예.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예. 입증하면 소송을 하는데 예. 불가능하진 않을 예.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인과관계 입증하는 게 쉽지는
1: 쉽지
2: 않죠.
1: 않다.
2: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 그렇지만 뭐 선도적인 소송 같은 거는 충분히 해볼 수도 예. 있는 거겠죠. 예.
1: 자, 거 기자. 네. 미국 본사 사과했고요. 그죠? 네.
3: 스타벅스 본사가 네. 부산일보가 질의서를 보냈더니
1: 예.
3: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예. 했고요. 5월 18일은 역사 인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예.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아픔과 모욕감을 안겨드린 예. 것을 인정한다라며 저희 본사도 이 사안을 최대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전 더욱더 의심하는 게요.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과한 거 아닌가. 국민들 무서워서가 아니고.
0: 그러니까.
1: 좀 그런 의심까지 하게 돼요. 이 어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게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여기서 아이고 뜨거워라 해가지고 사과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사과 안 했잖아요. 지금 멸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아, 참 답답합니다. 예. 자, 신세계 부사장이 찾아갔는데 5.18 단체도 못 만난 거죠.
3: 네, 5.18 예. 기념문화센터를 김수환 신세계 그룹 부사장이 찾아갔는데
1: 예.
3: 5.18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5.18 단체 측에서는 약속을 잡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1: 예.
3: 사과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오늘 김 부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그룹도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5월 00에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부적절한 마케팅인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모든 경위가 파악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구신, 노영희, 박상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30분.
4: 삼십다 데이백
5: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삼십다 데이백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삼십다 데이백
4: 하루 한 번 데이백 삼십다 데이백
5: 건강기능식품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

0: 네?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브랜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7: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8: 유유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캐박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캐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7: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9: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0: 네, 3부와 4부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연수갑 후보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라한 고영배입니다. 햇빛 없이 지내던 사자, 야생성을 잃어버린 사냥, 불법으로 사육되다가 우리를 탈출한 여우까지,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동물원의 김정호 수의사인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는 동물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어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0: 특히 팔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고향 나라현에서 만난 지 4개월 만인데요. 강은 기자가 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금 전 공동 언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만난 데 이어 4개월 만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은 양국의 각별한 우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약속대로 하루도 쉬지 않고 숨가쁘게 전진하고 있다며 공급망 위기와 스캔 범죄에 대응 협력, 조세 이탄광 DNA 감정 협의 등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에서 셔틀 외교를 실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국제사회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만찬은 안동 지역 종가의 고 조리서인 수은 잡방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한식과 안동 소주, 나라현 사케가 제공됩니다. 만찬 이후에는 두 정상이 안동 하회마을의 대표 전통 행사인 선유 줄불놀이도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액화천연가스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 비축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원유, 석유 제품, LNG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협력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오늘 오전 어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주요 쟁점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회 시간 잠시

0: 현장을 나선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성과급 제도화는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으로 나선 박수근 중노위원장도 오후 2시쯤 취재진에게 양측이 두 가지 주요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는 조정안을 내놓기보다 양측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최선을 다해 중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오늘 안에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안은 중노위가 노사 양측 의견을 절충해 마련하는 안으로 만일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여 서명하면 단체 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1: 국세청이 뚜렷한 소득 없이 현금으로 고액 아파트를 사들인 127명을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2: 대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남성은 지난 2024년 대표적인 학군지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30억이 넘는 아파트였는데 대출 하나 없이 배우자와 전액 현금으로 공동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이 아파트를 사기 직전 부친이 해외 주식 30여억 원을 팔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30대 여성은 강남권 신도시에 20억 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회 초년생인데도 소액의 대출만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여성은 상가 건물주인 아버지에게서 10억이 넘는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에는 아버지의 사망 시점에 이자와 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걸로 써 있었습니다. 대출 없이 30억 원의 한강뷰 아파트를 산 이주택자가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에게서 매입자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 모두 증여세를 편법으로 탈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현금 부자,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을 집중 조사했더니 비슷한 사례는 127건, 탈루 의심 금액은 1,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1: 1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늘면서 가계 신용이 2천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통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993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밝혔는데요. 작년 4분기에 비해 14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가계신용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할부 대금 등 판매 신용을 합한 가계 부채 규모입니다. 지난해 17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던 북한군이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북한군은 지난해 강원 고성, 경기 연천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수십 명씩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우리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이후 되돌아갔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를 국경선으로 만들겠다며 진행해온 불모지 작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석했는데요. 불모지 작업을 마친 지역에는 전술도로를 깔고 철책 설치 작업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16일 저녁 서울 용산역 앞에서 주치자로 경찰에 신고된 해병대 병사의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공포탄과 탄피 등 30여 발을 발견했습니다. 병사는 전투훈련에 참가했다 사용하고 남은 탄을 가져왔다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당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반란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을 반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5만 개를 삭제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40대 전직 임원이 검찰 보안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중소기업 전직 임원을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2024년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공용 컴퓨터에 있던 영업자료 4만 8천여 건을 모두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0: 조사에서 해당 임원은 PC가 자동 초기화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대표이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작년 4분기 임금근로일자리가 총 2,112만 3천 개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만 1천 개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충남, 전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이후 오후에 대부분 그칠 예정인데요.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20mm 이상, 수도권, 강원 영동은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18도 등 15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8: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3부에는 명심을 바탕으로 청와대에 들어갈 거란 예상을 깨고 인천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3파전이 확정돼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개혁신당 정승현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된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 4부에 만나겠습니다.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자, 따라해보세요.
12: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1: 회계관리.
12: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1: 재고관리.
12: 이카운트 ERP
11: 4만원 생산관리.
14: 사업성공
15: 함께해요.
1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5: 이카운트
11: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나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7: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4: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8: 네, 예고해드린 대로 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8: 일단 표정은 좋으십니다.
5: 아, 네. MBC 오면 항상 즐거워요.
8: 맞습니까? 예.
5: 만나면 좋은 친구.
8: 현장에서 체감한 인천 민심 어떻습니까?
5: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60%가 넘어서 예. 높은 지지율을 받다 보니까 예. 또 인천에서 또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다 이런 예.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8: 예.
5: 저도 원내대표를 하면서 예. 내란 극복 과정 속에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 예. 보니까 인지도 높은 상태에서 대통령 덕도 보고
8: 예.
5: 그래서 인천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게 예. 많이 뜨겁다.
8: 예. 예.
5: 환대하는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 환대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딱 만나보시면 돌아다니면?
5: 예. 많이 환대하더라고요.
8: 아, 그래요?
5: 예, 좋아하고.
8: 근데 과거에도 박 후보님은 다녀보셨을 거 아닙니까?
5: 아무래도 그때하고는 예. 좀 상황이 달라진 예. 것 같아요.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고 예. 하는 시민 자부심과
8: 예.
5: 또 그렇게 세운 이재명 정부가 유능한 예. 또 정치를 보여주고 있고 예. 저도 그 와중에 사실은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8: 예.
5: 이번에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
8: 예.
5: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환대를 좀 느껴서
8: 아, 그래요?
5: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더라고요.
8: 아,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5: 절대 질 수 없는 선거다.
8: 아, 예.
5: 그리고 반드시 잘 해내야 된다.
8: 예.
5: 이 정도의 기대감에 대한 부응하는 예. 사실은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8: 예.
5: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전의 총선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8: 그래요?
5: 네.
8: 근데 이제 박 후보께서는 중앙정치 많이 하셨고요. 또 어떤 친명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을 도울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많았단 말입니다. 아니요?
5: 사실 저도 예. 고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21년 7월 1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예. 사실은 좀 운명적으로 만났죠.
8: 예.
5: 그때 20대 대선에서 수석대변인을 역임했어요.
8: 예.
5: 그때 대장동 파산공세가 있을 때
8: 예.
5: 회계사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8: 예. 예.
5: 뭐 백전백승 예. 하다시피 토론회를 주관하고 방어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시고 나서
8: 예.
5: 그러면서 다시 인천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8: 예.
5: 그때는 또 비서실장을 맡았고
8: 예.
5: 또 그 이후에는 최고위원, 원내대표,
8: 예.
5: 당대표 직무대행,
8: 예.
5: 그다음에 상임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8: 예.
5: 대선까지 치르다 보니까
8: 예.
5: 사실 중앙정치의 문이 좀 많이 열렸던 예. 것도 맞는 것 같아요.
8: 예.
5: 작년 8월 달에 전당대회 나온 것은 이 기세에
8: 예.
5: 중앙정치에서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8: 예.
5: 대통령과 당대표
8: 예.
5: 투톱 체제를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예. 마음이 있었는데요. 작년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진로를 놓고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8: 예.
5: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8: 예.
5: 또 인천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의 성장의 결과를
8: 예.
5: 인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8: 예.
5: 사실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요.
8: 예.
5: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 어렵게 만들어줬고
8: 예.
5: 국민들이 큰 기대가 있는데
8: 예.
5: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8: 예.
5: 유능한 일자라는 지방정부도 꼭 필요하다.
8: 예.
5: 그리고 이제 인천 선거가
8: 예.
5: 사실은 제가 좀 상대적으로
8: 예.
5: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이다 보니까
8: 예.
5: 당에서도
8: 예.
5: 사실 출마를 권유하는 입장이었고
8: 예.
5: 그러다
8: 혹시,
5: 보니까
8: 예. 혹시 제가 짓궂은 질문 좀 드리면요.
5: 네.
8: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훌륭하게 해내고 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정치적으로
5: 네 그랬죠.
8: 예, 나도 인천 어떤 자치단체장을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건 아닌가요?
5: 오히려 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8: 예.
5: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정치한 사람이다 보니까
8: 예.
5: 오히려 정치적 목표를 하나 설정한다 그러면
8: 예.
5: 인천시장 아닐까라는 생각도
8: 아,
5: 한
8: 하셨군요.
5: 적은 있었는데 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예. 만남으로 인해서
8: 예.
5: 중앙정치의 기회가 넓어져서
8: 아, 그래요.
5: 오히려 이제 선택이 두 가지가 됐던 것이죠.
8: 예.
5: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순리에 따라
8: 예.
5: 작년에 전당대회에서 제가 만약에 당선됐다면
8: 예.
5: 뭐 당대표로서
8: 예.
5: 아마 중앙정치를 계속 진행을 했을 텐데
8: 예.
5: 떨어지고 난 이후에 지난 10년의 정치 생활
8: 예.
5: 그다음에 15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내 목표는 무엇으로 할까
8: 예.
5: 결국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8: 예.
5: 인천시장으로 나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죠. 예.
8: 하나만 그 관련해서 여쭤보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참모로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5: 그런 권유도 많이 받았어요.
8: 예.
5: 그러니까 당대표를 한 번 더 나와달라고 네. 하는 지지자들의 요청도 있었고
8: 네.
5: 그다음에 비서실장이 적합하지 않겠냐
8: 예.
5: 이재명 예. 대통령과 함께하면 어떻겠냐라고
8: 예.
5: 하는 것도 있었고 혹시 내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또 어떨까
8: 예.
5: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을 했는데
8: 예.
5: 네 8월 달부터 올 네. 2월 달까지 깊은 고민 끝에
13: 아, 그래요.
5: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예. 인천시장 나가는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3: 잠깐 아까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때문에 숙제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방금 언급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거 숙제해야 되는 거 아시죠?
5: 아, 네, 네.
13: 선거 때 되면. 예.
5: 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13: 예. 자, 인천 지역 가장 큰 과제는 뭔가요? 파악하시게 이제.
5: 인천이 작은 항구 도시에서 시작해서 네. 300만의 도시로 크게 성장하지 네. 않았습니까? 아마 수도권의 혜택이 일부 있었죠.
13: 네.
5: 빠른 서울 접근성
13: 예.
5: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용
13: 예.
5: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산업도시로서 개항했기 예. 때문에 산업도시 제조도시
13: 예.
5: 인천이 쭉 성장을 했는데 요즘 와서 인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13: 예.
5: 조금 정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13: 예.
5: 듭니다. 뭐 최근 윤석열 정부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13: 예.
5: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던 22년도에 성장률이 6.8%였어요.
13: 예.
5: 그다음에는 6.1%
13: 예.
5: 3.5%에 거쳐서 25년도 잠정 성장률은 마이너스 0.5%입니다.
13: 예.
5: 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6.8%에서 마이너스 0.5%로 떨어질 때까지 7.3%의 낙폭이
13: 예.
5: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3: 예.
5: 그런데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한
13: 예.
5: 사실 염려가 많이 있어서
13: 예.
5: 5극 3특 체제에서
13: 예.
5: 지방 주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13: 예.
5: 행정통합특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13: 예.
5: 정체되고 있는 인천이
13: 예.
5: 수도권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13: 예.
5: 여기서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13: 예.
5: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인천의 고민이었죠.
13: 예.
5: 그래서 저는 요 정체나
13: 예.
5: 고민을 깨내고
13: 예.
5: 오히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욱 살려서
13: 예.
5: 자족할 수 있는
13: 예.
5: 성장하는 도약하는 산업지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13: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5: 저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13: 네.
5: 강점
13: 네.
5: 특색을 더욱더 살려서
13: 네.
5: 인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13: 네.
5: 대한민국한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의 네.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13: 특색 강력한 경쟁력 그게 뭡니까 인천.
5: 그래서 저는 네 가지 정도를 네. 정했습니다.
13: 네.
5: 그래서 흔히 A, B, C
13: 예.
5: 플러스 E 전략이라고
13: 예.
5: 많이 얘기했는데
13: 예.
5: A는 AI입니다.
13: 예.
5: 그럼 많은 분들이 아니 AI는 전국 어디나 다 얘기하지
13: 예,
5: 않느냐라고
13: 예,
5: 하는데
13: 그렇죠.
5: 제가 집중하는 AI는
13: 예.
5: 물류 AI예요.
13: 예.
5: 공항과 항만, 도로와 철도가
13: 예.
5: 사실은 강력하게 어우러져 있는 가장 강한 물류 도시 인천에
13: 예.
5: AI를 입힌다라고 하면
13: 예.
5: 물류 도시로서의 강점을 한 단계 더 살려서
13: 예.
5: 인천의 경쟁력을 높여가지 않겠냐.
13: 예.
5: 물류 자동화를 넘어서
13: 예. 예,
5: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13: 예.
5: 게 A이고요.
13: 예.
5: B는 바이오입니다.
13: 예.
5: 송도의 앵커 네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13: 예.
5: 세계 최대의 생산 역량을 가지고
13: 예.
5: 있습니다.
13: 그런데
5: 예. 여기에 한계점은 뭐냐면 물건을 잘 만들어요.
13: 예.
5: 위탁 생산에 강합니다.
13: 예.
5: 바이오 시밀로에 집중하고 있는데
13: 예.
5: 부가가치는 사실은 신약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13: 예.
5: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13: 예.
5: 그래서 위탁 생산과 바이오 시밀로에 국한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을
13: 예.
5: 신약 개발까지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된다.
13: 예.
5: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기간이 필요하고
13: 예.
5: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천 바이오 카이스트
13: 예.
5: 인천 바이오 과기원을 반드시 넣어서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되는 거
13: 예.
5: 아닌가. 그게 바로 B고요.
13: 예.
5: C는 세계의 문물이 인천으로 들어오고
13: 예.
5: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인천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13: 예.
5: 지금까지 인천이 경유지였다면
13: 예.
5: 앞으로는 예, 컬처 콘텐츠를 집적해서
13: 예.
5: 그것을 인천의 미래 먹거리와 산업으로 만들어야겠다.
13: 예.
5: 그게 바로 C입니다. 그리고
13: 예.
5: E는
13: 예.
5: 인천 앞바다의 해상 풍력을
13: 예.
5: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13: 예.
5: 그래서 수도권의 아리백 수요 기업을 충족시키고
13: 예.
5: 에너지 대전환을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13: 예.
5: 지금 한 3.4기가와트 정도의
13: 예.
5: 인가가 났는데요. 이것을 다 이행하려 그러면 한 20조 이상의 투자가 있어야
13: 예.
5: 된다고 하거든요. 요거를 신재생 에너지 10기가와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만든다라고 하면
13: 예.
5: 인천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특색을 살려서
13: 예.
5: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13: 예.
5: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의 인천 시장들의
13: 예.
5: 1호 공약 중에서
13: 예.
5: 미래의 먹거리 산업지도를 새롭게 만들고 강점을 살리는 쪽으로 1호 공약을 냈습니다.
13: 박부모님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회계사 출신이라는 걸 알겠어요. 숫자들을 많이 잘 외우시는군요.
5: 예. 예. 아까 그 저기 예. 예, 성장률 떨어지는 거는 예. 그거는 설명을 드려야 예.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서. 예. 네.
13: 아 그렇군요. 예, 회계사 출신이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일단. 네. 예. 아,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 그 부분은 어.

0: 그 시민들에게 인천 시민들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셨다고 봅니까? 공약에 대해서는?
1: ABC 플러스 2에 대해서 네. 사실은 신선하다 예.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홍보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0: 그런데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요. 박 후보님 그 공약 중에 대장동 모델. 그러니까 그 검찰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그 비폐 부리 뭐 이런 걸로 얼룩진 인식이 되어 있는 대장동 모델을 이걸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1: 대장동 예. 모델을 부패와 범죄로 연결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0: 예. 검찰이 그런 이미지를 분명히 만들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0: 예.
1: 그거는 이제 요번에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 뭐 상당한 수준의 뭐 부당 수사라든가 예. 조작 기소가 이루어졌던 예. 예. 증적들이 많이 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남욱에 대한 협박이라든가 예, 예. 뭐 그다음에 또 뭐 김성태에 대한 뭐 조작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쭉 보았는데 거기에 집중할 내용이 아니라 예. 대장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합 개발 방식입니다.
0: 예.
1: 성남의 재정이 어려운데 예. 원도심에다가 공원을 지어주겠다.
0: 예.
1: 한 3천억 정도 들어가는 공원을 지어야 되는데 성남시의 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예. 그때 택지 개발의 이익을 예. 민간에다가 다 주지 않고 예. 민간은 일정한 이익을 얻고 예. 그 이익을 초과하고 있는 공익에 대해 가지고는 예. 환수해서 이게 결합개발 방식인데 예. 적극적인 행정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0: 예.
1: 사실 우리 인천이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예.
1: 이거를 한 16조 정도 되는 인천 재정을 가지고 다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0: 예.
1: 결국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예. 풍부한 자금을 예. 공익과 조화를 잘 이뤄내는 것이 예.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결합개발 방식이다.
0: 예.
1: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었던 게 개장동 방식을 이야기했던
0: 예.
1: 것이죠.
0: 아예 공공개발은 안 되나요?
1: 아예 공공개발을 한다라고 예. 하면 그 모든 개발 비용과 관련된 위험을 사실은 시 정부가 다 지어야 되죠.
0: 예.
1: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도 예. 사실은 끝까지는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죠.
0: 예.
1: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네, 수요를 예측해서 아파트를 끝까지 건설하는 경우는 좀 예. 적고요.
0: 예.
1: 대부분이 네,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예. 용지를 만들어서 택지를 개발해서 파는 정도예요.
0: 예.
1: 대장동도 철저하게 택지를 만들어서 팔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받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뭐냐면 그중에 여러 필지를
0: 예.
1: 자기들이 또 별도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0: 예.
1: 아파트를 지어서 사실은 주택을 팔았던 이익이 거기서
0: 예.
1: 나왔던 거죠.
0: 예.
1: 제가 집중하는 것은 예. 이 안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에 집중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0: 예.
1: 근데 이제 국힘당 입장에서는 네. 범죄 얘기를 자꾸 하는데
0: 예.
1: 그것도 내가 보면 참 우스워요.
0: 예.
1: 사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거래하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0: 예.
1: 대장동 사업자들이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0: 예.
1: 예, 대출을 받을 예. 때 관여했던 사람이 조우형이라는
0: 예.
1: 사람이에요.
0: 예.
1: 그 사람을 수사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0: 예, 윤석열 씨죠.
1: 윤석열 예. 전 대통령이죠.
0: 예.
1: 이 사람이 수사팀장이었지만
0: 예.
1: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만배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김만배의 누나가
0: 예.
1: 윤석열 대통령의 집을 사주지 않습니까?
0: 예. 예.
1: 50억 클럽 법조인을 중심으로 해서 국힘당 쪽 사람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실질적으로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결과물들은 다 저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0: 예. 예.
1: 우리는 예. 대장동 이렇게 하면 결합개발 방식
0: 예.
1: 그러니까 민간의 이익과 예. 공공의 이익을 서로 조화 있게 만드는
0: 예.
1: 그래서 많은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데
0: 예.
1: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익 단계를 안 보고 범죄만 보고 있다는
0: 예.
1: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접근 방법 자체가 좀 다른
0: 예.
1: 것 아닌가. 정치적 공방으로만 예. 이끌어가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0: 그 보다 더 좀 약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대장동 개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확정 이득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습니다. 네.
0: 근데 확정 이득을 가져오고 나서도 좀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그건 환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것은 이제 사전에 네. 경영적 의사결정이죠.
0: 네.
1: 처음에 확정 이익을 가져올 때
0: 네.
1: 제가 그때 분석한 바에 의하면
0: 네.
1: 무지막지하게 가져오는데 70% 정도의 이익을 가져와요.
0: 예.
1: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던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70% 정도를 가져오는데
0: 네.
1: 확정 이익으로 얼마를 가져오냐면
0: 예.
1: 5,500억 상당을 가져와요.
0: 예. 예.
1: 예를 들면 한 7천억을 버는데 5천억을 갖고 온다는
0: 예.
1: 것이죠.
0: 그런데 예.
1: 성남시는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0: 그렇습니다. 예.
1: 땅도 민간 예. 땅이고요.
0: 예.
1: 다만 성남시가 하는 것은 뭐냐면
0: 예.
1: 인허가만 있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저는
0: 예.
1: 이 스킴 자체가
0: 예.
1: 오, 어떻게 이런 스킴을 만들었을까
0: 예.
1: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 예.
1: 단일 택지 개발로 인해서 5,500억에 사실은 공익을 환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0: 그렇습니다. 예.
1: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경영 판단으로는

0: 거는 예. 확정 방식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죠.
1: 예.
0: 변동 방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1: 이번에도 같은 어떤 케이스를 적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0: 아닙니다. 고정 방식, 확정 방식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아. 결합 개발 방식. 네. 결국은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그다음에 창의적인 네.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1: 예.
0: 만약에 예를 들면 저 아까 C를 얘기했는데 예. 콘텐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문학경기장이 축구장과 야구장의 수명을 다했어요.
1: 예.
0: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남겨놓을 것이냐.
1: 네.
0: 거기를 5만 명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레나 예. 스타디움을 만들겠다.
1: 예.
0: 그러면 그것을 재정으로 할 수 있느냐.
1: 예.
0: 저는 민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1: 아.
0: 됩니다.
1: 지금 박 후보님이 여러 가지 어떤 미래 계획에 대해서 아주 뭐 수요하게 설명하셨는데요.
0: 네.
1: 비판하는 쪽에서는 중앙정치 경험만 있지 행정 경험이 없는데 이게 실현되겠느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오히려 네. 경험은 좋은 강점이 될 수만 있지만 예. 이 경험에만 의존한다라고 하면 그냥 구태한 행정과 정치만 일어난다고 봅니다.
1: 예.
0: 유정보 시장님 예. 민선 6기와 민선 8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구체적인 거는 거의 없어요.
1: 예.
0: 인천의 미래를 열기 위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원도심의 개발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장밋빛 여러 가지 예. 제안들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게 없어요.
1: 예.
0: 물론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수익 사업을 사실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겠죠.
1: 예.
0: 저는 행정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사실 중앙 정치를 하면서 인천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했던 경험이
1: 예.
0: 있습니다.
1: 예.
0: 행정의 디테일은 좀 부족할 수 있겠죠.
1: 예.
0: 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고등법원을 유치한다든가 회사법원을 유치한다든가 예. 아니면 44년 동안 조업 제한을 예. 있었던 예. 야간 조업을 풀었다든가 그다음에 인천의 거점 대학에
1: 예.
0: 사실은 기본 역량 진단이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고쳤다든가
1: 예.
0: 결국은 생활과 정치가 나눠지지 않고 예. 또 정치와 행정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의 강점은요. 예. 원내대표, 최고위원,
1: 예.
0: 당대표 대행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대선에서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어떻게 인천의 현안을 인천시가 자주 재원만 가지고 해낼 예.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법도 만들어야죠.
1: 예.
0: 그럼 입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170명의 민주당 의원이 있는 그 민주당의 예. 원내대표였던 사람의 정치력
1: 예.
0: 그게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다음에 정부
1: 예.
0: 대통령하고의 소통 능력
1: 예.
0: 이런 것이 어쩌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행정 능력을 뛰어넘는 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
1: 박 후보님, 제가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0: 예,
1: 지금
0: 예.
1: 하시는 말씀 다 외워오십니까 혹시?
0: 아니 아닙니다.
1: 아니, 하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0: 죄송합니다.
1: 아니 외우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0: 외웠다기보다는
1: 예.
0: 뭐 내 안에 꽉 차 있는 그래요. 거죠.
1: 자, 그럼 아까 그 드리던 질문 하나 좀 짓궂은 질문인데 아까 드렸던 건데. 그 지역에선 말입니다. 중앙에서 좀 많이 알려진 활동하는 분들이 내려오면 아까도 잠깐 드렸던 질문인데 이거 우리 지역을 자신의 정치전이 아시면 어떤 징검다리로 삼을 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0: 아닙니다. 예. 많은 국회의원들이
1: 예.
0: 사실은 광역단체장에 도전을 많이 합니다.
1: 예. 예.
0: 사실 제가 광역단체장 인천시장에 도전할 때
1: 예.
0: 준비했던 많은 선배님들이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 예. 대행 그다음에 대통령하고의 소통 능력 그것이 인천시장으로서 현안을 해결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1: 예.
0: 라는 부분에 우리 선배님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1: 예.
0: 왜 인천시장이 국회의원보다 못한 자리입니까?
1: 예.
0: 인천시장이 하기에 따라서
1: 예.
0: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숨이 예.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1: 예.
0: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현안 문제도 해결하기에 아주 할 일이 많은 곳이거든요.
1: 예.
0: 인천시장에 내려오는 것은 오히려 중앙정치하고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오히려 인천시장에 오는 것은 유능한 인천 정부를 만들어서
1: 예.
0: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라고 하는
1: 예.
0: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1: 예.
0: 소명적인 행동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자,
0: 결정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꼭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0: 예.
1: 조작기소 특검법
0: 네.
1: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시간은 거의 다 돼가지고요.
0: 예. 나는 필요하다고
1: 예.
0: 봅니다.
1: 예.
0: 왜냐하면 이번에 국정조사는 제가
1: 예. 시간은 다 됐어요.
0: 네네. 왜 필요하냐?
1: 예.
0: 네.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수사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 묻어나야 됩니까?
1: 예.
0: 이게 필요하다면
1: 여기.
0: 특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다만 시기는 조정할 수 있죠.
1: 알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2: 뉴스타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꾸물꾸물한 하늘 덕인지 어제보다는 덜 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새벽부터 충청과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오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고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에 최대 150mm, 남부 내륙에는 20에서 60mm, 수도권도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전주 19도, 부산 18도,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 5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간선 지하차도 사고 있습니다. 일찍 외곽 방향으로 성산에서 진입하고 얼마 안 가서 2차로 사고로 차단돼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0: 네, 예고해드린 대로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연수 갑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네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예, 박 후보님께서는 그 국민의힘 인천 서구 을 당협위원장이셨는데요. 연수갑 지역에 비공개 공천 신청하셨고 단수 추천됐습니다. 경선 없이 전략 공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네, 여러 사람들의 추천이 있었고요. 중앙당에서도 추천이 있어가지고 예, 비공개 결정을 한 거고요. 당의 결정은 승리하라. 네. 서영길 후보와 이겨라. 이런 어떤 판단에서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정 지역의 기득권 정치가 아니고 연수갑 주민의 삶을 바꾸는 좀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라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이번 선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중차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과연 어쩐 입법 독재, 행정 독재, 이 사법 독재, 이 독재 정권에 맞서서 뭔가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우리 당의 어떤 명령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발이 컸습니다. 정승현 전 연수갑 당협위원장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이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공천 받을 때마다 네, 전략 공천으로 받았기 때문에 항상 당내 반발이 심했고요. 이것도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공천 과정에서 아쉬움과 반발이 나오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네, 선거는 결국 개인 감정보다는 주민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세 번 연속 한 지역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우리 당이나 민주당에 의해서 한 지역에서 세 번 연속 떨어진 사람을 네 번째 공천해 준 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0: 네.
4: 어떤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권자들은 누가 더 경쟁력 있고 지역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지 아마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무수의 불처럼 앞으로 가겠습니다.
0: 예, 일각에서는 공천 헌금 의혹 제기했고 수사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4: 뭐 전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도 아니고요.
0: 예. 예,
4: 이곳에 오면서 저에 대해서 음해 세력들이 왜곡한 사실들을 바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중앙당에.
0: 예. 예,
4: 재심 청구할 때 이런 내용을 냈는데 전부 허위 사실로 기각이 됐고요.
0: 예.
4: 또 안 되니까 또 저기 뭡니까? 저 법원에 가처분 신청 냈는데 거기서도 또 보정 자료로 이걸 또 추가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0: 예.
4: 또 다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되니까 또 경찰에 또 해서 또 수사 착순이 뭐니 나오는데 네,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브로커 정치, 음해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지저분하게 가는 부분이 가슴 아프고요. 수사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진실이 확실히 밝혀지겠죠. 네.
0: 자, 연수 갑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 지역 어떤 지역인가요? 과거 황우여 전 의원이 여러 차례 당선된 보수적 색이 좀 있는 데죠? 어떻습니까?
4: 인천의 강남입니다.
0: 예.
4: 한마디로 인천의 강남이고요. 보수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저는 뭐 보수라는 단어보다는 우파라는 단어를 예. 좋아하는데 우파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요. 연수갑에 흠뻑 빠질 겁니다. 그리고 연수는 분당 일산과 함께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무도 어우러지고 굉장히 숲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차분하고 5층짜리 서울 반포의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는 서초 반포와 같은 그런 도시로 이 연수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0: 예, 박후보의 핵심 공약이 뭡니까?
4: 아무래도 지금 여기는 이제 일산 분당처럼 35년이 넘어서 재건축에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제 재건축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이 부분에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추진할 것이고요. 연수갑은 특히 인천은 서울의 1.7배나 됩니다. 면적이요. 그리고 인구는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땅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통을 굉장히 지금 중시 가장 큰 숙제로 알고 있고요. 버스 노선이라든가 지하철 KTX 송도역이 이제 생기는데, GTX가 생기는데, 청학역을 빨리 좀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상대가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상대가 간단치 않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네, 송영길 후보는 뭐 인천시장도 하셨고요, 뭐 당대표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당대표뿐만 아니라 뭐 5선 개항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0: 예.
4: 네. 그런데 이제 또 여기를 통해서 연수를 경유해서 또 당대표까지 이제 하신다고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0: 예.
4: 예. 저는, 송영길 후보가 또 시장 때 이쪽 그 연수갑에 여러 가지로 조금, 소원한 일도 좀 하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0: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송영길 후보와 끝까지 싸울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끝까지 뿌리 내리고 이 지역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정말 위에서 희생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1: 예, 송영길 후보가 아까 무슨 서운한 일을 어디 지역 주민들한테 했다 그러시는데 그건 뭐 구체적으로 밝히게 좀 그러셔서 말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0: 아니 뭐그뭐 여러 가지 그뭐 랜드마크 151층이나 뭐 이런 거 트윈파크나 뭐 이런 어떤 개발 계획을 안상수 시장이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안상훈 시장님 말 의하면 그런 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무산시켰다 뭐 이런 거고 뭐또 신세계 백화점의 자리에 또 롯데를 앉혔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지역 주민들이 뭐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여러 가지 그 서운한 부분들 그러니까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송영길 후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송영길 후보보다 이건 내가 낫다. 이게 뭔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0: 박종진하면 언론인 출신이고요. 예. 아무래도 귀가 열려 있고 저는 강점이 협치입니다, 협치. 그러니까 무언가 화합의 정치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과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문제를 직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치 문법에 갇혀 있지 않다는 점도 강점이고요. 답답한 현안을 좀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이제 가면 초선 아닙니까? 초선이 뭐 기자 때도 보면은 우리가 5년 차 미만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숙 갑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근데 이 야권표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정승현 전 위원장, 개혁신당 후보로 등록했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인가요?
0: 저는 그냥 이런 거 신경 쓰면 선거 운동을 못 해요. 예, 그냥 묵묵히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정승현 전 위원장이 제기했던 모든 뭐 가처분 신청이나 재심 다 기각됐고요, 법원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결정이 됐고 또 탈당을 하셔서 이제 뭐 개혁신당 가셨는데 한마디로 그냥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주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요. 네네.
1: 단일화 가능성 있습니까?
0: 그거는 단일화는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1: 예.
0: 당과, 이거는 이제 야권 단일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의 문제는 어떤 당과 당과의 어떤 그런 그 모종의 이야기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생각해 보진
1: 아, 그래요. 후보끼리 어떤 관련해서 뭐 말씀이랄까요? 좀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전혀?
0: 않았어요. 네, 저는 뭐 문자로 함께하자 이런 문자를 많이
1: 아,
0: 보냈는데,
1: 그래요. 예.
0: 답이 없습니다.
1: 아, 문자는 자주 보내셨다고요.
0: 그럼요. 우리 원래는 같은 당의
1: 예.
0: 당협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서로.
1: 답장을 한 번도 못 받으셨습니까?
0: 답장을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직 봐야 될것 같은데요. 보내긴 보냈는지 갑자기. 답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 그렇군요. 많이 화가 나 계신 것
0: 뭐,
1: 같습니다.
0: 악수 한번 현장에서 이렇게 제가 손을 내밀었는데,
1: 예.
0: 거부당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아니, 많이 서운해 하시겠죠.
1: 아,
0: 그
1: 감정,
0: 마음 이해합니다. 더 이상
1: 예.
0: 뭐, 제가 그 정승현 씨, 사실은 이제 같은 당협위원장 있을 때 친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이해합니다.
1: 그 정도 상태면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감정적 골이 메워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떤, 예.
0: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런
1: 예.
0: 얘기. 이제 그냥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천을 받아서 이 지역의 어떤 당협위원장이 된다는 의미가
1: 예.
0: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협위원장 물러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 예.
0: 굉장히 아마 서운해하고 마음이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민심

0: 지금 크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가요?
1: 네. 저는 그런데요. 네.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했지만 원래 여론조사할 때 야권은
0: 예.
1: 응답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응답을 할 때 야권은 샤이보수로 그냥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100%로 이거를 뭐 신뢰하고 하면은 일 못합니다. 이거 선거 못 치릅니다.
0: 예.
1: 네, 저는 얼마든지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선거 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좀 바뀌어야 합니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0: 예.
1: 네, 그리고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고요. 이번에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해서 대한민국이 뭐 좀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입법, 행정, 사법까지 갔는데 거의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자치까지 가져가면 진짜 완벽한다 독재가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정치 지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말씀 제가 잘 받들어서 네, 견제의 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장동혁 대표는 지원 유세 옵니까?
1: 저는 오시면 감사하지요.
0: 아, 그래요.
1: 예. 아직까지는 네, 일정에는 제가 받질 못했습니다만 예. 아마 오실 거로 믿습니다.
0: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이지만요. 수도권의 후보들은 장동혁 대표 오는 걸 반기지 않는 분들도 많던데요. 박 후보는 안 그러시는가요?
1: 저는 안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1: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0: 예.
1: 예,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당연히 있죠.
0: 예.
1: 어느 누가 당대표 되면은 뭐 뭐 정청래 대표를 다 지지합니까? 민주당은
0: 다 지지하진 않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예. 경우에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1: 그런 여론조사 나온 예. 거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찾아본 적이 없는데.
0: 아, 그래요.
1: 솔직히 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0: 예.
1: 예. 뭐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래요. 그럼 와달라고 요청하십니까?
1: 당대표가
0: 혹시?
1: 예. 뭐 조금 뭐 소통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중진들이 예. 비판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죠.
0: 예.
1: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예. 당 대표가 어찌 됐든 당원의 손으로 합법적으로 뽑힌 사람 아닙니까?
0: 예.
1: 존중해 줘야죠. 당연히 너는 그게 어느 당 대표 하물며 그게 저는 이준석 당대표였을 때도 한동훈
0: 예.
1: 당대표였을 때도 다 존중해 줬습니다.
0: 아,
1: 왜
0: 그래.
1: 그러십니까? 전부. 난 이렇게 흔드는 이유가
0: 예.
1: 이게 당내에서 흔드는 건지 정말 민주당에서 흔드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 뭐 당외에서 흔드는 건지
0: 예.
1: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내에 우리 연수갑은 이거 흔드는 사람 없습니다. 네.
0: 아, 그래요? 예.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는 뭐 오세훈 시장 후보도요. 별로 네. 안 반가워하는 것 같고 보도에 따르면. 예. 그런 일들이
1: 아니, 오세훈 시장도 다 지지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0: 예? 안철수 후보도 와주길 안 바라는 것 같아서요. 와주기를.
1: 예, 이준석 예. 후보도 만났던 예. 데 보니까.
0: 예, 예. 예?
1: 거기에 정동영 후보도 오세훈 시장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그 저한테 그
1: 저는 뭐 다 오세훈 시장 지지를 해야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앵커님?
0: 예.
1: 이게 지금 소위 예. 우파 세력이 다 예. 뭉쳐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이게 그게 저한테 하실 질문이 아니고 오세훈 시장은 예. 왜 장동혁 대표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나요?
1: 그걸 저한테
0: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1: 네, 오세훈 예. 시장의 제가 속마음을 제가 뭐 현민영으로 본 건 같지 예. 않은데 아니,
0: 바깥에서 흔드냐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바깥에서 흔드는
1: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예. 모든 표가 다 오세훈 시장한테 가기를 바라겠죠.
0: 예, 예.
1: 이렇게 막 누굴 빼고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1: 저 또한 그렇습니다.
0: 예. 네.
1: 우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저를 다 지지해야지 제가 당선될 거 아닙니까?
0: 예.
1: 누굴 빼고 이렇게 하는 정치는 마이너스 정치 아닙니까?
0: 아,
1: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예. 박 후보님, 장동혁 대표 혹시 와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신 최근에 적이 있습니까? 일정상?
1: 아, 뭐 제 마음을 장동혁 대표가 잘 알 거라고 믿습니다.
0: 아, 요청을 안 하셨군요, 구체적으로.
1: 예. 아, 와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0: 처음
1: 개소식에도 제가 초청했는데
0: 예.
1: 그때 이제 박민식 그 부산 북구 거기가 조금
0: 아, 그래요.
1: 더 여기보다는 진짜 아주 그 민감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 근데 거기로 왔는데 같은 시간에 했어요 제가.
0: 예.
1: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0: 예.
1: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0: 예.
1: 모든 것을 다 화합의 정치로 보는 게 그리고 나중에.

0: 서로가 서로 잡아먹으면 같은 당에서 같은 우파에서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전.
1: 예, 마지막으로 한 10초 남았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견제하는 힘을 주십시오.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가 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 예,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예,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후보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넘어?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7: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옥임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8: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6: 얼마 전 한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쓰러진 시민들을 도왔던 상인인데요. 그날의 참혹했던 기억으로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등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대형 참사는 피해자의 유족을 넘어 구조에 나섰던 이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죠. 그나마 경찰과 소방대원에겐 국가 차원의 심리치료가 지원되지만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한 민간 봉사자는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 사회가 나서서 위로해야 합니다.
8: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0: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 목포 MBC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이행 전략이라 밝혔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한 이행 전략이라며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건 통일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오늘 오전 평화적 두 국가 언급이 통일부 장관의 구상으로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논란이 계속되자 주무부처의 이행 전략으로 다시 해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야가 다음 달 5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는 것을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계속 논의를 하자고 해 합의문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분기 가계대출 규모가 늘면서 가계신용이 2천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통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99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에 비해 14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가계 신용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할부 대금 등 판매 신용을 합한 가계 부채 규모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현대차와 기아 생산 공장에 2만 5천 대 이상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를 열어 휴머노이드 로봇 초기 시장 안착 등을 위해 아틀라스 2만 5천 대 이상을 그룹 내 공장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2년 내 아틀라스 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도 연간 35만 개의 규모로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127명을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에게 고액을 빌리면서 허위로 차용증을 썼거나 고가 아파트를 샀지만 소득과 재산에 비해 자금이 과도한 경우 3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를 산 경우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로 2024년 서울 강남 3구, 마포, 용산, 성동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산 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충남, 전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지 많은 곳 120mm 이상, 수도권

0: 강원 영동은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 10에서 60mm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18도 등 15도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어제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한 요즘 우리는 코너에서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존. 오존은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강한 자외선과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어쨌든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고 양산으로도 가려지지 않아서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6배 이상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다는데요. 고농도 오존은 눈과 목을 따갑게 하고요. 폐 깊숙이 침투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고 농도가 짙을 때는 실내에서도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 날씨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데 앞으로 외출하실 때는 오존주의보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제임스 블런트의 You Are Beautiful 전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오존 이야기 해봤는데요. 오늘 참고로 오전에 오전 지수는 전국이 보통이었지만 오후에는 대구, 부산을 포함한 경북, 경남 지역이 나쁨이었다고 합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한낮에 야외 활동을 줄이는 거라고 하네요. 오존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배출물질이 강한 햇빛과 만나서 생기는 대기오염물질인데 특히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8186님이 햇살은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데 오존도 미세먼지도 좋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더 신경 쓰이네요 하고 문자 주셨고 조광희님도 프레온가스 등 화학물질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오존층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2117님도 과거에 비해서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많아졌어요. 자외선에 미세먼지에 오존 등등이요. 그런 거 보면 오당제 코너 중에 하나인 오늘도 지구편 이 코너처럼 지구편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외선과 황사 외에는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황사, 자외선, 미세먼지, 오존까지 진짜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미세먼지도 예전보다 더 많이 심해졌고 그래서 그 오존이 많을 때는 주의할 점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 시간에 오후 2시에서 5시 정도에 가급적이면 장시간 야외 활동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 어르신이나 뭐 어린이들 또 호흡기 질환자 외출 줄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숨이 차거나 목이 따갑고 눈 아프고 그러면은 바로 실내로 들어오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런 날에는 이제 오존이 많다 하는 날에는 야외 운동이나 달리기, 자전거 같은 격한 활동도 좀 쉬어 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때도 마찬가지지만 창문을 너무 오랫동안 열어두기보다는 좀 실내 공기를 잘 이렇게 짧고 굵게 환기시키고 잘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 물 자주 마시고 충분히 휴식 취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오존이 미세먼지처럼 눈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더 방심하기 쉽다고 하는데 농도가 높으면 뭐 기침, 두통, 피로감,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 아프고 막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지? 숨도 좀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막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존이 농도가 높아서 그런 걸 수 있어요. 니까 좀 잘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8256님 젠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제발요. 우 8256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오늘 어떻게 즐거운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당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답답한 고민 사연 간직하신 분들 오당제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 들르셔서 꼭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 가구 온라인,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만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마주앉은 한일 정상. 양국의 관계 심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일 양국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면서 양국 사이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핵심 에너지인 LNG와 원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이 곧 시작된다면서 양국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임대받게 한 뒤 이를 처분해서 수익금을 나눠 가진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전제품 사기 집중 단속을 벌여서 이 대출 브로커와 작물업자, 렌털 명의자 등 82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63명에게도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됐는데 20대 30대의 가담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브로커들은 SNS 등을 통해서 가전제품 장기 렌털 상품에 가입하면 목돈을 준다면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끌어들였는데요. 출고된 가전제품은 작물업자를 통해서 판매했는데 이 렌털 명의자에게는 수십만 원의 렌털 비용 청구서가 매달 날아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작물 창고에서 가전제품 127대를 압수했고요. 작물업자와 거래한 또 다른 사기 브로커들을 추적하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출입구 부근에서 낙석이 발생해서 2년 5개월 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제주 만장굴이 안전보강과 내부 환경 개선 작업을 마치고 오는 30일부터 다시 관람객을 맞게 됐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만장굴은 총 길이 7.4km 중에 1km 구간을 개방해 왔지만 2023년 12월 지름 70cm 규모의 돌이 떨어지면서 전면 통제가 됐는데요. 당시 낙석은 온도 변화에 취약한 동굴 입구 부분에 결빙이 녹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후 안전조치와 데크 교체 등 개선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재계유산본부는 만장굴은 천연 동굴이라는 특성상 동굴 내부의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관람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다 보니 예정보다 지연됐지만 이달 말에 재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 밤 0219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딸과 제주도 다녀왔는데 눈에 선하네요 하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앞에서 제주도 만장굴 다시 재개장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제주도가 원래 화산 지형이어서 이제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제주 만장굴인데, 이 동굴이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곳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었는데, 임시적으로 폐쇄가 됐었는데, 이제 2년 5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다는 소식이었고요. 만장굴이 이제 여름 같은 때 가면 또 되게 좋잖아요. 그 동굴이 서늘한 온도 때문에 또 유명한 피서 명소로도 유명하고 그동안 기다린 만큼 재개방 소식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네요.

네요. 조영훈님 사기꾼 나빠요. 신은희님 순진한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은 더 엄벌에 처해야 할것 같아요. 글 남겨주셨는데 신용 점수가 낮거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명의 이용해서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이거 되팔아서 수익을 챙긴 일당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명의만 빌려주면 돈 주겠다 유인한 뒤에 TV, 뭐 냉장고 이런 세탁기 같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매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품을 중고로 처분하고 명의 빌려준 사람들한테 할부금 이 채무가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보통 신용 회복 중이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명의를 여러 건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수천만 원대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앞에서 조영훈님, 신은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명의 빌리고 또 이익을 챙긴 범죄라서 더 씁쓸하게 느껴지고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남긴 만큼 철저한 수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선힙합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작곡가가 한 명이고 보컬은 AI라고 해요. 마음의 숲 이 노래 들어볼게요.

조선 힙합의 마음의 숲 듣고 왔습니다. 정호주님이 AI가 발전하긴 했나 보군요. 라디오에서 AI가 만든 노래를 듣다니 하고 글 남겨주셨고 문성주님도 목소리는 좋은데 감성은 글쎄요. 김동현님 처음 듣는 노래인데 정말 좋아요 하셨어요. 아, AI가 만든 건 아니고 보컬이 AI라고 해요. 목소리가. 근데 목소리도 저는 되게

0: 매력 있는데요. 뭔가 누구 목소리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보컬이라서 들으면서 오, 너무 좋다. 아마 여러 가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노래도 좋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이었고요. 최동란님, 야근하고 들어갑니다. 정확히 12시간 일했네요. 잔디 목소리로 힘받고 퇴근해요 하셨는데 우리 동남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3부 에서도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잠시만요.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 해볼 예정이니까요.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0711님,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걷기 좋은 계절이 지나가고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날에도 오당제와 함께라면 시원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걸으면서 잘 들을게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이번 봄에 또 여기저기 걸으면서 날씨가 너무 좋다. 조금만 더 이 날씨가 오래됐으면 좋겠다. 오래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금세 이렇게 또 여름이 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존의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낮에는 걸으실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해 지고 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에도 시원한 여름 밤도 있으니까 그때도 오당제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잘 걸으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664님은 병원에 가서 머리 MRI 사진 찍었는데요. 뇌수술할 뻔했는데 결과가 잘 나와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기분 좋아요 오늘. 아, 검사 결과 기다리시면서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결과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좀 걱정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잠도 잘 챙겨서 주무시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래오래 이렇게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2516님, 젠디 우리 손녀 김하은 선수 역시 기대한 대로 금메달 땄어요. 창원 대회에 이어서 청주 대회도 대회 신기록 냈어요. 전 대회 우승자라서 부담이 컸을 텐데 잘 이겨냈네요. 오당제 덕분인가 봐요.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고 응원해주세요. 저도 잘 지켜볼게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너무 귀엽다. 하은 선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은 선수가

0: 손가락으로 이렇게 1등을 의미하는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금메달이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상장도 들고 사진 찍은 거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성적이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담감을 다 이겨내고 또 이렇게 1등을 금메달을 기록한 우리 하은 선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원혜숙님은 스승의 날 앞치마에다 편지를 써서 입고 들어갔더니 노래 교실 선생님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소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예전에 그 내일 일기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스승의 날이라서 이벤트 뭐 하면 좋을지 문의를 해 주셔서 다들 이렇게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편지였는데 앞치마에다 편지를 써서 입고 들어가셨대요. 와, 선생님 진짜 감동받으셨겠다. 다행히도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신 덕분에 혜숙님의 이벤트 성공적이었네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036님은 저는 요즘 민화를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나이 60에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 있습니다. 다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취미 생활 하나씩 하시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게 웃으면서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모든 날이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민화를 요즘 또 배우고 계시다는 우리 9036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울산 울주에 사는 서다현입니다.
0: 다현님, 반갑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우리 다현님.
1: 네.
0: 네, 본명은 좀 쑥스러워서 닉네임으로 자기소개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다현님이라고
1: 네.
0: 불러 드릴게요.
1: 네.
0: 왜 근데 닉네임 정하셨어요, 혹시?
1: 아, 원래 예전부터 제가 그림 그릴 때 쓰는
0: 아,
1: 예명이에요.
0: 예명이시구나. 아,
1: 네네네.
0: 그래요. 오늘 그 예명 다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건데, 민화를 배운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1: 아, 민화 배운 지는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0: 오, 5개월 되셨어요?
1: 네네.
0: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1: 너무 재밌고요. 집중하기가 너무 좋아서,
0: 네.
1: 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민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1: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다 보니까
0: 네.
1: 너무 이렇게 쨍한 그림보다는 은은한 그림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0: 네.
1: 예, 그래서 또 민화에 이렇게 옛날에 민속신앙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행운을 비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0: 네.
1: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예, 지인들께 이렇게 또 선물도 드릴까 하고 민화를 배우게 됐어요.
0: 그러면 보통 뭘 그리시는 거예요? 동물 같은 거, 뭐 식물 같은 거, 뭐뭘 그리시는 거예요?
1: 주로 이제 연화도라고 이제 연꽃도 그리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그 목단꽃, 예, 그런 걸 그리기도 하고 또
0: 네.
1: 까치랑 호랑이처럼 예, 좋은 뜻을 가진 그런 것들을 동물들도 그리고 그렇게 해요.
0: 아, 식물도 그리고 동물도 그리고
1: 네네네.
0: 그러시구나. 이게 선물 받으면
1: 지금은
0: 되게
1: 예.
0: 네, 말씀하세요.
1: 지금은 제가 귀여운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0: 아, 귀여운 고양이도 그리시고.
1: 네네네네.
0: 그림 그려서 주변에 막 선물도 하고 그러세요?
1: 네, 이제 선물을 이제 거기에 맞게 뭐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또 동물을 그려서 선물을 할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건강을 조금 생각해야 될 분들한테는 또 건강을 생각하는 그림 그림을 좀 선물을 할까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누구한테 줄까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건강을
1: 네.
0: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떤 그림 그리시는 거예요?
1: 아무래도 이렇게 좀 진취적인 그런 걸 그림이 또 좋고 또
0: 진취적인
1: 꽃을
0: 그림.
1: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0: 네.
1: 예, 그러니까 예, 목단이나 그런 것도 좋겠죠.
0: 오, 엄청 세심하게 또 이렇게 선택해서 그리시는구나. 그럼
1: 네네.
0: 궁금한 게 민화랑 서양화의 차이가 어떤
1: 네.
0: 거예요?
1: 아, 그건 이렇게 물감의 차이고
0: 네.
1: 또 예, 색상이 민화는 굉장히 은은하고 보면 볼수록 이렇게 꼭 이렇게 불에 비친 것 같은.

0: 같은 예, 은은한 달빛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물을 더 많이 쓰는구나, 그죠?
0: 꼭 그렇지는 않은데
1: 그렇진 않아요.
0: 오히려 수채화보다는 물을 적게 쓰는 것 같은데요.
1: 아, 수채화보다는
0: 네네네 네. 물건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남승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디서 배우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0: 아, 저는 지금 문화센터랑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요.
1: 네.
0: 네, 두 군데서 배우고 있어요.
1: 문화센터랑 또 학교에서 두 군데에서
0: 네네네.
1: 다 배우고 계시고 그럼 오늘도 네네. 다녀오신 거예요?
0: 아니요. 그 수요일이랑 금요일 날 하거든요.
1: 아, 일주일에 두 번.
0: 네네네.
1: 그
0: 그런데 이제 네. 집에서 이렇게 그때 배운 것들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집에서 하고
1: 아,
0: 계속
1: 하시고.
0: 거의 일주일 내내 그린다고 보면 돼요.
1: 아, 수요일 금요일에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집에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0: 네네네.
1: 와, 멋지시다. 근데 그럼 원래도 그림을 그리셨어요?
0: 예, 그림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예,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고 또 제가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1: 네.
0: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거나 이렇게 만날 횟수가 작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굉장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취미로 그림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1: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게 즐기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집에 네. 작업실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0: 예, 뭐 제 작업실이라고 그냥 조그만하게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1: 네. 그럼 네네. 미나 배워서 선물도 네. 하시고 또 앞으로 네. 최종 꿈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0: 아, 제가 자원봉사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조그만한 거라도 좋은 글귀를 담아서 그 미나에서 나온 아름다운 그 그림 과 함께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1: 오, 너무 멋진 꿈까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현님 오늘 연결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아, 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1: 네.
0: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차이가 17살이에요.
1: 우와.
0: 네, 그래서 큰 아들은 밖에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 독립을 잘하고 있었고
1: 네.
0: 너무 든든하게 생활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또 작은 아들은 지금 이제 고1이거든요. 이제 수험생의 길에 접어들었는데요. 요 3년 동안에 굉장히 좀 더 힘들겠지만 잘 견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1: 네, 아, 두 아드님에게 네. 그 마음이 정말 잘 전해질 것 같고요. 다현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즐거운 취미하시다 보니까 목소리도 너무 밝으시고 그 행복함이 저한테까지 전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네, 미나 잘 그리시길 바라겠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0: 아,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들었으면 좋겠어요.
1: 네,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다현님께는 네. 렌틸콩 두유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현님 모든 날 모든 순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울산에서 민화를 열심히 그리고 계시는 서다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왔습니다. 김명자님이 오당재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할게요. 조영호님, 전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림의 매력은 집중해 있는 것 같아요 하셨고. 유경희님, 저는 그림 솜씨는 없지만 그림 보는 건 좋아하는데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해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림 배우시는 게 진짜 힘이 될것 같아요. 평소에도 뭔가 에너지가 되고 좋아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나 좋은 취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뭐 그림을 취미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9200님은 저는 낮에는 자고 야근, 출근해서 일하면서 듣고 있네요. 대형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야근이라 낮에는 자고 밤에 열심히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근하면서 심심하지 않게 잘 듣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조선소에서 안전관리를 하시면서 밤에 또 야근을 하고 계신 건데 사실 야근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몸도 피곤하고 근데 이렇게 또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신은희님, 요즘 너무 가물어서 텃밭에 채소들이 말라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하면서 김태우의 사랑비 신청해 주셨는데요. 내일 비 소식 있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비 오고 있다고 소식 전해 주신 곳도 몇 군데 있는 것 같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비 소식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단비가 되기를.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우리 은희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굿뉴스 퀴즈 같이 풀어볼게요. 김태우의 사랑비.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UU. UU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4: UU 제약.
5: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나 고립된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 서비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보

확인하러 갔다가 의식을 잃은 주민을 발견해서 바로 119에 신고했고요. 해남에서는 전기요금을 오래 내지 못해서 전기를 쓰지 못하던 가정을 발견해서 다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일 동네를 다니는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이 복지의 빈틈을 채워주고 있는 건데요. 또 짓은 무엇일까요? 1번 꽃다발, 2번 생필품, 3번 일기장.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전해주신다고 하죠. 1번 꽃다발, 2번 생필품, 3번 일기장. 정답은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장필순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또 어딘가를 향할 때.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0: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파업 전 노사 협상 시한이 오늘 밤 10시로 정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시각까지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중노위가 제시한 합의안을 사측이 받아들이면 노조 조합원 투표가 이어지고 합의 또는 파업이 결정됩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본인이 제시한 합의안을 사측이 검토 중이고 노조는 대기 중이라 전했는데요. 사측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내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 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이행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는 남북 간 평화 공존 제도화를 위한 이행 전략이라며 평화 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건 통일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오늘 오전 평화적 두 국가 언급이 통일부 장관의 구상으로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논란이 계속되자 주무부처의 이행 전략으로 다시 해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건 전쟁부 산하 국방정보국 차원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MBC 취재 결과 미 국방정보국 워싱턴 본부는 지난 3월 정 장관 발언 이후 주한미군 등에 한국과의 위성정보 공유 제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방침을 전달받은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보 공유 제한에 앞서 국방부에 미국 측 움직임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7차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던 북한군이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군사 분계선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군은 지난해 강원 고성, 경기 연천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수십 명씩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군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이후 되돌아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늦은 새벽부터 충남, 전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오후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9: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0: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 시끄럽게 때를 써서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는 뜻인데요. 우리 사회의 약정 문화가 이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가령 인터넷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통신사의 해지 의사를 밝히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면서 고객을 붙잡으려 하죠. 하지만 묵묵히 요금을 내는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데요. 결국 가만히 있으면 손해가 돼서 모두가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 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9: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0: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집배원분들이 안부를 살피면서 정기적으로 함께 전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5811님 정답 2번 생필품. 매일 듣고 있어요. 혼자 오이 포장하는데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렌틸콩 두유 한 박스 받으실 분은 5811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샵 8001번으로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 서비스는 중장년 1인 가구, 고립 청년, 조손 가구 등 정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위기 가구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운영 여부와 대상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서 상담 받아보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네요. 이렇게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한국 MSD 캣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3: 깜빡 말고 캣박시부.
1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3: 깜빡 말고 캣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1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1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5: 네.
1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4: 맥스 안 터져요.
1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4: 맥스 안 터져요.
1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7: 환인제약.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아직 신에게는 12가지의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어옵니다.
6: 무엇이 중한디? 고민 해결 말고 무엇이 중한디?
7: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8: 오늘만 남의 편!

0: 만나는 환상의 짝꿍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BC의 김준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두 분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고요?
3: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2: 네네. 좀 더웠어요.
0: 날씨 너무 더워졌죠.
2: 네, 더워서 그러니까. 여름이 좀 빨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 요즘 더우니까 그 공포 영화 살먹지 인기 많거든요. 혹시
0: 맞아요,
3: 그거 보셨어요?
0: 저는 안 봤습니다.
2: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3: 네. 저도 공포 영화 진짜 무서워해서 잘 못 보는데 네. 제가 그것과 관련해 좀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얘기했는데 살짝 얘기해봐도 되나요?
0: 그 역대 공포영화 관객수 1위 달성했다고 하던데
3: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공포영화 누나들이 보여주면 잠을 못 자고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아예 못 보고 저는 제목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제 친구하고 그 살쪄서 좀 고생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각방까지 쓰고 있고 네. 다이어트가 요즘 가장 인생의 가장 그 고민? 그래서 막 저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네. 갑자기 살먹지 진짜 무섭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영화 제목인 줄 모르고 아 살에 목이 살쪄서 목에 낀 지방이 무섭나 보다. 그래서 살먹지 무섭지 이랬대. 친구가 봤어? 이러는 거예요. 네. 아니 너 살쪄서 목에 낀 지방이 무섭다는 얘기 아니었어?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0: 아니 너무 아닙니까? 웃긴데?
2: 재밌는데요?
0: 아, 진짜 재밌는데요?
2: 저는 살먹지 하는 줄 알았어요.
0: 살먹지. 네,
2: 살을 그러니까. 먹지라는 줄 알았어요.
0: 그 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3: 아무런 그런 이야기
2: 제목만.
3: 네. 네. 근데 여기는 잘 못 살린 것 같아요.
0: 아무도 못 봤네요 우리 다.
3: 네. 네. 다음에 좀 잘 준비해서 딴 데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0: 아니 재밌었어요.
2: 살먹지 재밌었어요?
0: 네.
3: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해보는 당신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은 오늘만 남의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귀한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고민 사연 만나볼 건데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3: 전북에서 장고민님 남자분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참고로 오늘 고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심각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3: 오늘만 남의 편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꼭 좀 짚어주세요. 우리 부부는 8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먼저 호감을 느꼈지만
0: 오빠, 우리 사귈래요?
3: 고백은 아내가 먼저 했고요. 서로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취미생활, 친구관계를 모두 포기했고 그러면서 일과도 단순해졌는데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4: 여보, 나왔어. 얘들아, 아빠 왔다.
0: 왔어? 당신 씻을 거지? 씻으러 들어간 김에 욕실 청소도 좀 같이 해줘.
4: 알았어.
0: 맞다. 5당에 숙제 있다고 그랬는데 여보 씻고 나와서 5당에 숙제도 좀 체크해줘.
4: 알았어.
3: 이렇게 살림도 같이 하고 아이들 케어에도 매달리고요. 주말에도
4: 아이고 그래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3: 아이들 돌보는 건 제 몫입니다. 또 아내는 운전을 못해서
0: 여보 나 마트 가야 되는데 좀 태워놔줘.
4: 알았어.
3: 어디 간다고 하면 꼭 제 차로 데려다줘야 하고요. 아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리는 성격이라 아이들 학교 행사도 늘 저 혼자 참석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를 호라비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혼 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오로지 제 힘으로 해결했지만 명의는 아내와 반반으로 했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되거나 만에 하나 헤어지게 되더라도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아내가 그 돈으로 편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아내는 가끔 이혼 얘기를 꺼냅니다.
0: 당신은 여자 마음을 너무 몰라.
4: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여보. 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일하랴 살림하랴 애들 돌보랴. 아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0: 몰라. 나는 그냥 혼자 살 걸 그랬어.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해. 당신뿐 아니라 나는 누구랑 살아도 잘 안 맞을 거야.
3: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지치고 숨이 막힙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숨이 막힙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권유도 해봤는데요.
4: 여보 그러지 말고 사회생활도 좀 해보면 어때? 당...

0: 지금 대학도 좋은 데 나왔는데 아깝잖아. 과외라도 한번 해보지.
1: 사회생활? 지금 나보고 나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거야? 그래야 당신 속이 시원하겠어?
0: 그런 뜻이 아니라.
1: 내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면 차 사줘. 차 사주고 연수비까지 대주면 한번 생각해볼게.
2: 이렇게 아내의 반응은 늘 냉랭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아내는 왜 자꾸
1: 혼자 살고 싶어.
2: 혼자 살고 싶다는 말로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까요? 제가 정말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걸까요? 변호사님, 아나운서님, 오늘만의 제 편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1: 장고민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에 소개되어 사연이 저희 쪽으로 온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이거는 약간은 이혼을 생각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1: 아내분이? 제가 지금
0: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글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겹겹이 쌓이면 좀 이렇게 파탄 내리러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전 단계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1: 갈등이 좀 심해진 상황이죠. 네.
3: 저도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사연이어서 아까 오기 전에도 한 두세 번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거리를 좀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1: 그러니까요. 물론 이 사연은 남편분이 보내주신 거니까 저희가 아내분의 입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연만 가지고 유추를 해본다면 어떠세요? 남편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0: 일단 남편 기준으로 봤을 때 남편은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혼 상담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제 의뢰인, 그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1: 네.
0: 기준으로 이제 소장이나 서면을 작성을 하고
1: 그쵸.
0: 그걸 보내면 상대를 받아보고 답변이 옵니다.
1: 네. 어때요?
0: 완전 달라요.
1: 아, 그래요?
0: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내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맞을 거인데 왜 이렇게 말하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맥락들이 뭐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1: 그렇죠.
0: 또 이거 해라 뭐 해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맥락을 좀 충분히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1: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아내 혼자 살고 싶다 이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3: 근데 저는 이 사연에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네. 아내분이 당신은 여자 마음을 너무 몰라 혹은 나는 누구랑 살아도 잘 안 맞았을 거야 이런 말을
1: 맞아,
3: 하는
1: 맞아.
3: 거 보면 아내분이 좀 많이 우울감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저도 이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이 낳고 나서 집에서 육아하다 보면 네. 산후우울증도 심하게 앓는 사람도 봤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성격의 변화까지 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1: 네네.
3: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내분이 좋은 학교도 나왔지만 내향적이고 밖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좀 꺼리다 보니까 집에만 있고 이러면 진짜 좀 우울감이 올 수 있다고들
1: 맞아,
3: 하거든요.
1: 네.
3: 그래서 저는 남편분이 뭐 집안일도 잘하고 가장으로서 뭔가 지탱하고 있는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1: 네.
3: 이 아내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은 과연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1: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저도 좀 우울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1: 네.
0: 아내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근데 그 우울감이 원래부터 이제 있던 건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 때문에 생긴 건지
1: 네.
0: 좀 알고 싶기도 한데 뭐 그거는 좀 이 사연으로는 알 수가 없는
3: 그렇죠.
0: 상황이고
1: 그렇죠.
0: 다만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 또 크게 또 걱정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막 공격성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울하긴 한데
1: 네.
0: 막 공격하고 막 남편을 막 못 살게 굴거나 이러지 않고 좀 독립적으로 아니면 자유롭게 해달라 이게 좀 주된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아주 공격적일 때 가장 무섭거든요. 막 공격적이고 나가
3: 변호사님이 공격적으로 변했대요.
0: 아내분이 공격적으로 변했을 때 가장 무서운데 지금 이 정도면 공격적인 건 아니에요.
1: 그러게요.
3: 아내분이 나가 이렇게도 하세요.
0: 예를 들어서 나가 꼴 보기 싫다.
3: 예.
0: 라고 저희 집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네. 때는 사실은 그게 참 되게 안 좋은데
1: 네.
0: 그 단계는 사실 아닌데
1: 그 단계는 아니다.
0: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고 싶은 그 정도인데 그게 옛날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지 네. 아니면 어떤 최근의 계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뭔가 사건이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예. 자세하게.
3: 그래도 혼자 저는 좀 해결책이라고 하나 고민했던 거는 네.

0: 아내분이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게끔 좀 집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남편분하고만 나가서 자유 시간을 준다거나
1: 맞아요, 맞아요.
0: 하고 싶은 거를 남편분이 같이 좀 찾아주면 어떨까?
1: 네.
0: 그러면서 아내분이 적당히 좀 삶의 활력도 얻고 좀 긍정적인 마음도 얻다 보면은 아, 그러고 보니 나 이런 걸할수 있는 게다 우리 남편 덕이었네.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고 있었네. 이런 걸좀 느끼면서
1: 네.
0: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남편분이 아내한테 사회생활 해보라고 조언을 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항상 학교 행사도 늘 혼자 참석하시고 뭔가 그좀 자기의 생활이 잘 없으셨던 것 같은데 아내분이 아이들 보고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 일을 하고 또 자기만의 그런 시간이 생기면 훨씬 더 이런 감정들이
2: 그러니까
1: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2: 마지막에
1: 들어요.
2: 이제 차 사달라고 하거든요.
1: 네네.
2: 가능하면 사주면
1: 사주면
2: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저도 그 생각 들어요.
2: 뭐
1: 차 사주시고.
2: 뭐 우리 사연적으로는 뻔뻔하게 불가능한 거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가 뭐 비싼 것도 있지만
1: 그럼요.
2: 또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1: 네네네.
2: 차들도 많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2: 차 사주고 연수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2: 저는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으로 푸는 거거든요.
0: 네.
2: 우울감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고립돼 있는 모습이잖아요. 더 고립되려고
1: 맞아,
2: 하고
1: 맞아.
2: 혼자 있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남편만 유일한 소통 통로인데 그것조차 끊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1: 맞아.
2: 그래서 아예 더 다른 다리 같은 걸 만들어주는 의미에서 차 사주고 밖에 나가고 정말 사회생활 아닌 사회생활 하라고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1: 맞아요. 그러면 좀 덜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운전 연수도 추천드리고 차 먼저
2: 되죠.
0: 사지 말고 운전 연수만 시켜보셔도 그러니까 운전 연수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운전해보면서 갑자기 또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1: 달라질 수 있어요. 충분히.
0: 네. 충분히.
1: 범진호님이 여태까지 오늘만 남의 편 사연 중에 심각성이 최고다. 난이도네요.
2: 맞아요.
1: 하고 남겨주셨고.
0: 7939님. 뭡니까? 우리 집과 싱크로율 100%. 8살 차이에다 집안일 운전 못하는 거 기타 등등 이혼하자는 말까지.
1: 비슷하다.
2: 김경남님. 우리 남편이랑 같은 것 같네요. 집안일도 잘하고 말 잘 듣고 돈 벌어오고. 근데 말이 없고 재미도 없고 취미 없는 남편.
1: 집안일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돈도 벌어오시는데 재미가 없으시구나. 말도 없고.
0: 재미까지 있어야 되나요?
1: 근데 약간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나를 위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약간 성의 같은 게 그런 마음에서 뭐 집안일도 하시고 하는 거겠지만
2: 저는
1: 어려운
2: 좀
1: 것
2: 그러니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 듣고 계시니까. 이게 선택이 할 건 아닌데
1: 네.
2: 이렇게 좀 말 잘 듣고 돈 잘 벌어오고 이런 분이 좋은지 돈 안 벌어오고 재미있고 아주 재미있고 취미 많은 사람이 좋은지 궁금해요.
0: 맨날 늦게 들어오고
2: 예, 맨날 늦게 들어오고 취미 너무 많고
0: 친구 너무 많고
2: 재미 너무 많아. 돌아오면 재미는 많아. 돈은 안 벌어와. 그러니까 정말 지금 선택하라면 정말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1: 그러게. 아니 진짜 이 남편분도 엄청 노력하시는 것
2: 되게
1: 같아요.
2: 되게 노력하세요.
1: 예, 진짜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아내분 어렵네 진짜.
0: 어려워요. 오늘 어려운 사연입니다.
1: 어려운 사연인데 여러분 장고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리상자의 사랑했던 날.

0: 유리상자의 사랑했던 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장고민님의 사연에 대해서 많이들 글을 남겨주셔서 하나씩 만나볼게요.
1: 네, 신민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랑 처지가 비슷하네요. 저도 아내가 워낙 답답하고 안쓰럽고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아서 뭐 좀 배워보라고 사회생활이라도 해보라고 권하는데 맨날 흘려들어요 라고.
0: 그렇구나.
2: 네, 유경인님은 이보다 잘할 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내분. 사회생활이나 취미생활에서 한기가 필요할 듯해요.
0: 다들 비슷한 얘기 해주셨네요. 사회생활 해봐라.
1: 정인영님. 부부 상담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남편분 애고 이렇게
0: 부부 해서. 상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상담 받아보시면
2: 받아보시면
1: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안병익님은 이런 부부는 남편분한테 번아웃이 오면 진짜 끝입니다. 각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남편도 사실 이렇게 사연 제공한 거는 본인도 지금 힘드니까. 쉽지 않다, 힘들다는 걸
0: 맞아.
2: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2: 딱 이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0: 맞아요. 네. 두 분이 좀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네. 그 좀 전 유리상자 노래처럼 사랑했던 순간들을 좀 떠올리면
0: 맞아, 맞아.
1: 안 되나? 저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뭔가 왜 결혼하면 그렇게 싸우고 변호사님 되게 살짝 그 미소를 짓고 계신데 왜
2: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요.
1: 그 사랑, 그 결혼식에서 막 그 막 눈물 흘리고 그랬던 그 순간 순간들 떠올리면 싸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막
2: 시간이 흘러봐야 할 것 같아요.
0: 시간이 흐르면 그럴 수 있겠네요. 부부 상담하면은 뭐 그런 얘기도
2: 그
0: 얘기 하고 많이 하잖아요.
2: 많이 하죠.
0: 옛날 얘기
2: 예.
0: 하고 할 테니까 충분히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3679님 아내분 말씀대로 해주셔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혼자 있어 보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잘해줬는지도 알 수 있을 듯해요. 그나저나 사연이 이렇게 심각해서 준사 아나운서가 뉴스를 안 하셨군요.
0: 아, 앞에 오늘 8시 뉴스를 안 해가지고
1: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0: 그랬구나.
2: 자, 1489님 아내분이 자주 만나는 지인들 만남에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오랜 비교, 누군가 스트레스 주는 빌런이 있거나 남편분 잘못을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기보다 아내분이 경험하는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들여다보는 거지요.
0: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 네.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근데 아내분은 또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2: 지금 그러니까. 사연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네.
0: 그렇지.
1: 8837님 우울증은 아닌 듯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도 그럴 것 같아요.

0: 같다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남편이 채워주려고 해도 만족을 못하는 듯해요.
1: 아.
0: 그런가?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라고 생각했는데.
2: 저도요.
0: 예.
1: 왜요?
0: 채워주려고 해도 뭐 난 다른 사람 만나도 난 이럴 것 같아. 내 탓하고 있잖아요.
1: 네네.
0: 이 문제가 자꾸 내 탓하고 나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게 저는 우울증의 시작인 것 같아요.
1: 자, 저희가 4부에서 계속해서 문자 좀 더 소개해드릴게요.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화요일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문자 조금만 더 만나볼게요.
3: 네, 5260님 전부 다 같이 할 수는 없으니 우선 면허시험장 접수부터 하시고 자동차도 알아보시고 와이프 분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서로 늘려가 보세요.
2: 네.
3: 좋네요.
2: 이거 먼저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4: 맞습니다. 네. 남편분이 그리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6203님 남편분도 아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셔서 자기 생각을 아내분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왜 혼자 있고 싶은지 어느 때 여자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느끼는지 또 남편분은 가정을 지키려고 혼신을 다하고 있음을 넋두리 하듯이 말고 차분히 서로 대화할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려면 집이 아닌 어디론가 나가서 가까운 자연이 있는 곳이나 예쁜 카페 같은 곳에서 기회를 만드시면 어떨까요? 대화가 필요해요 하셨습니다. 네. 와 진짜 진심 어린 문자.
2: 그러니까 아이들 같이 말고 두 분이서
3: 두 사람
2: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 자 3075님 사연 듣고 처음 문자합니다. 아내란 사람의 저런 모습은 남편뿐 아니라 결국 자식에게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만 하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생각되네요. 이건 남편이 좀 강하게 또 단호하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해주려고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경제적 부분을 타이트하게 남편분이 관리하세요. 부부 상담은 의미 없습니다. 어허허. 남편이 강하게 아내를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인 것 같은데 강력한 자극을 줘야 합니다.
2: 되게 강력하게 문자를 보내주셨네. 예. 강한 문자.
4: 강력한 자극도 좋은데 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3: 혹시나
4: 해보셨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2: 접어야 돼.
4: 네, 빠르게 접는 게 좋지 않을까. 9474님 우연하게 방송 들었네요. 사연의 주인공 두 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역지사지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2: 아 그러게요.
3: 아내분이 역지사지 해주셔야 되는데
2: 그러니까 아내분이 역지사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서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라고 의견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고민님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염색약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4: 세상이 정말 따뜻하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진심 어린 고민 해결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니까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네. 제 사연도 아닌데.
2: 근데 장고민님이 좀 위로가 되셨어요.
3: 저는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라고 할까요? 네.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네.
3: 들어보시고.
2: 맞아요.
3: 예. 강한 쇼킹 간 것도 있고 또 부드러운 방법도 있고.
4: 시간도 들여보시고. 연수도 배워볼 수 있게 해보시고.
3: 저는 이 모든 힌트를 받으셔가지고 장고님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2: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민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또 속상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오당재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빌 위더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러블리 데이.

빌 위더스 러블리데이 듣고 왔습니다. 0236님이 오늘도 밭에서 열매 솎아내기 하고 있어요. 내일 비 온다는 뉴스에 마음이 급해서 인사를 이제 합니다. 오늘도 당신 편 계속 듣고 있어요. 아, 비 소식이 있어서 또 바빠지셨군요. 내일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그 양이 또 많대요. 그래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하고요. 그래서 비 덕분에 더위는 좀 한풀 꺾일 것 같아요. 내일 또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조함도 좀 해결이 되겠죠. 그동안 너무 건조하고 너무 덥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나아질 것 같네요. 그리고 보면은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어제 그제 막 30도 거의 육박했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10도 정도 완전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니까 건강 관리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5916님은 아들 하나인데 토요일에 장가 보내고 집에 고요와 적막이 쌓이고 있어서 오당제 라디오 틀어놓고 남편과 각자 방에서 빈둥지 증후군 치료 중입니다.

좋은 음악, 좋은 얘기 듣고 있어요. 서로 할 말은 많지만 휴식과 치유를 위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남편분이랑 각자 방에서 많이 허전하신가 봐요.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쵸. 아드님 장가 보내고 나면은 이제 빈자리도 느껴지고 집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거잖아요. 분명히 좋은 일인데 뭔가 허전하고도 조용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 들으시면서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천천히 마음도 적응해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아드님 챙기시느라 엄청 바쁘게 또 지내오셨을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5926님 마음도 좀 편하게 쉬시고 남편분이랑 두 분이서 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 계속 많이 들려드릴게요. 5694님 개인 사업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준비하느라 컴퓨터 앞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네요. 각종 경비 처리 자료를 관련 사이트에서 수집해서 정리하고 세무서에 전달하고 정신없이 오후를 보냈답니다. 내일은 많은 비가 온다는데 이 걱정 또한 마음 한켠에 두고 퇴근길에 오르는 중입니다. 내일은 좀더 서둘러 출근해야겠어요.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바쁘게 또 정리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출근길 진짜 조금 서둘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도로가 또 미끄러울 수 있고 출근길 정체 있을 수 있으니까 비 때문에 안전하게 또 내일도 힘내시고요. 8186님은 오늘은 내일 만삭인 예쁜 딸에게 갖다 줄 밑반찬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손주 녀석 먹을 무염 반찬까지 만들려니 바쁘네요. 힘들지만 소소한 행복. 오, 따님과 또 손주에게 먹일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아까 전화데이트 들으시고 뒤늦게 들어온 문자가 한통 있는데 6537님이 제 아내도 민화에 빠져서 한동안 그린 작품을 안방 벽에 걸어뒀습니다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오, 사진을 보니까 너무 멋진데 이 책을 그리신 거라고 하는데 아, 민화가 이렇게 멋지구나. 저의 그림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책이 막 쌓여있는 그림인데 그 위에 꽃이 이렇게 꽃 같은 것들이 표면이 돼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물건들이 옆에 그려져 있어요. 펜도 있고 붓도 있고 화분도 있는 것 같고 거울도 있고 되게 멋진 그림인데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무 이렇게 멋지고 또 화려하게 느껴지네요. 저한테는 화려한 그림. 아, 이걸 책가도라고 하는군요. 아, 그림을 이렇게 몰라가지고. 멋진 그림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내일 비 소식 있지만 우리는 또 일도 하고 밥도 먹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야 하니까 여러분 내일 일정, 계획 어떻게 보내실 건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김혜정님이 신청해주신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1056님이 신청해주신 SES의 너를 사랑해 두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방수영님이 갑자기 예전에 친구랑 갔던 당진 쪽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졌어요. 검색해보니 오늘은 휴무이고 내일은 연다고 해서 내일 점심시간에 다녀오려고요. 내일은 중2 아들 방과후 수업이 6시까지 있어서 픽업 안 해도 되거든요. 회사 일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저를 위해서 선물 같은 식사 대접해보렵니다. 오, 그럴 때 있죠. 갑자기 어떤 이 식당 딱 떠올라서 거기 가고 싶어질 때 내일 아드님 픽업 걱정도 없고 또 회사 일도 조금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맛있는 한 끼 선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맛있는 식사 하시면서 잠깐이라도 숨 돌리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0101님은 내일 우리 딸 고등학생 되고 첫 운동회인데 비가 온다고 하네요. 운동장에서 춤출 거로 생각하면서 기대를 듬뿍 하던데 비가 와서 취소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속상합니다. 학교생활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그래도 친구들과 잘 어울려주고 운동회 연습하면서 지칠 법도 한데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아, 내일 춤출 때 틀 노래는 캐치캐치라고 합니다. 캐치캐치가 무슨 노래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최예나 씨 노래의 캐치캐치. 아, 그래요. 우리 오랜만에 비 와서 막 좋다 좋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일 운동회 있는 우리 따님은 좀 속상하시겠네요. 속상하겠네요. 근데 그게 내일 하루 종일 오지는 않을 테니까 딱 그 시간에만 비가 안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겠네요. 어쨌든 운동에 부상 없이 즐겁게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3720님은 저는 내일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친언니랑 동심으로 돌아가서 놀이공원 가서 신나게 놀다 오려고 했는데 비가 온대요. 10년 만에 가는 건데 유유. 근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3720님. 요즘에 놀이공원에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비가 오니까 아마 사람도 없고 줄 안 서도 놀이기구도 마음껏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우산 큰 걸로 잘 챙겨가시고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우비 입으시면 되겠다. 놀이공원에서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서 놀이기구도 타시는 거니까 오랜만에 우비 입고 비도 막 맞으시고 그러면서 아, 너무 추워서 안 되려나? 내일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면서 그렇게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

0: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란군이 지난 6주간 휴전을 전력 강화 기회로 삼았다면서 미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재개해도 대응 준비를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9일 적이 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시온주의자 덫에 빠져 침략한다면 새 도구와 수단으로 새 전선을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지휘권을 확보했다며 해협은 이전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7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던 북한군이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군은 지난해 강원 고성, 경기 연천 등에서 수십 명씩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군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이후 되돌아갔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 일대를 국경선으로 만들겠다며 진행해온 불모지 작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불모지 작업을 마친 지역엔 전술도로를 깔고 철책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빚을 상품권으로 갚는 변종 불법 사채를 이용한 뒤 반복적 추심에 시달리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일 동대문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은 현금을 빌리고 상품권으로 갚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안팎 소액을 빌렸지만 일주일 만에 원금의 절반에 이르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했고 사채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한 달 새 원리금이 1,500만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박성 추심에 시달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사망 전날 지인과 추심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업무 파일 양 5만 개를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전 임원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소기업 전직 임원을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4년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에 앙심을 품고 컴퓨터에 있던 영업자료 4만 8천여 개를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PC가 자동 초기화됐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회사 측은 디지털 포렌식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하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PC 포렌식을 통해서 해당 임원이 회사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4도입니다. MBC 10시 뉴스 엄주원이었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한때 글로벌 TV 시장의 절대 강자 하면 단연 소니였었죠. 하지만 경쟁력이 약화된 이후로 기나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TV 사업의 적자가 워낙 커서 회사가 없어질 거란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랬던 소니가 이제는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엔터 분야에 집중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건데요. 최근에는 여기에 이미지 센서 같은 첨단 기술까지 결합하면서 엠터 산업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니는 올해부터 이 기술을 앞세운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이 보여주고 있는 엔터 산업의 미래. 잠시 후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오늘의 플러스. 판이 바뀌고 있는 엔터 산업 그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예, 안녕하세요.
5: 예, 위원님 오늘 주제가 소니인데 예. 소니를 엔터 산업이라고 얘기하시려고 온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근데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제가 좋아하는 모든 물건은 다 사실 소니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뭐 워크맨,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소니였거든요. 그런 제조 회사였던 소니가 이제 진짜 엔터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까?
0: 예, 맞습니다. 사실은 소니 그룹은 한때 일본을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표하는 가전 회사였죠. 네.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콘텐츠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니 그룹은 현재 지금 5개의 사업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중에 플레이스테이션을 포함한 게임의 네트워크 사업부, 그리고 음악 사업이라고 해서 뮤직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일본 내의 IP를 기반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기반 영화 제작을 총괄하는 뮤직 사업부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 그때 영화사 하나 인수했죠. 네. 그 이후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나 미국의 TV 시리즈 제작, 그리고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전용 OTT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런치롤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미국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픽처스라고 하는 이 세 개 사업부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사업부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개 사업부의 2025년 사업년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3월 말 결산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가 전체 매출의 66.5%, 영업이익의 70.1%가 이 세 개 사업부에서 나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미 매출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제작 이쪽에서 나오고요.
1: 그렇네요.
0: 예, 그리고 이 참고로 이제 아까 뮤직 사업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이 뮤직 사업부가 지금 이 소니가 하는 다섯 개 사업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사업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전체 매출의 17.0%, 그리고 영업이익의 30.9%를 차지하니까 매출액 대비도 훨씬 영업이익 비중이 크죠. 그런데 네. 여기가 단순히 그 소니 뮤직이라는 음악 사업부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제작 배급, 그리고 일본에서 하는 일본 기반의 영화도 이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저희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네. 이게 여기서 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배급도 여기서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네. 한국에서는 조금 덜 알려지긴 했는데 일본에서 작년에 이제 가장 핫 이슈가 됐던 영화계 이슈 중에 하나가 실사 영화로서는 22년 만에 자국 실사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나온 영화가 나왔거든요.
1: 뭐예요?
0: 그게 국보라는 영화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본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은 가부키 배우의 어떤 평생의 일대기를 쭉 다룬 우리 한국의 약간 서편제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을 한 건데 요게 굉장히 일본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네. 사실 이 감독님이 이제 제일교포셔서 또 국내에서도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이 배급도 이 뮤직 사업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페이트나 그랜드 오더 같은 모바일 사업 일본 전용의 모바일 사업 부분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사업 부분이 성장세가 가파르고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 사업부가 이제 저희가 아는 가전이라든가 하드웨어 쪽인데 하나는 이제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전자제품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가 엔터테인먼트 기술 및 서비스라고 하는 사업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소니 할 때 이제 최근에 아마 투자자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게 핸드폰 이미지 센서 예. 그쪽에서는 압도적 1위니까요. 그런 거를 포함한 반도체 사업, 이미징 및 센싱 솔루션 사업부 이 두 개 사업부가 있는데 이 두 개 사업부 매출을 합쳐도 매출의 35.3% 영업이익의 35.7%밖에 안 됩니다.
1: 그렇네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니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콘텐츠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1: 예.
0: 참고로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소니 하면 가전을 얘기하니까 예. 가전 사업부를 담당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술 및 서비스 사업 부분을 보면은 예. 전체 매출의 18.1%, 영업이익의 11.0%에 불과하고 성장성도 지금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되게 인상적인 게 사실 소니 하면은 TV거든요.
1: 그렇죠. 예. 브라비아였나요?
0: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브라비아 사업 부분을 홈 오디오 포함을 해서 중국의 TCL한테 51% 지분을 넘겼습니다.
1: 이야, 그럼 이제 TV는 손 뗀 거라고 봐야 되네요.
0: 그렇죠. 예, 지분법으로 일부 인식은 하긴 하지만 네. 사실상 소니는 이제 TV 사업을 거의 다 손 뗀 걸로 봐야 예.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들도 이제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소니 스마트폰이 꽤 한데 여기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인상적인 거는 그러면 이 가전 사업, 엔터테인먼트 기술 및 서비스라고 하는 전자제품 사업부 완전히 다 접냐 그게 아니라.
1: 네.
0: 그 스포츠에서 뭐 자동 판정 같은 거 하는 영상 촬영 기기 이거는 여기가 또 1등이에요.
1: 아.
0: 그리고

0: TV 특히 스포츠 쪽과 관련되는 빠른 중계 시스템 예. 여기도 세계 1위입니다. 아. 그리고 헤드폰 그리고 프로 오디오 카메라 이런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아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미지 센서나 센싱은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 이제 뭐 삼성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부동의 1위였고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소니가 사실은 금융 사업도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중심한 손해보험, 은행, VC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소니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분리를 해서 별도 상장시켰어요.
1: 네.
0: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털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소니가 지금까지 있던 사업들 중에서 컨텐츠 사업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컨텐츠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이외의 가전 전자 부분도 전통적인 우리가 가전사업이라 할 수 있는 TV, 백색 가전,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부분을 매각하거나 줄이고 엔터테인먼트 제작과 소비에 도움이 되는 핵심 촬영 및 중계 및 오디오, 이미지 센서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을 아까 가전사업 부분이라고 하고 엔터테인먼트 기술 및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명을 한 것도
1: 네.
0: 소니그룹이 보여주는 어떤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소니그룹은 콘텐츠의 글로벌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콘텐츠 제작과 소비에 필요한 핵심적인 하드웨어를 기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로도 굉장히 유례를 볼 수 없는 특별한 영향을 갖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저도 콘텐츠 비즈니스 워낙 좋아하니까 뭐 소니 뮤직을 비롯해서 게임 관련한 분야에서는 소니가 많은 성과 내는지는 알았는데 야,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정말 몰랐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 주시기를 소니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주셨는데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0: 예, 그러니까 소니가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들 시도하고 있는데
1: 예.
0: 그 중에 제가 먼저 언급하고 싶을 거는 2026년, 그러니까 올해죠 1월 24일에서 25일 양일간 진행이 됐던 아이돌 마스터 최초의 솔로 공연이 키사라기 치하야의 무도관 공연이라는 거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1: 예.
0: 근데 일단 벌써 듣는 순간에 아이돌 마스터? 그냥 키사라기 치아야? 무도관? 이런 게 복잡하니까
1: 예.
0: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일본 무도관이라고 하는 곳은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실내 경기장으로 우리나라의 잠실 실내 체육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용 인원이 14,471명이니까 굉장히 크고요.
1: 예.
0: 그래서 여기서 도쿄의 대표적인 공연장인데 이번에 있었던 공연에서 이틀간이었던 공연이 전부 다 만원이었고
1: 네.
0: 관객들이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서 추가 논의를 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굉장히 큰 공연에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1: 예.
0: 여기에 이제 소니 기술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전에 그러면 이 공연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1: 예.
0: 제가 아이돌 마스터 최초의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아이돌 마스터가 뭐냐라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 네.
0: 일본의 대표 게임사인 반다이 남코가 2005년 7월에 이렇게 발표를 한 아케이드 게임이고요. 그 이후 2007년에 콘솔 게임하고 TV 애니메이션을 출시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의 게임입니다.
1: 네.
0: 그리고 거기 아까 제가 공연을 했다 하는 키사라기 치하야는 그 아이돌 마스터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예요.
1: 아, 캐릭터 이름이에요?
0: 예, 예, 사람이 아니라요. 근데 이 캐릭터 설정이 보컬 실력은 굉장히 탁월하지만 다른 거에는 관심 없는 이런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은 잠깐 뭐 게임 캐릭터가 나와서 솔로 공연을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사람이 왔다
1: 예.
0: 이런 얘기잖아요.
1: 예.
0: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게임 캐릭터나 버튜버라고 해서 이제 유튜버를 하실 때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거를 이렇게 내세워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0: 그걸 버튜버라고 하는데 별도 라이브 공연을 갖는 일이 일본에서는 좀 흔합니다.
1: 야.
0: 예, 그리고 아이돌 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라이브 이벤트를 꽤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이 아이돌 마스터 과거 이제 라이브 이벤트를 보면은 그 캐릭터 성우분들이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까 아이돌 마스터의 그 디지털 캐릭터잖아요. 이 디지털 캐릭터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처럼 연출을 했고 그 중심에 소니가 있었다는 게 좀 핵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공연장에는 공연장 중앙에 360도 투과형 LED 스크린이 투과된 XR 기술을 통해서 캐릭터가 실제 마치 거기서 존재하고 노래하는 것 같은 실제감을 연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좌석인 아레나나 스탠드석 각각마다 그 주인공인 치하야를 다른 각

0: 각도에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 뭐냐면은 그 주인공인 이 이제 의상을 바꾸기 위해서 무대에서 꽃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퇴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예전 공연 같은 하면 LED 화면에 딱 고정돼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소니 그룹이 주인공이 그 무대 꽃길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직육각 직육면체 사람 크기 비슷한 엔터테인먼트 로봇인 구보츠라고 하는 애의 그 겉면에 그 이미지 영상을 띄워서 마치 그 주인공이 실제로 무대 꽃길을 이렇게 쫙 걷는 거. 그래서 무도관 관객들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입체적 공간 연출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구현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공연에 참가했던 아이돌 팬들 중에서는 와 게임 쪽에서 생각했던 모습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됐다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거나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기들이 넘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들을 보게 되면 아, 소니 그룹이 반다이 남코가 가지는 IP 기술을 자신들의 디지털 기술하고 접목해서 새로운 공연을 지금 기획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다양한 확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쉽게 말해 어떻게 보면 일본 독특한 문화인 캐릭터들, 가상의 캐릭터들을 다양한 첨단 기술로 실제 마치 존재하는 듯한 뭐랄까 연출을 통해서 공연 수익을 극대화한 그런 성공 사례가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본에서 이렇게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아까 XR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활용해서 공연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까?
0: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소니만의 아주 맨 첫 사례는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좀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산리오 캐릭터 유명하잖아요. 근데 산리오도 자체 공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자체 공연장이 있어요?
0: 예,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 보시면 매출분에 공연 매출이 있거든요. 네. 그 공연장에서 이제 자기네들 캐릭터 가지고 하는 공연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 가지고 인터넷 방송하시는 버튜버 같은 분들도 대규모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버튜버들을 사업을 하는 커버나 애니컬러 같은 회사들도 최근에 주가는 좀 부진하지만 일본 증시에 상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대규모 이게 어떤 소규모가 아니라 수만 명 수천 명 이상의 공연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 이제 팬분들이 오시긴 하시겠지만 이게 되게 원거리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그걸 몰입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은 한두 번은 팬심으로 가도 안 가겠죠. 근데 여기를 하려면 디스플레이, 음향과 같은 전통적인 IT 기술뿐만이 아니라 캐릭터의 동작이나 움직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같은 기술이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하는 거가 단순히 테크놀로지의 측면이 아니라 음향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대한 공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니는 캐릭터 기반의 라이브 공연이 활발한 일본 기업이라는 점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전반의 사업을 직접 영위한다는 거 거기에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세계적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를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요. 저는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또 한 번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예전에 뭐 중세시대 근대 뭐 이럴 때는 그 실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내악 집에 불러가지고
0: 맞습니다.
1: 직접 연주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 LP와 같은 레코드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제 누구나 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보편화됐는데 지금은 그걸 떠나서 마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니까 이 기술이 좀 더 보편화되면 아티스트들을 기반으로 한 문화 관련한 사업들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완전히 또 생태계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뀔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소니가 이와 관련되는 또 시도를 추가로 또 하나 한 게 있거든요.
1: 예.
0: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올해 그러니까 3월 11일에서 15일까지 몇 개월 안 됐죠. 일본 소니그룹 본사가 도쿄에 있는데 그 도쿄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도 아마 요아소비 되게 인기가 많은 음악 유닛인데요. 이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오감으로 몰입할 수 있는 공간 음악 체험 프로젝트인 인투 더 월드라는 걸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떤 거냐면 일단 관객분들이 그 공간에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 이 공연에서는 요아소비 멤버들의 움직임을 모션 캡처로 스캔을 한 디지털 아바타가 있어요. 이 디지털 아바타가 굉장히 거대한 전용 스크린에 등장을 해서 자신들의 대표곡 세 곡을 연주를 해줍니다. 근데 이걸 연주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캐릭터가 노래만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배경 쪽에 이 곡에 대한 세계관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이나 조명 같은

0: 게 아주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 미디어 아트 같죠.
0: 예, 네. 그렇죠. 미디어 아트처럼 공간에 나오고 그리고 영상이나 공연장의 조명 그리고 캐릭터의 이런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영상의 입체적이고 몰입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돼서 그래서 단순히 그냥 화면에서 이렇게 딱 띄는 걸 넘어서 가지고 예. 마치 실제 존재하고 그랬다 뭐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뭐 용 같은 게 이렇게 막 훅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돼 있고 그리고 예. 이게 이제 공연장에 입장을 하시면 관객들의 스마트폰하고도 연관이 돼서 네. 일부 이제 음성이 스마트폰으로 나온다든가 혹은 스마트폰 조작을 통해서 콘텐츠 진행이 바뀌는 이런 연출까지도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상에서 보실 때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되겠지만 이 곡들 중에 일부는 스토리하고 연관이 많이 돼서 여기서 이제 메일을 수신하는 장면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방문 거기 관람객들의 휴대전화에서 벨 소리가 울리고 화면에 이제 메일 내용이 딱 뜨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자기가 메일을 받는 것 같은 체감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고화질 영상 공간, 입체 음향 시스템 그리고 바닥 진동 기술인 햅틱스 같은 걸 조합해서 이야. 노래 세계관을 굉장히 재현하고 체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티스트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단순히 스트림 음악을 듣는 것보다 현장감 있는 체험을 주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음악 라이브의 대체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공연에서 대체하지 못하는 리얼과 가상 공간을 녹이는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번 소니는 이번 시도를 디지털 아바타를 활용한 음악 라이브란 표현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요하소비아하고 진행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아, 왜 하필 요하소비아랑 진행한 게 인상적인 겁니까?
0: 왜냐하면 이 요하소비라는 아티스트가 탄생 예. 배경이나 현재 음악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 기존 아티스트하고는 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어떻게요?
0: 예, 일단은 요하소비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예. 2019년 아까 소니 뮤직이 여러 사업을 하는데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소설을 이렇게 기고하는 사이트인 모노가타리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우리로 뭐 웹툰 하듯이요.
1: 예.
0: 근데 이 모노가타리닷컴의 프로젝트로 탄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니가 그 당시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 유명했던 아야세라는 분한테 소설을 노래로 만든다는 컨셉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야세가 이 컨셉을 받아들인 다음에 별도 싱어송라이터인 이쿠라한테 인스타그램을 제안해서 요하소비가 결성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결성 자체가 소니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소설을 노래로 만든다는 새로운 컨셉을 했고 그리고 이들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원작 소설을 서사로 음악적 비트로 전환한다는 톡톡한 창작 방식 그리고 아까 제가 보컬로이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보컬로이드가 뭐냐면 야마하가 만든 음성 합성 프로그램인데
1: 예.
0: 가사나 멜로디만 입력하고 성우의 일부 음성 목소리만 일부 하면 그걸 가지고서 조합해서 가수 없이 노래를 만드는 방식을 보컬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1: 예.
0: 이 보컬로이드 음악을 이쿠라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목소리를 완벽하게 소화한 기술적 결합. 이게 이제 이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요하소비의 모든 곡은 원작 컨텐츠라는 게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선전 공모전 당선 소설이나 원작 작가가 그것과 관련돼서 직접 단편 소설을 만들면 그 네. 소설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곡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갖추게 되고 그래서 이 각 곡들이 스토리를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요하소비라고 하는 그룹도 아야세와 이쿠라가 각자 활동을 하다가 유닛 활동할 때만 이렇게 모여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반의 음악 창작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잘 맞고요. 특히 그리고 또 저희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최애의 아이들 오프닝 곡이었던 아이돌 음악이 얘네 이 요하소비가 한 건데
1: 네.
0: 이것처럼 일본 애니메이션과 결합하면서 글로벌 확장성도 가졌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요하소비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글로벌 확장을 했는데 그 중심에 소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니는 요하소비 유닛 구성, 음악 배급, 기반 소설 제공, 애니메이션과의 연계 등 전 과정을 관여하고 이들을 가지고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차세대 공연까지 보이는 새로운 형태 엔터테인먼트까지 보였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1: 네, 쉽게 말해 요하소비 하나 가지고 소니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A부터 Z까지 다 보여줬다. 예. 이런 얘기군요.
0: 예.
1: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살펴본 소니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시고 최근 소니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부를 정리하자면 이제 소니 더 이상 가전제품 회사 아닙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단순한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라 좀 큰 전략 차원에서 뭔가를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소니가 그리는 빅픽처 뭡니까?
4: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런 앞이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소니가 2024년 5월 달에 경영 반칙 설명회라는 것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개를 했던 10년의 장기 비전 중 하나인 네.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인먼트 비전이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네. 이 비전은 아까 제가 24년 5월에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전해인 23년 4월 달에 그 당시에 부사장이었던 분이 지금의 사장으로 취임하신 토토키 히로시라고 하는 현 소니 사장께서 각 부분의 인재들과 2년간 협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소니그룹을 총괄하시는 CEO께서 취임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10년의 장기 비전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향하는 바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해봤더니 예. 대충 한 5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가 되던데요. 첫 번째는 일단 물리적 라이브 공간과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체험을 창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그룹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IP를 종횡무진 활용해서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다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니의 강점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크리에이터의 표현력을 확장한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감성이나 배경을 가진 크리에이터와의 공동 창작을 프로젝트에 도입해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모색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공지능을 사람의 대체가 아니라 가능성을 끌어내는 툴로서 자리매김하고 영상이나 게임 제작에 적극 활용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1부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반다이 남코하고 협력을 통해서 했던 아이돌 마스터 캐릭터인 키사라기 치하야의 무도관 공연이나 2019년 요아소비 결성 그리고 또 요아소비하고 했던 인투 더 월드 프로젝트 같은 게 이런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인먼트 비전을 실제로 구현을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소니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5월 8일 날 했거든요. 2026년 5월 8일 날 이번 실적 발표 자리에서 소니 CEO는 각 사업의 개황을 설명하기 앞서서 크리에이티브와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으로 채운다라는 개념이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이고 네. 이것이 앞으로 그룹의 성장과 새로운 기회 창출의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3: 네. 이제 소니가 뭘 하고 싶은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게요. 사실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가장 궁극적인 핵은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마블 시리즈만 봐도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 캐릭터가 많습니까? 그런데 소니는 기술은 있어 보이는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게 아니면 컨텐츠라는 게 요아 소비와 같이 일본 자체적인 시장에서는 좀 소구할지 모르겠지만 다국적으로 또는 글로벌리 워킹은 IP 이런 컨텐츠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요.
4: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본에서 어쨌건 컨텐츠 중에 IP 중에 가장 글로벌로 확장성이 높은 게 애니메이션이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IP를 확보를 하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니메이션 IP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거를 다 새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본의 그런 애니메이션 IP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게 2025년 7월 달에 아까 앞서서 저희가 그 무도관 공연을 네, 그 IP를 가지고 있던 게 이제 반다이 남코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2.5%를 68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
3: 네.
4: 이거를 그냥 시장에서 매입한 게 아니라 회사하고의 합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지분을 매입하고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반다이 남코 같은 경우에는 대표 캐릭터 중에 하나가 건담인데요.
3: 네.
4: 건담을 포함한 반다이 남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인기 애니메이션과 많은 IP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이것들을 글로벌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확보했습니다.
3: 네.
4: 그리고 또 이하고 유사하게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 전쯤이 2024년 12월에는 가도카와라고 하는 회사하고 또 지분 10%를 매입하고 최대 주주로 두면서 가도카와의 전략적 협의를 협업을 했는데 가도카와는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일본의 출판 만화 분야에서 글로벌 강자 중에 하나거든요.
3: 네.
4: 그리고 출판 애니메이션 잡지도 여기 가도카와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는 글로벌로 크게 성공했던 오픈월드 게임인 엘딘링이라든가 다크 소울 같은 게임이 있는데요.
3: 네.
4: 이 게임을 개발한 프롬소프트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과 일본의 굉장히 대표 애니 출판 만화의 IP를 확보하는 전략들도 세웠고요. 그래서
3: 예.
4: 이런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애니메이션 제작을 같이 하기도 하고
3: 네.
4: 그리고 앞선 아까 아이돌 마스터 키사라기 치하야의 무도관 공연 같은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3: 네.
4: 그리고 이제 그 소니는 사실은 이 회사가 뭐 그렇게 뭐 애니메이션에 강점이 있어 하겠지만 소니의 자회사 중에 하나였던 아까 애니플렉스라고 하는
3: 네.
4: 뮤직 사업부에 속해 있는데 여기가 아까 귀멸의 칼날처럼 자체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성공 사례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드렸는데 그 우리가 넷플릭스는 OTT로 많이 알려지는데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OTP가 따로 있어요.
3: 네.
4: 그게 이제 그 글로벌로서는 가장 큰 게 크런치롤인데 이게 북미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런치롤을 실제로 인수를 했거든요.
3: 네.
4: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별도 채널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크런치롤은 2026년 3월 말 현재 13개국 언어로 5만 개의 에피소드를 제공하고 전 세계 유료 회원 수가 2,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런치롤을 통한 이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확장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소니 뮤직이라든가 일본의 헐리우드 영화사 같은 걸 통한 해외 쪽에 북미를 기반한 해외 시너지도 가질 수 있어서 이러한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 게임 IP 관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소니하고 제휴를 하는 게 충분히 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니가 그런 서로가의 협업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소니가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 예.
4: 지금 사실은 이런 콘텐츠를 확보를 해서 AI를 동원해서 그들 기업들이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반다이 남코하고의 하고 영상 제작에 있어서 생성형 AI를 실제로 실증 적용하는 것들도 소니가 주도했고 지난번 공연 아까 무도관 공연에서도 실제 소니가 직접 음향이라든가 영상 처리 공간 CG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크리에이터의 감성을 최대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 관계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네.
4: 일본 이외의 캐릭터 콘텐츠 위에 글로벌 쪽으로는 인수도 과감하게 나서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스누피나 찰리 브라운 같은 캐릭터 되게 유명한데
3: 네.
4: 여기 가지고 있는 회사가 피너츠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 80%를 2025년 12월 달에 인수하기로 공개를 했고요.
3: 예.
4: 그리고 아까 이제 게임 쪽에서는 번지기라고 하는 굉장히 게임사가 유명한데 여기 2022년에 인수를 해서 자회사로 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런치롤 전 세계 애니메이션 최대 OTT 회사인데 여기도 2022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니는 IP 투자를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협업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인수도 하면서 이 또 그러한 IP를 가지고 단순히 어디 특정 영역을 넘어서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분야를 확장할 수 있고 글로벌로도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협업들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기술적 역량과 네트워크도 갖췄다는 게 소니가 가진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워낙 IP가 많아서 미국 기업들도 IP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단순히 IP로 뭐 컨텐츠 비즈니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이 뭐 테마파크도 조성하고 각종 굿즈도 만들고 다양한 거 하잖아요.

0: 잖아요. 그러면 소니도 그런 방식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확보한 IP를 가지고 뭔가 추가로 더 하려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런 영역들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예. 또 뭐 소니 영화나 이런 데들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작업들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좀 새로운 기술적인 면에서 예. 블록체인 기술을 좀 엔터테인먼트 생태계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블록체인 기술을 엔터테인먼트에 어떻게 해요?
1: 예. 그래서 이제 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블록체인을 적용을 한 회사 중에 이제 요아케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 회사가 IRC 앱이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회사와 이 앱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앱은 뭐 하는 거냐면 SNS 그 우리 팬덤 활동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있고 그걸로 특전을 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SNS에 우리 팬덤 누구누구 좋아해요 혹은 이벤트 참여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IRC에서 스코어를 주고 그 스코어를 받게 되면은 멤버의 순위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뭐 특전을 받는 이런 형태 앱이거든요. 근데 이 앱이 그 소니가 주도를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인 소네 이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하에서 돌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아까 자기가 캐릭터나든가 특정 팬들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활동 기록하는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사실 사용자분들은 그게 블록체인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소니가 주도를 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소니하고 스타테일 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합작을 해서 만든 두 개의 회사가 지금 이 소네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와 관련돼서 블록체인을 하는 이 소네리움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SBI 홀딩스라고 하는 데서 지금 최근에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을 했거든요.
0: 엔화 기반으로.
1: 예, 네. 그걸 이제 JPYSC라고 하는 걸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 또 주관 회사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네리움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으로 돌아가는 앱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동을 돼서 갈 수 있는 기반들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앱을 운영을 하고 있는 요아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5년에 소니가 주요 주주로도 들어갔고 올해 2월 달에는 소니 이노베이션 펀드에서 또 추가로 출자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니가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확장을 하는데 지분 출자와 블록체인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네리움 블록체인이라고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개발을 해서 지금 다양한 앱3 솔루션 생태계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다이 남코하고도 또 제휴를 해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제권을 만드는 것들도 작년 5월 달에 가우디와이라는 기업과 같이 또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도 발표를 했거든요.
0: 네. 뭐
1: 그런 내용들은 너무 길어서 자세한 설명은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팬과 IP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소니가 자신들의 블록체인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IP, 팬, 데이터, 결제, AI까지 포함한 경제권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로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25년에 비핵심 사업으로 금융사업을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0: 예.
1: 어쨌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사업이 또 결제하고 연동이 되면 금융하고도 연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 소니 파이낸셜 그룹이 또 소니하고 아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소니 파이낸셜에 소니가 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니 파이낸셜 산하에 있는 소니 은행 같은 경우에 2025년에 웹3 전문 자회사 설립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니가 추진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인먼트 비전 하에서 대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금융상품의 경험까지 다 통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은 좀 상상할 수 없는 경우에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말씀 듣고 보니까요, 소니가 다양한 IP들을 다 확보해서 일본 내뿐만 아니라 외국 것도 그거를 블록체인 기반의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로 전 세계에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는 지급결제 수단까지 딱 장착하려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연 사업들도 단순히 오프라인 기반이 아니라 온오프 합쳐지면서 시공간적인 제약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편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야 이거 지금 소니 바로 투자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뭐 한계점도 있겠죠.
1: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0: 보시면 아 되게 멋있고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긴 한데 아 이게 지금 당장 돈을 내나? 라는 것들에 대한 되게 궁극적인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 예.
0: 사실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죠.
1: 그렇겠죠.
0: 예, 지금 이제 단순히 음악하고 영화 제작하는 걸 넘어서서 IP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IP들에 대한 특별한 공연과 관련되는 것들도 지금 저희가 아까 뭐 두 개의 케이스를 했지만
1: 네.
0: 이걸로 당장 돈을 버는 데는 테스트 버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각종 솔루션이나 이거 그 앞으로 진짜 캐릭터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했을 때 그게 원활하게 수익 시스템이 되는지 혹은 수많은 가수들이 진짜 해외 공연할 때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걸 할지 하려고 하면은 아직 갈 길이 좀 멀고 화제성에 비해서는 아직은 수익이 안 나는 단계에 있고 사실 비용이 어디까지 깨질지 사실은
1: 네.
0: 아직은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지금 아까 되게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M&A가 이뤄졌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은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됐던 번지라는 게임사 인수한 거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는데요.
1: 예.
0: 이 번지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이 많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는데 당시 2022년에 36억 달러라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신작 게임이 제대로 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게임 회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 인력의 상당수를
1: 네.
0: 잘라냈습니다.
1: 예.
0: 구조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사실 게임 업계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손실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싸게 사놓고서 게임도 개발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올해 실적에도 손실로 기록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까 가도카라든가 반다이 남코 홀딩스하고의 제휴를 통해서 실제 대규모 수익이 나온 케이스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되었던 블록체인이나 엔터테인먼트 생태계와 연결 한번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일이겠지만
1: 네.
0: 이것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여지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아 이게 지금 보기는 멋있는데 돈이 돼? 라는 여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소니가 진행을 했던 소니카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는데
1: 네.
0: 저는 이것도 요기하고 연동이 된다고 보거든요.
1: 이걸 어떻게 연동이
0: 돼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소니카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
1: 예.
0: 필요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소니가 혼다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소니카 사실 이제 공식명은 아피라라고 합니다.
1: 예, 컨셉트카가 하나
0: 예,
1: 있었죠.
0: 그래서 예. 사실 소니하고 혼다가 합작법인으로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만들고 전기차를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 전기차 프로젝트가 올해 3월 달에 개발 중지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전기차 잘 안 팔리니까 어쩔
1: 네.
0: 수 없는 거고 혼다가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소니가 이걸 왜 갑자기 전기차 사업을 했냐라고 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차 내 공간을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한다.
1: 아, 예. 이제 운전할 필요 없으니까요.
0: 그렇죠.
1: 아.
0: 예.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에 필요하는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우리가 제공한다.
1: 예.
0: 이게 이제 소니가 한 거고. 근데 소니는 자동차 기술은 없으니까
1: 예.
0: 그거를 혼다랑 제휴한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젊은 분들은 차 안에서 뭐 음향을 즐기거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것들을 선호하긴 하는데 어쨌건 최근에 자동차 시장에서 메인은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 강조되는데 차 내 엔터테인먼트로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바보다는 회사가 원하는 바를 너무 투영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깨졌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회사가 지금 신임 사장님께서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인먼트라고 화두를 내고 어쩌고 본인이 이제 그거를 내세운 거니까 좀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좀 현실 상황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비판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비판과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켠으로는 또 저는 궁극적인 본질을 놓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께 여쭤보면 사실 우리가 멀리서 그 공연장까지 찾아가고 줄 엄청 쓰고 전날에 티켓 살려고 아예 전날부터 줄 서는 사람도
0: 네.
1: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그 환호거든요. 실물을 보고 싶다. 옆에서 보고 싶다. 그런데 약간 무슨 XR 같은 기술, 그냥 홀로그램과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허상을 결국 본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진짜 시장에 먹힐지 저는 그런 의구심은 좀 있거든요.
0: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사실은 그거는 현재까지 구현된 기술의 한계라고 봐요.
1: 아.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잘 이해는 안 갑니다.
1: 예.
0: 근데 아까 그 무도관 공연이 사실 유튜브

0: 유튜브에도 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정말 그 공연장이 빽빽하게 차 있는데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팬심으로 가서 있을 수는 있지만 후기 반응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일일이 체크해 보면 굉장히 몰입감이 좋았고 감동했고 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1: 예.
0: 물론 이제 그걸 일부 팬심으로 할 수 있지만 저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기술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감각을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 그리고 거기에 맞는 확실한 컨텐츠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러려면은 이거는 컨텐츠도 가지고 있고 컨텐츠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거를 실제 거기에 맞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은 사실 글로벌로 제가 보기엔 찾기 굉장히 힘든데 네. 소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인상적이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소니 그룹이 이게 또 엔터테인먼트에서 특정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엔터라고 하는 것에서 최근에는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에서 성공하면 원소스 멀티 유저처럼
1: 그렇죠.
0: 우리 지금 아이돌 산업에서 성공하셨던 분들이 뭐 영화나 음악이나 애니메이션을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또 각 사업 부분만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1: 네.
0: 그거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딨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소니만 하는 회사가 없고 그리고
1: 예.
0: 이게 특정 지역이 아닌 글로벌 확장성이 있어야 이게 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1: 그렇죠.
0: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소니가 보여주는 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1: 네.
0: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일 정도로 성공을 했고
1: 예.
0: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장 가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소니가 아니었으면은 쉬웠을까. 그리고 또 그 만들어진 게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성공을 한 애니메이션 극장 작품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일본을 넘어서서 글로벌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 내용 자체도 약간 일본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글로벌성도 있어야 되고
1: 네.
0: 실제로 배급이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소니만한 회사가 있을까? 그리고 또 소니는 이걸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핵심 콘텐츠들 회사들을 다 하나하나 제휴하고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일본이라든가 글로벌 콘텐츠 회사들이 소니하고 제휴를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 캐대원 같은 경우에도 소니
1: 네.
0: 쪽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었던
1: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뭐 소니가 그때 그렇게 큰 힘을 쓰진 않았지만 넷플릭스하고 제휴를 해서 하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뒀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업 모델 자체는 저는 조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도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특히 작년에 이제 귀멸의 칼날이 너무 흥행을 했는데 그런 흥행작이 또 안 나오면 어쩔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들기는 하지만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귀멸의 칼날의 성공 사례도 저는 조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소니가 이런 시도하는 공연 시장에서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고 그리고
1: 예.
0: 크런치롤이라든가 일본 애니메이션 IP 확장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것들도 조금 아직은 좀 빠른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1: 네.
0: 보고 있습니다.
1: 저는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든가 블록체인 그 밖에 XR 기술을 활용한 이런 콘텐츠 비즈니스 하려면 하드웨어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가뜩이나 메모리 가격도 올랐고 각종 그 칩에 대한 가격도 올랐고 심지어 돈 주고도 못 사는 상황 아닙니까?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0: 당연히 아마 실적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니의 주가 자체가 이번 실적 발표 전까지는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1: 예.
0: 그리고 저는 뭐 아직까지 소니 그룹을 뭐 제가 뭐 전 투자자니까
1: 네.
0: 뭐 엄청 강조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니가 가져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비전과 사업들은 1, 2년 내에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생각보다 게임 쪽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보다는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또 주식시장에 나오면서 최근에 약간 바닥을 잡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 네.
0: 저는 이런 소니가 우리가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얘기할 때 지금은 인프라 구축에만 바쁘고
1: 그렇죠.
0: 그리고 AI 돌리는 것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걸 가지고 뭘 할 건가라고 네. 할 때 이제 지금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거는 이제 공장이라든가 예. 공장을 자동화한다든가 자율주행을 해서 이제 뭐 운송이나 이런 쪽을 하긴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놀이 부분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뭐 중요한 역할을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겠죠. 실제로 뭐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한국의 K-POP 같은 경우가 또 글로벌 확장성을 보여주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과 접목하고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의 소니는 좀 인상적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 그런 소니

0: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네. 시간이었잖아요.
1: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네.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최근 K-POP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예. 한국의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있죠. 그리고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을 할 것과 예. 되게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이제 아이돌 기획사나 몇몇 콘텐츠 회사였는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본에서 굉장히 글로벌로도 큰 대기업이 앞에 중심을 잡고 그러한 콘텐츠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나가고 있고 그 방향들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 콘텐츠가 앞으로 글로벌로 확장을 했을 때도 좀 앞으로 되게 우리가 많이 또 봐야 될지 참조하고 또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경쟁해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도 소니 같은 회사 하나가 생겨서 우리 콘텐츠를 우리 IP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런 생각도 갖게 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네, 고맙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7: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내기능.

0: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1분기 가계 대출 규모가 늘면서 가계 신용이 2천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1분기 가계 신용 잠정치를 통해 3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99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에 비해 14조 원 증가한 것으로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가계 신용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할부 대금 등 판매 신용을 합한 가계 부채 규모입니다. 빚을 상품권으로 갚는 변종 불법 사채를 이용한 뒤 반복적 추심에 시달리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달 1일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이 현금을 빌리고 상품권으로 갚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빌렸지만 일주일 만에 원금의 절반에 이르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했고 사채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한 달 새 원리금이 1,500만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박성 추심에 시달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사망 전날 지인과 추심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통일부가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이행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두 국가는 남북 간 평화 공존 제도화를 위한 이행 전략이라며 평화 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건 통일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초 오늘 오전 평화적 두 국가 언급이 통일부 장관의 구상으로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주무부처의 이행 전략으로 다시 해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갑질 의혹이 제기된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약손명가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가맹점과 계약 거래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월 매출 30%를 수수료를 내고 원장 교육, 명목 교육비도 매달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늦은 새벽부터 충남, 전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 산지엔 많은 곳 120mm 이상, 수도권 강원 영동 최대 80mm입니다. MBC 11시 뉴스 엄주원이었습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

0: 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독일의 그룹 First Garden에서 노래를 부르던 보컬은 어느 비오는 일요일 오후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면서 피아노에 앉아 이런저런 노래를 부르다가 20분 만에 새로운 음악 한 곡을 완성했다는데요. 여기에 아무 의미는 없었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한 두 단어를 이어붙여 제목을 만들었죠. 비 오는 일요일 오후에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상황을 그대로 가사로 썼는데도 제목 덕분에 그 어떤 노래보다 상큼한 매력을 갖게 된 이 음악. 독일과 아일랜드에서 차트 1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유난히 많은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0: 5월 19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First Garden, 레몬트리였어요. 이종윤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레몬나무, 뭐 그냥 당연히 있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이 노래 가사 안에서는 레몬트리가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진 않거든요. 그냥 뭐 노래를 만들고 막 그냥 가볍게 부르다가 레몬, 트리 이 두 단어가 붙으면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붙였다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덕분에 뭐 음악의 분위기도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제목이 이 곡의 상큼함을 한 두 배 정도로 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박희경 씨가 이 노래를 번안을 해서 불렀었죠. 박희경 씨 목소리가 진짜 워낙에 맑고 상큼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 노래가 원곡보다 훨씬 더 좀 그 레몬 사탕의 달콤함과 신맛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이미지로 또 기억이 되는 음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색깔, 어떤 향기, 어떤 맛,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좀 다채롭게 생각해 보는 것도 음악을 듣는 재밌는 방법일 것 같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어떤 분위기인지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하고요. 그 외의 시간에도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 제약.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김동환님, 블론디의 드리밍, 블론디의 콜미는 자주 듣는데 이 노래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살짝 신청해봐요 하셨는데요. 네, 지금 전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블론디 드리밍이었고요.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더 쇼킹 블루의 음악이긴 하지만 이 리메이크 버전도 상당히 유명하죠. 바나나라마, 비너스, 이찬영님 신청으로 함께했습니다. 4791님, 돌미나리를 뜯어와서 손질하시는 어머니. 데쳐서 나물 해먹을 생각하니까 상큼함이 입가에 맴돌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어머니를 보면 가족을 위한 정성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행복이 포근하게 밀려들기를 바라면서 에어서플라이, Even the nights are better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돌미나리, 그냥 이 단어 하나로 봄과 여름과 어머니와 그리고 그 말씀하신 입안의 상큼함과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 번에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도 음악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나 맛이나 향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란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덕분에 이 노래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상권님도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에어서플라이, Even the nights are better. 그리고 이 노래에 이어서 김남형님이 마이클 런스트락의 Sleeping Child 신청하셨습니다. 두 곡 함께 할게요.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0: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죠. 오늘은 2000년에 데뷔한 미국의 가수 핑크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핑크는 굉장히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솔로 로커로 활동 중이죠. 그런데 처음 데뷔했을 때만 해도 R&B 가수로 그 시작을 알렸었어요. 이제 그 노래가 2000년에 발표한 There You Go라는 곡이었는데 당시 빌보드에서 7위했고요. 영국 차트에서 6위하면서 신인으로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그리고 딱 이때가 약간 이런 스타일의 R&B가 되게 유행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인이다 보니 아마 그때 유행하던 느낌으로 이런 음악을 하자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핑크는 뭐 사실상 장르 구분이 없을 만큼 모든 장르가 다 소화되는 훌륭한 가수여서 또 이렇게 R&B 가수로 등장을 했는데 2001년에 다른 가수들하고 왜 그 영화 물랑루즈 OST였던 레이디 마멀레이드에도 핑크가 또 참여를 했었죠. 이 노래 부르고 나서 2집부터는 장르를 바꿔서 이제 본격적으로 팝락으로 선회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Get a Party Started 이런 노래들 부르면서 점점 더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소리를 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좋은 음악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핑크 2023년까지 9장의 앨범을 냈는데요. 이 9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발표한 싱글이 All Out of Fight라는 발라드예요. 뭐 R&B로 시작해서 락 음악으로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또 핑크표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 어떤 장르든 본인만의 안정적인 목소리로 소화를 해내는 그 핑크의 가창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음악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핑크의 데뷔곡 There You Go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23년 발표곡입니다. All Out of Fight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핑크의 데뷔곡 There You Go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All Out of Fight였습니다. 오파리오님, 얼마 전에 신청곡 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목도 정확히 몰랐는데 알아서 틀어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답니다. 염치 없지만 오늘도 신청곡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퍼디라는 곡이었는데 가수 이름은 모르겠어요. 늦은 밤 오늘도 수고하세요 해주셨는데요. 제퍼디, 그렉 킴 밴드의 음악,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잘 찾아드리는 거 이제 확인하셨죠? 제목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고요. 가수 이름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뭔가 생각나는 것만 있어도 이렇게 던져주시면 제가 잘 추리해서 어떻게든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 일이에요. 네, 저 그런 거 하라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거든요. 스튜디오에. 그러니까 오파리오님, 오늘부터 이 단어 금지예요. 염치 없지만. 오파리오님도 금지고 우리 골든디스크 청취자 다 금지예요. 신청곡을, 이 귀한 신청곡을 보내주시는데 염치가 없다니요. 이거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붙어서는 안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던져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오파리오님 지난번에 딥퍼플 음악 신청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도 잘 들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지금도 잘 듣고 계시죠? 그레킨 밴드 제퍼디 오파리오님의 귀한 신청으로 지금 같이 들을게요.

0: 신청해요. 한 번도 질린 적이 없는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지금 같이 들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하이.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은 최은신님 신청곡이었어요. 칠리워크의 I Believe였고요. 그에 앞서서는 그레킴 밴드의 Jeopardy였죠.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5월 19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8393님이 신청해 주신 핑크 마티니의 Sympathetic 이 노래 준비했어요. 오늘 첫 곡으로 레몬트리부터 좀 상큼한 느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상큼하게 끝나겠는데요.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밤이 되면 난 생각감을 찾아 거리로 나서지. 사냥감을 발견한 나를

라디오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8: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퇴짜를 놓다, 퇴짜를 맞다처럼 쓰이는 우리말 퇴짜는 받치는 물건을 물리치는 일 또는 그 물건을 뜻하는 말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조정에 올리는 물건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퇴짜를 써서 돌려보냈습니다. 퇴짜는 빠꾸의 수나어이기도 하죠. 또 마음에 들지 않아 물리치거나 거절함을 뜻하는 말 퇴박도 있는데요. 퇴박을 당하다, 퇴박을 놓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농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0: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통해 쟁점 하나를 남겨두고 대부분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단판을 이어갈 예정인데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8: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상황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2, 3일 내로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새로운 전선을 열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남우호 공격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8: 스타벅스가 진행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벤트 논란 하루 만에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분노 인증 행렬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5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7: 삼성전자 파업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늘 새벽 헤어졌습니다.
8: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류현주 기자입니다.
9: 어제 오전부터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회의는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 0시 반쯤 정회됐습니다. 노사는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10: 10시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내일 사후조정 회의에 임하기 위해서 여기 중노위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9: 타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쟁점 대부분에선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쟁점에서 이견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쟁점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측은 이 쟁점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오기로 했습니다.
11: 대부분 의견이 정리됐는데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안 돼서 사용자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내일 10시에 온답니다.
9: 오늘 회의에선 노사가 자율합의 형식으로 마무리할지 이미 제시된 중노위 조정안을 수락하는 방식으로 갈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질 경우 노조조합은 찬반 투표가 남아있는 만큼 오늘 회의는 오전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노사는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지 성과급 지원을 어떤 비율로 배분할지 또 합의 내용을 제대로 못 박을지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져 조합원 투표 절차에 들어갈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만큼 파업 일정은 유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주입니다.
7: 이번 파업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경제 성장률은 무려 0.5%포인트나 떨어질 거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12: KDI가 경제 성장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최근 2.5%로 상향했습니다. 3개월 만에 0.6%포인트나 올릴 수 있었던 건 절반은 반도체 덕분이었습니다.
13: 만약에 그 공급 능력이 좀 빨리 확충될 수 있다면 또 그 수출이 더 많이 늘고 이 성장률이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2: 하지만 파업에 돌입한다면

0: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은 노조가 예고한 대로 18일 동안 파업이 지속되면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거란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생산 차질 규모도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수출 중 삼성전자 한 기업이 22.8%를 차지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도 전체의 26%에 달할 정도로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1: 반도체 업종들이 한 나라의 경제를 5% 10%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가 파업이 있다 그러면 0.5% 정도 내려가는 거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0: 파업이 끝나도 여진이 계속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빌미로 경쟁사들에게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2: 마이크론이라든가 중국의 창신 메모리 같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뺏기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0: 장중 5% 넘게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는 오후 들어 노사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며 한때 상승 전환했고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3.25%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3: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휴전 상태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걸프국들의 요청으로 이란 공격을 멈추라고 했다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간이 길어야 다음 주 초까지라며 이란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상 특파원입니다.
4: 이란과의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습이 실제 임박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5: 1시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출격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어제 일이죠. 막 타격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연락을 받고 공격을 미뤘지만 짧으면 2, 3일, 길어야 다음 주 초까지의 제한적인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협상 시간을 확보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번에는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5: 군사적 수단이든 외교적 합의든 조만간 드러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이란과 긴밀한 관계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역시 이란에 어떠한 무기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판 여론과 관련해선 오히려 대중들을 탓했습니다. 전쟁이 LA 같은 주요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게 된다면 대단히 인기 있는 조치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유가는 전쟁만 끝나면 해소될 거라며 핵무기에 비하면 하찮은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을 불러 모은 뒤 벤스 부통령도 기자회견을 열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군사작전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미군은 또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고 미 재무부도 이란의 그림자 금융 시스템과 선단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홍명산입니다.
3: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과 남후 공격은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고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 재개 명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6: 이란 혁명수비대와 가까운 타스님 뉴스는 바라카 원전 드론 공격에 대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발표를 인용하며 자국으로 진입한 드론의 발사 원점으로 처음 이란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론 공격은 이스라엘이 수행했다는 군소식통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다른 이슬람 국가들을 상대로 더 부정적 역할을 하도록 부추긴다며 아랍에미리트를 도발해 이란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이나 테러를 감행한 주체가 신분을 숨기고 적대국이나 제3자 소행으로 꾸며 전쟁 명분을 조작하거나 상대를 고립시키는 위장전술인 이른바 가짜 깃발 공작이란 겁니다. 때마침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바라카 원전 타격에 동원된 드론 3기가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피격된 한국 선박 남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격 주체에 대해 우리도 의문이라며 가짜 깃발 공작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거듭된 가짜 깃발 공작 주장은 휴전을 먼저 위반하지 않았다. 전쟁 재개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상대이니 계속 협상하자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연일 군사작전 재개를 압박하는 미국을 향한 경고도 이어갔습니다. 이란군 대변인

0: 이는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정부 지지 집회에서 지난 6주간 휴전 기간을 전시처럼 지냈다. 전투력을 강화할 기회로 이용했다며 전쟁이 재개되면 새로운 전선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지휘권 확보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중단했던 주식시장 거래를 80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1: 이어서 단신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함께 살던 8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조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해당 여성을 긴급 체포하고 구체적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 13분쯤 강원 홍천군 내면 자운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서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가 현지시간 19일 철강 제품 관세를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정된 관세와 할당량은 회원국 승인을 거쳐 현재 철강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완료되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인데요.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등에서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세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건 전쟁부 산하 국방정보국 차원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미 국방정보국 워싱턴 본부는 지난 3월 정 장관 발언 이후 주한미군 등의 한국과의 위성정보 공유 제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방침을 전달받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보 공유 제한에 앞서 국방부에 미국 측 움직임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2일부터 3주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은행, 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 판매됩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자금 6천억 원, 정부재정 1,200억 원으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10개 자펀드를 통해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에 분산 투자합니다. 22일부터 전체 6천억 원 물량 판매가 개시되며 1,200억 원이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서민용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서 시작되는 비는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 남해안에 최대 80, 강원 150, 제주 산지에 120, 남부 내륙은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20.5도입니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MBC 뉴스 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6: MBC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

0: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시간대별 전기요금이 개편되면서 집에서 저녁 6시 이후에 세탁기 돌리지 마라, 요금 더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제도고요.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가정용 전기는 시간대별 요금제가 아닌 누진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 알고들 계시죠?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단계적으로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인데, 특히 에어컨이 많이 사용되는 여름철에 사용량이 늘어나면 요금 부담이 클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 요금에는 이번 시간대별 요금 체계가 적용이 되는데요. 전력 수요가 적은 새벽 시간대에 집에서 충전하는 이른바 집밥 충전이 가장 저렴하다고 하네요. 여름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같은 최대 부하 시간대에는 충전 요금이 새벽 시간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비싸질 수 있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0도, 부산 19도, 대구 15도, 대전 16도고요. 광주 18도, 강릉 18도, 제주는 22도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새벽에 남부지방부터 시작돼서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세차게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으니까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네요. 내일까지는 비바람이 불면서 서늘하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모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 글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한 외신 블룸버그 기사 제목이 수정됐습니다. 지난 12일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이 주가

0: 하락 배경이라는 인과적 표현을 쓴 제목을 사용했지만 이를 삭제하고 객관적 묘사로 표현을 바꿨는데요. 해당 제안은 정부가 아닌 보좌관이 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등 기사 말미에 수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배당금의 성격을 설명한 것을 따로 기사화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블룸버그의 초기 보도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를 상대로 수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전 매니저가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박 씨의 전 매니저 김모 씨에 대한 준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등 사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는데요. 김 씨는 박 씨가 정신적 장애를 앓아 경제활동을 할 만한 지적 수준을 갖추지 못한 점을 악용해 수억 원대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공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차용증이나 토지매매 계약서 등을 쓰게 해 돈을 갈취하고 보증금, 토지 보상금 등도 가로챘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인 유진박은 1996년 국내에 데뷔해 클래식과 팝을 넘나드는 전자바이올린 연주로 인기를 얻었으며 2009년부터 소속사에 감금, 폭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북 구미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19.4km 지점에서 25톤 화물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 불이 붙었고 미처 탈출하지 못한 60대 운전자 부부와 탑승객 2명 등 4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북 영천에 있는 가족 묘소를 찾았다가 경기 지역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요.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은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죠. 경북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1: 맞습니다. 두 정상이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액화천연가스와 원유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에 대해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0: 네.
1: 다카이치 총리도 회담 후에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했고 일본과 한국, 미국이 긴밀히 연계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재확인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0: 네.
1: 이 대통령은 최근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가 최초로 차관급으로 격상이 돼서 개최된 걸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아까 언급했던 대로 양국 대통령이 자원 공급망 협력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실제로 이 대통령은 3월 체결된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과 비축 관련한 정보 공유 그리고 소통 채널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최근에 중동 정세 때문에 에너지 공급망이 상당히 좀 불안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1: 네. 이번 정상회담 전에 일본 NHK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양국이 회담을 통해서 교환하는 에너지 안보 강화 문서에는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이 정제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을 상호 공급하거나 수출 규제 자제 협조 또 원유 조달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고요.
0: 네.
1: 요미우리 신문도 두 정상이 발표할 공동성명 형태의 문서 초안에 원유나 석유 제품을 상호 융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라는 보도였습니다.
0: 네.
1: 현재 일본은 나프타 같은 석유 제품이 부족해서 과자 봉지도 흑백으로 인쇄해야 될 정도로
0: 맞아요.
2: 맞아요.
1: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2: 예.
1: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한테 원유를 대여해주고 우리는 일본의 나프타 같은 석유 제품을 주는 방식입니다.
2: 네. 근데 일본도 이란 전쟁 때문에 원유가 충분치 않을 텐데요.
1: 네. 이게 일본에서 해당 기사가 나온 후에 지금 고유가 시대의 이란 전쟁

0: 전쟁도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데
1: 네.
0: 이렇게 귀한 원유를 한국에 주는 건 일본이 너무 손해 아니냐라는 비판 의견이 현지에서 많았습니다.
1: 일본이 이렇게 비축류가 많은 것도 인구가 많기 때문이고
0: 맞습니다.
1: 그만큼 많이
0: 비축류
1: 필요할 텐데.
0: 구체적으로는 우리보다 두 배 정도 많지만 사실
1: 네.
0: 하루 사용량도 두 배 정도 많기 때문에
1: 예.
0: 사실상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구체적인 이유를 보면 사실 일본은 대형 정유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1: 네.
0: 그래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 정제 석유 제품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이거든요.
1: 네.
0: 한 27% 정도 되고요.
1: 네.
0: 한국이 만약에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석유 제품 수출을 줄이게 되면 일본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일본 정부는 원유를 한국에 빌려주는 대신에 한국으로부터 정제유나 정제 석유 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협력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일본 정상하고 한 6번인가 되게 여러 번 만났는데
0: 네.
1: 한일 관계를 좀 새롭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외신도 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타임스도 비슷한 논조를 보였습니다. 원래 두 정상은 가까워질 조합이 아니었는데
1: 네.
0: 정치적 성향이 매우 다른 두 지도자가 양국 간의 역사 갈등을 넘어선 행보로 주변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1: 네.
0: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고 미국 안보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이란 전쟁과 미중 관계 변화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이 협력 강화를 시도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인 디플로맷은 한일 지도자들의 만남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이뤄졌다는 데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1: 예.
0: 디플로맷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시적절하게 전략적 조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1: 네, 양국이 서로 좋다면 서로 자주 만나고 협력하는 건 좋은 일이겠죠.
0: 네.
1: 자, 그리고 이란이 새 평화안을 만들어서 미국에 전달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0: 네,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란 외무부 차관이 중재국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했다는 새 평화안을 보면 레바논을 포함한 전 전선에서의 적대행위 종식, 그리고 이란 인근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피해 배상, 또 대이란 제재 해제, 해외 동결 자산 반환, 또 미국의 해상 봉쇄 종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1: 네.
0: 사실 말씀드린 조건들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쓰레기다라고 일축했던 이 직전의 종전 제안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1: 네.
0: 물론 러시아나 사우디 외신에서는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 대신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나 동결 자산을 풀어주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특정 조건 하에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의 농축 우라늄을 이전할 수 있다. 뭐 정도까지 언급했다라는 보도는 있는데
1: 네.
0: 이란 당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평화안에는 분명하게 전쟁 피해 배상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고요. 핵 협상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지 않을 거고 핵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나왔는데 이건 역시 이전 종전안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어땠을까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하려고 했는데 걸프국들이 영내 혼란을 이유로 만류해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 네. 그러니까
0: 표면적인 이유는 걸프국들의 만류인데
1: 예.
0: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타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혼란을 두려워해서 물러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걸프국들이 말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0: 그렇죠. 걸프국들이 말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멈춘다라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번에 이란이 건넨 새 평화안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거든요.
1: 네.
0: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면서 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 네.
0: 대신에 핵무기 보유를 계속 고집하면 전면전으로 갈 것이다라는 압박도 동시에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했지만 미국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란의 최신 종전안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여전히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군요.
0: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19일에 재개하려고 했던 군사작전을 2, 3일 정도만 연기한다. 혹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만 연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 예.
0: 이게 이란의 협상안에 대해서 만족해서 해서 연기한 게 아니라 걸프국들이 요청을 해서 표면적으로는 연기를 한 거니까요. 네. 다시 공격해

0: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합의가 안 되면 즉시 대규모 공습 감행을 준비하라고 국방장관과 이 합참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여전히 미국은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해저 케이블을 건드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1: 네.
0: 여전히 통행료를 목적으로 하는 호르무즈 해상 보험 서비스를 도입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뭐 걸프국들이든 뭐 어디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말려서 사실 말려지는 거면
0: 네,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이 끝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 참 좋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도 군사작전을 실시할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0: 네. 아직 이란 전쟁이 정말 불안한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네. 다시 또 쿠바의 군사작전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폴리티코 보도를 보면 쿠바 지도부가 정치 경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한 소식통은 애초에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지도부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미국이 원유 봉쇄 같은 제재를 강화하고 또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치는 걸 보면 아마도 겁을 먹고 쿠바 정권이 협상에 잘 나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예상과 달리 이란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고 더불어서 쿠바도 강경하게 나오면서 확실히 백악관 내 분위기는 이전하고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군사작전에 대한 그 지지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1: 네.
0: 실제로 국방부가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을 담은 초안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요. 군사작전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1: 예.
0: 이란 전쟁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저치를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이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네. 사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바이러스 소식도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유럽 일대가 상당히 좀 긴장 중인데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변종 에볼라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0: 네, 언급하신 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선에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3명 나왔고
1: 네.
0: 크루즈선과 관계없는 미국인 1명이 추가로 사망한 상태인데
1: 예.
0: 에볼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130명을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1: 네.
0: 아프리카의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 에볼라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현지 방역 체계가 워낙 허술하고 국제사회의 원조도 지금 이란 전쟁 같은 것들 때문에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겹치면서 팬데믹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병한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치사율이 한 3, 40% 정도 되고요. 또 다른 종류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도 확인이 됐는데 이건 치사율은 좀 낮은데 이 진단 시스템 자체가 부족해서 방역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네.
0: 지금 민주콩고와 우간다에서는 환자를 돌봤던 의료진이나 시신을 만졌던 장례식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이 에볼라가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1: 네.
0: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들은 전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고요. 민주콩고에서는 병원체 확인 자체가 늦어지면서 너무 늦게 에볼라 집단 발병 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1: 네.
0: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위기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1: 네, 하지만 뭐 보건당국이 좀 약한 이런 나라들에서 확산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빨리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네요.
0: 네.
1: 자, 그리고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개최국 중에 한 곳이죠. 멕시코 치안이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네요.
0: 네, 지난 17일에 중부 푸에블라주의 한 농장에서 무장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서 시민 1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10명이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1: 네.
0: 지금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곳에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좀
1: 예.
0: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치안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멕시코시티 외곽에 있는 피라미드에서 한 남성이 관광객들한테 총기를 발사한 사건이 있었고요.
1: 네.
0: 지난 1월에도 경기가 열리는 지역이자 한국 축구대표팀이 첫 경기를 치르는 과다할라에서 비교적 가까운 도시에서 이 무장괴한들이 축구 경기 도중에 난입해서 관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1, 2월에만 멕시코시티에서 강력살인 사건이 총 10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월드컵 앞두고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군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1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4: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른바 이 탱커 마케팅 때문에 논란이 큰데 어제 신세계그룹이 정용진 회장 입장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5: 네,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라면서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했습니다.
4: 네.
5: 특히 저는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라면서 어떤 해명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반복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4: 네. 고개를 숙인 건 그 텍스트였습니다.
5: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좀 텍스트에서는 저자세이긴 했습니다.
4: 네. 근데 뭐 육성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고요. 어제 신세계그룹 부사장이 이제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5.18 단체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5: 네. 김수환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5.18 기념문화센터를 찾았지만
4: 네.
5: 5.18 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4: 네.
5: 그러니까 5.18 단체는 약속을 잡지 않고 일방적으로 김 부사장이 찾아왔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이거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사과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4: 네.
5: 김 부사장은 어제 카메라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그룹도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서 5월 00에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부적절한 마케팅인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4: 네.
5: 향후 모든 경위가 파악되면 다시 한번 단체를 찾아뵙고 사과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4: 네.
5: 정용주 회장이 지금 해외에 있기 때문에
4: 네.
5: 일단은 부사장이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4: 네.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관련해서 사과 뜻을 밝혔네요.
5: 네. 그러니까 부산일보가 스타벅스 본사에 질의서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신이 왔는데
4: 네.
5: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5월 18일은 또 역사, 인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이고
4: 네.
5: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4: 예.
5: 우리는 특히 희생자와 그 가족 그리고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아픔과 모욕감을 안겨드린 것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인 저희도 이 사안을 최대한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고
4: 네.
5: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4: 네. 대표를 어쨌든 해임시켰으니까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고를 냈는데 본사가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5: 네. 또 스타벅스 본사가 안 그래도 지금 팔레스타인 이란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인 좀 불매운동이라든가 비판에 많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4: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요 스타벅스를 좀 이렇게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좀 오히려 응원하는 것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0: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 네, 이제 김선민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이 스레드 계정에 내일 수벅 들렸다가 출근해야지 굿나잇 이런 게시글에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0: 네.
1: 이제 충북도당의 공식 SNS에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이 댓글 계정을 보면 실제로 김 후보의 SNS팀이 운영하는 계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0: 네.
1: 김 후보의 이번 지방선거 공약도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0: 예.
1: 지금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스타벅스를 방문하겠다라면서 이번 마케팅을 응원하는 태도로 나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지게 된 거죠.
0: 예.
1: 그래서 처음 글은 뭐 오피셜 MG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었는데 실제로 관리한 사람은 충북도당의 당직자 청년위원이었다라고 합니다.
0: 예.
1: 그러면서 이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반어법이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0: 반어법이요?
1: 네.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다가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
0: 예?
1: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 이러려고 했다. 이게
0: 예?
1: S레드, SNS의 화법이다라는 건데 글쎄요. 스레드 이용자들이 동의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전혀 공감이 안 되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변명이 있었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니까 어쨌든 게시글은 삭제가 됐고 또 사과 글이 올라왔습니다.
1: 네. 김선미 후보 측은 해당 계정은 선거 사무실에서 지금 사용하는 홍보용 계정이지 후보가 계정 자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면서 충북도 당 차원에서 스레드 계정에 사과문이 올라왔는데요. 부적절한 게시물로 인해 유가족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가진 역사적인 의미와 희생자와 유공자분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이번 일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0: 네, 그런데 좀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뭐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렸다라는 식의 해명이 나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마이뉴스 과학우신 기자가 쏘아올린 공이 있었죠. 송원석 원내대표의 광주에 뭐 더러워서 안 간다라는 발언 지금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서러워서 안 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1: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측을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어제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바이든 날리면 시즌2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더러워서든 서러워서든 마치 본인이 피해자라서 광주에 안 가는 걸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했는데요.
0: 네.
1: 5.18 헌법 전문수록 개헌도 국민의힘 때문에 못했는데 정말 광주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싶다라고 덧붙였고요.
0: 네.
1: 강준석 대변인은 송 원내대표는 진정성 있게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는 것이 응당한 조치라면서 애들로 변명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0: 네. 어쨌든 공당의 원내대표가 환영을 못 받을까 봐 특정 지역을 안 가는 건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송 원내대표가 뭐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1: 네. 성일종 의원이 어제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네. 질문이 나오자 송 원내대표가 본인의 30년 이상 되는 친구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0: 예.
1: 성품이 깔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성품이 원래 아니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취재했습니다.
0: 그런 말을 아예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건데요.
0: 예.
1: 원내대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당의 스피커인데 이 각도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송 원내대표의 인품으로 봤을 때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했습니다.
0: 네, 그럼 없는 발언을 곽 기자가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어쨌든 녹취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그리고 저희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 언론사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경기도 평택을에 출마한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의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이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프레시안이 최근에 다시 보도를 한 건데요. 김용남 후보가 2015년 여당인 이제 새누리당 당시 초선 의원 시절에 의원실 5급 비서관이 지역구 행사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지만 사과받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남 후보의 과거 보좌진 관련해서 갈등이나 폭행 의혹이 있었는데 이게
0: 네.
1: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된 겁니다.
0: 예.

0: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좀 당혹감과 불쾌감을 좀 표했는데요. 강준현 대변인이 아니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는 지양해야 하는 건 아니냐라면서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선거운동은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검증 단계에서 나오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는데 후보 등록이 된 이후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덧붙였습니다.
1: 네, 김용남 후보가 어제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다소 과장된 거라고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폭행이라 표현하는 게 맞는지부터 의문이 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제 스피드에 맞춰 오기를 원했고 어떤 보좌진은 그게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화를 냈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1: 예.
0: 그걸 폭행했다고 표현하는 건 다소간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이 해명을 놓고 좀 비판 여론이 불거지니까 SNS에도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0: 네, 일단 김 후보가 어제 입장문을 다시 냈는데요. 과거의 미숙함과 불찰을 깊이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했는데요. 10여 년 전 초선 의원 시절에 저는 의욕만 앞서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었고 반드시 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밤낮 없이 헌신하던 동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헤아리지 못했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크게 화를 낸 건 전적으로 제 미숙함이자 불찰이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제 거친 언행과 태도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여의도를 떠나야 했던 아픔을 무거운 후회와 책임감으로 통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상처를 입은 이에게 더 일찍 다가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한다. 그래서 평택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채찍질과 호된 비판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단식에 돌입한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만났습니다. 양 후보는 어떤 이유로 단식을 시작했나요?
0: 네, 지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입구에서 노사의 대타협을 촉구를 하면서 아무래도 또 삼성 출신이다 보니까
1: 네.
0: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건데요. 장 대표는 이번 파업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무책임하게 통과시켜놓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새 뒷짐만 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원론적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항상 악법을 통과시켜 문제를 만드는 건 민주당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 가져온 문제들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빨리 해결하길 바란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평택을 출마한 유이동 후보도 평택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 같은 곳으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면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정치권도 산업 현장의 절박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어제 현장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부산 북구 갑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문제를 놓고 계속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군요.
0: 네. 그러니까 여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대체로 우세한 상황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나 다른 두 후보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지지율의 총합은 하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연이어 나오고 있죠.
1: 네.
0: 그래서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보수 진영 후보 입장에서 나름 선전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1: 네.
0: 어제 한동훈 후보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까지 하겠다고 폭주하는 이재명 정권의 대리인을 꺾기 위해 어떻게 표가 몰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민심이 그 길을 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즉 박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자연스럽게 본인 쪽으로 와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0: 박 후보는 절대 단일화는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거의 매일 내고 있는데요.
1: 네.
0: 어제도 SNS를 통해서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는 한 1%도 없다라고 했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설령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요하더라도
1: 네.
0: 노 라고 밝혔습니다.
1: 아, 절대 단일화 안 하겠다라는 박민식 후보. 자, 그리고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부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네요.
0: 네, 서울중앙지법은요. 어제 김용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사건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1: 네.
0: 내란특검의 구형인 징역 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 네.
0: 이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0: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네. 3년이 늘어난 겁니다.
1: 네.
0: 재판부는 이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이란 직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나 증거인멸 교사로 인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되어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1: 네.
0: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UU. UU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4: UU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키 성장엔 아이클 타임.
8: 키가 크고 싶다면
9: 키 성장엔 아이클 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6: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7: 네, 나오실 때 튼튼한 우산과 함께 창문도 다 닫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내리는 비는 강하고 많기도 하지만 바람까지 동반돼서 들이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 내려져 있고요. 곧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 오후에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20에서 최대 80mm 정도 예보돼 있고요.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로는 100mm 이상, 강원 산지로는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비바람이 거세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20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미니로 윤명숙님이 청해 주신 인순이의 거위의 꿈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의 부작용이 걱정돼서 행동을 포기하는 건데요. 최근 학교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한 나머지 소풍과 수학여행을 꺼리는 거죠. 일부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면서 외부 활동을 포기하는데요. 이로 인해 학생들의 추억은 물론 사회의 안전지식도 쌓이지 못합니다. 무엇이 사고를 초래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죠. 두려움을 회피하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0: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합니다.

0: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자정이 넘도록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차 사후조정회의를 정회했습니다. 노사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재원 배분 비율, 합의 내용의 제도화 여부 등을 놓고 어제 오전 10시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내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막판 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예정된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고 밝힌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시 이란을 칠 수도 있다면서 며칠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걸프국 정상들의 요청으로 이란 공격을 보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그들이 2, 3일 정도만 줄 수 있느냐고 해서 이틀이나 사흘, 아마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 등등 일정한 기간을 말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의 금융 시스템과 선박 관련 인물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의 외환거래소와 이란 은행들을 대신해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감독해온 위장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운송에 관여해온 선박 19척을 제재했다며 이란 정권의 무기 개발과 테러 대리 세력 지원, 개인적 부의 축적을 위한 수익을 더욱 축소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한 드론이 이라크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현지 시간 19일 소셜미디어 X에 기술적 추적 및 모니터링 결과 당시 공격에 3개의 드론이 동원됐고 3기 중 2기는 요격했지만 나머지 1기가 원전 내부 구역 외곽에 전력 발전기에 충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개시 이후 폭격을 당한 이란 미나부 지역 여학교가 이란 순항미사일 기지 내에 있었다고 중동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브래드 쿠퍼 미국 중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현지 시간 19일 의회 증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해당 사건에 대한 미군의 조사가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에서 시작돼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8.9도입니다. MBC 7시 뉴스 엄지원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500명분의 국수 삶기, 1000명분의 튀김하는 법 아세요? 이 대용량 음식들을 쉬거나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영양과 맛까지 챙겨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몰려오는 아이들 앞에 내놓는 일. 급식 조리사들은 매일매일 바뀌는 메뉴로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숙련된 경험과 전문 지식, 순발력과 작업 전체를 읽는 감각 없이는 불가능한 학교 급식 노동.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내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블루캠프 시간에 여당 선거전략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3부에서는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격전지 여론조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삼성전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7: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8: 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9580님이 JB가 오늘도 무슨 소식을 가져오셨을지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머위대 삶았어요. 왜냐고요? 머위대 벗기면서 제이비의 첫 소절부터 만나려고요. 머위대 나물이 요즘 한창 맛있을 텐데 제이비 드셔는 보셨을까요?
8: 아, 머위 나물 먹어봤죠. 머위 장아찌도 맛있는데. 머위 장아찌 드셔보셨어요?
9: 네.
8: 오.
9: 약간 쓴맛 나는 거 아니에요, 머위가?
8: 뭐가 무슨 맛이 나요?

0: 맛이나죠.
1: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가?
0: 예. 다른 것도 드셨나 보구만.
1: 아무튼 배고프네요. 네. 0622님 64세 새벽 3시 40분부터 25톤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배가 고픈데 마땅히 이 큰 차를 주차하고 밥 먹을 때가 있어야 말이죠. 좀 서글픕니다.
0: 그렇네. 24톤이요?
1: 네.
0: 오, 예.
1: 25톤.
0: 25톤. 이제 주차 문제가 있겠구나 진짜.
1: 어허, 어떡하지? 오. 근데 배고프시다고 해서 어떡하죠?
0: 그러니까 그러면 운전하시기 전에 뭔가 좀 이제 그 싸가지고 요깃거리를 차 안에서 드셔야 되는 건가?
1: 그죠? 그런가 봐요.
0: 그죠. 뭐 미국 이런 데 이제 땅덩이 넓은 이 트럭카들을 보면은 뭐 몇 방 며칠 트럭 몰잖아요. 그래서 운전석 보면은 뭐 별별 게 다 있는 거 영상으로 보셨어요? 그죠? 네. 아무튼
1: 어떻게 보태드릴 게 없어서 죄송하네요, 0622님.
0: 네. 어떻게 오징어라도 갖고 가시면 씹으시면서 이렇게. 왜요?
1: 아, 예, 아닙니다. 네, 오징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0: 근데 요즘 오징어가 비싸가지고.
1: 네. 홀로움님, 네. 촌철들의 염장을 지르는 방송, 하지만 여론을 흔들어 쭉정이를 걸러내는 방송, 무엇보다 신비주의 더마가로 시선을 사로잡는 방송, 오늘도 습관처럼 유튜브를 열어 눈 비비고 귀 열고 대기 중입니다. 김홍섭님, 오늘도 빨리 열받게 해주세요 더마가라고 주문을 하셨는데요. 가볼까요?
0: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2: 5.18 당일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일으킨 신세계 그룹이 광주 5.18 단체를 찾아 사과를 시도했지만 전면 거부당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김수원 이마트 총괄 부사장은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전하며 모독 의도는 없었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지만 5월 단체들은 정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0: 네, 그래서 김수환 부사장이 경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근데 파악해야 할 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1: 왜요?
0: 자, 4월 16일에도 미니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날은 세월호 참사일이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왔고요. 또 컬러풀 탱크 텀블러 세트의 용량이 503ml라고 하는데 자, 이걸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임번호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바로 뒤에 그게 아니다. 이것도 5.18과 관련된 숫자다. 또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보상자 수가 유권자 수보다 503명 더 많다라는 겁니다.
1: 네, 보상자 수보다 유공자 수가.
0: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가짜 유공자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가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바로 그 숫자를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 제기가 되어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인 또는 정치 사회 사건과 연관된 사항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자, 이걸 어떻게 우연 또는 실수로 돌릴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우연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회사 측에서 503 용량은 전 세계 스타벅스 텀블러에서 쓰는 용량이다. 그리고 또 21% 할인율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할인율도 평소 적용해온 할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짚어볼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0: 20%도 아니고 21% 적용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이게 그래서 그 광주 금남로에서 첫 집단 발표가 이루어졌던 날짜 5월 21일.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의혹도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는데요.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어제 오전에 국민의힘 충북도당 운영 계정으로 추정되는 스레드 계정에 올라온 글.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굿나잇이라는 게시글에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이라는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바문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국민적 공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국민적 공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런 글을 올렸고 댓글을 달았다라는 건데요. 스레드 계정의 원 게시글은 삭제가 됐고요. 김 후보 측은 해당 계정은 선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계정이다라면서 후보가 계정 자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에 대한 평가는 잠시 미루고 유사 사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1: 아, 또 있나요?
0: 또 있습니다.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공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5월 23일 서울 연남동의 한 공연장에서 일베 래퍼인 20세 이민서 씨, 활동명은 리치 이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고 노무현 대통령 혐오 표현 가사로 가득 찬 노래들로 입장

0: 장료 52,300원을 받고 단독 공연을 열 계획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재단 차원에서 공연 금지 요청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날 오후 공연 기획사 측으로부터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이메일을 받았다라고 추가 내용도 나왔습니다만 얼마 뒤에 해당 래퍼가 이거 그냥 한다, 공연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제 이 래퍼가 공연 취소와 사과 사실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일단 일단락이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뭐 더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지금 짚을 점이 공연일로 잡은 5월 23일 5시 23분. 이게 뭘 뜻하는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을 뜻하는 겁니다.
1: 네.
0: 그다음에 입장료로 정한 것도 52,3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겠습니까? 523입니다. 또 이 래퍼가 발매한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이거 전해 드려야 되나? 아무튼 2025 리치 2기는 노무현처럼 점프, 그냥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등등의 지금 가사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놓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까지 전해드리면서 좀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먼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저런 망나니급의 시도에 우리가 통상 내놓는 지적은 일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일배스러움이 후미진 뒷골목에서 몇몇 끼리끼리의 일탈 현상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공개 영역에 아예 대놓고 등장하고 있다는 게 지금 주목할 점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어서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번지고 있는 와중에 국내 대기업에서 일배스러운 이벤트를 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치인이 그 장단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는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배스러움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망나니들을 고무 격려하면서 악순환의 폭을 더욱 넓히는 이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을 해결하는 방법은 끊는 것뿐이고 끊는 도구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철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정상인데 오히려 지금 쓰다듬고 있는 대기업이 나오고 정치인이 나온다. 이게 좀 제정신 바뀐 것이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 네, 김창면 님은요. 변명해봐야 더욱더 진흙탕만 됩니다. 반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코모 님은 때리고 아 미안? 이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경호날다 님, 회사에서 모르고 진행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안 좋은 상황 님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잘못은 잘못이고 회사 자체적으로 결제 라인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화나지만 회사에서 어느 한 명 말리지 않은 것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0: 네.
1: 엽기토끼님은 악마들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저런 감수성으로 무슨 기업을 합니까? 동네 슈퍼마켓도 하면 안 됩니다. 나라사랑님, 왜 가장 많은 아픈 일을 조롱하며 돈벌이로 삼나요? 돈 벌 수 있는 일 많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분노의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0: 네.
1: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가볼까요?
0: 손연보 목사 아시죠?
1: 네.
0: 자, 이 사람이 지난 17일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어느 공무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 돼지와 같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돼지는요, 주인이 도둑놈이든 강도든 전과자든 가리지 않습니다. 밥만 갖다 주면은 골골골골골골골. 밥만 갖다 주면 좋아하잖아. 그 돼지에게는 가치관이 없어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요, 정가 4번이든 5번이든 가리지 않고 주인만 오면은 막 꼬리를 흔들면서 꼴쩍꼴쩍 뛰잖아. 그게 개입니다. 가치가 없잖아요. 25만 원 나눠준다? 저는 25만 원 안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국가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거, 개, 돼지에게 주는 먹이잖아요.
0: 네. 국민 지원금을 개, 돼지에게 주는 먹이로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손윤보 목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책을 거론하면서 너무 재밌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책 홍보해 줄까 봐 책 제목을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책에도 이 제목에도 뭐가 들어가냐? 개돼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 둘 다 개돼지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사람이 갖는 사고는 뭐겠습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해.

0: 너희는 어리석지만 나는 현명해라고 하는 선민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선민의식에서 배어나오는 게 어떤 겁니까? 통제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이끌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손현범 목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저는 떠올렸는데요. 바로 이 경로를 밟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부정선거 음모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그리고 이들에게 놀아나는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뭐하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깜빵행이었다. 이 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현보 목사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개돼지를 어린 양처럼 여겨서 이끌고자 하는 겁니까?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도대체. 네?
1: 네. 네, 공정님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런 설교를 왜 하나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 라키님은 교인을 개돼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동네방네님 헌금하면서 꿀꿀꿀 하나님 찾으면서 꿀꿀꿀 이런 건가요? 라는 좀 비판적인 의견 보내주셨고요. 또 다른 촌철님은 JB 오늘 극우 돈벌레 특집입니까?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0: 뭐 내신 김에 더 가보겠습니다. 부정선거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관위 자료가 나왔는데요.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2022년 20대 대선 때 153건이었는데 2024년 총선 때는 733건으로 늘었고요. 지난해 대선 때는 1796건으로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관 짓지 않을 수가 없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부정선거가 펼쳐지고 있다는 주장에 머무는 게 아니라 물리적 충돌, 고소고발까지 지금 치닫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선관위 직원 등을 상대로 가한 폭행 협박건만 4건 발생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행동화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선관위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 지난 11일에 자체 투표질서 확립 특별 대응팀을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지난 대선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가 많거나 소란이 예상되는 사전투표소 295곳. 세 2인 1조의 정복 경찰관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요거 피해서 또 가면 어떡합니까?
0: 근데 투표질서 확립 특별 대응팀을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네. 부정선거 업무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이것까지 좀 함께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자, 지난해 대선 당시에 발생한 1796건의 선거질서 훼손 행위 가운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경우 몇 건이었느냐? 325건, 비율로 따지면 18.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고발 수사 의뢰에서 그러면 그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처벌로 가는 건데 처벌도 솜방망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자 지난 2월에 선거 업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가서 통과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국민의힘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면서 처벌 강화 조항은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빠진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처벌 강화가 안 되면 도대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는 바로 따라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목님 등 많은 분들이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고 계신데요. 뭐 추가적인 입법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TV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1: 그 이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법무부가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특례법 초안을 마련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서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누구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인데 특례법은 그 법 적용 대상을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처벌 대상 행위도 그냥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 재산 유용이나 자산 유출 같은 7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고 하고요. 또 이 현행법은 당장 피해가 없어도 미래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특례법은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꾼다고 합니다. 하나 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시를 해서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 판단 당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 조항도 담았다고 하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 배임죄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폭이 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이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한 기업 경영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막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투자를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지적과 우려가 있었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할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 판단 당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면 면책한다는데 그 믿을 만한 근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럼 또 기준점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또 이런 이야기 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이것도 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좀 도출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관전 포인트로 밑줄 그어놓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언론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와프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확보를 포함한 사태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자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라면서 엄중한 국제 환경을 감안해 일한미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짚을 점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 자, 지금은 약간 뭐 소강 상태에 좀 빠져 있지만 트럼프가 언제 또 어떤 요구를 하고 나설지 알 수 없는 상황. 걱정거리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다시 펼쳐진다면 한일 두 나라가 이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눈길을 끄는 게 다카이치 총리의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 발언인데 한미일 이전에 한일 공조, 특히 이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한일 공동 보조를 논의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아무튼 셔틀 외교를 통해서 한일 정상이 뭔가 그 친분을 다지면서 공조의 정서적 토대는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공조의 실행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데이지님이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잘 좀 지내봅시다 라고 올려주셨고 뭐 셔틀 외교 보기 좋았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뭐 좋은 건 좋은 거고요. 근데 역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일본이 좀 옛날 기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것도 좀 셔틀 외교가 정착이 되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1: 좀 그 뒤로 미루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죠. 그것이 전면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과거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로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다. 이 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오늘 JB타임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6: 네,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6: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판세가 좀 좁혀지고 있다. 격차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인지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골든크로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판세를.
7: 뭐 모든 선거가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6: 네.
7: 따라서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집중하고 절실하게 하는 편이 이깁니다. 그런 편에서 사실 마지막에 갈수록 각 당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 격차는 좁혀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큰 판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지지율은 좁혀지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진실되고 절실하게 한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건 맞지만 크로스까지는 안 갈 거다.
7: 네, 크로스는 제가 보기엔 장동혁 그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의 골든크로스는 올 것 같습니다.
6: 크로스가 그겁니까?
7: 네네.
6: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를 띄웠어요. 결국 이 문제를 그러니까 부각을 하면 보수층의 결집을 끌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7: 제가 보기엔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6.3 이후에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방식과 내용들을 진행하기로 한 사안이라서 전혀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허공에 뜬 가상의 현실을 가지고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 특별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요.
6: 예.
7: 죽은 자식 뭐 만지듯이 만져봤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 아 그래요?
7: 네.
6: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불경 해볼 만한데 어렵다. 서울 많이 어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7: 뭐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그 선거가 마지막에 갈수록 각 그 정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있어서 특히 격전지인 서울과 불경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민주당의 후보들과 민주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일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모든 분들이
6: 네.
7: 투표에 참여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같이 결집하는 게 필요하다.
6: 네.
7: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6: 그러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별 어떤 좀 상황을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서울 같은 경우
7: 네네.
6: 지금 민주당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집중 부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주폭 논란을 지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7: 저는 그 강남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은 대단한 안전 불감증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리를 책임졌던 입장 하에서 6개월간 숨겼던 거 아닙니까?
6: 네.
7: 현대건설에 물론 시공 사업

0: 사업주였지만 현대건설이 통보했는데 서울시가 그걸 숨기고 있다가 6개월 만에 그 현재 상황이 파악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정말 서울시민의 안전,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인가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나타냈던 게 강남 삼성역 순살 천일근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한강버스를 운행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운행을 했는데 결국은 한강에 한강버스가 둥둥 떠 있어서 거기에 탔던 서울시민들이 불안에 떨던 시기인데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1: 그래요?
0: 네, 아주 대단히 50m, 100m 밑에 있는 그 대심도 철도에서 나타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를 파생할 수 있죠.
1: 6개월간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오세훈 후보나 서울시 지금 보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0: 실제로 지금. 그러면은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예. 공개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공론화를 통해서 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시공업체가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빨리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6개월간 아무 일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전 책임 오세훈 시장의 시정 스타일이 항상 그랬다라고 봅니다.
1: 그 정원호 후보의 주폭 문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0: 저는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듯이 31년 전 1995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는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20대 때 그런 사건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원호 후보의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시정의 능력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결과 이런 부분들을 덮을 수는 없다.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폐색이 지쳐진 오세훈 후보 측의 흑색 선전과 무리한 네거티브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도 크로스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저는 보시는 겁니까?
0: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오세훈 시장은 4선 10년 동안 자기가 시정을 책임졌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후반부 보궐선거에서 6년간 재선 동안에 도대체 서울의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서울시장과 대부분의 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였고 그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속 공급을 했다면 서울시의 주택난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서울에 나타나는 주택난의 핵심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이 불렀던 주택 정책에 대한 무능력이 부른 참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의 잠실, 대치, 삼성 등 주요한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풀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의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네.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었던 책임자가 오세훈 시장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이었고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1: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철근 누락 그다음에 주폭 네. 이런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의제라고 하는 것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0: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1: 예.
0: 부동산 신속 공급과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못했던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이고 강남의 핵심적인 잠실 대치 삼성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부동산 폭등에 기폭제를 제공했던 오세훈의 정책적 실수와 판단 잘못은 영원히 기록되고 그것이 제가 보기엔 서울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초래한 첫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부동산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된다고 해서 정원호 후보한테 절대 불리하지 않다.
0: 정원호 후보는 그 성동구에서 제대로 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했고
1: 네.
0: 성수동을 바꾸면서 정말 모든 서울 시민이 20, 30대 청년들이 좋아하는 성수동 그리고 찾아오는 성수동을 만들었고 성수동 같은 곳을 서울에 20개 만들어서 서울에 대변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수동을 바꾼 정원호가 서울을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이 있어요. 실적을 근거로. 오세훈 시장은 집권 4선 10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기억하는 건 없어요. 한강버스 한 거기 둥둥 떠 있어서 서 있던 거. 세빛 둥둥섬 홍수시에 둥둥 떠다녔던 거. 이해. 도대체 오세훈 시장의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교통과 주택과 교육을 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시장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김용남 후보 있잖아요.
0: 네.
1: 김용남 후보와 관련해서 최근에 성범죄 사건 피고인 변호 이력 문제라든지 국회의원 시절에 그러니까 비서관 폭행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데 이 점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이제 김용남 후보의 얘기는 2015년 사건이었고 2016년에 선거할 때도 나와서
1: 네.
0: 여러 논란이 됐었고 김용남 후보가 자기가 젊었을 시절에 그렇게 그 같이 일하는 보좌진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또 같은 파트너로서의 인정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0: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사과를 했고 정중하게 그런 것에 대한 그 요청을 했기 때문에 더 불거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악재로서의 제한적이다.
0: 저는 한번 저기 공론화돼서 거기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가 반성하고 사과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더 불거져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조국 후보가 그 계속해서 민주당 다음을 강조하는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조국 후보는 뭐 본인의 선거 전략상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왜냐하면 선거 전에도 정청래 조국 두 대표가 양당 통합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던 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정청래 대표가 우리 그 선거에서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고 선의 경쟁을 통해 평택을 주민들의 심판을 받고 선택을 받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선거 후에 합동 논의가 다시 재개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0: 전 뭐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애 낳는 얘기 하는 거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산 지금 북구 갑은 어떻게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0: 저는 북구 갑은 뭐 일관되게 한 달 전부터 일관되게 선거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는 봐요.
1: 그래요?
0: 앵커님께 말씀드리지만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는 2014년에 지금은 이제 김용남 후보가 평택에서 하고 있죠. 2014년 수원병에 수원 팔달구에 김용남 후보와 손학규 대표 간의 경쟁처럼 보여요.
1: 그때 김용남 후보가 당선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예. 한마디로 예. 김용남 후보는 수원 출신, 수원에서 초종구를 나왔고 새로운 신인이었어요.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대권 후보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부산 북구도 보면 하정 후보가 정치 신인이지만 부산에서 사상초 사상중 구독구를 졸업했고 대단히 엘리트로서 검증받고 정말 북구에 준비된 능력 있는 아들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였고 그렇게 붙다 보니까 2014년판 수원 팔달구예요. 제가 보기엔 많은 뭐 논쟁이 있겠지만 저는 마지막에는 하정우 후보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부산 북구 분들도 그렇고 수원 팔달구 구민들도 그런 명성이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부산 북구를 우리 그 지역의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질 사람을 원하지 한동훈 대표처럼 자기의 정치 복귀를 위해서 부산 북구를 숙주로 사용하는 이런 사람을 저는 쓰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 복귀는 부산 북구가 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강남 타워필레스에 있는 강남구청장으로 출마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전 당선이 되면 정치 복귀가 되는데 엉뚱하게 왜 부산 북구에 와서 부산 북구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1: 강남구청장이요?
0: 강남구청장 보궐선거 나가서 당선되면 되지 않습니까?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박민식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0: 저는 아마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대표직에 대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예. 한동훈으로 단일화는 상상하지 않을 거고 단일화된 유일한 예는 한동훈 후보가 사퇴하고 박민식 후보를 미는 경우 만 단일화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예. 장동혁 대표는 뭐 얘기했지만 하정우 당선되는 것보다 한동훈 당선되는 걸 더 싫어해요. 박민식도 마찬가지고. 2년 후에 박민식 후보는 한 번 더 총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예, 예, 이번에 예. 지더라도. 그런데 예. 그걸 한동훈한테 주겠습니까?
1: 그런데 2년에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냐는 문제가 있겠죠.
0: 저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박민식 후보가 돌아온 탕하가 됐지만 이번에 헌신한다면 또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 기회가 있는데 박민식 후보가 뭘 하고 사퇴를 하겠습니까?
1: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그 말씀에 따르면 2년 후 총선에 한동훈 그 전 대표는 부산 북갑에 다시 출마하지 않는다.
0: 제가 보면 없을 겁니다. 당선되든 당선되지 않든.
1: 떠날 거다 이렇게 보죠.
0: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전형적인 예가 2014년 손학규 대표가 팔달에서 출마하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1: 예, 예. 똑같을 것이다.
0: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폐색이 짙으니까 하는 얘기가 하정우에 대한 네가티브 사실은 AI 수석이 프로젝트 사업에 관여해서 누구에게 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네가티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네가티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법정 토론을 제외한 많은 언론과의 대담 토론을 하고 있는데

0: 나와 1대1 토론을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으흠. 이런 후보는 결국은 선거에서 지더라고요.
1: 전북지사 선거 있잖아요. 네. 김관영 그 현 지사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확신하세요?
0: 저는 뭐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고 네. 그 과정에서 한 김관영 지사가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해요.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루 예. 만에 그냥 제명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공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도 공직선거법상에서 사실은 명확히 그 뭐냐 영상에 보이는 현금 살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위반이고 으흠. 당원당규에 위반된 사안들에 대해서 예. 조치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예. 사실은 읍참마숙의 형태가 있었다라고 봐서 억울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당의 결정을 따르고 그런 다음에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하셨는데 으흠. 아마 전북도민들이 이재명 정부와 전북발전, 새만금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투자 등 주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후보가 하는 것이 더 속도감 있고 효능감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는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를 마지막엔 지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이제 김관영 지사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을 사무공천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뭐 사무건 여기서 다 나이로부터 아예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위배된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0: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모든 후보자들에게 경선의 기회를 줬고 네. 100% 억울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대체적으로 모든 후보들에게 경선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예. 큰 흐름에서는 그 예. 원칙을 지켰는데 예. 개별적인 사안 속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예. 전북 사건은 예.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읍참마섭의 그런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라는 예. 부분들을 전북 도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예. 우리 민주당 후보가 같이 이재명 정부와 같이 전북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관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1: 의원님 모신 김에 관련 상임위에 계시니까 하나만 확인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네네. 형법과 상법상에 있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신 특례법을 만들기로 했고 그 초안을 지금 마련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0: 뭐 그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예. 배임죄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족쇄로 나타나고 있어서 적극적인 경영상의 역할이나 판단 결정들이 자꾸만 법의 잣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변화된 경영 환경 그리고 투자 환경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배임죄에 대해서 범위를 축소하고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면서 다른 법에서 규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는 제게 맞고 민주당과 정부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잘 논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변기에 버린 물티슈를 처리하는데 연간 들어가는 세금이 1,000억이라고 합니다. 하수처리장 긴급 준설과 펌프 수리에 들어가는 돈인 건데요.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지는 협잔물의 80-90%가 물티슈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변기에 물티슈를 버리지 말자라는 경고가 이제 오랫동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변기에 흘려보내는 양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데요.
1: 이게 분해가 잘 안 되죠?
4: 네, 그렇죠. 또 온라인에서도 수압이 세면 괜찮더라 혹은 뭐 비대용 물티슈는 된다더라 친환경은 괜찮다더라 이렇게 갑론을박이 오가 는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 네. 정말 그 변기에 버려도 되는 물티슈가 있는 걸까를 좀 알아봤습니다.
1: 비대용 물티슈가 있어요?
4: 예, 화장실용 물티슈라고 해서 비대용 물티슈가 따로 나오는데 그 시중에 팔고 있는 제품을 보면 성분이 레이온 100%라고 적힌 제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섬유 100%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생분해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 네, 그러면 변기에 버릴 경우 어떻게 될까 그 한계를 좀 짚어봤는데요. 서강대 화공생명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이 생분해 물티슈를 면 티셔츠에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일반적으로 쉽게 비교를 하자면 면 티셔츠에 있는 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면 티셔츠보다는

0: 물에 잘 풀어지게 만들어 놓은 소재죠. 그래서 원료 자체는 바이오매스 물질이 맞습니다. 근데 면 티셔츠가 분해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하물며 이제 차가운 바닷속에서는 더 분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마구 비대용 물티슈를 버리게 되면 그 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분해 속도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1: 한마디로 오래 걸린다?
2: 네, 바닥까지 갈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물을 내리면 그 배관을 통과하는 동안 마찰력 때문에 물티슈의 원단 조직이 풀어지게 되고 그 상태로 하수처리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근데 거기서부터 미생물 분해 공정이 시작되는 구조인 건데요. 이 공정을 잘 거치면 생분해가 되는데 문제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생섬유 100%라고 해도 한꺼번에 몰리면 하수처리장이 이제 감당을 못하게
1: 그렇죠.
2: 되는 건데요. 생분해 물티슈라고 해도 적정 권장량은 1회당 한두 장이라고 합니다. 생분해 되니까 막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하수처리장에 가기 전부터 배관부터 막혀버리는 건데 그럴 경우 이제 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아예 비대용 물티슈도 변기에 넣지 말라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1: 근데
2: 상황입니다.
1: 비대용 물티슈가 이 정도면 일반 물티슈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2: 일반 물티슈는 절대 버리면 안 되는 한마디로 재앙 수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청결용이라고 부르는 그 물티슈 같은 경우는 종이가 아니고 석유에서 뽑아낸 폴리에스테르 같은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분해가 되기까지 최소 100년에서 500년까지 걸린다고 하고요.
1: 네.
2: 이 땅에 묻어도 썩지 않고 변기에 버리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물티슈가 하수구를 통과하면서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구에 있는 다른 오염 물질을 다 응집시킨 다음에 서서히 커지는 라는 현상, 그러니까 지방 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건데 이게 하수관을 막아버리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조각조각 뜯겨나간 그 물티슈 조각들이 그대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죠. 이 바닷속에서는 플라스틱 기반의 물티슈는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떠돌아 다니면서 질식사를 일으키거나 또 미세 플라스틱화돼서 작은 생물들이 섭식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상위 포식자들한테까지 영향이 가는 거죠.
1: 그러니까 작은 생물 거쳐서 상위 포식자로 갔다가 그게 이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온다.
2: 그럼요. 네. 실제로 영국 템스강에서는 그 변기에 버린 물티슈가 쌓여서 물티슈 섬이 발견된 적도 있었는데요. 면적만 테니스 코트 두개 크기에 깊이가 1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덩어리가 템스강의 흐름까지 바꿔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물티슈를 변기에 흘려보낸 가구가 특정이 될 경우에 최대 징역 2년까지 처할 거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고 동시에 아예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안도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1: 뭘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2: 플라스틱 프리를 고르셔야 합니다. 무조건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1: 네.
2: 그리고 특히 주의를 할게 친환경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다 생분해가 되는 건 아니란 점인데요.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레이온 50% 함유라든가 천연 펄프가 일부 함유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런 폴리에스테르 혼방 제품이 많기 때문에 폴리에스테르가 단 1%라도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게 절대 썩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이렇게 소비자의 몫으로만 돌릴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도 필요한 건데 현재 그런 시중 제품들에 붙은 친환경이라는 그 가짜 이름표를 이제 소비자들을 속이지 않도록 좀 규제를 할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고 제품 성분 표시도 강화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생분해 인증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아침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로 사료되어서 절제를 하도록 하고 그죠? 다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깨끗하려고 하다가 세상이 더러워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거 좀그 헤아려 가면서 좀 살아라.
2: 네.
1: 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네. 참겠습니다. 네, 아무튼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어요.
2: 고맙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 루체. 호밍 루체가 인천 송도

0: 강원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밀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우리 동네 내일 누가 만들까요?
2: 바로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듭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투표용지 7장 모두 신중한 기표 부탁드립니다.
2: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주세요.
1: 미래를 위한 선택.
2: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3: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4: 네, 오늘과 내일 사이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튼튼하고 큰 우산으로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지금 제주 산지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이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20에서 80mm 정도로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비바람 거세집니다. 바람도 강해지겠고요. 많은 곳은 중부 서해안 100mm 이상, 강원 산지로도 1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가 18도, 부산 21도로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이상이나 낮겠고요.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 이어지겠고 비가 그치고 금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다시 26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다시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6: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6.3 지방선거 민심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이온이용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조금 전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예. 김영진 의원의 주장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는 있지만 크로스는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맞는지 지금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죠.
2: 예, 이제 이번 선거에 사실은 뭐 하나의 포인트를 뽑자고 한다면은 보수층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 그러니까.
2: 사실은 왜냐하면 진보층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진보정당에 대한 후보들의 지지는 충분하게 사실은 높이 차이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도 제약돼 있던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와서 그것이 과거의 정상적일 시즌처럼 지지가 경쟁 구도를 갖추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어쨌든 최근 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이슈로 민감도가 있는 보수층들에게 일단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어떤 바람이 분 것이긴 할 텐데 그것이 거대한 파도를 불러일으켜서 이제 판을 이제 뒤흔들 정도로 가지는 아직은 않은 상황으로
1: 알겠습니다.
2: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좀 지역별로 좀 훑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서울시장 판세부터 좀 보죠. MBC 조사 결과가 있죠.
2: 예,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16일 17일 조사를 했는데요. 예,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였습니다.
1: 예.
2: 여기서 정원호 43, 오세훈 35 이렇게 해서 8% 포인트 격차가 났고요.
1: 예.
2: 이것은 이제 같은 조사기관 의뢰기관의 그 전에 비해서는 전에는 한 뭐 두 자릿수 이상 격차가 났던 상황인데요.
1: 좀 좁혀졌네요.
2: 네, 좀 좁혀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좁혀진 이유는 뭘까요?
2: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오세훈 후보 측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들이 이제 어쨌든 1차적인 결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가 다가오면 사실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제약돼 있던 상황에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자산 선거가 도드라지진 않을 수 있지만 밑바닥에서 사실 강하게 흐르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영향받은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선거 캠페인을 보게 되면 오세훈 후보 측의 이제 공세 이제 그 이른바 정원호 후보에 대한 어떤 검증 공세 또는 네거티브 공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던 상황이게 되면 또 이제 앞서 있는 후보는 그런 공세가 있게 되면 지지가 좀 정체될 수밖에 없고 이제 유권자들로 하여금 약간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격차가 좀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게 적극투표층.
2: 네.
1: 적극투표층에서 이 지지도를 보면은 평균 지지도보다는 격차가 더 벌어지거든요.
2: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번 선거에.
1: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가 더 평균보다 벌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그 보수 성향의 어떤 층이
2: 네.
1: 아직 투표 의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다듬지는 않았다.
2: 네.
1: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작기소 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보수층을 자극을 했다는 것도 제한적이지 않느냐.
2: 네.
1: 이런 분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조사에서도 적극 투표 유향층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이 있어서.
1: 네.
2: 그래서 그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한테만 이 후보들의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정원 50, 오세훈 37.
1: 벌어지잖아요.
2: 13%포인트 이제. 그러니까 전체 결과보다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진보 성향층에 가까운 40대, 50대들의 투표 의지가 높게 형성돼 있어요. 일단은.
1: 그렇죠, 그렇죠.
2: 예. 그다음에 보수 성향층에선 투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이것이 실제 선거 결과에선 투표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1: 관건은 투표율이라는 얘기죠.
2: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것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 특히 이제 20대 30대 우리가 이제 20대 30대 보수층이 과거보다 많아졌다고 얘기하잖아요. 20대 30대에서의 투표 의지가 반드시 투표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매우 좀 낮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어요.
1: 20, 30대에서
2: 예. 그러면서 이제 요것이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의 격차가 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20, 30대의 투표 참여율이 과연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여부도 실제 후보들의 득표율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간단히 정리하면 20, 30대의 투표율이
2: 네.
1: 관건이 될 것이다.

0: 네. 알겠습니다. 불경 판세는 어때요?
1: 예, 불경도 사실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격차가 좀 좁혀지긴 했는데 네. 지금 뭐 이제 아, 뭐 15% 이상 이제 격차가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뭐 한 자릿수 조사 결과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1차적인 이제 바람은 어쨌든 보수층 결집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긴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최근 효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최근 결과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이긴 하는 것이에요. 이제 보수층들의 결집 또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 지역이 원래 보수층의 월등한 우위 지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가령 이제 여당 후보들이 좀 더 우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관되게. 그렇다면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이제 변화의 상황이라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사실 그 부울경 광역단체장 선거보다는 왜 부산 북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더 관심인 것 같은데. 이게 네. 조사 결과도 있죠. 이거에 대해.
1: 네. 그렇습니다.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북구갑 주민 대상으로 가상번호로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서 민주당 하정우 38, 무소속 한동훈 33, 국민의힘 박민식 20. 이렇게 이제
0: 이거 조선일보 조사 아닌가요?
1: 아닙니다. 그 MBC 의뢰도 이렇게 나왔고요.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16일 17일 동일한 이제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 하정우 39, 무소속 한동훈 33, 국민의힘 박민식 20.
0: 거의 똑같네요.
1: 결과는 이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워낙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제가 봤을 때 이 지역 인구가 유권자가 한 12만 좀 넘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이렇게 많이 되면 1인당 한 5번 이상은 다 조사했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게 되나요?
1: 엄청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초반에 비해서 이제 지금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하정우 후보는 초반에 한 30% 초반대 중반대보다 약간 이제 올라간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는 상황이고 또 보수 후보 두 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보다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승기를 좀 잡은 측면들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경향성이 한동훈과 박민식 두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정리를 하면
1: 네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동훈으로의 단일화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제 힘이 네. 그게 먹혀서 정말로 단일화를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1: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그 여론조사에 단일화하든 이런 식은 시기적으로라든가 또는 이제 정당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끄럽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가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해주느냐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소속이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 후보고 이런 경우에는 정당 후보가 뒷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는 뭐 구의원, 시의원들도 같이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조직력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 투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당의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 이제 인물에서 지명도는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또 그런 일반적인 예상과는 또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자기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앞서 있는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는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실제 결과 이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정당 소속 후보가 나중에 뒷심을 더 발휘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평택을 조사도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16일부터 18일까지 평택을 주민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가상번호를 하는 전화면접 조사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 김용남 31, 조국혁신당 조국 27, 예. 국민의힘 유희동 17, 예. 자유와 혁신 황교안 7, 진보당 김재현 2. 이제 이렇게 나와서 김재현 후보는 약간 이제 수치가 낮아진 상황이고 지금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제 모름 무응답. 응답 유보층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후보들의 지지율이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의 김용남 조국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근데 있습니다.
0: 지금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김재현 후보 지지층이 네. 옮겨갔다.
1: 네.
0: 근데 옮겨갔는데 어느 한쪽으로 확 옮겨간 게 아니라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로 지금 갈려서 옮겨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1: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보당 사실은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보적 어떤 가치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긴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쨌든 본인의 표가 사표도 되는 것은 사실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선명성도 지닌 인물도 있고 또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어쨌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도 있는 것이니까 두 후보 간에 어쨌든 이렇게 좀 분산되어서 나눠 갖게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김용남, 조국 두 후보의 지지율이 좀 다 같이 상승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대구도 가고 남대문시장도 방문하고
1: 네.
0: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1: 네.
0: 선거판세에 직접으로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
1: 네.
0: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 일단은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뭐 힘 있는 여당 후보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역 발전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대통령이 나타나면 그 기대감들을 이제 은연중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또 후보들이 다 모든 대부분의 후보들이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대통령 인기 있으니까 다만 이것이 뭐 모든 항상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때 총선 때 1월부터 한 3월까지 이걸 24번인가를 했었거든요.
0: 민생 토론인가 뭐 한다고 예, 하면서
1: 했는데
0: 돌았죠.
1: 그때는 이제 효과가 사실 크진 않았어요.
0: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1: 예, 그때는 막 지지율이 40%가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0: 안 오는 게 도움이 되는 게
1: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충분하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사실은 이제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0: 그러니까.
1: 네. 뭐 간접적으로 영향을 안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 요인에도 불구하고
1: 예.
0: 어떤 후보에게는 그 후광 효과가 발휘가 되는데 어떤 후보에게는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그건 어떤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1: 글쎄요. 어떤 후보한테는 이제 효과가 발휘 잘 되는 후보는 만약에 이제 어떤 대통령과 관계가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인연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아, 저 후보는 대통령과 통하는 사람이고 대통령과 단판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그것들이 이제 잘 활성화 될 수 있을 텐데
0: 예.
1: 어떤 각을 세웠던 사람이라든가 충분한 인연이 없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 그것이 이제 미미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쨌든 간에 정부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이제 지역 현안이 크게 있을 때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1: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핵심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죠. 결국 이제 중앙 정부의 예산 배정이나
1: 네.
0: 이거 직결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1: 그럼 그 지역을 가면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아 대통령이 이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이 이제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니까.
0: 그러니까
1: 아마도 이제 진보층들 활성화되는 부분들 또 중도층에 대해서 어떤 판단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반대로. 일정 부분 보수층의 자극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후보 개인의 인물 경쟁력도 있고 지역 현안 문제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0: 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뭐 가부간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좀 미뤄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협상이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이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예. 예.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교수님. 교수님이 예. 보시기에는 어떻게 뭐 파업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판 타결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3: 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그 노측이나 사측이나 예,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안으로 이제 수용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0: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제 간밤에 나온 소식을 종합을 하면 이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말이 보도를 탔는데
3: 예, 예.
0: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양측 간 입장 차이는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이지만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쟁점이 뭔지는 밝히지를 않았지만 메모리 사업부가 얻은 성과를 적자를 보는 비메모리 사업부에 얼마나 배분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3: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제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0: 예.
3: 조직 내부에서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직결이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사업부 규모가 크고요. 여러 개 이제 사업부가 있는데요. 성과급 배분 방식이 이제 조직 분위기와 이제 인재 유지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0: 네네네.
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업부 내에서도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 그다음에 시스템 LSI 등 사업부별 실적과 시장이 이제 상황이 이제 상당히 다른데 최근에 AI 메모리나 HBM처럼 특정 분야의 성과가 크게 부각이 되면 과연 어느 조직이 실제 성과에 더

0: 기여했느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특정사업부가 높은 성과를 냈다고 판단했는데 기대보다 이제 적은 보상을 받는다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부별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은 조직 간의 이제 위화감이나 장기적인 협업 문제 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결국 성과급 배분 방식이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요. 사업부 간의 이제 균형이나 이제 향후 보상 기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막판까지 가장 이제 민감한 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의 통념에 따르면 특별히 한 개인이 잘해갖고 그 개인에게 어떤 그 포상의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말고는 회사 전체의 어떤 영업 성적을 가지고 회사 전체 구성원에게 뭐 상여금을 주더라도 고르게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0: 네,
1: 그러면
0: 네.
1: 공정의 특수성이나 그 영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0: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PS제도 연봉의 이제 50% 상한제를 뒀기 때문에 사업부가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유독히 많이 PS를 많이 받는 사업부가 있고요.
1: 네.
0: 또 유독히 적게 받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적게 받는 그런 사업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아무래도 보상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러면 삼성전자가 애당초 운영을 해올 때 사업부마다 그 사업부마다 성과를 측정을 해서 다르게 상여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0: 예, 그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되었고 그걸 계속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었죠.
1: 그러면 노조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DS와 DX를 나누고 뭐 한다라는 얘기도 그러면 거기서 나온 관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0: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측과 이제 이제 노조 측의 이제 관점이 다를 텐데요.
1: 네네네.
0: 아무래도 노조 측은 반도체 전체 70%를 받고 개별 사업은 30%를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측은 반도체 전체가 40%, 개별 사업과 60%. 그러니까
1: 네.
0: 즉 사측은 전체의 회사 운영 차원에서 고려한 상황인 것 같고요.
1: 이제
0: 노조 측은 아무래도 반도체의 중심에 그런 그 성과급 체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일단 뭐 이거는 좀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이제 협상을 한다니까 좀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나왔던
0: 예.
1: 몇 가지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떤 전문가적 시각을 좀 듣고 싶어서 교수님을 모셨는데 자 먼저 이 문제
0: 예.
1: 파업에 들어가면 손실이 하루에 뭐 1조씩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0: 예.
1: 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됩니다. 이제 그 공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1: 예.
0: 2개월, 3개월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하루에 이제 그 손실이 1조 원 가량 된다라면 수십일 동안을 다 고려해서 뭐 30일이면 30조, 그다음에 뭐 그 계산법에서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1: 네.
0: 이제 사실상 그 뭐 경제적 피해가 최대 뭐 100조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그런 얘기도 있죠. 예.
0: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단순한 이제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이제 핵심 기업,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1: 네.
0: 생산 차질이 장기화된다면은
1: 예.
0: 이제 매출 감소를 넘어서서 이제 협력사나 뭐 수출이나 투자나 금융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더더욱이나 이제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해도 회복하기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이제 필요로 하고요.
1: 예, 예.
0: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 리스크를 우려해서 다른 경쟁사로 물량을 분산하기 시작하면
1: 으흠.
0: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막대한 그런 이제 금전적인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고객들이 글로벌 고객들이 이제 등을 돌아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손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가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그게 아무래도 100조 원 가까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1: 그 이제 뭐 왜 이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삼성전자로 국한하지 않고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예. 파업을 앞두고 있으면 회사에서는 파업 들어가면 하루에 손실이 얼마다 이러면 또 노조는 그저 부풀렸다 과장이다 뭐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에
0: 예.
1: 삼성전자의 경우는 어떤가 싶어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렸고요.
0: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뼈아픈 거는 지금 삼성에서는 지금 HBM을 좀 어렵게 경쟁력을 좀 갖기 시작을 했는데
1: 네네네.
0: 앞으로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 HBM에 대해

0: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그 향후에 이제 고객에게 공급을 못한다면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계속 공급을 하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금전적인 손실을 떠나서 신뢰도 하락은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죠.
1: 그러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급선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0: 예, 맞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 근데 수급선을 바꿀 정도로 이 선택지가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0: 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HBM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선두 기업인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러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로 물량을 다 몰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1: 알겠습니다.
0: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마이크론 기업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는 아무래도 TSMC가 지금 이제 선두 기업이고 TSMC로 전부 모두 물량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1: 또 하나 이 반도체 공장인데요. 이게 이 멈춰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까?
0: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공정은 이제 자동차나 일반 전자제품의 이제 단순 조립 방식이 아니라요.
1: 예.
0: 웨이퍼 위에서 회로를 이제 수백에서 수천 단계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형성하는 이제 초정밀 공정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공정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공백이 발생하면은 이제 특성이나 그런 제품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1: 그런데
0: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반도체는 이게 층층이 계속 건물을 쌓듯이 쌓아가는 거거든요.
1: 예.
0: 거기에서 뭐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산화나 증착이나 포토나 뭐 식각이나 이온질 그런 것들이 계속 정밀하게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온도나 압력이나 화학물질 뭐 미세 오염 같은 걸 계속 관리하고 아주 작은 오차나 그 미물들이 있어도 수율이나 뭐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되면 대부분은 버려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숙련된 엔지니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그러면 연속 공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인력 규모를 두고도 노사가 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최소 인력이 이제 운영이 되면은 그 며칠 동안은 이제 대응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그 인력으로 이제 공정 문제를 대응한다거나 아니면 장비를 또 유지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1: 예,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효율도 관리해야 되고 또 품질, 그러니까 삼포라고 하는데 품질 삼포, 편차 같은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수율이 매우 낮아져요.
1: 예.
0: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숙련된 엔지니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라인이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안정적인 수율이나 품질을 얼마나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최소 인력이 이제 그 장기화가 되면 이제 생산 안정성이나 고객 신뢰 측면에서 매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1: 이게 이제 필수 공익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뭐 하면 대체 인력 투입한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반도체 공정은 이 대체 인력을 수급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0: 예, 불가능합니다. 예. 숙련된 엔지니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인력 확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0: 맞습니다.
1: 필수 인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공정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은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교수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케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캡박시브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8: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강한 바람도 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산 챙기시고 주변도 한번 좀 둘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만 그런가 벌써 모기가 앵앵거리고 날아다니던데 벌레 퇴치에도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3-8002.
2: 왈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 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한강 위에 집을 짓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주택을 공급할 땅이 부족하다 보니 물 위의 공간이라도 활용해보자는 취지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시도된 적이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주식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농어촌이 뜻밖의 수혜를 입을 예정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걷는 세금, 거래세의 상당 비중이 농어촌 예산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그런 제도 때문인데요.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제는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5월 20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네. 한강 위에다가 집을 지어보면 어떠냐, 아파트를.
3: 네.
1: 그런 제안인가 봐요.
3: LH 이제 토지주택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인데 사실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그러니까 한강 위에 주택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이른바 영끌, 그러니까 요즘 뭐 주택 토지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할 수 있는 걸 한번 다 해보자. 근데 해외에서 이미 시도한 것들,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적합한지 뭐 이런 예.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뿐만 아니라 도로 상부, 건물 사이의 틈새, 건물 옥상, 심지어는 건물 안에까지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1: 예.
3: 해외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뭐 쓸 수 있는 땅도 부족하고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는요. 설령 빈 땅을 활용하고 싶어도 토지 매입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규제 풀려도 하다가 시간 지나고 그러면 또 비용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시각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1: 네.
3: 차원이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해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제일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한강 수면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강병북로 같은 데 위쪽에다가 주택을 좀 지어보는 건 어떤가 뭐 이런 내용이 뒤쪽에 좀 담겨 있습니다.
1: 도로 위에
3: 네네.
1: 아래 맨 지하로는 차가 다니는 걸로 하고.
3: 네, 지금 도로 있으니까 그 도로 위쪽을 이제 개발해 보자.
1: 네.
3: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1: 그럴 만큼 참 땅이 없고 비싸. 이제 그런 뜻이겠죠?
3: 네.
1: 사례들을 좀 다른 나라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죠.
3: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들을 보면 야,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세계 모든 큰 도시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지 자, 영끌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약간 옮기기 쉬운 집들을 만들어서 임시로라도 우리가 개발 예정 부지에 큰 땅이 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발을 하기로 해놓고 안 하고 있는 부지들 있잖아요. 그런데에다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제 그 주택 같은 형태로 만드는 이른바 모듈형 주택이라고 하는데
1: 예.
3: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네덜란드하고 영국에 있더라.
1: 금방 지을 수 있는 모듈형 주택.
3: 네, 이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갖다 놓는 겁니다.
1: 어디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하죠.
3: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기로 했는데 개발이 안 된 부지. 뭐 근데
1: 잠시 공터.
3: 예. 언젠가는 개발할 것 같은데 그 딱히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
1: 예.
3: 이게 이제 그 네덜란드 사례인데 암스테르담 인근에 그런 땅이 있어서 2005년도에 여기다가 한 1000세대 정도의 학생 주택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1: 모듈러로
3: 예 살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여기 개발 시작해 그러면 그거 그냥 뜯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뭐 이런 사례가 네덜란드하고 영국 거 얘기가 나오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레저 센터 원래 대형 레저 센터를 철거하고 거기다 다른 거 재개발하기로 했는데
1: 예.
3: 재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1: 잠시 돈이 모자란다든가 우리나라도 그런 땅들 꽤 있죠.
3: 예.
1: 빈 땅으로 남겨두고 저건 나중에 재개발해서 멋있게 올릴 거야 하는데.
3: 그렇습니다.
1: 돈도 안 모이고 뭐 그러면 몇 년째 몇십 년째 계속.
3: 네, 그래서 영국은 거기다가 뭐 단기 주택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듈형으로 지어놨다 뭐 이러고 이게 나오고요. 이거는 미국 LA 사례인데 LA 다운타운에 오래된 1층 상가를 그대로 두고 위에다가 구조물을 만들어서 위에 6층짜리 건물을 올렸습니다.
1: 예.
3: 그래서 거기에 1, 2층은 뭐 공공센터랑 뭐 비즈니스 센터 같은 걸 만들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주택으로 개발을 해서
1: 낮은 건물은 뒤에다 올려버리자.
3: 네네. 그래서 한 뭐 100채 정도, 100가구 정도를 공급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사례로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한 1.5m 정도의 공간에다가 주택을 지은 사례도 나와요. 이건 틈새 주택인데요. 근데 거기는 이제 너무 좁으니까 대신에 층고를 높여서 조금의 개방감을 높였다. 이렇게라도 공급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1층짜리 위에다가 건물을 6층짜리를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 예.
3: 그거 말고 그냥 옥상 위에다가 우리로 치면 옥탑처럼 이렇게 뭘 하나 더 올려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건물인데 굉장히 큰 건물인데 지금은 안 쓰는 건물
1: 네.
3: 안에다가 합판 형태의 DIY 그러니까 조립형 뭐 이런 걸로 해서 거기다 안에다가 이제 살 수 있는 공간 만들고 단기적으로 사람 살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사례까지
1: 빈 상가 안에다가 벽 목재 갖고서 벽 좀 간단하게도 치고
3: 예. 그 헐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는 건물들 있잖아요.
1: 네.
3: 영국은 이제 그것까지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1: 쭉 들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못할 거네요. 우리나라는 빈 땅에다가 임대주택 지어놨다가 나중에 그 빈 땅 쓰려고 하면
3: 네.
1: 임대주택 천세대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회 문제 되기 시작하면 그 개발 올스톱 되는데 그 얼마 받겠다고 공터를 잠깐 빌려줄 것이며
3: 네.
1: 옥상에다가 무슨 세대 하나 더 올리면 이거 다가구 아니라 다세대라고 그래서 다 집 숫자로 계산하고 다주택자는 이제 뭐 양도세가 무거워지니 그것도 함부로 했다가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3: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1: 이런 거.
3: 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고쳐야 될 것들이 엄청 많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활용할 만한 게 아까 얘기한 한강 위에 수면을 활용하는 수상주택.
1: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3: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예. 관련된 컨텐츠 같은 걸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우리 이진우 진행자가 한강 메워서 집 짓자는 뭐 제안을 하셔가지고 논란을 좀 크게 만드셨던데요.
1: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강이라도 네. 메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집을 짓는 수밖에는 없다.
3: 이제 와서 한국 LH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1: 예.
3: 그러니까 몇 가지 장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네. 이런 대형 부지를 요즘은 찾기가 힘드니까 한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강 위쪽에다가 이렇게 약간 띄우는 형태의 주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진짜로 플로팅 주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플로팅 주택으로 만들어가지고
1: 물 위에 진짜 떠서 네. 동동 떠 있는 주택도
3: 예.
1: 있고
3: 네. 그렇게 해서 단지를 꽤 크게 만들어서 공급한 사례가 있고 덴마크 같은
1: 올리는.
3: 경우에는 네. 구조물을 만들어서 여기도 모듈형 대부분 다 모듈형 주택이거든요.
1: 예.
3: 밖에서 만들어 와서 거기서 세팅하는 방법으로 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토지 매입 비용 안 드니까 공급 가격도 한 30%에서 50% 시세보다 낮춰서 공급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도 한강은 도심 인프라하고 굉장히 가깝고
1: 예.
3: 그러니 한번 한강의 위쪽에 도시를 개발한 일종의 주택 공급을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1: 예.
3: 그다음에 플러스에서 우리는 뭐 남쪽은 올림픽대로 북쪽은 강변분로라는 이제 고속화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3: 자동차 전용 도로. 그 위쪽을 이제 도심으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프랑스에 가면 라데팡스라고 해서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처음에 주택 설계할 때서부터 도로들을 다 지하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1: 예.
3: 이미 우리는 도로가 다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1: 예.
3: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자 약간 이런 아이디어여서 그렇게 해놓으면 바로 옆에 도심 인프라하고도 가깝고 한강 활용도
1: 한강
3: 되고
1: 넘어가기도 네. 좋고
3: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밑으로 다니니까 다만 이제 그 자동차의 소음부터 시작해서 진동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하중도 무겁고
1: 튼튼하게야 지으면 될 텐데
3: 그래서 뭐
1: 문제는
3: 목조 OSC 공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1: 예.
3: 그걸 활용해서 한 6, 7층 정도로 지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들어있네요.
1: 뭐 콘크리트 부으면 더 지을 수야 있겠는데 높이는
3: 네.
1: 문제는 이제 그럼 내 시야 가린다는 지금 한강변 아파트
3: 네.
1: 소유자들 또는 주민들 이제 민원이 많을 텐데
3: 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 요 앞에다 건물 지어놓으면 이제 나의 조망권을 가린다
1: 이런 연구 조망인 줄 알았는데라는 논리일 텐데
3: 네.
1: 그거 뭐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다 아무것도 안 짓는다고 뭐 다들 맹세한 것도 아니고
3: 그렇습니다. 네.
1: 지금 거기 있는 한강변 아파트들 대단지 아파트들이 다 예전에는 물이 한강 물이었던 곳을 메우고 지은 거잖아요.
3: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대단지 지으려면
1: 네.
3: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1: 뭐 하여튼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라도 해보자 한 곳들도 좀 있더라.
3: 그래. 해외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고 하니 우리도 지금 계속 뭐 정부가 주택

0: 공급 계획 발표하면 온갖 부지들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며칠 지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책 발표하잖아요. 그러니 시각을 좀 바꿔서 이런 시도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뭐 나름의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시행하려고 하면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의부터 더 유연하게 바꿔야 되는데 뭐 민법, 건축법, 항만법, 공간정보법, 하천 법 이런 것들 다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법에는 주거 공간을 토지 위에 세워진 건축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상 위에 주택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몇 가지 도로 위에다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 건축법이랑 뭐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걸 고민하고 있다면
1: 그러네. 도로 위에 집 지으려면 과연 이제 아파트는 그럼 그 땅이 있는 아파트냐 없는 아파트냐.
0: 네.
1: 나중에 저거 낡고 그러면 다시 부수고 다시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거냐. 그럴 때 뭐 서울시나 도로공사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잠깐 재미있는 발상.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들이 집 지을 땅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집이 부족하고
0: 네.
1: 그렇게 지었는데도 집이 계속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반도체의 호황으로 주식 거래가 폭증하고 있는데 라이진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이것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거쳤는데 이 세금이 농어촌으로 많이 가는 것 같다.
2: 네.
1: 뭐 가면 어떠냐 싶기는 하지만 갑자기 농어촌에 저렇게 세금을 많이 투입해야 될 일이 있기나 있는 거야? 나는 이제 그런 의문이네요.
2: 네. 반도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교육 그리고 농업 부분이 뜻밖의 세금을 받게 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1: 예.
2: 이전에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배정받는 교육교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교육교부금 말고도 우리 농가와 어촌을 돕는 데 쓰이는 농어촌 특별세, 일명 농특세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농특세가 94년도에 세계 무역 자유화를 기반으로 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가입을 하면서 정부가 우리 농어촌 경쟁력을 지키자라는 방안책으로 마련된 제도인데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세금 제도입니다. 이 세금 재원은 취득세, 종부세, 레저세를 비롯해서 특히 증권 거래세를 통해서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이 농특세까지 덩달아 큰 규모의 세수를 걷게 된 것입니다.
1: 예.
2: 현재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증권 거래세는 증권 거래 기본세인 0.05%와 농특세 0.15%가 합쳐져서 총 0.2%가 징수되고 있거든요.
1: 예.
2: 가령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1억 원어치를 판다고 하면 매도인은 20만 원을 증권거래세로 세금을 내는데 여기서 15만 원은 농특세라는 겁니다.
1: 주로 농특세네요. 그럼 거래세는 5만 원밖에 안
2: 맞습니다.
1: 되고.
2: 맞습니다. 네. 실제 최근까지 올해 코스피 시장 매도 거래금이 이제 4,600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매도액의 0.15%가 농특세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권 거래를 통한 농특세 수입이 이미 7조 원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게 되는데
1: 와.
2: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이 같은 농특세 0.15%는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반면에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본세는 과거에 0.08에서 0.05, 0.03까지로 낮아졌다가
1: 예.
2: 현재는 0.05까지 다시 돌아오는 등 계속해서 변동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농특세는 30년간 0.15% 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 30년간 증권거래대금이 뭐 물가 생각하면 그만큼 늘 그러니
2: 네.
1: 세율을 건드리면 농특세 쓸 돈이 없어지지 않냐. 이거는 건들지 마라. 거래세를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2: 맞습니다.
1: 그런 이유 때문이었겠죠.
2: 네.
1: 그런데 갑자기 거래대금이 이렇게 막 3배, 4배씩 튀게 될 줄은 이제 몰랐을 테니까 갑자기 이제 세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2: 근데 농특세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세금이거든요.
1: 예.
2: 94년도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기한이 정해진 세금이었습니다. 당초 2004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세금이었는데
1: 예.
2: 2003년도에 칠레와의 무역협정을 앞두고 농특세 적용 기한을 다시 또 10년 더 연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까지 연장을 하고 또 그 후에 재차 10년이 더 연장이 되고 현재는 2034년 6월까지로 또다시 늘어난 상황입니다.
1: 아, 처음에는 예전에 뭐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니 하면서 농산품 개방할 때 그로 인한 농민들 피해를 이제 보상하거나 좀 도와줄 재원 마련으로 잠깐 만들었던 건데 이게 계속 늘어났군요.
2: 네,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건데 예.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 세금을 손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농어촌 관계 부처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우리가 농촌에 쓰는 예산 중에 이 농특세로 걷는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이것만 걷어서 지금 농어촌에 쓰는 건가요? 아니면
2: 아니요. 다른 일반 비용이 있고 또 예. 농특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100% 에서 총 3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농특세가 사라지게 되면 확실한 재원이 없어진다라는 점에서
1: 농어촌 예산이 준다 3분의 1 정도가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입장에서는 지켜야 할 세금인 거죠. 그리고 또 무조건 일정 비율로 거둬지는 세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군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사실 농특세가 없다면 뭐 반도체나 로봇이나 AI다 뭐 이런 미래 사업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지금까지 아니 지금처럼 10조 원에 가까운 세수를 가져오기 어렵다라는 입장이 큽니다.
1: 농특세는 얼마가 거치든 무조건 농촌 지원하는 세금이고 딴 데는 못 쓰는 세금이니까
2: 맞습니다.
1: 이게 없으면 매년 예산 짤 때마다 자꾸 농촌이 찬답될 수도 있는 네. 건데 이 덕분에 그래도 계속 농어촌으로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거 건들면 어쩌냐라는 논리였다는 거죠.
2: 그렇죠. 그래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 따른 수혜인데 이걸 왜 농어촌이 가져가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물론 뭐 교육 교부금 비판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가 교육과 농어촌도 좋지만 반도체 관련 미래 산업 양성을 위해서 나눠 쓰자라는 주장이 큽니다. 또 산업 규모나 필요한 현실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배정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정해진 비율만큼 매해 배분되는 형태에 대해서도 이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올해처럼 갑자기 많이 거쳐서 평소에 3배가 들어오면 이 3배를 다 올해 다 농촌에다 써야 되는 거니까.
2: 맞습니다.
1: 갑자기 네. 이 돈을 꼭 써야 돼라고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네. 법도 좀 바꿔줄 필요는 있겠다.
2: 네,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사실 농특세가 처음 생긴 94년도와 지금과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당시에는 세계 각국 농어촌과 경쟁하기에는 기반 시설도 부족하고 기술 측면에서도 밀렸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농어촌 인프라 수요가 비교적 상당 부분이 충족된 상황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분야에 세금을 쓰자라는 겁니다. 또 농어촌 입장에서 봤을 때 농특세는 경기에 따라서 매해 세입원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1: 주식시장 안 좋으면 농특세도 적게 들어오는 구조네요.
2: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도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실제 국회 예산정책 자료를 보면 주식시장이 올해처럼 활황이던 2018년도에는 농특세가 예산보다 6천억 원 더 겹쳤지만 다음 해인 2019년도에는 상황이 역전이 되면서 예산보다 3천억 원이 더 적게 거쳐서 세수가 모자란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교육 예산도 국세의 몇 퍼센트 딱 정해놓고 네. 농어촌 예산도 뭐 증권거래세의 몇 퍼센트 딱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농어촌이 필요하던가 교육 예산에 필요한 거와 무관하게 이제 네. 이상하게 특정 금액만 이제 들어가는 남을 때는 남고 모자랄 때는 모자라는.
2: 맞습니다. 이게 사실 농특세가 목적세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1: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뭘 네. 어떻게 좀 바꾸면 아예 없애고 그냥 다 예산으로 한 바구니에 넣고 움직이자?
2: 네, 맞습니다. 농특세를 없애고 이에 해당하는 세수를 일반 회계에 흡수시키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 회계로 사용이 돼서 이제 농업에만 쓰고 있는데 이제는 기재부의 일반 회계로 사용을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배분하자라는 겁니다.
1: 그건 이제 쓰고 싶은 사람은 그런 마음일 거고 받는 농어촌은 그럼 안 주면 어떡하냐 우리한테. 그때그때 그때. 그런 불안함도 있을 거고. 예,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글레오?
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에 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5: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4: 잠시 후 9시 5분
5: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6: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7: 네, 오늘은 청취자 김다미 씨가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4.5%를 넘었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그것 때문에 주가도 떨어진단다. 이런 걱정들을 하던데 왜 금리 올라가는 게 걱정거리입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자금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그건 경기가 좋아서 투자할 곳이 많아서 자금 수요도 많은 거는 아닐까요? 혹시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늘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질문하신 채권 금리는 말 그대로 채권을 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그거고요. 그게 결국은 요즘 이자율이고 그게 결국은 시중금리입니다. 그런데 금리는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요즘 물가가 1년이면 5%가 오른다. 그러면 나도 이자를 연 5%는 받아야 최소한 본전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르고 물가가 좀 내리면 금리도 내립니다. 요즘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도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이게 유가 같은 거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금리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뭘 자꾸 사두려고 하기 때문에 자금 수요도 많아지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금리가 오르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는 게 항상 원인이 되는 건데요. 그럼 그게 뭐가 나쁘냐? 꼭 나쁠 건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건 어쨌든 사람들이 뭘 자꾸 살려고 한다는 거고 돈을 자꾸 쓰려고 한다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뭘 자꾸 안 살려고 하고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게 문제지 돈을 쓰려고 하고 뭘 살려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좋다는 뜻이기는 한데 그게 주식시장에는 이게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자꾸 오르면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어렵게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냥 채권이나 사서 이자도 높은데 그 이자나 받을까? 이 정도 이자율이면 굳이 주식 투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슬슬 하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채권을 사러 가게 되니까 주가는 내리고 주식시장에는 안 좋죠. 마치 이게 학생들 성적이 오르면 학원 원장님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게 좋을 일이 아니죠. 성적 오르면 굳이 학원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0: 금리도 비슷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게 경기가 좋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서 기분이 좋을 것도 같지만 한번더 생각해 보면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주식시장에 안 가도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에는 나쁜 소식일 수 있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왜 주가가 내리냐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뜻이기도 한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 경기가 좋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 결국은 주식시장에는 안 좋고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김다미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3: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